0: 그래서 동사로서 방향을 이제 기울다 이런 방향을 틀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 표현도 좀 보고 싶은데, What about innate?
1: Yeah, if something is innate, innate, it's a quality or an ability that you have ever since birth. So it's
0: Yeah.
1: not, it's more, learned. Excuse me,
0: Not
1: more, it's
0: learned.
1: born, you're born with
0: Yes.
1: it, as opposed to having learned it.
0: 그래요. So it seems like people's tendencies to veer to the left or list to the left is an innate quality.
1: Yeah, so it's something that they were born with. It's the whole nature versus nurture sort of argument.
0: 그래요. 타고난 그런 성향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지 도저히 설명이 안 되고, 그냥 문화권 상관없이, 나이도 상관없이, 성별,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왼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트는 걸 보고, 그냥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 같다. It's innate.
1: Yes, and this is what. Oh, sorry. Go ahead.
0: INNATE.
1: Yes, and this is what science is to just explain why this is so.
0: 스페인 나바라 대학 연구팀은 다른 동물들을 조사하다가 사람들이 걷다가 벽을 만나면은 오른손잡이는 왼쪽으로 돌아서는 경향이 있는 반면 왼손잡이는 오른쪽으로 돌아선다는 내용의 연구를 발견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해답이겠구나 확신한 연구팀은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 여부가 사람들의 회전 방향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가설을 세웠고 이 논리로 쐐기를 받기 위해 추가 연구를 진행했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1: To check, they ran their own trial. They separated participants according to whether they turned left or right when directed to approach a wall. Then they asked the participants to walk around a small arena. To the researcher's surprise, regardless of the wall turning preferences or handedness, most chose left. This baffling finding prompted them to undertake five additional experiments, each targeting a different hypothesis and involving a total of 573 participants. Yet again and again, they found the same result. In an open schoolyard, for example, the researchers instructed participants to roam at will while a drone recorded their movements. Within seconds, 80% of people were moving in a counterclockwise direction. It's not a gradual drift, but rather a bias that emerges almost immediately, Echeverria Huarte said.
0: 연구진은 자체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실험 참가자들에게 벽에 다가가라는 지시를 내렸을 때 왼쪽으로 도는지 오른쪽으로 도는지에 따라서 참가자들을 분류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참가자들에게 작은 경기장 주위를 돌며 걷기를 요청했는데요. 그 결과 연구진은 예상과는 달리 참가자들 대다수가 벽 앞에서 돌 때의 선호도나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여부와 상관없이 왼쪽으로 도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의아한 결과에 따라 연구진은 각각 다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총 573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다시 5건의 추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실험을 거듭할수록 연구진은 매번 동일한 결과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탁 트인 학교 운동장에서 실험 참가자들에게 마음대로 돌아다니라고 지시한 후 드론을 띄워서 이들의 움직임을 기록했더니 몇초 만에 참가자의 80%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즉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치베리아 후아르테 박사는 이것이 점점 그렇게 된게 아니라 즉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Okay. Left-handedness, right-handedness.
1: Yeah, it seems like handedness is not a factor in this, right? So it's whatever your natural preference is when you're talking about writing or throwing a ball using chopsticks. Are you right-handed or left-handed? And that's handedness.
0: Handedness. 어느 손을 쓰느냐,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 요 자체를 명사로 handedness라고 합니다. 물어볼 때는 그냥 길게 물어봐도 돼요. Are you left-handed or right-handed? Or which hand do you use when you write or eat?
1: Yeah, I think that's more common instead of saying, what's your handedness, right? You say, are you left-handed or right-handed?
0: So are you left-handed or right-handed?
1: I am
0: Shane,
1: right-handed.
0: you're right-handed
1: Yes, I
0: for
1: am in the
0: everything?
1: majority. Except for, you know what? That's interesting. Except for hockey. When I play hockey, I actually shoot left. That's the only thing I do left-handed. Yeah. I don't know where that came from.
0: No, I ask you that because our assistant director, I believe she's

0: Ambidextrous, or she's left-handed. Oh. Am I right? I think you're left-handed for most things.
1: She's not listening.
0: But when she writes, I think she can use both hands.
1: So she's ambidextrous.
0: She's ambidextrous when she writes, but when she eats, I think she eats with her left hand. I don't know. She's ambidextrous. So I think she's a genius.
1: Yeah, so she can use her spoon and her chopsticks at the same time.
0: I don't, maybe.
1: So she can eat at double speed, maybe.
0: Yeah. So the point is, though, I found that some people can do some things with their left hand and some things with their right hand, whereas I can only do everything with my right hand.
1: I knew someone who caught with their left hand and threw with their left hand.
0: Oh.
1: So when they played baseball.
0: Yeah.
1: You catch the ball, you take the glove off, and then immediately have to throw it again.
0: Oh,
1: I knew someone like
0: okay,
1: that.
0: Okay,
1: pretty 그래요. Interesting. Yeah.
0: 네, 사람마다 다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다수는 right-handed인 것 같은데 left-handed, 또 ambidextrous, 양손잡이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것들은 왼손으로, 어떤 것들은 오른손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아, 쉐인 선생님에 대해서도 또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1: Yeah.
0: 하키 할 때는 왼손잡이,
1: yes.
0: 나머지는 다 오른손잡이. 특이하네요.
1: Yeah.
0: All right. And to undertake a job or undertake an experiment, what does that mean?
1: That means you're doing something or beginning to do something, right?
0: Mm.
1: Especially something that would be arduous or, you know, that something that takes a long time.
0: 그렇죠. Undertake something은 무언가를 착수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하다인데요. Undertake a job, 어려운 일을 맡게 되다, 하다.
1: Yeah.
0: 그다음에 여기서 undertake an experiment니까 실험을 했다 이런 의미예요.
1: Yeah.
0: 근데 이제 undertake라는 좀 그런 착수하다라는 특이한 동사를 사용합니다.
1: And don't confuse that with undertaker, which is 저승사자, right?
0: That's different. Yes.
1: Yeah, that's different. But it's still undertake.
0: Yes,
1: so, yeah.
0: That's right. 그래요. 이 참가자들의 연령이 보니까 6살부터 80대까지 있었습니다. 정말 어린 유치원생 아이부터 해서 이제 노령 인구까지. 그 다음에 스페인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 총 573명이 참가를 했어요. 근데 두 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는 합니다. 자,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우리 인간들이 걸음을 걷다 방향을 틀 때 자연스럽게 그리고 본능적으로 왼쪽으로 도는 경향이 있다는 내용의 연구를 같이 들어보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를 너무나 알고 싶었던 연구진은 다양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수차례 진행했지만 번번이 입증 실패로 귀결됐다고 해요. 이제 다음 단락에서 보게 될 문화적인 차이 혹은 사회적인 관습에 대한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1: Were there cultural factors behind that preference? Pedestrians, for example, typically walk on the same side as cars drive on in their country. And pedestrians also typically move in that direction if they encounter an obstacle. So the team ran experiments in Japan, where pedestrian lanes form on the left. Despite being convinced they would see the opposite pattern to the one in Spain, the researchers yet again observed participants moving counterclockwise, ruling cultural norms off the list. Finally, they wondered if some unacknowledged social convention drilled into adults, but not yet present in children, might be at play. They reached out to researchers who had conducted a prior study in a Japanese kindergarten in which 52 children moved at random while music played. The Japanese researchers shared their videos of the children for analysis, revealing that most of them also moved counterclockwise.
0: 이런 신호도 뒤에는 문화적인 요인이 작용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보행자들은 대개 자기 나라에서 차량이 주행하는 쪽과 같은 편에서 걷고 장애물을 마주쳤을 때도 그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연구팀은 보행자 도로가 왼쪽에 있는 나라인 일본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스페인에서 관찰된 것과 정반대의 패턴이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을 했는데 실험 참가자들이 다시 한번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문화적인 규범은 원인 목록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또 연구진은 성인에게 깊이 뿌리 내려 있지만 아동에게는 아직 인식되거나 나타나지 않은 사회적인 관습이 있지는 않을까 하고 의심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전에 유치원에서 진행한 실험, 즉 음악이 흐르는 동안 52명의 어린이가 무작위로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일본 연구진은 요청에 따라 당시 어린이들의 영상을 공유해 줬는데 이를 분석한 결과 이때 대부분의 일본 어린이들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ight. Could it be that we have something

0: Start your day with Morning Special.
1: 이어서 화요일에 방송됐던 뉴스 커버리지입니다. 엄청나게 어렵다는 프랑스 고3 학생들의 철학 시험 얘기를 다시 듣겠습니다.
2: What does it all mean? Once a year, French students try to explain.
1: 이 모든 게 다 무슨 뜻일까? 1년에 한 번 프랑스 학생들은 그 의미를 설명해 보려 한다. 이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프랑스의 고등학생들은 마지막 해에 철학 시험을 친다고 해요. 이게 대단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프랑스 국민들이 자신의 고교 시절 철학 점수를 특별하게 기억하고 있을 만큼 프랑스인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교생들이 치르는 시험이지만 매년 이 날이 되면 프랑스 전국 매체에서도 그 해의 시험 주제를 다루며 비중 있게 방송을 한다고 하는데 프랑스인들에게는 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철학 수업과 철학 시험에 대해서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겠습니다.
2: The French were grappling with two questions this week. Not whether President Donald Trump would hurl insults and leave the group of seven early, or who the least known player in the World Cup is. Instead, they were asking, can one be happy when others are not? And do we have control of our words? The questions were part of this year's written test in philosophy, taken at the exact same time each year around the country by more than 500,000 17 and 18-year-olds. The students, who have spent all year taking a required course in philosophy, have to answer one of two questions, or dissect a philosophical tract. This year, the tract came from Friedrich Nietzsche's 1878 book, Human, All Too Human.
1: 지난주 프랑스인들은 두 가지 질문을 놓고 고심하게 됐습니다. 그 질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모욕적인 발언을 던진 후 G7 정상회의를 일찍 떠날지도 아니었고요. 월드컵에서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선수가 누군지도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인들이 고민했더니 두 가지 질문이란 다른 사람이 불행할 때 나는 행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말을 통제하고 있는가? 였습니다. 이 질문들은 올해 철학 필기 시험에 포함된 것으로 이 시험은 매년 정확히 같은 시기에 프랑스 전국에 50만 명 이상의 17세와 18세 학생들이 치르는 것인데요. 1년 내내 필수 철학 과목을 배워온 학생들은 위 두 가지 질문 중 하나에 답하거나 철학 논문을 분석해야 합니다. 올해 분석 대상 논문은 니체의 1878년 저서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에서 발췌된 부분이었습니다.
3: Right. The French had to grapple with two questions this week.
2: Yes, we grapple with questions, grapple with a subject, grapple with a problem. But before I explain, I want to go back to the literal meaning of grapple, the physical meaning. Yep. Imagine two wrestlers in the ring grabbing each other as they try to throw each other down on the floor. They grapple, meaning they're grasping and wrestling with each other. So that's the physical image we have with grapple. So when we use it for a problem, a subject, a question, it means we're trying to tackle that thing, but it's really hard. And we have to fight to win over it, to get the right answer.
1: Mm. The literal meaning is 붙들고 씨름하다. 네. 직역의 의미고요. 그렇지만 비유적으로는 grapple with something, 무엇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고민하다.
3: So the French were grappling with two questions.
1: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됐어요. 네. 고심을 했는데 이게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3: The first one was, can one be happy when others are not? And the other one was, do we have control of our words?
1: 굉장히 깊은, very deep questions, right?
2: Yes, I think even people our age and older would find these tricky to answer.
3: Yeah, they're not easy, obviously. But 17 and 18-year-olds all across France had to answer this question. Or they could dissect a philosophical tract.
2: Yes. So if you dissect something, in the literal sense, you cut it open and take a look.
1: Yep.
2: When we were students at school, I don't know about you, Sue, but in some classes in biology, you might have to dissect something. I had to dissect a dead fish.
1: Okay.
2: That was what I had to do. I had to basically cut it open, look at it, and examine the different parts.
1: I think we did it with a frog.
2: Certainly a frog is often used.
1: Some kids cried.
2: Sure.
1: Yeah.
2: Yeah. So dissect is often linked to biology and science. However, like with grappling, it doesn't have to be that actual physical, literal meaning. We can dissect a document, a piece of writing, anything that is detailed and difficult to understand. It means we're picking it apart. We're trying to get to the heart of it. We're trying to understand it completely.
1: 네, dissecting이 원래는 해부를 한다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비유적으로 분석하다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니체의 Human All Too Human에서 발췌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분석하는 것을 택하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그 철학적인 질문 두 개 중에 하나를 답하든가

0: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됐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1: For me, the philosophy exam says everything about who we are, said Edouard Geoffroy, France's education minister. He was speaking from the yard of a high school he visited Monday to crack open exam packages in front of television cameras and pass them out to students, and also to offer some last-minute non-philosophical advice about proofreading. The exam, he said, actually says that we are a country in which we have chosen to put the examination of opposing views and debate at the heart of education.
0: 에드와르 제프레이 프랑스 교육부 장관은 나에게 철학 시험이란 우리 프랑스인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라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월요일 한 고등학교 운동장을 방문해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시험지를 개봉한 뒤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시험 직전에는 철학과는 무관한 교정 관련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은 이제 철학 시험을 두고 사실상 프랑스가 상반된 견해를 검토하고 토론하는 것을 교육의 핵심으로 삼기로 선택한 나라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우선 이 시험지를 개봉했어요.
2: He cracked open the exam packages.
1: Yes, and if we crack something open, we're opening something that is completely sealed.
0: Yeah.
1: So we often use it for alcohol, like cracking open a bottle of wine.
0: Ah.
1: But we can use it for something like an exam package that has never been opened.
0: I was thinking more of eggs.
1: You can crack open an egg too,
0: yeah.
1: But we just crack an egg sometimes.
0: Ah, you're actually right. You just crack an egg.
1: Yeah.
0: And then it just becomes open.
1: Yes, so you could say I'm going to crack open an egg.
0: Not really.
1: I'd say crack open a coconut.
0: Ah, okay. 그러네요.
1: Yeah, but the idea is it's something that is completely sealed, that has not been opened, and when you crack it open, that's it. It cannot be closed again in the same way.
0: 자, 깨서 연다, crack open이라는 표현인데요. 지금은 이제 시험지를 개봉한다라는 의미로 썼고요. 네. 뭐 그 외에도 어떤 음료수 병 뚜껑을 따서 마신다라고 할 때 알코올 얘기를 좀 전에 해주셨습니다만 네. 그때도 쓸 수 있겠고요. Crack something open. You open it and then you either drink it or you use it for some reason.
1: Yeah, but you're not going to close it again.
0: No,
1: not in that way.
0: No, 그래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last minute advice.
1: Yes, if something is last minute, like this advice, it means it's done just before the thing that's going to happen happens. Sometimes literally 1 minute before. So anything we do last minute is done just before whatever it is we're going to do next.
0: 이 철학 시험을 보기 바로 직전에 조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직전에 뭐뭐뭐라고 할 때 last minute someth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We're going to make some last minute changes, Paul. I'm so
1: what?
0: Sorry.
1: Where? How? When?
0: We're going to change the story completely.
1: You can't. We're already halfway through.
0: Oh, you're right, actually. Let's scrap the last minute changes.
1: I have a last minute suggestion, Sue.
0: Okay.
1: Don't make that kind of joke.
0: All right, sorry. 자, last minute something. 막판에 뭐뭐뭐. 그러니까 뭐뭐하기 직전에 뭐뭐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시험을 보기 바로 직전에 교육부 장관이 아이들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조언은 철학적인 조언이 아니라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현실적인 그런 조언을 해준 건데 뭐냐면 proofreading에 대한 조언이었어요.
1: 네.
0: What's proofreading?
1: Proofreading is when you go back and read something that has been written by yourself or by someone else and you correct it.
0: Yes.
1: You look for the mistakes. It's something that Sue and I think have done a lot in our careers as freelancers.
0: And we continue to do.
1: Yes. So it's basically, in this case, checking your own essay.
0: Yes.
1: Going back and making sure there's no spelling mistakes.
0: That's right.
1: Or you've not misremembered a word or a quote or whatever it is.
0: 맞아요. Proofreading을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애들이 그 철학 시험을 답하면서 뭔가 작성을 하겠죠. 그거를 반드시 처음부터 다시 다 읽어보고 스펠링 미스테이크는 없는지, 그래마티컬 미스테이크, 뭐 논리적인 흐름 이런 것들은 없는지 이제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라는 거죠. 그런 과정을 해보면 좋다. 이런 조언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이제 철학 시험 잘 보시고요. 한번 썼다고 거기서 그냥 끝내지 마시고 그래도 시간이 좀 된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훑어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썼나 요거 확인하시고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조언을 한 것 같아요.
2: Let's continue reading.
1: All students take the course in their final year of high school, except for those in vocational programs who train for jobs in areas like construction or hotel management. Anne-Sophie Moreau, an editor of Philosophy magazine, said the philosophy course and exam

0: lens.
1: 건설이나 호텔 경영 같은 분야의 직업 훈련을 받는 직업 교육 과정 학생들을 제외한 모든 프랑스 학생들은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에 이 철학 과목을 듣게 됩니다. Philosophy Magazine의 편집자인 안느 소피 모로는 프랑스의 철학 수업과 시험이 다른 나라의 병역 의무처럼 프랑스인들에게는 일종의 통과 의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로의 말에 따르면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정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란 무엇인가 등의 가치에 대해서 이런 집단적 성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철학 전문가로서 모로는 정기적으로 기업들의 초청을 받아 철학적 관점을 이용해서 윤리적 투자나 직원 참여와 같은 주제에 대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Vocational school. That's a school where you learn how to work.
0: Yes, so your education is aimed towards some kind of work in particular. So in Europe, in certain countries like in France or Germany, they have vocational schools. So you go there if you want to be an engineer, for example, yeah. if you're planning to work in a particular craft.
1: 직업 그 훈련을 받는 직업 교육 학교라고나 할까요? 그런 거를 이제 vocational school이라고 합니다. 그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이제 학문을 배울 테니까 이 철학 과목도 듣게 되고 철학 시험도 보게 됩니다. It's like a rite of passage.
0: Yes, and here rite is R-I-T-E, not R-I-G-H-T. A rite is some kind of act, like a ritual, sometimes in a religious or a formal ceremony. But we talk about rites of passage. These don't have to be formal, like a graduation, which is a rite of passage for every child. Mm-hmm. It could be the first time you walk to school by yourself. It could be the first time you go on holiday with your friends to Singapore, like our listener in the first hour.
1: Yeah, yeah.
0: Whatever it is, it's something that's marking the change from you, the step up, as we go from childhood into adulthood. So it doesn't mean that you're changing completely. It's just saying you're on the next step.
1: 네, a rite of passage가 바로 통과 의례가 되겠습니다.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프랑스 고3 학생들이 치르는 굉장히 어려운 철학 시험에 대해서 뉴욕타임스 기사를 통해 만나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1년 동안 철학 수업을 듣게 되고요. 졸업 전에 이 철학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매번 두 가지 질문과 한 가지 철학 논문 분석이 출제되는데 이 중 하나를 택해서 자신의 답안을 작성하게 되고 시간은 약 4시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시험 현장뿐만 아니라 실제 일선 고교의 철학 수업 시간도 직접 참관해봤는데 이어지는 단락에서 들어보겠습니다.
0: Frank is the former president of the French Philosophy Teachers Union and has taught the subject for 35 years. The day I visited, his students grappled with the question, Why do we work? He sat on a desk at the front and went through the responses that students had offered. Work is one of 17 interwoven concepts that are the pillars of the course's curriculum. Others include freedom, justice, truth, language, and happiness. Teachers can design their courses as they see fit, dipping into a huge list of philosophers along the way. Later, he explained that the point of the course was not just to learn historical philosophical theories. What counts most, he said, is an individual's capacity to understand and grasp ideas.
1: 교사 니콜라 프랑크는 프랑스 철학 교사 노조의 전 회장으로 35년 동안 철학을 가르쳐온 사람이고요. 기자가 방문한 날 그의 반 학생들은 우리는 왜 일하는가? 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놓고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실 앞쪽 책상 위에 앉아 책상들이 제시한 답변을 하나씩 짚어보는 중이었고요. 일은 이 과목의 커리큘럼을 지탱하는 17가지 상호 연관된 개념 중 하나로 여기에는 일 외에도 자유, 정의, 진리, 언어, 행복 등이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수업을 구성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철학자들의 이론까지 함께 참고합니다. 프랑크는 이 수업의 목적이 단순히 역사적인 철학 이론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각자가 그 개념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 So teachers can design their courses how?
0: As they see fit.

0: 3점이었습니다. 전체 평균 점수보다 2.3점이 낮았다고 합니다. 시험 당일에는 전국 각지의 많은 프랑스인들이 자신의 과거 경험을 또 많은 경우에는 울적하게 회상하는데요. 제프레이 교육부 장관은 철학 수업이 자신에게 놀라운 깨달음의 순간이었다고 말한 반면 그의 대변인은 자신이 철학 수업에서 정말 많이 헤맸었던 기억이 있고 겨우 8점을 받고 졸업했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밖에서 대기 중이던 한 경찰관은 자신도 그 시험에 낙제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됐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했고요. 철학자로 파리 고등 사범학교 학장인 윔스는 택시 기사들에게 자기 직업을 말하면은 그들은 어김없이 자기 철학 과목 점수가 몇 점이었는지를 알려준다고 하면서 프랑스에서 철학 성적은 매우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시험은 인생의 가장 깊은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니까요. 인생의 의미를 설명할 수 없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Alright, so the general GPA, I guess that means over the years, was a little higher than last year's average. Is that right?
1: Well, this is talking about the general GPA as opposed to the average grade for the philosophy course.
0: Oh, I see.
1: So not, the philosophy course is generally lower than the average GPA.
0: Oh, I thought it was compared to other years, but
1: No, it's comparing to the other subjects, the total GPA.
0: Got it.
1: So the grade point average is when you take all your subjects and you take the average score from them. So you add them all up, then divide them by the number of subjects, and that'll give you your points.
0: Got it. 자, GPA, grade point average라고 하면은 평균 학점입니다. 모든 과목 다 통틀어서 이 GPA, 평균 학점이 그러니까 계산을 좀 하자면은 몇인가요? 10.8 더하기 2.3이면은 13.1인가요?
1: Yeah.
0: 네. 이게 이제 평균 학점인데 철학 점수는 그거보다 2.3점 낮은 평균 10.8점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전체 20점 만점에서 다른 과목들은 그래도 좀 높게 나오는데 철학심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겠죠? GPA, grade point average, is higher than the average grade for philosophy. Now, many people reminisce.
1: You know, Sue, I think we covered this word maybe 2 or 3 years ago. It was a beautiful Tuesday morning.
0: In 2023.
1: And we were sitting here, well, we were in Studio One. What a great studio that was.
0: Yes.
1: And you had a cup of coffee, I had a cup of tea. And we were talking about a New York Times article. And I remember you looked at me and you said, Paul, what does reminisce mean? And I explained it to you. Ah, the memories.
0: We're reminiscing over something.
1: We are, because it's when you remember and you talk about or you write about that past experience, but it's a lovely thing. It has that sense of nostalgia, the sense that it's a happy memory. You don't reminisce about the terrible times in your life.
0: No. Now, reminisce라는 게요, 이렇게 과거에 행복했던 추억을 이렇게 회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연기를 좀 했는데 옛날에는 이 표현이 나왔을 때 뭐 이랬었지 이러면서 좀 회상을 해봤습니다. 자, 이 철학 시험 날이 되면은 프랑스는 전국적으로 이제 다 이 마치 그냥 제 느낌에는 우리나라 이제 수능 볼 때 다들 아 나는 그때 이랬지 그러면서 이제 좀 레미니스 하듯이 프랑스는 이제 철학 시험 날 이 시험을 예전에 봤었던 전 국민들이 아 나는 예전에 20점 만점에 뭐 몇 점을 받았지 뭐 이러면서 레미니스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뭐 대변인도 뭐 경찰도 다 아 나는 이랬지 이랬었죠. They all reminisced. It's a very difficult word to spell.
1: Yes, R-E-M-I-N-I-S-C-E, reminisce.
0: Okay. Now, one person said, when he gets in a taxi, the cab drivers will invariably share what mark they got in the philosophy class.
1: Every time. If someone does something invariably or something happens invariably, it means every time. It happens without fail. It does not vary.
0: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들은 특히 이렇게 뭐 철학과 관련된 뭐 학자라든지 아니면 뭐 교육부 장관 뭐 하여튼 뭐 교육과 관련된 사람이 택시를 탔다. 그러면서 뭐 하세요? 직업이 뭐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교육 쪽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은 어김없이 철학 시험.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고님, 몇 달 전에 읽어주셨던 그 책 제목이 뭐였죠? 이럴 땐 무슨 책이 좋을까요? 이 노래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오늘 우리 딸 생일이에요. 반말 축하해주세요. 저 요즘 힘들어요. 응원이 필요해요. 어떤 질문이든 답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이든 못하는 거 빼고 다 해드립니다. 축하, 응원, 위로, 명랑, 쾌활, 진지, 진솔, 밥, 친구까지 다 해드리는 곳. 여기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입니다.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0세기 초 클래식 음악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작곡가들은 기존의 조성과 형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음악의 언어를 찾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라마이노프는 그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는데요. 낭만주의 음악의 아름다움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풍부한 선율과 깊은 예술가 담긴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탁월한 피아니스트이기도 했던 그는 피아노란 악기를 통해 화려한 기교와 섬세한 감정, 장대한 울림을 함께 펼쳐 보였는데요. 오늘 준비한 첫 곡은 피아노 연습곡이면서도 한 편의 그림처럼 선명한 정서와 이미지를 지닌 작품입니다. 라마이노프의 회화적 연습곡 작품으로 39중 5번 스텔라 알몬드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첫 곡은 라마이노프의 회화적 연습곡 작품으로 39중 5번 스텔라 알몬드의 연주였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멘데스존의 현악 8중주입니다. 1825년 멘데스존이 16살에 완성한 곡인데요. 현악 4중주의 편성을 두 배로 확장해 바이올린 넷, 비올라 둘, 첼로 둘이 함께 연주합니다. 8대의 현악기가 만들어내는 풍성하고 입체적인 울림, 그리고 귀에 쏙 들어오는 선명한 선율이 매력적인데요.

젊은 멘델스존의 생기와 상상력이 가득 담긴 곡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멘델스존의 현악 8중주 작모로 20중 1악장을 에벤 카르텟과 벨차 쿼르텟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맨델스존의 현악 8중주 작품으로 20중 1악장을 에벤 카르텟과 벨차 카르텟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슈만의 아다지오와 알레그로입니다. 1849년 슈만이 독일 드레스덴에 머물던 시기에 작곡된 작품인데요. 제목 그대로 느린 아다지오와 빠른 알레그로의 대비가 매력적인 곡입니다. 흥미롭게도 처음에 자필악보에 적혀있던 제목은 로망스와 알레그로였는데요. 출판 과정에서 보다 익숙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제목을 아다지오와 알레그로로 바꾸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슈만의 섬세한 노래와 활기찬 움직임이 함께 담긴 작품 만나보시죠. 슈만의 아다지오와 알레그로 작품으로 70을 김홍박의 호른과 박종회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슈만의 하다지오와 할레그로 작품으로 70을 김홍박의 호른과 박종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훈멜의 트럼펫 협주곡 이플렛장조입니다. 티네팅 헬세트의 트럼펫과 노르웨이 챔버 오케스트라가 현주합니다.

훈멜의 트럼펫 협주곡 이플렛 장조를 티네팅 헬세트의 트럼펫과 노르웨이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잠시 후 11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에서도 클래식 라이브러리 이어갑니다. 1부 끝곡은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 작모노 14중 5악장 마녀의 밤 축제의 꿈 사이먼 레트리치 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2023년 일본의 한 기업 육아휴직자의 동료에게 응원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더 많이, 더 편하게 아이를 키우도록 돕겠다는 건데요. 근무지나 부서 크기에 따라 최대 1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물론 빈자리에 대체 인력이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회사가 나서서 동료를 챙기니까 육아휴직을 떠나는 사람도 남아서 일하는 사람도 조금은 마음이 놓이겠네요. 더 많은 직원이 아이와 함께하는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지지하는 기업.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이 아닐까요?

0: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6월 27일 토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A장 조종 1악장 볼프강 슈나이더 한의 바이올린 칼 제만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프랑크가 남긴 유일한 바이올린 소나타죠. 1886년 벨기에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외젠 이자이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쓴 작품입니다. 결혼식 날 악보를 선물 받은 이자이는 하객들 앞에서 이 곡을 바로 연주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곡이 나온 지 4년이 채 되지 않아 프랑크는 세상을 떠났지만 작품 자체도 매력적이고 이자이가 평생 이 곡을 즐겨 연주한 덕분에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 작곡가 갈루피의 건반 소나타 5번입니다. 하프시코드를 연상시키는 맑은 피아노 터치가 아름다운 곡입니다. 갈루피의 건반 소나타 5번 시장조 1악장 안단테 2악장 알레그로 3악장 알레그로 아사이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갈루피, 건반수와 도우번, 시장초 전악장을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로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빌로프의 아베마리아입니다. 무명이었던 바빌로프는 이 곡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지 않고 작자 미상의 작품으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곡은 르네상스 시대 작곡가 카치니의 작품으로 잘못 알려졌고 오랫동안 카치니의 아베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사랑받았는데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바빌로프의 작품으로 제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빌로프의 아베마리아, 리베라 합창단이 부릅니다.

바빌로프의 아베마리아, 리베라 합창단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으로 61종 희락장 알라그로 만원 트로퍼, 힐러리 한의 바이올린, 데이비드 짐머니 지휘하는 볼티모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으로 61종 1악장을 힐러리 한의 바이올린, 데이비드 진머니 지휘하는 볼티모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명곡을 들려드리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함께합니다. 클래식 명곡 감상 내일 일요일에도 이어집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끝곡은 요한 요하임 크반츠의 플루트 협주곡 G단조 중 1악장 알레그로 디 몰토 마컴브리오 베네네크 차로그의 플루트와 아우라 무지칼레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사람 작가 김중혁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왜 책을 좋아하고 왜 글을 쓰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책이란 제게 스페이스 타임머신입니다. 아름답고 비밀스러운 표지를 넘기면 언제나 머나먼 우주를 항해하게 되거든요. 그 우주는 저자의 과거이기도 하고 읽는 저의 현재이기도 하고 또 세상의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상상하고 예감하는 미래이기도 합니다. 저는 늘 새로운 놀라움, 깊은 깨달음을 안고 현실로 돌아오죠. 그러니 여러분도 이 타임머신을 타는 재미, 책을 펼쳐 미지의 시공간을 넘나드는 기쁨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2: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

0: 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음악기행의 이승열입니다.

처음엔 존 버가 사람 이름인 줄 알았다. 토머스 멜서스, 데이비드 리카도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영국의 경제학자 존 버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남긴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치에 투자하라는 조언으로 유명하며 특히 애덤 스미스의 영향을 받은 그의 경제 이론은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존 버는 승리한다 하는 말이 허거슨 1승 추가와 비슷한 뜻이겠거니 생각했다. 누군가 SNS에 남긴 글 때문에 구설에 오를 때마다 트위터는 인생의 낭비라는 알렉스 퍼거슨의 말이 회자되는 것처럼 투자에 대한 존 버의 명언이 들어맞을 때 넣는 추임새 같은 거라고 멋대로 추측했던 것이다. 물론 아니었다. 금정연 작가의 책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엘튼 존의 I'm Still Standing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북 트리거에서 펴낸 금정현 작가의 책 그래서 점점점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이 책에 담긴 문장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부분 참 재밌죠. 존 버가 사람 이름인 줄 알았다. 애덤 스미스의 영향을 받은 경제학자인 줄 알았다 하는 부분이 이렇게 좀 굉장히 재밌게 풀어져 있어서 그 부분을 문장 카펫으로 깔아드렸습니다. 한때 또 유행했던 신조어. 인 거죠. 줄임말인데 그것을 조금 순화해서 풀어내면 이제 작가의 표현대로 이렇게 됩니다. 참고 버티면 좋은 날 온다. 포기하지 마라.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 바로 이 존버. 존버는 승리한다. 말인 건데요. 그런데 이 금정현 서평가 이 작가가 그것을 약간 오해했던 그 과정까지 들어가 있어서 더 재밌게 왜이 말이 우리 삶에 들어왔는지를 좀더 흥미를 갖고 읽게 됐습니다. 이 책은 2022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신조어 24개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손절, 그때 등장한 말입니다. 취준생, 확인 비용 이런 말들. 그래서 이 24개의 신조어 중에서 지금 봤을 때 지금도 쓰이는 것도 있고 또 지금 봤을 때는 약간 낯선데 한때 지나간 거구나 싶은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약간 지나간 그 신조어에 대한 책을 사실 오래된 것도 아닌데 한 4년 후에 이렇게 다시 펼쳐보니까 재미나더라고요. 시간 여행자가 된 기분도 좀 들었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주말 잘 보내셨죠? 지금 7179 쓰시는 카페인님, 존버라. 아, 이 음악은 당연히 존 덴버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오늘도 북카페 존버 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존 덴버를 연상하셨는데 우리는 엘튼 존의 음악을 띄워드렸습니다. 이 문장 카펫을 딱 듣고, 어떤 음악이 그 다음 흘러나올까를 예상하시는 카페인 분들, 통했네요. 혹은, 저랑 통하진 않았지만 이 또한 재밌네요. 하시는 사연들 주실 때참 흥미롭습니다. 미리 한번 예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9749 쓰시는 카페인님, 고님 잘 다녀오셨나요? 금요일에 다녀오셨는지요? 토요일에는 비가 와서요. 온몸에 보랏빛 물결로 출렁이셨으리라 믿어요. 하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고성에 가려고요. 이 얘기 한마디 했다가 우리 카페인 분들이 저를 정말 고성으로 떠미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잘 다녀왔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제가 지금, 네. 찍어온 사진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사진 몇장 지금 보라에 띄웠어요. 약간 고성 특파원 느낌으로 우리 카페인 분들이 라벤더 그 축제 추천도 해주셔서 제가 찍은 지금 보라에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요. 저건 라벤더 축제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수국 길이 예상보다 좀 신선했어요. 수국이 저렇게 많이 있는 길 사이를

걸어가니까 약간 수국이, 특히 하얀 빛깔 수국이 수국처럼 보이지 않고 약간 양송이 버섯처럼 느껴진달까요? 뭐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걸리버처럼 커진 느낌이 좀 들었어요. 양송이가 저만큼 큰그밭 사이를 길 사이를 내가 지나간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도 했고, 그리고 그 저는 금요일에 갔어가지고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날은 좀 흐렸지만 비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원래 토요일에 가려다가 조금 앞당겨서 충동적으로 금요일에 그냥 그 라벤더 축제하는 쪽으로 갔거든요. 길부터 보랏빛으로 막 이렇게 물들어 있더라고요. 그 아스팔트 길 위에도 보랏빛 이 색을 입혀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김주희님, 라벤더 물결이 어떠셨나요? 토요일엔 비가 왔었는데요. 어떠셨나요? 아이스크림은 느끼하진 않으셨는지요? 네, 주인님 마치 그 라벤더 축제 지금 주최 측 같아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티가 납니다. 아이스크림은 원래 조금 느끼하죠. 느끼하지만 아이스크림이니까 달콤한 맛에 또 차가운 맛에 이겨낼 수 있고요. 아, 좋더라고요. 이 라벤더 축제를 하는 곳이 고성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많이 있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됐는데, 뭐 서해안에서도 하고 동해안에서도 또 다른 곳에서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시기에 좋은 그 축제 찾아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박준성 님도 지금 고성 잘 다녀오셨지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잘 다녀왔고요. 저는 이제 속초에 그 베이스를 두고 그 고성 쪽으로 이제 하루 다녀온 건데요. 그 고성 가는 길에, 속초에서 고성 가는 길에 우연히 딱 봤는데 이정표를 통해서 백도 해수욕장이라는 푯말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백도 해변, 그 백도 바닷가가 제 기억 속에 아주 오래전에 초등학교, 지금도 기억나요. 11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름 휴가로 다녀왔던 곳이거든요. 가족 휴가로. 그래서 그때 제가 일기, 그 당시에는 이제 숙제로 일기를 제출했어야 했던 시기여서 거기에 동해안의 백도 바닷가에 다녀왔다라고 썼던 기억이 나요. 그게 기억이 나고, 거기 선생님이 백도 바닷가에 다녀와서 너무너무 좋았겠구나라고 이렇게 코멘트 해주셨던 기억도 나거든요. 근데 그 백도 바닷가가 동해안 어딘가에 있겠거니 생각은 했었는데, 머릿속에서 그냥 잊고 있다가, 진짜 한 30여 년이 훅 지나서, 이번에 가드가 훅 눈길 준 데서 보게 된 거예요. 아, 여기였구나. 그때 내가 여기 왔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 또한 좀 재미난 발견이기도 했습니다. 카페인님들 나들이 또 많이 하시고요. 네, 오늘은 날이 또비 소식이 약간 있긴 한데, 북카페에서 2시까지 흘러가 주시기 바랍니다. 로비 윌리엄스의 Better Man 그리고 마이클 부플레 It's a Beautiful Day까지 두곡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지나간 그 주말 사이에 도착한 그 사연들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예나님이 안녕하세요, 고은 DJ님. 저는 이예나라고 해요. 오늘 제 생일인데 반말 축하 부탁드려도 될까요? 고은님 저보다 한살 언니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저의 즐겁고 유쾌하고 고마운 친구입니다. 항상 감사해요. 하시면서.

이렇게 지금 신청곡과 함께 문자 사연을 주셨는데요. 이게 우리가 녹방일 때는, 그쵸? 그러니까 제 방이거나 이럴 때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생방일 때도 이게 타이밍이 지나가 버리면 생일 축하를 또 드리지 못할 때도 많은데요. 이게 지나간 그 사연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된 김에 며칠 지났죠. 지났지만 아마 즐거운 생일 주간 혹은 그 다음 주간 보내고 계실 것 같아서 예나야 생일 축하해 이렇게도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나보다 저보다 한 살 어리다고, 제가 한 살 언니라고 했는데요. 뭐 거의 친구나 마찬가지죠. 예나 북카페에서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 또 6월, 7월, 8월 즐거운 여름 이어가길 바랄게. 그리고 8730 쓰시는 카페이님, 진주에도 오세요 하셨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이 사연이 월화산 숲속의 진주라는 곳에서 수국축제 겸 정원박람회를 하고 있어요 사연을 주셔가지고 또 검색을 살짝 음악 나가는 사이 해봤는데 이 또한 6월 마지막 주까지더라고요. 수국축제가 곳곳에서 많이 하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6월 안에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시기상 못 갈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진주에는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가야 할 이유가 또 있거든요. 몇 차례 얘기 드렸지만 진주냉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냉면 종류여서 한번 본토에 가야지 생각만 매번 하다가 막상 이렇게 가질 못했는데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선영님, 흑 생방 너무 그리웠어요. 지난 1학기 수업이 모두 얼기설기 겹치는 바람에 오늘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이제 종강을 하는 거죠. 하셨거나 아니면 앞두고 계시거나 할 것 같습니다. 선영님 자주 이 방학 동안에라도, 그리고 2학기 수업은 2학기 수업이 있다면 이제 북카페를 들을 수 있는 구성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어도 뭐 제 방이나 다시 듣기 많이 열려 있으니까요. 자주 이렇게 오셔서 사연 주시면 됩니다. 일간 카페인 이번 주 주제는 우주로 한 걸음 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주를 바라보고 있고 한 걸음 빼놨죠. 그곳으로 한 걸음 더 가는 마음은 또 무엇일지 오늘 이야기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과거의 우주 개발은 철저히 국가 주도의 거대한 체제 경쟁이었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냉전 시대의 미국과 소련은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부으며 앞다투어 로켓을 쏘아 올렸죠. 이른바 올드 스페이스 시대입니다. 이 시기 우리에게 우주는 그저 교과서 속에 박제된 아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은 엘리트 우주비행사나 천재 과학자들만이 닿을 수 있는 엄격한 성역이었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우주란 그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소원을 비는 막연하고 애틋한 동경의 대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주로 가는 길은 너무나 멀고 비쌌으며 무엇보다 거대한 철문으로 단단하게 닫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우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을 자아냅니다. 국가가 독점하던 우주 개발의 바통을 상상력으로 무장한 민간 기업들이 이어받으면서 이른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한번 쏘아올리면 바다에 버려져 산화되던 수천억짜리 로켓을 다시 땅으로 정밀하게 착륙시켜 재사용하는 믿기지 않는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평범한 민간인들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의 푸른 곡선을 감상하는 우주 관광이 현실이 되었고, 화성에 인류의 새로운 거주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구체적인 일정표와 함께 발표되고 있죠. 과거의 우주 탐사가 어느 나라가 더 우월한가를 증명하기 위한 무거운 자존심의 결과물이었다면, 지금의 우주는 인간의 상상력이 과연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거대하고 역동적인 무대가 된 셈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는 한계를 묵묵히 부숴낸 인간의 집요한 도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예산 삭감이나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우주라는 미지의 공간을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연결하겠다는 속깊고 투명한 열망이 지금의 궤도를 개척해낸 것이죠. 중력이라는 지구의 무거운 족쇄를 뚫고 불꽃을 뿜으며 솟아오르는 로켓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매일 반복되는 팍팍한 일상에 짓눌려 있던 우리의 좁은 시야마저 넓고 서늘하게 환기되는 기분이 듭니다. 영원히 닿을 수 없을 것 같던 저 아득한 흑백의 공간이 기어코 우리의 새로운 목적지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내 삶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막막한 현실의 장벽들 역시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두드리는 상상력 앞에서는 결국 길을 내어주고 말 것이라는 너그러운 위로를 저 먼 우주로부터 건네받게 됩니다.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데이빗 보위의 스페이스 오디티 들려드렸습니다. 거창한 그 국가 주도의 무거운 자존심 대결이 있었던 시대가 있고요. 우주 그 개발에 있어서 지금은 인간의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이 새로운 우주의 문을 열어가고 있는 뉴 스페이스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 전달을 해봤습니다. 아주 거대하고 두터운 벽도 집요한 상상력 계속 끊임없이 시도하는 그 인간의 끈기 앞에서는 언젠가는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우주를 바라볼 때 기분이 한없이 자유로워지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저기에 많다. 우리 정말 깃털처럼 먼지처럼 아주 작은 존재다라고 하는 그 한없는 하찮음을 스스로의 인류의 하찮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사실 인류의 하찮음에도 단계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우주에 계속 지금 노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주 관광도 민간 시장에서도 할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잖아요. 너무너무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간 이번 주 즐겨주시기 바라고요. 8447 쓰시는 카페인님. 점심 도시락을 먹고 계단 운동을 하면서 문자 보내요 하셨습니다. 주로 제 방으로 함께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맞으면 얼른 이어폰을 꽂는답니다. 아이들과 남편, 온 가족 모두 카페인이랍니다. 우연히 북카페를 발견해서 삶이 풍부해지고 있어요. 발견자, 저 자신, 칭찬합니다. 항상 감사히 잘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뭔가 이8447 쓰시는 카페인님이 북카페라는 별을 발견하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발견하셔서 이름 붙여주신 느낌. 그리고 그 덕분에 또8447 쓰시는 카페인님 가족분들 함께 들으실 수 있는 거고요. 아이들부터 이 어른까지 온 가족이 다 카페인이라고 하셨는데, 이 진짜 연령대가 다양하고 그 관심사가 다양해도 북카페에 오면 나의 관심사를 어떻게든 좀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전달하면서도 그것을 담아주신 것 같아서 너무 사연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탄소년단의 소우주, 그리고 마크툽 이라온이 함께한 너를 그린 우주 듣고 소설 북클럽으로 넘어갈게요.

0: 한국 맛집 와우!
1: 감동 맛집
2: 서사 맛집 오!
0: 아! 북카페로 지금 가죠?
1: 네.
2: 네.
0: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시작합니다. 염승숙 작가, 추동민 작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오늘도 약간 보랏빛으로 이렇게 흘러온 것 같습니다. 이 최자유님이 라벤더 축제 얘기에 이어서 보랏빛 물결에 이어 BTS라니 오늘도 선곡 중요하네요. 이렇게 또 이어서 생각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유영주님은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1: 네, 이번 생에 꼭 방문하고 싶은 우주.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다울지 상상만 해도 두근두근 심쿵해요.
0: 네. 우리 일카 통해서 또 우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얘기를 나눴잖아요.
1: 네. 또 우주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절대 가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0: 그렇죠.
1: 네. 이걸 되게 양분되는 것 같더라고요.
0: 카페인 분들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우주
1: 그러니까
0: 여행 공짜면 네. 당첨됐어요.
1: 네. 당첨됐습니다.
0: 근데 딱 한 명만 갈 수 있어요.
1: 보통 그 뭐 우주선에
0: 아니 그러니까 나 하나만 나에게 티켓 두 장이 오면 뭐 예를 들면 부부가 같이 갈 수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한 장만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지 한 장 동반자 없이 무료 티켓 당첨. 우주. 우주는 어디요?
1: 우주 그냥 지구 볼 수 있는
0: 지구 볼 수 있는 포인트 정도.
1: 네. 네. 그냥 지구 한 바퀴 정도 돌고
0: 돌아오도록. 와,
2: 그러면 지구 한 바퀴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귀엽나요?
0: 이게 해볼 만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티켓이 있으면 두 분은
2: 안전성이 보장된 건가요?
0: 보통 모든 것은 100% 확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모든 일이. 우리 뭐 차를 타고 달릴 때도 100% 안전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1: 그쵸.
0: 네. 조심하면서 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네.
2: 뭔가 귀찮긴 한데.
0: 귀찮음으로 포기하는 승숙 작가님.
2: 네. 반반일 것 같아요.
0: 반반일 것 같다. 네. 그럼 가고 싶은 반의 마음은 어떤 이유 때문인 거예요?
2: 정말 뭐 실제성이죠. 진짜로 내가 내 두 눈으로 가서 목격할 때의 어떤 쾌락이 있겠죠.
0: 그렇죠.
2: 네. 그런데 꼭 내가 가지 않아도 누군가는 갈 것이고 촬영을 해오고 그걸 내가 소위 방구석에서도 지켜볼 수 있다면
0: 굳이 내가 아니어도 된다.
2: 네, 네. 반반인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네. 동민 작가님은요?
1: 저는 무조건.
2: 무조건 간다.
1: 네, 무조건 무조건.
0: 간다.
1: 네, 제 돈만 안 내면.
0: 그러니까 공짜예요 지금.
1: 네네, 공짜면 무조건 가죠.
0: 무조건 간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무조건 간다라고 확신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1: 그렇더라고요. 저는 다 갈 줄 알았거든요.
0: 그래요?
1: 주변에 물어봤는데 간다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거의 굳이 왜 가? 라는 반응이 훨씬 많고.
0: 달 과학자분 초대석에 오셨던 적 있는데 네. 그 과학자분도 달을 연구하는 게 좋지 가진 않을 거라고.
2: 그러니까요. 굳이
1: 가면
2: 꼭
1: 좋지 않나?
2: 가야 하나?
0: 네. 당연히 갈 거다 하시는 물론 과학자분들도 계시고요.
1: 그래서 다 가는 줄 알았어요. 네, 이 질문을 하면.
2: 경쟁력이
0: 엄청 치열하겠죠.
2: 아니 그렇게 치열하지 않을 수도
1: 안 간다고 하니까?
2: 있으니까
0: 그래요?
2: 오히려 우주인 가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거 아니에요?
0: 조금 양보할 수 있으니까. 네.
1: 가면 좋을 것 같은데.
2: 그렇게 가고 싶다면 뭐 내가 양보할게. 이 정도
0: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카페인 분들 네. 궁금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가십니까?
1: 갔다 오면 에피소드가 되게 엄청난 게 생기잖아요.
0: 그렇죠. 삶을 바라보는 네. 관점이 달라지긴
1: 얼마나
0: 하겠죠.
1: 얼마나 얘기할 게 많겠어요?
2: 저는 가끔 제 성향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네. 어떤 특정 전시회 같은 것들을 티켓까지 다 예매를 해놓고도 네. 미리 다 찾아보고 이런 작품이 있구나. 이게 여기 걸려 있구나. 혼자 막 공부를 한 다음에 스트레스는 경우가 있어요.
0: 미리 다 하고 싶어 공부를 하는 마음이. 편이죠. 승숙 작가는 가기 전에.
2: 그래서 약간 좀 마음이 시들해져서 가는 좀 버릇이 있는 것
0: 같아요. 그래도 실물이 주는 감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2: 그러니까요. 막상 가면 좋은데 가기 전에는.
0: 가기 전에 조금.
2: 다

0: 봤네 뭐 이런 느낌이 또 있기도 아. 해서
1: 원래 요리하시는 분들이 네. 요리할 때 후각적으로 냄새를 많이 맡게 되잖아요. 아. 후각이 너무 쉽게 지친대요. 오. 그래서 요리를 끝내고 딱 먹으려고 치면 그 맛이 없대요. 잘 오. 후각이 이미 제가 지쳐가지고
2: 아, 이미 다 이렇게 네. 해서
0: 입맛이 사라져요. 그렇죠. 뭘 만들고 나면
2: 근데 요리하면 오히려 그 요리된 식탐은 좀 줄어든다라는 분들도 계시나요?
1: 그렇죠. 그런 게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뺏어 먹는 라면이 맛있는 이유가
0: 아. 남이 끓였기 때문에
1: 냄새 하나도 안 맡고 요리를 안 했다가 딱 가서
2: 처음 딱 자극을
1: 네,
2: 받는 거니까
1: 냄새를 딱 맡으면 너무 맛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성수 작가님도
2: 그럴 수도
1: 미리
2: 있나?
1: 이렇게 너무 즐긴 거죠. 이미, 네, 이미 충분히 충만해졌어.
0: 지쳐버렸어.
2: 자, 김미향님은 세 분이 무사히 다녀오면 갈게요. 감사합니다. 아, 이제 우리가 갔다 오면 그러니까. 갔다 오 가겠다.
0: 안전지향이죠.
2: 아, 최은희님 무조건 가요. 저도 정은숙님 우주 왕복 티켓 당첨이어도 무조건 못 가죠. 여행 가능 여부 테스트 거쳐 건강해야. 아, 이게 내가 가려고 해도 그쵸. 사실 또 테스트를 거쳐야죠.
1: 그렇죠. 이런 너무 현실적인 조건은 배제하고
2: 맞아요. 네,
1: 갈 수 있다면
2: 또 볼까요?
0: 이은희님도 계신데요. 전 무조건 안 갑니다. 다녀오면 폭삭 늙을 것 같아요.
2: 아, 이거 궁금하네요.
1: 그런가요?
2: 진짜.
1: 중력이 없으면 늙나?
2: 그 회복되지 않나요? 다시?
1: 근육이
2: 돌아오면?
1: 되게 약해진다고 하긴 들었는데
2: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돌아오면 좀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1: 가면
2: 하고
1: 가면 뭐 할 거 너무 많잖아요. 이거 볼펜도 한번 띄워보고
2: 그렇죠.
1: 물도 한번 띄워보고
2: 맞아요.
1: 네, 빨래 한번 이렇게 짜보고
2: 일단 멀리 떨어진 데서 지구를 바라보고 싶긴 해요.
1: 그쵸.
2: 아, 저게 내가 살던 그 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어린 왕자 각도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네. 어린 시절에 엑스포 열렸을 때 그 우주과학관 줄 서서 들어가서 제일 처음 본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2: 아, 지구를 보는 거.
0: 체험하는 가상체험 있잖아요.
2: 맞아요.
1: 엑스포에 가셨군요.
0: 대전 엑스포. 네.
2: 아, 너무 일찍 준비된 사람이라서.
1: 이미 질리셨네. 난 볼 만큼 봤구나.
2: 맞아요. 네. 그러나 또 이제 그 외에 어떤 변수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지금 기회 오지도 않았는데 네. 너무 마음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미리 준비해야 돼요. 바로 대답해야 할.
2: 아, 맞아요. 네. 동기장 갑자기 전화 받을 수도 있어요.
1: 네, 그러니까 저희 당첨됐습니다.
2: 갑자기 그럼 이제 가셔야 되는 거예요.
1: 네, 그럼 저 여기 휴가 좀 잠깐만 주세요.
2: 국가에 우주에 가신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다릴게요.
1: 알겠습니다.
2: 우주 특파원을 네. 모시는 네. 좋은 기회니까요. 자, 오늘의 책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책 가지고 오셨나요?
0: 아, 그러니까요. 앞서 들어가는 말이 막 우주를 보고
2: 네.
0: 지구 한 바퀴 돌고 뭐 이런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희망 가득한 상상력 가득한 이야기를 하다가
2: 네.
0: 갑자기 손창섭 작가의 혈서를 이야기하려니
2: 뭐 어때요?
0: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2: 아니에요. 이 책 네. 우리 이제 고전이라 할 법한 책이니까
0: 네.
2: 네, 다시 돌아보는 이것도 너무 큰 걸음인 거죠. 이 또한 큰 발걸음이에요. 다리 그러네요. 찍는 것만큼이나.
0: 그러네요.
2: 네.
0: 저는 왜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울적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2: 네.
1: 근데 현실의 발걸음이 되게 중요한 게 이게 현실적인 작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게 저희가 우주에 가고 싶은 이유도 우리가 사는 지구를 보려고 가는 거잖아요.
2: 아.
1: 우리가 저기에 살고 있다는 걸 아니까 그쵸? 가는 거지. 거기에 뭐 황량한 어떤 화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 보고 싶진 않잖아요. 네, 그런 느낌에서 봤을 때 우리가 우주 여행하는 것도 결국 현실을 조금 더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런
2: 네.
1: 의미에서 보면 이런 작은 이야기들,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게 뭔가 우주랑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2: 그러네요. 이미 지금 우주 다녀오신 분 같아요.
1: 네.
2: 동민 작가님은
0: 네.
2: 지금 달관의 경지에
1: 네. 아,
2: 다 연결되어 있다.
1: 네. 지금 순식간에 속여서 말할 수 있는데.
2: 꿈에서라도 어떻게든. 네. 네.
1: 아, 거기 진짜 아름다웠죠.
2: 너무 빨리 갔다 오셨는데.
0: 그러니까요.
2: 주말 사이에.
1: 네,
2: 자,
1: 네.
2: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한국단편문학선 2권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손창섭 작가의 혈서. 오늘도 책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페인님들 이 책 원하시면 이 말머리를 혈서라고 하겠습니다. 혈서. 금지어는 아니겠죠? 올 수 있겠죠?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혈서 하셔서 이 책의 제목입니다. 혈서 하셔서 책 받으실 주소 연락처 포함하셔서 네. 보내주시면 네. 저희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추첨해서.
1: 반디창 무섭겠는데요.
2: 네.
1: 모르시는 분들이
0: 그러니까요.
2: 네, 뭐
1: 오,
2: 제목이니까.
0: 제목이 약간 네. 무시무시하죠.
2: 그렇게 네. 우리 카페인님들이 왜 저 빨간색 안 입고 왔냐고 하셨는데 책을 다 읽고 보니 근데 얘 빨간색의 혈서의 느낌은 또 아닌 거예요. 제가 받은 느낌은 막

0: 피가 무시무시 이 느낌은 또 아니었어요. 그래서 빨간색에 얽매일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네, 잘 피해가셨습니다.
2: 그래서 저희 이상하게 진짜예요. 파란색 계열로 맞춘 것 같은데요, 뭔가. 네. 동민 작가님 프린팅도 그렇고.
0: 그러네요.
1: 그러네요.
0: 푸른 계열로 오히려.
2: 그러네요.
0: 네.
2: 손창섭 하면 보통 우리가 떠올리는 작품의 제목은 잉여인간일 거예요, 아마.
0: 네.
2: 그게 아니라면 두 번째는 비 오는 날. 그 정도?
0: 네. 비 오는 날. 네. 비 오는 날 정말 그 것이었다. 동옥.
2: 네, 그렇죠.
0: 동욱이었나요?
2: 네, 네, 남매.
0: 네, 그 남매의 그 얘기와 함께 것이었다, 한 것이었다, 것이었다. 맞아요. 저 이거의 그 늪에서 너무너무
2: 손창섭 작가의 소설을 읽을 때는 이 것이었다라는 종결어미의 늪에서
0: 맞아요.
2: 빠져나오기를 써야 합니다. 근데 맞아요. 나중에 이제 소설의 중반 이후부터는 것이었다가 거슬리지도 않아요.
0: 맞아요.
2: 그렇지 않나요? 읽다 보면
0: 처음에나
2: 처음에만 거슬려요.
0: 나를 옥죄어오는 것 같지? 네. 왜 이렇게 거시었다가 맞지 싶지?
2: 맞아요.
0: 이제 좀 지나면 이제 그냥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2: 맞아요.
1: 문장도 기세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반복하면. 네.
2: 그리고 그만큼 이제 손창섭 작품의 스토리가 주는 강렬한 매혹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초반부에 왜 이렇게까지 것이었다라고 하는 특정 종결어미를 많이 무수하게 반복할까 싶다가도
0: 네.
2: 이제 이야기를 읽어나가다 보면 그 정도는 의식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0: 맞아요.
2: 소설 속 줄거리를 지탱하는 주요 인물들의 행위나 대사가 너무나 강렬합니다.
0: 네.
2: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잉여인간 정도로 저는 청소년기에 잉여인간이라는 단어를 이 손창섭 작품으로 접했을 때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어떻게 인간을 남아도는 존재, 쓸모없는 존재, 쓸데없는 존재로 규정할 수 있었을까 너무 놀라웠었는데 이 혈서라고 하는 작품은 그 잉여인간이라고 하는 보통 이제 19세기 러시아 문학에서 엑스트라맨으로 먼저 네. 출발했던 개념이래요. 굉장히 무기력한 지식인의 전형을 내세워서 사회적으로 어떠한 역할도 책임도 맡지 못하는 상태를 엑스트라맨이라고 네.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반 트로게프가 사용하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20세기 들어서 한국 사회에 이제 전후의 어떤 조금은 이 빈곤과 실업, 공동체 붕괴의 상황에서 손창섭이 문학적으로 포착한 용어인 거죠.
0: 네.
2: 잉여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한국 문학사에서 아주 특정한 인간형과 시대 감각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잉여인간인데 이 혈서라고 하는 작품은 그 잉여인간이 쓰이기 3년 전에 손창섭이라고 하는 작가를 한국에 알린 데뷔작입니다.
0: 아, 데뷔작이에요, 네. 이 작품이?
2: 네, 그래서 손창섭의 데뷔작품을 오히려 좀 잘 안 알려진 것 같아서 선정을 해봤어요.
0: 이번에 읽고 어떠셨어요, 동민 작가님은? 인상이, 받은 인상이.
1: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고.
2: 그렇죠. 슬프고 무서워요.
1: 네, 너무 그 슬픔이 진짜 무서운 그 혈서나 이런 것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라 그 현실이 너무 저희 지내온 시대니까
0: 네.
1: 그런 시대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겪어보진 않았더라도 그런 걸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그 공포랄까요? 그런 게 너무 체감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어떤 사례 비슷한 사례가 있더라도
0: 네.
1: 이건 한국의 완전 우리의 역사적 이야기니까
0: 네.
1: 그런 게 가장 공포스럽고 그래서 특별히 책이 너무 무섭다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진짜 떨리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피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0: 충격이었네요. 어떤 면에서는
2: 맞아요.
0: 이야기 안으로 살짝 들어가 볼까요?
2: 네. 혈서는 네 명의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0: 네.
2: 지금 중심인물은 달수인데요. 달수는 지금 법과대 대학생이에요. 23살이고 아직 군대는 다녀오지 않았지만
0: 네.
2: 좀 법학을 공부해서 졸업한 뒤에는 판사나 검사 정도의 진로를 좀 이어나가다가 정말 나이 들어서는 국회의원, 정치까지 좀 진출하고자 하는 좀 야심 있는 인물이죠.
0: 네.
2: 그런데 그런 달수가 지금은 너무 가난한 거예요. 방 한 칸 새로 자취방을 얻어서 기숙할 정도의 돈도 없어서 지금 같은 법과대학 내부에서 법공부는

0: 안 하고 시만 쓰는 네. 규홍이라고 하는 친구의 자취방에 얹혀 있는 신세인 거죠.
1: 자, 달수가 지금 법과대학이지만 시를 쓰는 규홍의 집에 얹혀 있는 상황까지만 네. 얘기를 들었는데 입으로 건너가서 이곳에서도 어떤 얘기들이 진행이 될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카스텐의 깃털 들려드릴게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줍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번, 자정에 한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2부로 건너왔습니다. 최동민 작가, 염승숙 작가와 함께 오늘은 손창섭 작가의 데뷔작입니다. 단편소설 혈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카페인님들 혈서, 혈서 이렇게 말머리 달고 북카페로 샵 1045 50번 100원의 유료 문자로 주소 포함하셔서 책 신청해 주시면 추첨해서 이 책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방송 말미에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앞서 인물 소개 살짝 하다가 넘어왔어요.
1: 네. 맞아요. 한국 사회에서 손창섭은 사실상 굉장히 미스테리한 작가이기도 하고 초반에 데뷔했을 때부터 괴짜라는 인식이 되게 강했었거든요. 실제로 글 나부랭이 쓰는 작가들이 소위 엄숙주의에 휘감겨서 젠체하는 꼴을 못 보겠다라고 막 시상식에서 이야기했던 적도 있고 이후에 60년대에 이런 어떤 55년 작품이잖아요. 혈서가.
0: 네.
1: 그리고 잉여인간 58년 뭐 이런 방식으로 50년대에 이렇게 전후 사회의 인간 소외의 전형을 다루다가 60년대에는 뭐 부부, 인간교실 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 대중소설의 작가였단 말이죠. 그리고 73년에 아무도 모르게 일본으로 건너가서 한평생 살고 한국 문단에서 사라졌단 말이죠.
0: 아.
1: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일본에서 투병하다가 사망한 이후로 이제 손창섭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작가로 남겨져 있는데 이 55년에 손창섭이 작가로 이제 첫 발을 내디뎠던 작품이란 말이죠.
0: 네.
1: 그 기원과 근원을 보는 것이 손창섭 문학의 좀 특수함을 우리가 이해해보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소설 속의 이 달수라고 하는 인물도 굉장히 특이해요. 앞서 언급했지만 법대생이란 말이죠.
0: 네.
1: 법대생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있어요. 나 법관으로 일하다가 정치까지 입문해보겠다라는 좀 야심 있는 23살의 남자 대학생인데
0: 네.
1: 여전히 55년이니까 전후 사회의 폐허와 혼란함에서 나는 왜 어떻게 이렇게 운이 좋게 살아남았지? 라고 하는 이 의문 부호에 갇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남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거의 70여 년이 흐른 지금 2026년에도
0: 네.
1: 우리가 해볼 수 있을 법한 질문인 것 같아요. 난 어떻게 그 흔한 뭐 사건 사고로 가득한 뉴스만 틀어도 교통사고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불운한 상해 사고들이 많은데
0: 네.
1: 정말 단 한 번의 교통사고도 없이 어떤 단 한 번의 생명의 위협 없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았을까? 라고 하는 질문은 누구나 자기 자신한테 해볼 수 있을 법한 질문인 것 같거든요.
0: 그쵸.
1: 근데 달수로서는 내가 운 좋게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전후 사회에서 살아남은 자인 거잖아요. 이 규홍도 똑같은 법대생인데 충남에서 아주 부유한 유지의 아들이래요.
0: 네.
1: 면장의 아들이라나? 그 당시에 면장이 그렇게나 부유한

0: 한 계급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소설에서는 규홍은 굉장히 부유한 아버지를 두고 있어서
1: 네.
0: 중학생 때부터 서울로 올라와서 유학을 했는데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 중학생 때부터 올라와서 이제 방한칸을 얻어서 이 집을 얻어 있었던 부분들이 다 파괴가 된 거죠. 전쟁 때문에. 뭐 현관문도 날라가고 문틀도 날라가고 하는 상황에서 피난길에 본가에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전쟁이 휴전이 되고 대학에 복학하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왔더니 그 집을 창애라고 하는 어린 소녀와 그 창애의 아버지 행상을 하는 아버지에 의해서 점유되고 있었던 거예요. 길거리 부녀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규홍으로서는 내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창의 아버지는 붓과 먹을 팔러 다니는 행상 팔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항상 뭐이 창애는 너무 어리고 그 여자애를 막 걸리고 업혀서 데리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계속 나쁜 팔을 하고 며칠 있다 돌아오고 보름 있다 돌아오고 한달 있다 돌아오고 창애만 남겨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집에. 그러니까 규홍은 그냥 창애가 알게 모르게 그냥 기숙을 허락해준 거죠, 기숙하는 거를. 그러면서 이제 창애는 자기가 빨래도 해주고 밥도 지어주고 식모처럼 이제 일을 하면서 규홍의 집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규홍의 집은 방이 두 개여가지고 창에 혼자 쓸수 있게 내준 거죠. 그리고 규홍은 규홍대로 방을 따로 얻어서 있었고.
1: 왠지 그 시절에 이런 뭐 아주 똑같진 않아도 이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워낙 어지러운 그
0: 그쵸.
1: 전후 사회에서.
0: 전쟁 중에 폭격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파괴되고 또 피난길을 떠난 빈집들이 너무 많았을 텐데 그것들을 이제 사회 하층민들이 점유하고 무단으로 사용했겠죠. 그 과정에서 다시 피난길에서 돌아온 원 거주자들과 엄청난 다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규홍은 창의 부녀를 내보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규홍의 주변에 이제 달수도 같은 법대생이어서 갈 곳이 없어가지고 너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학은 마치고 싶고 그런데 당장 지금 군대에 입대할 순 없으니까 어느 정도는 계속 아르바이트 자리, 취직 자리라도 알아보려고 이 식당 뭐 저런 어떤 많은 업체들을 가서 취직하겠다고 의견을 내도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일자리를 못 얻고 생활비를 못 버니까 그냥 규홍의 방에 좀 빈대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달수는 그래서 규홍이 학교 가면 자기도 그 방을 나왔다가 규홍은 한밤 9시쯤 돼야 들어왔대요. 방 주인인데도. 그래서 좀 규홍이 들어왔나 하면서 슬슬 하루 종일 밖에서 배회하고 잠만 자는 거예요, 들어가서. 근데 지금 이 혈서의 계절적인 배경이 12월을 코앞에 두고 있는 겨울이거든요. 밖에서 배회하기가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규홍이만 들어오면 그냥 빨리 규홍이 방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자고 싶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밖에서 배회하다가 날이 어두워서야 이제 규홍의 집으로 왔는데 규홍의 집에 들어가기 싫은 이유가 사실은 규홍한테 좀 면목이 없죠. 뭐 방세 한푼안 내고 계속 빈대붙어 있으니까. 근데 그 안에는 이 집이 규홍이 집이야, 누구 집이야 싶을 정도로 아주 극악스러운 남성인물이 하나 더 있어요.
1: 이게 뭔가
2: 그러니까
1: 복잡.
2: 벌써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 등장하겠네요.
0: 이름이 준석입니다.
1: 준석이.
0: 준석이는요, 하루 종일 꼼짝도 안 해요. 달수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규홍이 보기 부끄러워가지고 규홍이 나가면 자기도 냉큼 방 비워주고 규홍이 들어오면은 은근슬쩍 들어가서 잠만 자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준석이는 하루 종일 꼼짝도 안 해요. 그방 안에 이불이 딱한채 있어요. 딱한채 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일어나서 나가봤자 춥고 겨울이니까. 그렇죠? 준석이는 군대에 사실 일찍 다녀왔거든요. 일찍 다녀왔는데 다리 한쪽을 잃었어요. 군대에 가서. 그래서 맨날

0: 다리는 중공군이 먹어치웠다라고 막 자주적으로 고함을 내지를 정도로 엄청난 전쟁의 트라우마와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친 인물이죠. 네. 근데 개인의 트라우마는 사실상 극복되기 되게 어려운 성질의 것이라는 건 이해하지만 그 준석은 자신의 분노와 원한을 달수에게만 푼단 말이죠. 야 이놈의 자식아 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그래 취직이 됐냐? 로 계속 몰아붙이는 거죠.
1: 네.
0: 네가 취직이 되어야 우리가 기용이네 방에서 이렇게 복작복작 붙어있는 것을 좀 그만둘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나야 다리 한쪽이 없다고 쳐도 너는 사지멀쩡하면서 왜 취직도 안 되고 그럴 거면 군대를 가. 막 정말 꼬투리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계속 들들 볶는 거 있죠. 달수를.
1: 그래서 또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군요.
2: 집주인도 아니면서 다 같은 상황이잖아요.
1: 그렇죠. 지금.
0: 맞아요. 어디 가서 뭐 달수만을 위한 취직 자리가 여기 오십시오 하면서 준비되어 네. 있는 것도 아닌데 달수도 진짜 돈 벌고 싶어서 죽겠는데 어떻게든 빨리 대학을 마치고 조금 군대도 다녀와야 되고 할 일이 태산인데 준석이는 대학생도 아니지만
1: 네.
0: 좀 가난해서 대학은 꿈도 못 꾸는 게 당연하다는 식의 어떤 좌절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석의 입장에서는 달수가 좀 이런 표현 괜찮을까요? 꼴 같지 않은 거예요. 돈도 없는 놈이 대학은 가겠다고 학적은 만들어놓고
1: 네.
0: 등록금도 없어 생활비도 없어 먹고 잘 방도 없어 규홍이가 무슨 죄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빌붙어 있으면서.
1: 그러니까 그 얘기 규홍이가 하면 그러니까요. 모르겠는데
2: 왜, 맞아요.
1: 지금 네.
0: 맞아요. 그리고 자. 달수 이름 있잖아요. 달수. 네. 근데 맨날 턱이 좀 짧은 얼굴형이었는데 어이 무턱 무턱
1: 무턱이라고 또 부르면서
0: 오늘은 일자리 구했냐? 어이 무턱 밥은 먹었냐? 계속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죠.
1: 진짜 참 마주하기 좀 싫을 것 같아요. 피하게 될 것 같은데
2: 집에 안 가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1: 네. 네. 지금 방향수님이 준석 혼자 트라우마와 싸우는 중일 수도 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런 것도 있겠죠.
2: 네.
1: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 준석이가 또 주는 그 말들로 인해서 누군가도 또 트라우마 생길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음악 듣고 와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베이루트의 더 립타이드 들려드릴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오늘은 손창섭 작가의 단편 소설 혈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카페인님들 이 소설 제목 달고 이렇게 지금 사연 주시고 계신데요. 3661 쓰시는 카페인님 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천수정님 이렇게 또 사연 주셨고요. 오수미님은 현대물은 전반적으로 그로테스크해야 할까요? 미술도 그렇고 뭔가 현대는 시대에 고발하는 그런 시선들을 다룬 작품들이 좀 많은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걸까요? 고전에 비해서?
1: 아무래도 근대 초기에는 확실히 전쟁부터 식민지의 경험부터 너무 많은 방식으로 빈곤과 인간 소외에 노출되었던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작가들이 문학적으로 형상화할 때 포착하지 않을 수 없었던 영역이었을 거고, 그것이 현대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땐 너무나 공포스럽다, 그로테스크하다라고 해석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지극한 사실이자 실제였겠죠. 실존에 가까웠고.
0: 그렇죠. 반영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9908 쓰시는 카페인님, 문학은 시대를 관통하고 역사는 반복되는 모양입니다. 작품의 현실과 닮아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이네요. 오늘 방송도 너무 와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오늘날의 청춘들을 생각을 해봐도, 사실 저는 읽으면서 저도 이 혈서를 오늘 처음 읽은, 오늘 아침에 처음 읽은 작품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데뷔작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는데, 근데 이 작품에 등장한 이 이야기가, 몇십 년 전의 것이 아닌 것처럼도 느껴져요. 오늘날의
1: 맞아요.
0: 고민들하고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1: 맞아요. 잉여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도 이 청년 세대에서 자주적으로 쓰이는 말이기도 하고, 한창 이제 2010년대 초중반 이후로 뭐 흙수저라든가 현시창 이런 단어들 기억나시나요? 현실은 시궁창의 줄임말이죠. 이런
0: 맞아요.
1: 말들이 계속해서 암울한 시대담론처럼 세대담론처럼 젊은 세대를 억누르는 그런 단어들로 만들어졌었잖아요. 지금도 유효한 질문들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어떻게 인간이 실존적인 고뇌 앞에서 자신의 이런 어떤 절망과 무력감을 누르고 또 다른 어떤 이 인간다운 연민과 윤리의 실천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은 지금도 유효하죠.
0: 자, 지금 규홍이가 이렇게 걷어들인 사람들이 이
1: 맞아요.
0: 안에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종합하면 이 소설

0: 마을은 네 명이 등장하잖아요.
1: 네.
0: 규홍이 마련한 자취방, 이 좁은 방 두 칸짜리 집 안에 지금 규홍을 중심으로 해서 얹혀 살고 있는 달수와 준석이 있고요.
1: 네.
0: 공교롭게 피난길에 점유한 이 파괴된 공간을 이 좀 나눠 쓰게 된 창해가 있는 거예요.
1: 그쵸.
0: 근데 전체적으로 방주인인 규홍과 이 식모살이를 하다시피 하는 창해는 대사가 거의 없어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싸우는 건 지금 준석이 달수에게 시비 거는 것뿐인데
1: 네.
0: 얼마나 그악스럽고 드자비하듯이 막 준석이 달수를 들들 볶아도 창해와 규홍은 있는 듯 없는 듯 신경도 안 써요. 규홍이는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1: 네.
0: 정말 최적의 방주인인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도 이 방 한 칸에 있을 때도 책상 차지하고 앉아서 시 쓰는 것밖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창해는 그 당시에는 간질이라고 하죠.
1: 네.
0: 지금은 이제 뇌전증이라고 하는 용어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간질을 좀 앓고 있어서
1: 네.
0: 어느 순간 발작적인 증세가 올지 잘 모르기도 하고 스스로도 이제 아버지 없이 지금 홀로 이 낯모르는 사내들하고 방은 다르지만 그래도 집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이 창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서적인 공허함도 좀 있기 때문에 말이 거의 없어요.
1: 네.
0: 지금 이 소설 전반적으로 지금 입 밖으로 말을 꺼내는 인물들은 준석과 달수뿐입니다.
2: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0: 그렇죠. 네. 그래서 초반부터 준석이는 달수를 너무나 피로하게 하는 존재로 묘사가 되고 있죠.
1: 네.
0: 왜냐하면 뭐 추워서 그런 것도 이해하고 전쟁 중에 이제 사고로 다리 한쪽을 잃고 상위 군인인 거죠.
1: 네.
0: 상위 군인으로서 사회에 와서 어찌할 바 없이 준석도 취직자를 구할 수 없고 어떠한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너무나 암울하기만 한데 그 와중에 두 다리 멀쩡하게 법대생으로 학적도 막 분명하고
1: 네.
0: 이 와중에 취직하겠다고 돈 벌어오겠다고 하루 종일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달수가 준석이는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어이 무턱 무턱 조롱을 해가면서 오늘 저녁도 다 굶었겠네. 아유 잠이나 올려나. 뭐 어디서 너를 써주기는 한데? 라는 식으로 계속 시비를 거는 거죠. 그리고 달수는 계속 주눅 들어 있어요. 준석이 앞에서. 왜냐면 누군가 계속해서 나를 미워하고 딱 꼬집어가지고 계속 이제 쥐어박듯이 계속 몰아붙이면 좀 주눅들게 마련이잖아요.
1: 그렇죠.
0: 괜히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1: 그렇죠.
0: 그리고 얘기 들어보면 준석이 말도 사실 틀린 건 없어.
1: 그러니까 더 아프죠.
0: 맞아요.
2: 그러니까 내심 그런 죄책감 같은 게 좀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야 그렇게 돈 벌 구멍이 없고 너 공부를 못할 것 같으면 군대나 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1: 네.
0: 그런데 이제 달수는 나 대학이라도 졸업하고 가려고 이렇게 아니 근데 와 이런 맹추가 다 있나? 야 돈이 없으면 원래 대학을 못 가는 거야. 어떻게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간다는 거야?
1: 네.
0: 그냥 군대를 가. 그냥 계속 도돌이표 같은 이 윽박지름이 있는 건데
1: 네.
0: 아니 근데 나는 일단 대학을 졸업해야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 미래는 아무도 모르잖아. 라고 달수가 이렇게 좀 의기소침해서 얘기하면 성공? 성공이라고 했어 너 지금? 이라고 하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1: 그러니까요. 이 대화 부분이 정말 클라이맥스처럼 느껴질 정도로
0: 그러니까요.
1: 너무 자극적인데 여기서 준석이 하는 말이 아 진짜 아프긴 하더라고요. 쥐구멍에도 벼들날은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0: 맞아요.
1: 볕이 들날을 꿈꾸는 사람에게 쥐구멍에서 어떻게 볕을 기대해? 이렇게 지금
0: 맞아요.
1: 꿈꾸지도 마. 네가 어떻게
0: 맞아요.
1: 성공을 말해?
0: 맞아요.
1: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느낌이 드니까.
0: 그러면서 뭐 성공이라는 단어 하나 얘기했다고 이런 멍청구리가 있나 뭐 이런 형편없는 천치부터 시작해서 야이 매주대가라 원래 가난하면 대학을 못 가는 거고 대학을 못 가면 성공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너는 지금 꿈도 못 꾸는 얘기들을 남들 다 못 가는 대학 너 혼자 갔다고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몰아붙이는 거죠. 근데 이제 달수는 좀 소심하긴 한데 지진 않아요.
1: 네.
0: 그래도

0: 가난한 사람이 원래 공부해야 되는 거야. 고학이라는 말도 있잖아.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하면서 준석이는 너무너무 그냥 낼 수 있는 건 화밖에 없다는 듯이 계속해서 달수를 들들 볶고 있는데 이제 주인인 주인격인 방주인 규홍이가 들어오면 네. 준석의 기세도 싹 누그러져요.
1: 그렇죠.
0: 어.
1: 이제
0: 다들 조용히 해줘야 되잖아요.
1: 주인이 왔는데
2: 그래도 주인은. 눈치는 좀 있어요.
0: 맞아요. 네,
2: 준석이 아예 없진 않은 스타일이고.
1: 그렇죠. 네. 지금 여기 보면 준석이 왜 이렇게 정말 참변에 가깝게 걱정이라고 해야 될지 참변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읽는 독자가 막 주눅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2: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1인극처럼 보이는 게 연극으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혼자 나와. 와서.
1: 맞아요.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2: 준석이 그런 달수를 보면서 화를 내는 것도 왠지 자기 자신한테 하는 것 같고 자기한테 주어지지 못했던 거잖아요. 자기는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다리도 잃고 그렇죠. 이제 뭐 할 수도 있는 것도 없는데 저 친구는 그 사지도 멀쩡한데 내가 받아야 했던 기회 이런 것도 다 지는 받았는데 왜 저러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세상에 대한 억울함을 얘한테 다 쏟아내는 거죠. 달수가 더 이렇게 보면 볼수록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쟤는 다 이렇게 받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뭔가 이게 진짜 자신과의 대화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준석이 또 마냥 믿게 만은 볼 수가 그렇죠. 없는 그런 장면이기도 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숀 레논의 데드 미트 너는 이제 죽은 목숨이야 이런 의미의 곡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소설은 손창섭 작가의 단편 소설 혈서입니다. 우기영 님이 소설 몰입해서 듣게 되네요 라고 하셨고요. 9081 쓰시는 카페님은 주인공마다 결이 다른 고뇌네요. 그렇게 친구 괴롭히며 히스테리 부리지 말고 준석이도 뭔가 일을 찾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이런 마음은 아마 준석이도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닐 텐데 지금 너무 답답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자기는, 어떻게
1: 해야 될지 모르겠고
0: 그렇죠. 네,
1: 사회에서 뭐 이렇게 일자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0: 네.
1: 심지어 다시처럼 저는 멀쩡한 놈도 일자리를 못 구하는데 막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0: 네.
2: 맞아요. 그래서 달수랑 준석이의 여기서 소설 속에서는 괴이한 논전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정말 기괴한 논쟁은 답이 없잖아요. 두 사람 간의 어떤 신념과 가치관이 다른
0: 네.
2: 일인데 그래서 준석이는 아, 내 입만 아프다. 떠들어봤자 소용없어 라고 하면서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달수는 그냥 입만 삐죽삐죽대면서 왜 저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라고 삐죽삐죽대면서 이들의 이 괴이한 논전이 멈출 때는 규홍이 돌아오는 때라고 했잖아요. 규홍이는 저녁마다 불란서 강습에 나가고
0: 네.
2: 법대생인데 법 공부는 안 해요.
0: 어.
2: 부모님은 법 공부한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문학에 빠져가지고
0: 네.
2: 밤이면 밤마다 손가락 호호 불어가면서 램프불 밑에서 시를 쓴대요.
0: 아.
2: 그리고 자기가 쓴 시를 막 그 벽지에다가 붙여놔서 이 읽지 않으려고 해도 준석이든 달수든 다 규홍이 쓴 시를 읽게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2: 최근에는 한 달 동안이나 걸려서 혈서라는 제목의 시를 규홍이 썼다고 합니다.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 혈서의 내용은 이렇대요. 혈서라도 쓰듯이 순간을 살고 싶다. 모가지를 댕공 잘라 내용 없는 혈서를 쓸까? 뭐 이런 내용이래요. 그래서 규홍에게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작품인지 달수나 준석은 모르겠는데
0: 네.
2: 한 달이나 붙잡고 글자 하나를 고쳐 쓰고 다시 벽지에 붙여놓고 뭐 애를 썼다고 해요. 근데 뭐 이 시가 좋든 안 좋든 어떤 감흥을 불러일으키든 준석이나 달수가 말이라도 꺼낼 수 있겠어요? 규홍이는 방 주인인데 그리고 규홍이는 이들을 자기 집에 기거하게 하는 데만 해도 사실은 엄청난 선의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0: 네.
2: 방학 때 규홍이 고향에 내려갈 때도 돈을 붙여줬대요. 먹고 지내라고. 어떻게든 뭐라도 사서 먹고
0: 네.
2: 지내라고 이 돈을 좀 꼬박꼬박 붙여줄 정도로 사실은 준석이나 달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귀인 같은 존재잖아요.
0: 그렇죠.
2: 그 규홍이 쓴 시가 얼마나 해괴망측하든 거기에 뭐 말이라도 보탤 수 있겠냐고요.
0: 아, 뭐 외워야죠.
1: 이제
0: 그렇죠.
1: 너무 좋더라.
0: 그렇죠.
2: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이제 규홍이가 이 방만 빠져나가면 준석이가 달수한테 야 무턱 일로 와봐. 이게 무슨 내용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개수작이냐? 라고 막 흠을 늘어놓는 거죠.
0: 아니 뭔가 그 밝고 화사한 지금 시로 이게 벽을 두른 것도 아니고 이 팍팍한
1: 그러니까
0: 현실에 지금 모가지를 댕강 잘라
2: 그러니까.
0: 이런 혈서를
2: 그리고
0: 시로?
2: 준석이는 전쟁의 포화 아래 놓여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0: 네.
2: 실제로 그 포화에 다리까지 이른
0: 그렇죠.
2: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 말뿐인 헐 좋은 어떤 이 신념 같은 글귀들이 눈에나 들어오겠냐고요.
0: 네.
2: 준석이가 난리를 쳐요. 모가지를 잘라서 혈서를 써? 야, 모가지 잘리면 죽어.
0: 그렇죠.
2: 혈서를 어떻게 써? 부터 시작해서 이 조소와 조롱이 그치질 않는 거죠. 이게 시야? 이게 시야? 라고 하면서 막 준석이
0: 네.
2: 거의 뭐 난리를 치는데
0: 네.
2: 이 과정에서 달수는 아, 정말 달수도 눈치가 없는 게 단 한 번도 준석이 편을 안 들어줘요. 달수는 현대시란 원래 그런 거야.
1: 추진 못한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야, 신문이나 잡지에도 이런 시 난다. 실린다라고 하니까 준석이는 확

0: 똑같이 맞춰가지고 네. 어이 무턱 야 세상에서 신문 잡지가 제일이냐? 어? 거기에 실리는 시가 다 시야? 너가 시를 알아? 부터 시작해서 달수를 또 잡돌이를 또 막 하는 거죠.
1: 준석이는 지금 나는 온몸으로 그러니까 생사의 현장을 그렇죠. 다녀왔고 시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 정도를
0: 맞죠.
1: 겪은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범위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리고 준석이는 문학이 다 뭐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학은 다 여자들이나 하는 거지. 남자가 할 것은 아니지라고 하면서 엄청난 이 남성 우월감도 네.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이 여성이 할 수 있는 것, 남성이 할 수 있는 일의 기준을 딱 나누면서
1: 맞아요.
0: 좀 가부장적인 느낌도 있어요. 이 과정에서 시는 여자들이나 쓰는 거지 무슨 남자가 시를 써 이러면 또 달수가 아니야. 남자 시인들이 더 많아. 신문에도 남자 시인들만 실린다. 교과서에도 남자 시인들 시만 실려. 뭐 계속 이렇게.
2: 그렇게 아까 신문 얘기해서 혼나는데. 네.
0: 달수 입장에서는 준석이 무지한 것 같으니까 잘 모르는 영역인 것 같으니까
1: 네. 자기 의견을 해주는 거죠.
0: 자기 의견을 보태는 건데 막 준석이는 더 펄펄 뛰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날 가르치려 든다고.
1: 근데 아마 준석이도 뭔가 다른 자리에 가면 이 주어들은 이 그쵸. 얘기를 또 바탕으로 지식으로 깔고 얘기할 수도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다른 자리 안 가니까 맞아요. 달수랑만 얘기하니까 뭐 그렇지만.
0: 너무 재밌어요. 이 읽다 보면 이 창의 아버지는 지방을 돌아다니다가 정말 이 부족한 글씨로 편지를 규홍이에게 자꾸 써와요. 내가 전국 팔도를 돌아다녀봐도 우리 창의 같은 천이 없다. 잘 거둬서 결혼해서 살아주길 바란다. 막 이런 편지를 세 번, 네 번이고 막 써서 보내거든요.
1: 네.
0: 그러면 그런 편지가 오면 준석이 낄낄대면서 봐봐. 규홍이가 창의랑 결혼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별 진짜 해괴망측한 논리를 다 대서 규홍이 창의와 결혼하는 이유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점점 달수의 시야에 포착되는 준석의 기행이 있는 거죠.
1: 네.
0: 준석은 말로는 규홍이 창의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굉장히 추운 날 이불을 핑계로 창의의 방에 건너가서 함께 잠을 잔다든지 한다는
1: 네.
0: 거죠. 달수의 시선에서는 준석이 정말 기이한 인물인 것이고 그 와중에 또다시 한 번 더 이 창의 아버지로부터 편지가 왔을 때 창의와 규홍의 결혼을 이 준석이 언급하거든요.
1: 네.
0: 그럴 때 이제 달수가 또다시 준석의 입장에서 눈치 없이 그런데 지금 창의 배를 봐. 창의 배가 저렇게 불러있는데 어떻게 규홍과 결혼해야 된다는 거야? 준석이 네가 창의랑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묻는 거죠.
1: 그러니까 그 대목에서 깜짝 놀랐어요.
0: 맞아요.
1: 이런 정보들이 이 작가가 이 정보를 소설 안에 녹여내는 방식이 굉장히 그 타이밍 같은 것들을 아주 절묘하게 다루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0: 맞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전후 한국 사회에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무력감을 다스리고
1: 네.
0: 보다 더 큰 실존의 희망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손창섭이 묻고 있는 것 같지만 세세하게 살펴보면 등장인물들의 캐릭터성이 너무나 정밀하고 정교하고 복합적이어서
1: 네.
0: 이 다면적인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놀라운 성취가 있어요. 준석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자기기만적이잖아요.
1: 네.
0: 스스로 비윤리적으로 창의를 범하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규홍과 결혼해야 된다고 창의를 앉혀놓고 너무나 기만적인 언사를 내뱉는 책임 회피형 인물이고
1: 네.
0: 규홍은 너무나 선하고 착하게만 그려져 있는 것 같지만 아주 수동적인 방조자예요. 그래서 이 규홍과 창의를 두고 준석이 결혼 운운할 때도 규홍이는 낄낄거리면서 별 대꾸도 안 하고 시만 쓴단 말이죠.
1: 네.
0: 그러니까 손창섭 작가 특유의 어떤 작가, 시인, 소설가를 향한 어떤 혐오스러운 감정 같은
1: 그렇죠.
0: 것들이 이 규홍을 통해서 또 투영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싶었을 정도로 이 침묵하는 방조자에
1: 네.
0: 대한 엄숙한 규탄이 있는 거죠.
1: 그가 쓰는 시가 무슨 힘이 있는가를
0: 그렇죠.
1: 묻지 않을
0: 그렇죠.
1: 수 없게 만드는.
0: 그렇죠. 그리고 달수는 뭐 엄밀한 의미에서 폭로자이지만 달수조차 너무나 소심하고 비겁하기는 마찬가지고
1: 그쵸.
0: 창의 역시 너무 남성 작가 시선에서 무력한 피해자로만 형상화되어 있어서 너무 아쉬운 캐릭터이긴 하지만 이 또한 전후 사회에서
1: 네.
0: 주체화되지 못한 여성 인물을 또 가리키고 있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1: 맞아요. 이 3637 쓰신 카페이님이 아, 듣다 보니 이게 뭔가 무거워서 쉽게 펴기에 망설여지기도 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읽는 동안에는 재밌었어요.
0: 아, 그럼요. 네, 이게 몰입감이 엄청납니다.
1: 몰입감이

0: 무겁다고 느끼시지 않으실 수도 맞아요. 있어요.
1: 손창섭은 60년대 내내 최인우의 별들의 고향과 걸맞는 그 견줄 수 있는 엄청난 대중작가였어요.
0: 그러니까 밀당의 고수인 거예요. 그렇죠.
1: 글을 너무너무 재밌게 잘 쓰는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혈서를 비롯한 모든 단편도 네. 분명히 필히 읽고 넘어가셔야 하는 우리 문학의 정수죠.
0: 네, 네. 정수까지 나왔습니다. 마일스 데이비스의 제네릭 듣고 이어갈게요.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책은 손창섭 작가의 혈서입니다. 6843 쓰시는 카페이님, 고은 작가님과 두 분 작가님 함께 계시는 풍경 너무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어느 시대든 문제적 개인은 존재한 듯합니다. 특히 전쟁기라는 암울한 시기에서 문제적 개인은 사람들을 더더욱 절망으로 내모는 듯해요. 규홍이가 쓴 시 혈서. 혈서라도 쓰듯 순간을 살고 싶다. 이 전체 작품 내용을 상징하는 것 같아서 작품 꼼꼼히 읽으면서 그 의미를 헤집고도 싶고요. 준석이는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아픈 사람이네요. 정말 비겁하고 그래서 오늘날에도 만나고 싶지 않은 인물이네요. 한편으로는 슬프고 혈서 만나고 싶지 않은 인물들 안타까운 인물들로 가득한 듯한데요. 그러나 책으로는 만나고 싶습니다. 말맛을 느끼면서요. 아, 이렇게 네. 갈수록 뒷부분 얘기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 얘기 어떻게 끝이 날까요?
1: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그 달수가 폭로를 하잖아요. 창해의 배를 네. 가리키면서 이 준석의 그동안 기만적인 악행들이 다 드러나는 부분인데 그 과정에서 준석이 뭐 물리적으로 폭주를 하죠. 자신의 분노를 제어할 길 없이 달수를 향해서 그

0: 그래? 네가 지금 하는 말이 지금 맞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어떤 부정을 부정함으로써 이 달수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거든요. 마지막 부분에 이 달수의 신체를 훼손시키고 이제 막 도망치듯이 이 규홍의 방을 떠나가는 장면이 있는데요.
1: 네.
0: 더 놀랍습니다.
1: 그러니까요. 앞부분 읽을 때는 그런 결말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아, 그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 이야기, 출구 상점에서 어떻게 또 소화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2: 아, 끝이 너무
1: 네.
2: 충격적이어가지고
0: 맞아요.
2: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왜 이렇게 끝을 맺었을까? 네, 라는 생각도 들지만 아니면 다른 끝은 뭐가 있었을까? 단편 소설래?
1: 그렇죠.
2: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길게 쓴다면 예를 들어서 막 진짜 대하 소설처럼 이렇게 길게 쓴다면 결론이 해피하게 끝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어쨌든 단편 소설이고 짧은
1: 네.
2: 분량이고 어쨌든 시대의 한 장면? 그 장면을 포착해서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1: 그렇죠.
2: 결론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 출구 상점을 준비하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여기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인물들 중에 왜 제일 말이 많은 준석이 주인공이 아니고 말하자면 주연과 조연을 나누자면 그 집의 주인인 규홍도 주인공이 아니고 조연이고 왜 달수가
1: 네.
2: 주인공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작가님께서 결국 그 시대를 계속 살아가는 사람 어쨌든 움직이고 세대를 앞으로 내딛게 하는 사람 그거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1: 네.
2: 걸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집 밖으로 나서는 사람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 네.
2: 규홍도 물론 집 밖으로 나서지만 집 밖에 나가서 뭐 어떤 더 앞으로 나아가려는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공간을 옮긴 그런 느낌이고 준석은 아예 집에 틀어박혀 있고
1: 네.
2: 네, 다른 캐릭터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집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것 같고 또 일부러 더 좁게 설정한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좁은 방, 그더 이상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살기 힘든 방의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1: 네.
2: 너희는 나가지 않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나가는 사람. 결국 걷는 사람 이런 사람의 차이점을 좀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이 걸음에 관한 가장 유명한 작품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1: 걸음에 관한?
2: 네, 걸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가 하면 역시 자코메티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1: 자코메티.
2: 네, 한국에도 전시를 했었죠. 그때도 어마어마하게
1: 맞아요.
2: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작품을 보고 실제로 눈물을 흘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주를 바라보는 것처럼 이 작품의 사진으로만 바라보면
1: 네.
2: 왜 울까라는 생각을 저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앙상한 그런 작품이잖아요. 앙상한 몸을
1: 그렇죠.
2: 가진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포즈로 이렇게 서서 이게 서 있는 건지 걷는 건지 정확히
1: 네.
2: 알수 없는 그런 작품인데 왜이 작품을 보고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1: 이 진짜 자코메티의 걷는 사람 이렇게 아마 머릿속으로 바로 떠올리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저는 들어본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2: 그쵸.
1: 이미지가 워낙 유명하니까 나올 텐데 보시면 느껴지는 그 느낌이 사람마다 또 다를 수 있을 것
2: 그쵸.
1: 같아요.
2: 어떤 아우라가 있는 것 같은 게, 저희가 어떤 위풍당당하게 걷는 사람, 이렇게
1: 네.
2: 생각을 하면, 개선문을 지나가는 장군이라든지, 뭔가 휘황찬란한 갑옷을 입고, 이렇게 큰말한 마리 딱 타고, 이렇게 뒤에 부대를 이끌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1: 네.
2: 사람, 굉장히 멋있잖아요.
1: 그렇죠.
2: 주인공 같고.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받는 감정이 있는 것 같고, 이 자코메티의 걷는 사람을 봤을 때 받는 감정은 완전히 반대의 위대함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코메티가 오히려 이 걷는 사람을 만들 때 위풍당당한 그런 뭔가 거대한 이런 작품으로 만들지 않고 이 작품을 보면 굉장히 진짜 앙상한 뼈밖에 없는 사람처럼 생긴 네,
1: 맞아요.
2: 그런 존재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런 서 있는데 몸은 굉장히 앙상하고 다리나 팔다리도 다 앙상하고 그런데 발만 굉장히 커요.
1: 네.
2: 발은 생각보다 몸에 비해 꽤 큰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발을 가지고 있고 그 발이 땅에 굉장히 굳건하게 이렇게 잘 붙어 있죠. 그래서 절대 뭔가 쓰러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거든요. 처음
1: 네.
2: 보면 이 작품 굉장히 앙상하고 바람만 불어도 이렇게 쓰러져 버릴 것 같지만 저큰 두 발이 어쨌든 지탱을 해줄 것 같다라는 믿음 같은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이 작품이 그 만들어지던 과정도 2차 대전을 겪은 다음에 유럽 사람들이 겪었던 그 철학적 문제의식 같은 것들이 있고
1: 네.
2: 뭔가 신앙적으로도 무너진 부분들 그 우리가 믿고 있었던 이성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홀로코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다 한나 부질없는 일이었구나. 굉장히 허상에 불과한 거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이 벌어질 수 있구나 라는
1: 네.
2: 상황을 겪었을 때 우리가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이 그 이성과 종교 두 개 이렇게 의지하고 있었다면 그 두 개의 의지점을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면 기둥이 두 개가 사라져버렸으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좌절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1: 네.
2: 그냥 마치 이 혈서 속에서 준석이 느꼈던 그런 좌절감처럼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 모르겠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작품에 띄는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를 감싸고 있던 옷이라든지 허울이라든지 이성이라고 믿었던 것들 뭐 믿음이라고 믿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벗겨진 상황
1: 네.
2: 그냥 굉장히 메마른 상황에서도 결국 남아있는 두 다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다리로 서면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당시에 그 세계인들 특히 또 유럽 사람들은 이 작품을 보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같은 것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르트르도 굉장히 큰 극찬을 했다고 전해지는
1: 네.
2: 작품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작품을 보고 이 혈서라는 작품을 보면 준석의 그런 이불 속에 파묻혀 있는 그런 모습 파묻혀도 독설만 내뱉는 모습 이런 것들만 보면 아무런 희망도 느껴지지 않잖아요.
1: 그쵸.
2: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샌님 같아 보이는 달수가 그래도 매일 나가고 그래도 염치가 있고 그래도 나가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걸음들
1: 네.
2: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작품 속에서
1: 맞아요.
2: 그래서 매일 걷고 또 걷고 하는 모습들이 아무런 준석이 보기에는 아무런 성과가 없지만 그 걸음 자체가 성과인 거죠. 그래서 손전석 작가는 이 준석을 항상 걷게 하는 것 같아요.
1: 네.
2: 그래서 항상 그 뭐 작품 속에서는 규홍이 나가면 같이 나갔다고 이렇게 나오지만 그것도 저는 염치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염치와 걸음이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 작품을 보면 작가님이 이걸 좀 전하고 싶어서
1: 네.
2: 달수를 주인공으로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혈서 한번 보시고 이 걷는 사람을 보시면 그래도 어떤 희망적인 부분들 이런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1: 연결이 되네요. 이렇게 오늘 자코메트의 걷는 사람 조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 오늘 7709 쓰신 카페인님이 처음엔 제목 때문에 몸이 먼저 긴장했어요. 라고 제목에 벌써 놀라신 거죠. 근데 방송 듣다 보니까 이 작품은 무서운 게 아니라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이 끝내 지우지 못한 자기 존재의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창섭 문학이 특별한 건 반듯하고 괜찮은 사람만 주인공으로 세우지 않는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초라하고 불안하고 어딘가 뒤틀린 사람도 끝까지 바라봐준다는 것. 그 시선이 무섭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하셨어요. 아, 이렇게 또 오늘 느끼신 바를
0: 네,
1: 이렇게 사연으로.
0: 네.
1: 그리고 책 선물 받으실 분 두 분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은 발표는 승숙 작가님 해주실까요?
0: 네. 7506님. 귀로 들으며 이미지로 그리며 커피 한 잔과 항상 함께해요 라고 메시지 주셨네요.
1: 네.
0: 그리고 3661님. 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라고.
1: 오늘
0: 알려주셨어요.
1: 이렇게 네. 두 분께 이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어떤 작품
0: 네.
1: 이야기 나눌까요?
0: 우리 근대문학 지금까지 한 5편 읽었는데요.
1: 네.
0: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는 황순원 작가의 단편소설 학인데요.
1: 네.
0: 황순원 단편선 독짓는 늙은이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네.
1: 황순원 작가의
2: 네.
1: 학.
2: 네. 교과서에서 봤습니다.
1: 제가 동민 작가님 앞에서 교과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2: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1: 아, 이거 공부한 게
2: 네, 기억이 네. 나요, 이건.
1: 아, 기억이 나요. 표정에서 드러났습니다.
2: 네. 아, 너무 기쁘네요.
1: 네, 다음 주는 아마 많은 카페인 분들도 익숙하실 네. 수도 있어요. 황순원 작가의 학으로 네.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 오늘 조금 슬프고 무거운 이야기였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분위기 전환하는 끝곡 띄워드릴게요. 저도 푹 빠져서 봤습니다. 이 말맛이 너무너무 재밌었던 멋진 신세계 드라마 OST에서 서자영이 부른 조용한 기적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첫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평소 쓰는 이메일 계정과 다르게 설정해주세요. 비밀번호는 자주 바꿔주시고요. 둘째, 사무실이나 PC방처럼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쓰는 곳에선 인터넷 뱅킹 사용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이용 내역을 알려주는 은행 서비스를 신청해주세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2: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3: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4: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입니다.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을 간단한 곡 소개와 함께 들려드리는 주말 세계음악갱 1부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이번 주에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올려주신 김준형님의 희망 주제로 플레이리스트를 꾸몄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참가국들의 음악인데요. 시간적으로 48나라의 음악을 모두 소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름의 기준으로 정한 참가국들의 음악 들려드리겠습니다. 세계음악갱에서 자주 접하는 나라의 음악은 일단 뺐고요. 너무 긴 음악, 또 종교적인 음악, 난해한 민속음악은 제외하고 대중적인 음악으로 골랐습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속한 A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동 개최국 멕시코의 노래로 출발하겠습니다. 훌리에타 베네가스의 리몬 이살, 레몬과 소금입니다.

6월 27일 토요일의 세계 음악 기행은 멕시코의 싱어송라이터 훌리에타 베네가스의 노래 리몬 이살, 레몬과 소금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레몬과 소금, 멕시코를 대표하는 술 테킬라를 마실 때 꼭 곁들이는 두 가지죠. 노래 제목만으로도 멕시코를 확실하게 연상시키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청취자 김준영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네요. 6월이 시작되면서 월드컵에 대한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월드컵 출전국 명단을 보니 세계음악기행에 자주 소개되는 월드뮤직의 강국 카보베르데가 H조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드컵 첫 본선 진출 같은데 카보베르데의 월드컵 출전을 축하하면서 월드컵 출전국들의 음악을 들어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신청해봅니다. 자, 이런 글 보내주셨어요. 좋은 주제 선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카보베르데, 퀴라소 이런 나라들의 음악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과 내일 플레이리스트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조의 나머지 두 나라, 체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노래입니다. 먼저 체코 가수 미콜라시 요세프의 Lie to Me, 이어서 남아공의 위대한 가수죠. 미리안 마케바의 파타파타 두 곡 전해드립니다.

남아공 가수 미리암 마케바의 파타파타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 체코 가수 미콜라시 요세프의 Lie to Me였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2026 북중미 월드컵 참가국들의 노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B조 순서입니다. 공동 개최국 캐나다와 유럽의 스위스, 보스니아 헤르제고비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아이스하키 선수 출신의 캐나다 가수 호크바진의 Au bout de la fiste, 트랙 끝에서 스위스의 싱어송라이터 스테판 아이허의 Déjeuner en fête, 평화로운 점심 식사 보스니아 헤르제고비나 출신의 영화음악가 고란 브레고비치의 영화음악이죠. 영화 언더그라운드 사운드트랙에서 야야 링겔링겔라야까지 세 곡 전해드립니다.

노래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캐나다 가수 호크 바진의 오브 드라 피스트 트랙 끝에서 두 번째 노래는 스위스 가수 스테판 아이허의 대주네엉페 평화로운 점심 식사 세 번째 곡은 고란 브레고비치의 야야 링겔링겔라야였습니다. 세 음악 플레이리스트 월드컵 참가곡들의 노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조네요. 먼저 브라질 곡입니다. 브라질 음악은 새 음악에서 자주 들을 수 있지만요. 월드컵 최다 우승국이라서 특혜를 줬습니다. 올해로 23회째를 맞는 월드컵. 하지만 월드컵 우승국가는 단 8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브라질이 5번으로 가장 많고요. 이탈리아와 독일이 4번, 아르헨티나가 3번, 프랑스와 우루과이가 2번, 그리고 스페인과 잉글랜드가 각각 한 번씩 기록하고 있죠. 이번에도 우승했던 나라가 또다시 우승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나라가 월드컵을 차지할까요?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브라질의 상징적인 노래 파이스트로비카오, 열대의 나라를 다니엘라 메르쿠리의 버전으로 준비했고요. 카타르 월드컵 4강에 이어서 이번 대회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모로코 노래로요. 힌디 자크라의 스탠드업. 그리고 카리브해의 나라 아이티 노래로 요즘 프랑스 차트에 올라있는 아이티계 미국 가수 나이카의 원트랙 마인드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노래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라 메르쿠리의 바이스트로비카오, 열대의 나라, 힌디 자크라의 스탠드업, 그리고 나이카의 원트랙 마인드였습니다. 2026 월드컵 참가국들의 노래 함께하고 있는 3명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는 디조와 이조의 노래입니다. 디조에는 미국, 호주, 파라과이, 튀르키예가 속해 있는데요.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24년 만에 본선에 올랐지만 아쉽게 예선 탈락한 튀르키예 곡을 준비했습니다. 타르칸의 두두 먼저 들으시고요. 2조에서는 독일과 코트디부아르의 곡을 골랐는데요. 독일 노래로 안드레아스 보라니의 아프 운스, 우리에게, 코트디부아르의 레게뮤션 티켄자 파콜리의 우블레퐁디에

노래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타르칸의 두두, 안드레아스 보라니의 Auf uns, 우리에게, 그리고 티켄자 파콜리의 레게송 Ouvre les frontières, 국경을 열어라 였습니다. 세계음악기행 토요일 1부 세음행 플레이리스트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세계 대중음악의 거장을 소개하는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스페셜을 이승열 DJ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시간에 듣고 싶은 곡이 있거나 이렇게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세계음악갱 홈페이지 게시판, 방송 중에는 반디 게시판, 그리고 50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45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오늘 준비한 마지막 월드컵 참가국 노래는 퀴라소 곡입니다. 카리브의 남쪽, 더치 안틀레스에 속했던 곳이죠. 지금도 네덜란드에 속한 자치국인데요. 예전에는 쿠라사오라고 많이 불렀는데 이제는 퀴라소라고 하네요. 2006년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독일 월드컵에 나갔던 네덜란드 출신의 아드보카트 감독이 2026 월드컵에 78세 최고령 감독으로 퀴라소 대표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퀴라소 노래로는요, 가수 이잘린 칼리스터의 오이까리뇨, 사랑스러운 눈 골랐습니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영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총리인 윈스턴 처칠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을 것 같지만 의외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꼴찌를 도맡아 했다는데요. 그런 처칠에게 아버지가 어느 날 책 한 권을 선물합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보물섬. 이 책을 읽고 독서의 매력에 빠지게 된 처칠은 매일 책 읽기만은 거르지 않았다는데요. 독서가 좋은 건 잘 알지만 책과 가까워지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처칠은 이런 독서법을 제안합니다. 책을 근처에 두고 그저 바라보기. 책과 친구가 되지 못하더라도 서로 알고 지내는 것이 좋다. 책이 당신의 내부로 침투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알고 지낸다는 표시에 눈 인사마저 거부하면서 살지는 말라. 어떤가요? 부담이 좀 덜어지지 않나요? 펼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읽고 싶은 책 한 권을 근처에 두고 문득문득 바라보면서 조금씩 친해지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윈스턴 처칠이 제안한 책과 친해지는 방법이었습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EBS FM 세계 음악 기행.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난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이제 만나보죠. 1 2 1 2 3 4.

0: looking for work. I can't do anything in Oval, anything.
1: You can't stay here, you know, because I can't have you.
2: 1972년 자메이카 문화 역사에 이 사건은 단 한 줄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The harder they come. 자메이카 감독 페리 헨셀이 연출한 영화의 제목입니다. 영화 The Harder They Come은 자메이카인의 손으로 만든 최초의 장편 영화랍니다. 그 중요성은 영화 역사를 넘어섭니다. 영화 The Harder They Come은 자메이카 음악 레게를 전 세계에 본격적으로 알린 첫 걸음이 되었으니까요. 이 역사적 사건은 한 사람의 이름으로도 추격할 수 있는데요. 지미 클리프라는 이름이죠. 영화의 주연을 맡아 연기하고 영화 주제가를 만든 아티스트 지미 클리프가 없었다면 이 역사는 달리 쓰였을지 모릅니다.

당시 영국 런던에서 활동하던 지미 클리프는 페리 헨젤 감독과 연을 맺으며 The Harder They Come의 사운드트랙을 만들었습니다. 감독은 의뢰할 당시 확신에 찬 지미 클리프의 태도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고 결국 사운드트랙에 이어서 영화의 주역까지 맡기게 됩니다. 이 영화는 1940년대 자메이카의 전설적인 무법자의 실화에 음악인의 삶을 접목한 스토리였습니다. 가수의 꿈을 안고 킹스턴으로 올라온 시골 청년 이반. 정직하게 꿈을 추구하지만 주류 음반 제작자의 착취, 부패한 공권력의 폭압이 거듭되면서 무법자로 변해갑니다. 그 정점에서 지미 클리프의 노래 The Harder They Come이 흐릅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면 어딘가 내 몫의 파이가 마련돼 있다고. 하지만 태어나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누구도 나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 결국 더 버티는 사람이 더 크게 무너진다. 영화와 함께 이 노래는 자메이카 하층민이 세기를 넘어 가해지는 이 사회적 억압을 관통하는 저항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1944년 자메이카의 농촌에서 태어나 라디오를 통해서 미국 R&B 로큰롤을 접하고 자메이카 흑인 민족주의 운동이자 종교인 라스타파리안의 감화받은 후 음악을 하기 위해 킹스턴에 도착했을 때 지미 클리프의 나이는 13살이었다죠. 1962년 18살에 싱글 미스 자메이카로 첫 성공을 거둔 후 영국 아일랜드 레코드의 설립자 크리스 블랙웰의 눈에 띄어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1968년경부터 용어이자 장르로 정착한 레게의 최전선에 서서 팝 역사에서 초기 레게 사운드를 가장 완벽하게 담아낸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The Harder They Come이라는 빅뱅이 있기 전인 1960년대에 그는 이미 영국 음악계에서 성공을 거뒀죠. 흔히 밥 말리가 개척한 걸로 알려진 사회 비판적이고 저항적인 레게의 세계관 또한 이 지미 클리프가 앞서 토대를 다졌습니다. The Harder They Come이라는 빅뱅은 이미 완성

탄생된 지미 클리프의 음악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며 이른바 레게 음악의 메신저로 자리 잡은 계기라 할 수 있지요.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은 후 지미 클리프는 레게의 경계를 더 넓히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에 지미 클리프가 뿌린 씨앗은 이 레게에 더 많은 갈래를 만들었죠. 순교자적인 삶과 저항의 메시지를 설파한 밥 말리부터 힙합, 레게톤, 아프로비트 음악과 음악인들까지 현재 세계 음악의 중심에서 지미 클리프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난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레게 음악을 세계화한 선구자 자메이카의 지미 클리프였습니다. 앞서 본문에서 소개한 The Harder They Come이라는 영화 사운드트랙에도 나중에 수록된 1969년 발표곡 Many Rivers to Come 부터 들어봤죠. 25세 나이에 직접 작곡한, 직접 쓴 작품이었습니다. 레게 아티스트라는 걸 정보가 없이 들으면 소울 가스펠 내지는 스피리추얼 그런 성질의 오르간 사운드 덕분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음악이었던 것 같고요. 당시 그

자메이카를 떠나서 영국에서 큰 성공을 한번 이뤄내겠다는 포부로 영국 활동을 시작했지만 바쁘기만 했지 이렇다 할뭐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그 삶의 경험을 도보의 백악절벽을 따라 헤매며 길을 잃는다라는 이런 가사에 담은 초창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아까 하더데이컴이라는 영화는 우스갯소리로 미국 역사상 자막이 필요했던 최초의 영어 영화였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다는데요. 그렇죠. 자메이카식 방언, 그런 파트와 자메이카식 영어로 구사되는 그런 대사들이 듣기 힘들었을 거란 생각은 드네요. 두 번째 곡도 이 지미 클리프의 상업적인 성공을 가져다 준 그런 대표곡이긴 하나,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레게의 느낌보다는 83년도 이쯤 유행했던 R&B 팝, 뭐 저는 듣자마자 약간 라이오넬 리치 뭐 이런 사람들이 떠올랐는데요. 평론가의 말에 따르면 우아하게 불렀지만 그저 적당히 구성된 국제적 팝 레게라고 좀 따끔한 지적을 하기도 했다는데, 아무튼 이렇게 긴 커리어에 이런 면모도 당연히 있었고, 이런 곡을 통해서 더 많은 대중들과 만난 그런 사례겠죠.

1981년 2월 프랑스 브르타뉴주를 대표하는 예술도시 렌. 그곳에서 두 남녀가 만났습니다. 여자는 당시 렌 대학에서 미술사를 공부하던 학생 뮤리엘 모레노였고요. 남자는 그 지역 밴드인 레세스피용 키보디스트이자 프로듀서로 활동하던 다니엘 시네베였습니다.

다니엘은 미리엘의 파란색 머리와 뼈 모양 귀걸이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죠. 함께 보사노바와 영화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는 다짜고짜 미리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밴드에 들어와줘. 음악은 잘 알지 못했던 미리엘은 손사래를 쳤지만 다니엘은 끈덕지게 매달렸습니다. 다니엘이 원한 건 뮤리엘의 키치적이고 도발적인 시각 예술 감각이었습니다. 뮤리엘은 결국 승낙합니다. 뮤리엘이 합류한 후 밴드 레스피옹은 금세 해체됐지만 1982년 두 사람은 기타리스트를 영입하며 3인조 체제의 정식 밴드를 결성합니다. 그리고 노란 그림자라는 뜻의 밴드명 L'Ombre Jaune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렌 지역의 음악 씬에서 인지도를 조금씩 높일 무렵인 1984년 대형 레이블 폴리도르와 계약하게 됩니다. 그들은 또 한 번 그룹 이름을 바꿉니다. 할리우드의 스타 마릴린 먼로의 초창기 대표작 나야가라를 가져오되 프랑스식 발음으로 대체했죠. 1980년대 MTV 시대에 대한 프랑스의 화답 그리고 후대 프렌치 일렉트로니카와 모던 록 밴드에게 지대한 예술적 영감을 준 밴드 니아가라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1986년 두 번째로 발표한 싱글 L'amour à la plage가 메가 히트를 기록하면서 니아가라는 당대 프랑스 최고의 디스코 그룹으로 부상합니다. 프랑스 팝 역사에서 이 순간은 크게 두 개의 중요한 맥락으로 파악된답니다. 다니엘 셰네베는 처음부터 신타사이저가 주도하는 테크노팝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1970년대 말부터 그가 나고 자란 도시 렌을 뒤흔든 음악 문화 운동으로 포스트 펑크락에서 신트팝 뉴 웨이브로 진화한 르 록 르네를 목격하고 체화한 음악인이었습니다. 여기에 키치 예술의 정통한 미리엘 모레노는 무대 의상부터 앨범 커버 아트 나아가 뮤직비디오의 컨셉트까지 총괄하면서 청각 미디어인 음악을 팝 아트의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이는 1980년대 MTV 붐과 맞물려서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냈습니다.

프랑스어 팝이 영미권 팝과 경쟁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프랑스 MTV 세대의 첫 장을 연 아이콘으로 1980년대를 보낸 후 밴드 니아가라는 다시 한번 변모합니다. 1990년부터 가죽 재킷과 쇠사슬을 전시하며 강력한 하드록, 애시드록으로 변신한 것이죠. 걸프전쟁 발발 시기와 맞물려서는 반전 메시지와 함께 군국주의를 비판하는 태도로 방송 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답니다. 프랑스 음악계와 대중은 크게 놀랐지만 상업적으로는 크게 성공했습니다. 프랑스의 유리드믹스로 불리던 니아가라에게 가죽 재킷의 로코라는 새 별명이 생기기도 했다죠. 이들의 강력한 록 에너지는 해외로도 확장되어 러시아 모스크바의 대형 스타디움 공연에서 15,000명 이상의 현지 관객을 동원하는 등 라이브 록 밴드로서도 전성기였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프랑스 80년대 신스팝의 선구자 니아가라였습니다. 초창기 그리고 중후반기 대표곡 한 곡씩 전했고요. L'amour à la plage, 해변의 사랑 먼저 들었죠. 80년대 발표되고 그 여름철 되면 온 프랑스가 사랑하는 그런 히트곡이 되었다고 하는데 다 비슷하네요. 여름 문화라는 게 뭐 키스, 조개 껍데기, 햇살, 물놀이, 낮잠, 그리고 무엇보다 드라그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작업을 건다 뭐 이런 의미라고 하는데요. 휴양지에서 이제 한창 때인 그런 사람들이 서로 관심 보이고 뭐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어진 곡 변신이죠. 변신, 소리가 변한 건데 가죽이랑 뭐 의상도 많이 변했더라고요. 자료 화면을 찾아보니까 창법도 상당히 많이 거칠어졌고 공격적이었고 이미지가 완전 전환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곡 J'ai vu, 나는 보았다. 90년도 세 번째 음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중동 걸프전 90년대 초에 벌어진 그 전쟁을 미디어에서 실시간 중계가 되는 최초의 전쟁이라고 기억을 하잖아요. 그 상황을 세계 도처에서 이렇게 물끄러미 지켜보는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미디어 환경, 변한 환경과 또 이 전쟁을 벌인 그 권력에 대한 비판을 그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소웨토, 아프리카의 소웨토, 그리고 중동의 가자, 레바논 이런 지역을 언급을 했고요. 천안문 사태를 또 베이징을 언급하면서 그 뉘앙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도 언급하고 있고 차우셰스쿠 독재 정권이 무너진 부쿠레슈티 상황도 언급하면서 이걸 다 내가 구경했다. 그러니까 우리 안방에서 화면으로 다 봤다.

반자적 응시의 뉘앙스. 한때는 또 다른 곡이 이 시절 발표한 또 다른 곡이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공격을 받은 카타르의 정유시설이 불타는 그런 보도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그것만으로도 금지 처분을 받았다. 뭐 이런 사연도 있네요. 현재 이 두 사람은 음악을 완전히 떠나서 무관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한국 인디 또 대중음악사에서 이런 음악과 키치, 특히 록음악과 밴드의 음악과 키치가 만났던, 적어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90년대 초중반에 삐삐 밴드라고 이윤정 씨라는 걸출한 프론트맨이 벌였던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네요. 그 시절 참, 좋았었는데.

1959년 영화 오르페우 네그루 흑인 오르페의 주제가 만냐지 까르나바오 카니발의 아침이 흘러나오죠. 흑인 오르페의 사운드트랙은 보사노바가 세계음악의 역사에 도래했음을 본격적으로 알린 작품입니다. 사운드트랙 제작에 참여한 음악인의 명단은 이미 신화가 된 지 오래지요. 비니시우스 지 모라에스,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빙, 루이스 몽파, 그리고 바로 이 노래를 부른 가수 엘리제치 카르도수까지. 흑인 오르페 사운드트랙은 미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지만 초반에 제작된 음반의 크레딧에서 엘리제치 카르도소의 이름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이름 대신 영화에 출연한 배우 마르베사 돈이 노래한 것으로 잘못 표기되었죠. 이 오류는 이후 수십 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해외 라디오 방송국이나 해적판 음반에서 아스르두 지우베우뚜라고 보컬리스트를 잘못 소개하는 경우도 심심찮았답니다. 바로잡히기 시작한 건 놀랍게도 2000년대 이후부터였습니다. 음악학적 추적, 마스터 테이프 고증을 통해 뒤늦게나마 완전히 바로잡았다고 하네요. 이쯤에서 엘리제치 카르도수에 관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밝힙니다. 브라질 현지와 세계 음악계와 평단에서는 완전히 공인된 사실이나 일반 대중에게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사실이랍니다. 엘리제치 카르도수는 조빙과 모라에스 그리고 주앙 지우베우뚜와 함께 세계 최초의 보사노바 앨범 크레딧에 이름을 올린 아티스트입니다. 흑인 오르페로 세계의 보사노바를 널리 알리기 1년 전 안토니오 갈로스 조빙과 비니시우스 디 모라에스는 특별한 컨셉트의 앨범을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삼바의 전통을 존중하면서 퍼커션을 최소화하는 대신 기타를 전면에 내세우고 서양 재즈의 화성을 도입한 새로운 형식의 음악이었다죠. 조빙이 세련되고 현대적인 멜로디를 만들고 모라에스는 시적인 노랫말을 쓴 후에 당시 무명에 가까웠던 주앙 지우베우뚜에게 기타를 맡겼습니다. 이제 노래를 불러줄 가수를 찾을 차례였습니다. 비니시우스 모라에스는 엘리제티 카르도수를

했습니다. 당시 엘리제 지카르도수는 브라질 내에서 정상을 차지한 스타였습니다. 다만 애절한 분위기의 삼바 가창곡

명소가 된 히우지자네이루의 오데온 스튜디오에 들어섭니다. 훗날 보사노바의 시작점이라 불리게 될 앨범 Canção do Amor Demais, 너무 큰 사랑의 노래에 녹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사노바의 첫 목소리는 난산 끝에 탄생했다죠. 안토니오 칼로스 조빙은 엘리제 지카르도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이전 라디오 시대처럼 그 비브라토 너무 강조하거나 크게 내지르는 창법은 좀 최대한 자제해 주세요. 힘을 빼시고 대화하듯 덤덤하게 노래해 주십시오. 엘리제 지카르도스는 긴장했답니다. 수십 년간 극적인 가창을 무기로 삼았던 그녀에겐 기존의 창법을 모두 내려놓으라는 요구처럼 들렸겠죠. 주앙 질베르트의 기타 반주도 그녀에겐 장벽으로 다가갔답니다. 지웨우트 특유의 당김음이 극대화된 연주는 지금이야 뭐 보사노바의 전형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지만 이 당시엔 듣도 보도 못한 연주법이었습니다. 기타에 맞춰 노래하던 엘리제치 도중에 멈추고 이렇게 불만을 터뜨렸겠죠. 도저히 박자를 맞출 수가 없다. 기타 주법이 왜 이렇게 이상한가요? 하지만 결국 타고난 감각으로 이 모든 생소한 음악을 소화해냅니다. 그리고 보사노바의 신화가 되었죠. 비니시우스 유모라이스의 안목,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의 음악성, 주앙 질베르트의 혁신, 여기에 엘리제 지카르도스의 독창적인 해석을 더하면서 세계 최초 보사노바의 역사를 썼습니다.

0: viver sem mim. Vamos deixar desse negócio de viver longe de mim.
1: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삼바 칸상의 태가, 그리고 보사노바의 첫 목소리, 엘리제티 카르도스였습니다. 1920년에 태어나서 1990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첫 곡은 그가 30살 1950년에 발표한 싱글이었습니다. Canção de Amor, 사랑의 노래라는 심플한 제목이고 이런 곡들이 이런 보컬리스트들이 크루닝 스타일로 부른 노래들이 라디오에 당시 많이 나왔고 일반적인 것이었겠죠. 이 곡을 통해서 라디오 스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1950년 초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텔레비전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됐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영상 매체 영화 커리어도 아울러 시작됐고요. 재밌게도 이 곡은 1990년 카이타노 벨로주가 또 선택을 해서 자신의 버전을 녹음하기도 했다는데요. 라디오 스타로서의 그녀의 삼바 캉상 보컬리스트의 질감을 느끼셨다면 두 번째 곡에서는 프로듀서인 안토니오 칼로스 조빙의 주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한 그런 흔적이 느껴지셨나요? 아까 어떤 분께서 조금 과하다 싶은 비브라토, 그 떨림이지만 상당히 좋게 들린다라고 김현정님께서 그렇게 써주셨었는데 크루너로 평생, 반평생이라고 해야 되나? 대부분의 그 초반 커리어를 매진했던 아티스트에게 새로운 도전이었겠죠? 첫 번째 곡이 엘리제 디카르도수가 작곡가에게 졸라서 얻어낸 곡이라는 사연이 있다면은 두 번째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비니시우스 디 모라이스는 카르도수를 낙점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안토니오 칼로스 조빈 같은 경우는 다른 또 인기 가수를 돌로리스 두란이라는 가수를 염두에 뒀다고 하네요. 하마터면은 돌로레스가 이 역사적인 음반의 주인공이 될 뻔했는데 제작 비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개런티를 요구했기 때문에 엘리제치에게 돌아갔다. 뭐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물망에 오른 가수들의 어떤 요구사항 같은 것도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중요한 인물 조앙 질베르토는 당시 기타리스트로서 기타가 뭐 화음악기이기도 하지만 이 기타의 타악기적인 이 기능을 놀라운 그런 창의력으로 당시에는 처음이었던 그런 주법을 반주 중심에 심어버린 거죠. 들어보시면 이 곡은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오케스트라 사운드 다 걷어내고 조앙 질베르토의 보컬과 기타만으로도 또 발표가 돼서 그 곡이 사실 더 유명하죠. 기록상으로는 엘리제티의 버전이 최초의 레코딩입니다만. 자, 라디오 시대, 뭐 그리고 코파카바나의 이 극장 무대의 시대를 거쳐서 텔레비전 그리고 뭐 그 이후까지 엘리제티 카르도소는 수모를 겪은 사람이긴 하네요. 뭐 아스트루드 질베르토다라고 크레딧에 그렇게 오류로 표기가 됐었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보사노바 보컬하면은 아스트루드가 그 악명 높았던 디사피나도 음이탈, 음정 불안 이런 게 없었던 것은 확실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약간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한 훌륭한 보컬리스트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이렇게 음이탈 같은 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보컬리스트 아티스트였으니까요. 두 시간의 음악 여행 즐거우셨나요?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토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문화유산. 그 중에 창덕궁이 있습니다.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 이런 의문이 드신다면 지금 잠시 저랑 창덕궁을 걸어보시죠. 창덕궁의 정문인 도나문에서 왕이 머무는 대전인 인정전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또 한 번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일직선으로 엄격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는 경복궁과 달리 창덕궁의 건물들은 지그재그로 삐딱하게 배치되어 있죠. 심지어 인정문 앞마당은 찌그러진 네모, 사다리꼴 모양입니다. 왕의 대관식이 열리는 곳을 어느 놈이 이렇게 만들었느냐. 결국 공사 책임자 박자청이 옥에 갇히는데요. 그런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덕과 골짜기가 많은 곳에 지은 창덕궁. 박자청은 이런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궁궐을 지었습니다. 언덕을 깎지 않으려다 보니 직사각형이 아닌 사다리꼴의 마당이 된 거였죠. 자연 그대로에 인간의 솜씨를 살짝만 더해서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낸 창덕궁.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선별 재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배우며 사랑하며 EBS FM EBS 라디오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안녕하세요. 오늘도 멋지고 잘생기고
3: 귀여운 막디입니다.
4: 안녕하세요. 오늘도 멋지고 잘생기고
3: 귀여운 막디입니다.
2: 에? 아, 캠디씨, 캠디라고 해야지 막디라고 하면 어떡해요? 에, 잠깐, 설마 지금 저 따라하는 거예요?
4: 아, 딱 걸렸네요. 아, 맞아요.
5: 제가 마카시를 미러링하고 있었는데요. 아니, 왜 친한 사람이랑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투나 행동이 닮아가는 순간 있잖아요. 좋아하는 상대의 말과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면서 친밀감이 생기는 심리 현상을 바로 미러링 효과라고 하는데요.
2: 아하! 제가 웃으면 캠는 씨가 따라 웃고 제가 웃긴 춤을 추면

0: 캡는 씨도 따라치고 이런 거 맞죠? 아, 캡는 씨, 저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요. 저 좋아해서 따라하는 거 맞죠?
1: 아니요. 그 마카 씨가 계속 웃긴 말을 해서 아, 이거 억울해, 진짜 억울해.
0: 네네. 캠드디는 마카야를 좋아한대요, 사랑한대요. Hello, I'm DJ Makaya, and I want to become more like you all.
1: Hi, I'm DJ Camden, who wants to be mirroring your actions. Never slow down, never slow down. Touch it up.

0: 둘, 셋, we go on and on!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 한국의 DJ 나캠된
1: DJ 마카야입니다! 네, 오늘 아이돌 한국의 문을 연 곡은 예나의 Catch Catch였습니다. 예. 한번 불러주세요, 켄우씨.
2: Catch my heart, catch my heart.
1: Oh yeah.
0: 네, 마카야씨.
1: 네.
0: 오늘 오프닝에서는 미러링 효과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1: 아, 제가 진짜 이래요?
0: 그래요.
1: 네,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말투나 행동을 따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적 있으시죠? 일단 캡는 씨는 100% 있는 것 같긴 한데
0: 아, 저는 사실 네. 다른 사람의 말투나 행동을 따라하는 걸 굉장히 즐겨하는 편입니다.
1: 특히 또 저희 그룹의 브라이언 씨 있잖아요.
0: 아, 맞을 수 없죠.
1: 네, 저희 브라이언 씨라고 있는데 자기 특유의 또 말투가 되게 귀엽거든요.
0: 맞아요.
1: 되게 브라이언 씨랑 잘 어울려요.
0: 네.
1: 그래서 저희가 너무 귀여워서 가끔 이렇게 따라하는데 브라이언 씨가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아직 한국어를 뭐 조금 배우는
0: 그쵸,
1: 그 레벨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쵸, 그쵸,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한국말 되게 잘해요.
0: 근데도 그 브라이언의 뉘앙스는 안 사라져.
1: 뉘앙스가 있어요.
0: 아까 걔가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한번 저희 브라이언 씨 성대모사를
1: 좋습니다.
0: 한번 대결해봅시다.
1: 아, 대결? 네, 오케이.
0: 누가 잘하나 해서

0: 우리가 예,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결과를 한번 물어보고
1: 아, 브라이언 씨한테
0: 다음에 그걸 들고 옵시다.
1: 오케이. 네. 좋습니다.
0: 자, 그럼 어떤 말을 해볼까요? 브라이언 자주 하는 말들을 해야 되나?
1: 밥 뭐 먹을 거야? 뭐 이런 거 가볼까요?
0: 아, 좋아요, 좋아요.
1: 아, 왜? 아, 그럼 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네. 아, 솔직히 나 배 좀 고픈데 뭐 시킬 거야? 아, 짜장, 아, 짜장면 나 좀 별론데? 아, 이런 느낌. 어... 아, 생각보다 뭔가 그 정도로 비슷한 것 같진 않았어요. 아,
0: 해볼게요.
1: 오케이.
0: 오늘 밥 뭐 먹을 거야? 어, 좋아. 아, 나 근데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어. 아,
1: 이거 좋다.
0: 상관없어.
1: 어, 이 뉘앙스 되게 비슷합니다.
0: 네. 근데 평소보다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평소 같았으면 진짜 브라이언을 완전 복사했을 텐데. 아,
1: 아 이제 브라이언 씨 한번 데려와서 저희가 네.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어쨌든 브라이언이 한번 보고 결정하는 걸로 해봅시다.
1: 좋아요.
0: 네. 자, 그러면 또 반대로 나의 말투나 행동 제스처를 따라한다고 느낀 사람들이 좀 있으신가요?
1: 아, 전 또 친동생이 세 명이 있는데
0: 다 따라하나요?
1: 아, 진짜 어렸을 때 네. 진짜 많이 따라했어요. 특히 막내
0: 멋있어 보여서? 멋있어 보여서?
1: 약간 저랑 저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0: 진짜?
1: 네, 막내 동생이 네.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나요.
0: 네.
1: 저랑 한 5년?
0: 네.
1: 5년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그게 엄청 크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막 고등학교 다닐 때 막내 동생은 이제 막 중학교 들어가고 막 네. 그럴 때였는데 그때 되게 형처럼 되고 싶어 했죠. 그래서 되게 저를 따라하려고 막 멋있는 척하고 막 헤이 막 이러면서 막 I'm gonna fight you 막 이러면서 엄청 따라했었는데 아 그게 좀 귀여워서 기억이 나네요.
0: 저도 되게 제 행동이나 제스처가 특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1: 맞아요.
0: 사실 우리 피디님들도 우리 아이돌 한국 피디님들도 제 제스처나 이제 맞아요. 말투를 굉장히 많이 따라해 주시는데요.
1: 재밌어요.
0: 저는 이제 제가 몰랐던 그런 제스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아까도 이제 들었는데 제가 이런
1: 오른손 이런?
0: 약간 오른손을 이렇게 제가 일단 손을 굉장히 많이 맞아요. 사용하긴 해요. 특히 말할 때. 근데 제가 그게 굉장히 많나 봐요. 뭐 제스처든지 그러니까요. 행동이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모르고 있어요.
1: 아...
0: 그래서 항상 그런 거를 이제 뭐 이제 뭐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너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에? 제가? 아, 그런 거를 항상 이제 느끼곤 하죠.
1: 그쵸. 되게 귀여워요 그 반응이. 진짜? 내가?
0: 지금도 따라하고 있는데.
1: 방금 따라.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이거 따라하게 되네.
0: 제가 많이 놀라요 그리고.
1: 카이렐이라는 멤버가 있는데 캡누시 네. 놀래키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것도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네, 되게 재밌습니다. 네. 또 이게 저희가 또 아이돌이잖아요. 메인 잡이 또 아이돌인데 네. 아이돌 개인기가 생각보다 또 중요하거든요.
0: 엄청
1: 중요하죠. 그래서 아이돌들이 개인기 연습까지 하는데
0: 네.
1: 연예인들의 유행어 개인기로 만들려고 연습해본 적이 있다 없다?
0: 많아요. 특히 데뷔 초 때는 많죠.
1: 아 데뷔 초 때 네. 진짜 열심히
0: 그러니까 특히 왜냐면 자기 소개에 어쨌든 뭔가 당연하듯이 붙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가지고
1: 뭔가 넣어야 될 것 같은
0: 그래서 제가 좀 연구했던 것들은 항상 이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짱
1: 아
0: 그 짱
1: 짱나인
0: 짱나인 짱나인 캐릭터 엄청 좋아하고
1: 네
0: 그리고 우리 슈퍼 빨간 모자 알죠
1: 초록 슈퍼 모자 마리아
0: 네네 마리아 슈퍼 마리아
1: 네 마리아 산타 마리아
0: 네 뭐 슈퍼 마리아 점프 사운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근데 저번보다 괜찮아진 것 같긴 한데
0: 근데 이렇게 하면 약간 코 부는 느낌이 어쨌든 이런 항상 개인기를 만들어 나갔는데 항상 아쉽대요. 이게 어디 가서나 이제 2% 부족하다라는 말을 들었어가지고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1: 저는 굴하지 않죠.
0: 네, 왜냐면 저는 항상 제가 저희 그룹이 개인기 보여달라고 하면 먼저 하는 편이에요.
1: 네, 기세입니다 저희.
0: 네, 맞아요 맞아요. 특히 개인기 할 때 왠지 모르는데 기세가 넘쳐요. 그래가지고 마카이 씨 뭐 있어요?
1: 저는 데뷔 초 때 또 데뷔 초 때는 진짜 뭐 많이 도전해요.
0: 그렇죠.
1: 신인이다 보니까
0: 특히 뭐 애교 많이 도전하시지.
1: 네, 뭐 많이 하는데 저는 또 그 론 위즈리 해리포터
0: 아 맞네
1: 론 네, 위즈리
0: 한번 해주시죠 오랜만에. 네, 한번 진짜 오랜만이다.
1: 아,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때는 많이 하고 다녔는데 I'm Ron by the way Ron Weasley What's your name? 이걸 되게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호주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개인기예요. 왜냐면 영국 발음이란 게 저희는 다
0: 그 액센.
1: 예, 그렇죠. 원래는 이런 이 정도까지 얘기하진 않지만
2: 조금 더 British accent if you really want me to.
1: 약간 British accent가 다 약간 돼 있어가지고.
2: I can do a British accent if you want me to.

0: 어렸네요. 예.
1: 맞아요. 근데 이게 그때는 되게 많이 하고 다녔는데 이제 그 영상들을 다시 되돌아보면
0: 아, 못 보겠죠.
1: 아 너무 부끄러워요.
0: 그쵸, 그쵸. 뭐 요즘은 유행, 뭐 약간 연습하고 있는 거 있어요? 요즘?
1: 요즘 제가 연구하고 있어요.
0: 뭔데요?
1: 아,
0: 뭔데요?
1: 요즘은 개인기보다 유행어 만들려고 좀 연구하고
0: 아,
1: 있거든요.
0: 네, 뭐죠?
1: 좀, 아, 근데 그걸 진짜
0: 아,
1: 모르겠어요. 좀
0: 모르겠어요.
1: 혓바닥에 잘 구르는. 요즘 또 약간 야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0: 아,
1: 되게 한번 중독되면
0: 네.
1: 계속 말하게 되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우리가 유행어를 만들어버리면, 아, 얼마나 좋을까라고
0: 아.
1: 생각하면서 그 혀에 잘 굴리는 단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0: 어떻게 한번 나중에 완성되면
1: 네.
0: 들려드리도록 하시죠.
1: 완성되면
0: 예.
1: 제가 엄청나게 밀어볼 거니까, 확실하게 아실 거예요.
0: 알겠습니다.
1: 네.
0: 네. 자, 우리 한국인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방송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1045 문자나 반디앱으로 메시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Need help translating K-pop lyrics or need someone to listen to Higher Daewin? Your friend is right here.
1: Right here, baby. Visit the Idol 한국어 social media and leave a message. Any story is welcome.
0: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라디오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 K 넘버 2 함께 할게요.
1: Okay. 네, 태양의 Live Fast, Die Slow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언제 봐도 반가운 분들,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 케이 넘버2의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1: 성우 강영호, 박지훈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4: Welcome to Idol 한국어.
1: 아, 예.
4: Yes, sir, we're back.
5: 네, 저희가 오프닝에서 또 미러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1: 네.
5: 자, 우리 성우님들 혹시 다른 사람의 말투, 행동, 제스처를 나도 모르게 따라한 적이 있으신가요?
6: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1: 저희는 뭐
6: 카피하는 게
1: 일상이죠.
6: 그렇죠.
1: 네. 저희는 뭐 일상이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0: 어릴 때 선생님들 네, 많이
1: 그렇죠.
0: 따라했어요.
1: 그렇죠.
0: 네.
1: 맞아, 맞아, 맞아.
0: 그리고 요즘은 이제 라디오 속 음성 같은 거 이렇게 한 번씩 따라하고는 합니다.
2: 오, 진짜
0: 네.
2: 말투 많이 따라할 것 같아요, 그죠?
0: 예, 네, 뭐 말투도 말투인데 그냥 라디오에 나오는 걸 그냥 그대로 카피해서 내보내는 뭐 예를 들면 뭐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으로 오세요 뭐 이런 거라든지
2: 혹시
0: 뭐 그런
2: 마크하시다
0: 것만
2: 뭐
0: 막
2: 아,
0: 아까
2: 네.
0: 어서 오세요
2: 아이고
3: 근데 이거는 약간 영호님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전 이렇게까지
2: 아
3: 따라해본 적이
2: 진짜요?
3: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친한 친구들의 뭔가 자주 쓰는 단어나 말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1: 아
3: 배는 편인 것 같아요.
2: 그쵸
1: 그쵸
2: 그쵸 저희도 예셀스키가 순간 그몇명몇명 멤버들이
1: 네
2: 얘기하더라고요.
1: 따라오겠어요.
2: 그치, 그래서 저도 좀 신기하긴 했어요. 원래 제가 그냥 예셀스키 쓰던 거였는데 한국인 멤버가 갑자기 예셀스키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확실히 주변 환경이 중요하구나 네, 느껴지더라고요.
1: 좋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0: 와우.
1: 자, 지금부터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 케이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 고!
4: 지난 시간 명태조림 300인분을 만들고 취사병 전설이 되다 세계를 겨우 탈출해 차원의 문을 통과한 K. 눈을 떠보니 하는 소 울음소리와 함께 경운기에 앉아있는 잘생긴 농부 한 명이 눈에 들어왔다.
5: 가, 좀 지나갑시다.
6: 여긴 또 어디야? 사방이 논밭인 게 시골인 것 같은데. 아, 내 목소리는 또 왜 이래? 여자 목소리? 아, 이번에는 여자 주인공이 된 거야?
4: 그렇다. 완판의 전설 쇼호스트와 완벽한 농부의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 오늘도 매진했습니다 세계에 소환된 케이는 그만 여주인공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외길에서 만난 경운기와 스포츠카가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대치 상황 속에서 깨어난 것이었다.
6: 오케이, 상황 파악 완료. 이번지 스포츠카가 물러설 순 없지. 빠! 차 좀 빼주시라니까요.
5: 이 길은 일방통행이고 경운기는 후진이 안 됩니다. 지금 도랑에 빠져서.
6: 아, 도랑에 빠져서? 그럼 스포츠카도 후진 못합니다. 모양 빠져서 이 메추리야. 아니 메추리야. 흥.
4: 그렇게 불꽃 튀는 싸움으로 메추리와 강렬한 첫 만남을 가진 케이. 하지만 농장 주인을 만나 흰꽃놀이 버섯을 구해야 하는 중요한 미션이 떠오른 것이다.
6: 아, 좋아. 농장 주인 메추리의 마음을 얻어서 흰꽃 누리버섯이 함유된 최고의 화장품인 누리크림을 완판시키면 이 세계를 빠져나갈 수 있는 차원의 문이 열릴지도 몰라. 용기 있는 자가 미남 농부를 얻는다. 첫 번째 애교 작전. 메추리, 나랑 버섯 농장 갈래?
7: 메추리야, 저 여자 당장 내쫓아라이.
5: 단매지 씨, 마지막 경고입니다. 가세요 제발. 이거 한 발자국만 더 들어오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6: 아, 애교 작전 실패. 이번에는 일꾼 작전이다. 오랜만에 뵙네요. 어르신께서 옥수수 수확하신다기에 일손 좀 거둘까 하고요. 저 일하는 거 보시면 마음에 드실걸요?
5: 마음에 들어?
8: 왜 내 눈앞에 나타나 네가 자꾸 나타나.
4: 결국 메튜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케이는 누리크림을 판매하게 되고 5, 4, 3, 2, 1 땡! 운명을 결정지을 마지막 홈쇼핑이 시작되었다.
9: 여러분,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건 흰꽃누리버섯의 좋은 원료가 듬뿍 함유된 이 누리크림인데요.
6: 아, 오늘 제 피부 컨디션은 이 누리크림 덕분이에요. 아, 진짜 이거 피부에 바르면 흡수력 진짜 대박. 아, 이거 진짜 완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9: 네, 말씀드리는 순간 오늘 준비된 물량 전체 매진입니다.
4: 그렇게 누리크림을 완판시키며 미션을 완료한 그 순간 카메라 뒤로 찬란한 빛과 함께 차원의 문이 스르륵 열렸다.
6: 메트리와 담예진 씨, 두 사람 모두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잡아서 전부 매진시키길 바랄게요. 안녕.
1: 와우.
3: 와우.
2: 중간에 제 목소리로 돌아온 것 같긴 한데.
3: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2: 아, 괜찮았어요?
3: 네네, 마지막까지 여주인공이었어요.
2: 아, 좋습니다. 아, 이 스토리가 되게 되게 뭐라 해야 될까? 되게 신기해요.

0: 혹시 내가 한국 드라마는 가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스토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되게 랜덤한, 되게 흰꽃 누리버섯 농장 주인과 쇼호스트가 만나서 이렇게 막 너무 신기해가지고 되게 오히려 재밌는 것 같아요.
1: 설정이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2: 네. 재밌네요. 자, 오늘 미스터리 키 넘버 2는요, 완벽주의 농부 메튜리와 완판주의 쇼호스트 단예진이 만나면서 펼치지는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오늘도 매진했습니다 속으로 다녀왔습니다.
0: 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반대 성향의 두 남녀가 일과 인생 그리고 감정의 균형을 맞춰가며 성장하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낸 예측 불가 로맨스인데요. 여자 주인공이 모든 걸 완판시키기로 유명한 쇼호스트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게 또 홈쇼핑. 가끔 이게 TV에 또 나올 때가 있는데 자, 지금까지 나는 홈쇼핑을 보고 산 적이 있다? 아니면 한 번도 없다? 아니면 혹시 홈쇼핑 마니아가 주변에 있는지 궁금한데요. 아, 일단 지은 씨.
1: 저는 사실 제가 홈쇼핑을 보고 산 적은 없고 저희 할머니께서 홈쇼핑 많이 하셔서 이거 주문이 좀 어려운데 대신 해주겠니? 라고 하셔서 이제 주문해드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0: 그때 어떤 거 구매하셨나요?
1: 되게 다양했는데 무슨 곰탕 뭐 이런 제품도 있었고 아니면 무슨 가디건 뭐 이런 제품을 사신 적도 있고 항상 다양하더라고요.
0: 역시 홈쇼핑은 다 있습니다.
3: 다 있죠.
1: 맞아요.
0: 네. 네. 우리 네. 혹시 영호님도
3: 저는 홈쇼핑 경험이 있기도 하거니와 아까 했던 그 미러링을 역시 홈쇼핑에서도
0: 진짜요?
3: 이 모든 구성이 39,800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늘 연습하고 다녔죠. 네. 근데 제가 일단 구입한 거는 그 속옷 7종 세트 뭐 이런 거. 아직까지 때마침 필요해가지고 사야겠다. 7종.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TV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1: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0: 네. 혹시 7종 그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거예요?
3: 아닌 것 같아요.
0: 아, 그건 아니에요?
3: 7종을 사면 하나를 더 준다? 막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0: 아, 좋네. 호주에 제가 그 한번 광고 보고 저도 속옷 산 적이 있는데
4: Monday, Tuesday,
0: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맞아요. 그 써져 있는 거예요.
2: 뭔지 알아요.
0: 그래서 그
2: 제 친구 입었어요. 그거. 네,
0: 진짜. 네. 그게 섞이더라고요, 날이. 원래 제가 그 날마다 입으려고 샀는데
2: 어느 날 되면
0: 딱 내가 이거 이러면 진짜 대박인데 이거 월요일에 이거 너무 좋은데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막 목요일에 이제 월요일 입고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2: 신기한 게 저도 홈쇼핑을 한 적은 없는데 저희 엄마 친구가 홈쇼핑 호스트 분이시거든요.
0: 와,
2: 그래가지고 항상 많이 챙겨봤던 기억은 있어요.
0: 신기하다. 네. 저도 진짜 어렸을 때 광고로 진짜 많이 봤어요. 뭐 채소 써는 기계, 막 버튼을 누르면 당근이 뭐 3등분으로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 이거 무슨 말인가 대신.
0: 무슨 뭐 그런 게 있었어요.
2: 당근이 3등분.
0: 19,900원씩.
2: 자, 우리 드라마 속 설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3: 네네.
2: 네, 나는 완벽주의 농부처럼 좀 꼼꼼한 타입인지 아니면 완판 쇼호스트처럼 좀 뛰어난 입담을 가지고 계신지.
0: 저는 개인적으로
2: 뛰어난 입담이겠죠.
0: 꼼꼼하진 않아요. 꼼꼼하진 않고 그래도 좀 입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2: 그럴 것 같아요.
0: 좀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2: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말하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0: 캡틴 씨는 어떤 타입이에요?
2: 저는 반대이죠.
0: 꼼꼼한 타입.
2: 네. 하지만 또 뛰어난 입담으로 좀 멋있어지고 싶긴 하네요.
0: 입담을 가지고 싶다.
2: 가지고 싶어요. 갖고 싶다.
0: 영호님도 좀 뛰어난 입담을 가지고 계신
2: 그러니까요.
0: 것 같은데.
3: 뛰어난 입담을 발휘 늘 하고 싶어 하죠. 근데 뭐랄까 대본 같은 게 좀 미리 있었으면 좋겠고 항상 좀 준비해 놓고 싶고
2: 진짜 준비성이 너무
0: 그러니까.
2: 두 분 다 왜 이렇게 준비성이
3: 좀 해야지 안심이 돼요.
1: 맞아요. 스스로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3: 네. 물론 그 어떤 돌발 상황을 대처하는 순발력 이런 거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추구미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안전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1: 저는 뭐 메튜리처럼 완벽주의처럼 이렇게 정말 완벽한 건 아니고 굳이 표현을 하자면 게으른 완벽주의자.
0: 이게 너무 웃겨.
2: 너무 웃긴 게 항상 그 키워드 게으르다. 이게 항상 지인이랑 함께한 것 같아요.
0: 맞아.
1: 이게 약간 제가
2: 궁금하네요.
1: 좀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0: 너무 스스로한테 좀 엄격한 타입이라고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1: 네.
0: 제가 생각할 때는 아 이거는 너무 나태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또뭐 주변인에서는 그 정도 했으면 된거 아니야?라고 이제 얘기는 하지만 저의 이제 워너비는 항상 이렇게 열심히 하고 늘 이렇게 완벽하게 하고 준비하고 이런 게 저의 워너비라서.
2: 아, 근데 진짜 진정한 게으름을 보실 때까지 진짜 저희가 아 이게 또 오늘 라디오가 또 이렇게 4시에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뭐 가끔 스케줄이 저희 멤버들이 없고 저희 둘만 이렇게 라디오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멤버들은 이 4시까지 잡니다.
0: 아,
2: 네,
0: 정말요?
2: 다른 게 없다. 그럼 몇몇 멤버들은 진짜 그냥 딱 4시까지 연락이 없어요. 네, 그게 진정한
0: 아,
2: 게으름이라고.
0: 그래도 다른 때
2: 아,
0: 바쁘시니까
2: 그건
0: 이
2: 맞긴
0: 정도는
2: 하죠.
0: 네,
2: 네,
0: 그냥
2: 아이고.
0: 하루 쉬어가는 걸로.
2: 일어나서 라디오 듣지. 어? 야, 야, 빨리 그 다운로드해. 그샵 1045로 메시지 보내고 반디 앱 다운로드 해놔 빨리. 네, 아 근데 진짜 우리 다 조금씩 다르네요. 우리 스타일이.
0: 그러네요.
1: 다들 그럼 어떤 장르 제일 좋아하시나요? 드라마 볼 때.
3: 드라마 장르?
2: 드라마.
0: 두 분은 어떠세요?
2: 저는 그래도 에스파 드라마, 드라마.
1: 저는 로맨스 코미디 좋아합니다.
3: 저도요. 저도 한
1: 네.
3: 표 던지겠습니다.
1: 네.
3: 로맨,
1: 특히 이제
3: 로코.
1: 침대에서 이제 딱 자기 전에 불다 끄고 이제 이렇게 가로로 폰딱 잡고 딱 자기 전에 이제 한 편을 볼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좀그 나도 모르게 이렇게
2: 미소가
1: 진짜 미소가 이렇게 가고 가만히 못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를 진짜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굉장히 너무 행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잠이 안 와요.
2: 귀여워.
3: 몽글몽글 말랑말랑한 감정 이런 걸
1: 좋아하시는군요. 되게
2: 영호 님도 혹시
3: 저도 일단 1번은 로맨스, 멜로 드라마 이런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공포는 순위권 바뀝니다.
2: 진짜
3: 취급하고 싶지 않아요.
2: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1: 안 보세요, 그냥?
3: 전혀.
1: 아, 저도 안 보긴 해요, 사실.
2: 너무 무서워.
1: 그렇긴 해요. 저도 사실 스릴 넘치는 거 좋아하긴 해요. 근데 공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림체가 싫어요, 저는.
0: 그림체요?
1: 굳이? 너무 보기
0: 굳이.
1: 힘들어요, 저는.
0: 아, 저는 이 중에서는 조금 그래도 장르물을 좋아하는 것 같네요. 저는 약간 범죄 스릴러나
1: 아, 그쵸.
0: 미스터리 같은
1: 아,
0: 뭔가
1: 근데
0: 이렇게
1: 미스터리 좋지.
0: 심리극 이런 걸 좋아해요.
1: 특히 맞아요. 딱 초반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
0: 맞아요.
1: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그게.
2: 내가 이게 누군지 범인인지 좀 알아내야 되고.
1: 난 그저 그런 거 좋아하긴 해, 저는.
0: 네, 그래서 옛날에는 미국 드라마를 진짜 많이 봤어요. 미국
1: 아,
0: 드라마가 좀 그런 장르
1: 그렇긴 해요.
0: 드라마가
1: 맞아요.
0: 많잖아요.
2: 맞아요. 막 NYPD.
0: 오,
1: 아무튼 약간
0: 맞아요. 그런
1: 모범택시
0: 시리즈.
1: 아세요? 모범택시?
0: 네,
1: 그런
0: 알아요.
1: 거 좋아합니다. 복수각 이런 거.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드라마처럼 내가 농부라면 잘 키워보고 싶은 농작물이 따로 있나요? 저는
2: 농작물.
1: potato.
2: 포테이토, 감자.
1: 왜냐면 제가 감자 튀김도 좋아하고요, 찐 감자도 좋아하고요,
0: 오.
1: 된장찌개에 넣은 감자도 좋아하고, 카레에 넣은
2: 으깬
1: 감자도
2: 감자.
1: 마시 포테이토도 좋아하고, 사실
0: 오.
1: 감자로 쓸수 있는 요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0: 맞아요,
1: 네, 그래서 뭐 감자 전도 있고. 그래서 사실 감자를 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마 감자를 키울 것 같아요,
2: 감자.
1: 네.
2: 그러면 저는 황금 사과나무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3: 황금 사과나무.
1: 황금
0: 사과.
1: 어떻게 황금 사과를 키울 거예요?
2: 그 마인땡 프로젝트 게임이 있는데 거기 황금 사과가 있거든요. 그거 먹으면 HP 회복이 되게 빨라요.
1: 아, 진짜요?
2: 네, 그리고
1: 빠를 것 같네요, 근데 황금이니까.
2: 하트가 두개 추가되거든요.
1: 아, 네.
2: 그래서 저는 그걸 먹고 좀
1: 하트를
2: 하트를 추가하려고요.
3: 저는 농작물을 키운다면 저는 깻잎을
1: 깻잎.
3: 기르겠습니다.
2: 깻잎 근데 진짜
1: 깻잎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깻잎 약간 무침? 밥이랑 같이 먹을.
3: 일단은 제일 좋아하는 반찬 중에 하나가 그
1: 네.
3: 깻잎찌.
2: 아.
3: 네, 깻잎 두 장씩 이렇게 겹쳐서 간장 소스 발라놓고
1: 네.
3: 하루 지나면 기가 막히죠. 네, 그거를 제일 좋아하고 드라마 속에서 한번 우연히 봤는데 혼자 살다가 너무 엄마가 해주신 깻잎찌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 네.
3: 바로 엄마한테 전화 걸어서 깻잎찌 해주세요. 얘기했을 정도로
1: 깻잎찌 해주세요.
3: 그게 용건이었어요.
2: 영호야. 깻잎찌 해주세요.
3: 엄마 깻잎 좀 해주세요.
2: 아 근데 진짜 먹고 싶었나 보다.
1: 깻잎찌.
3: 그게 가장 좋아하는 반찬입니다.
2: 깻잎도 활용도가
3: 많아요.
0: 맞아요. 다양하게
3: 다양한 곳에
0: 먹을 수 있네요.
3: 들어가죠.
0: 생각해보니까.
2: 우리 지금 씨는

0: 저는 어릴 때 키워본 경험이 있어서요. 방울토마토를
1: 귀여워요. 뭔가 방울토마토.
2: 방울토마토. 네. 진짜 그 지은님의 이미지가 네. 뭔가 방울토마토에 딱 들어갈 것 같은 느낌. 뭔가 이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0: 동글동글한가요?
3: 과즙미가 있다로 포장을 하시죠.
2: 예. 맞아요. 딱 그겁니다.
3: 그렇죠, 그렇죠.
2: 네, 그 과즙미가 있습니다.
1: 상큼하고
2: 네, 상큼합니다.
0: 상큼하고. 네, 네, 네.
3: 그럼요. 그럼. 네,
1: 방울토마토 또 되게 뭔가 귀엽잖아요.
0: 아, 그렇죠. 네, 네, 네.
3: 귀엽죠.
0: 그리고 먹기도 편하고 어디 네. 들고 다니기도 좋고.
1: 아, 네, 네. 홍보대사. 홍보대사.
3: 다이어트의 필수품.
1: 네. 아, 맞아.
2: 아, 그렇죠. 그렇구나. 맞네. 좋습니다.
3: 네.
2: 자,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또 노래 듣고 오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오늘의 한국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도 매진했습니다의 OST 헤이즈의 I See You 듣고 올게요.

0: 하루에 하나씩 배우는 오늘의 한국어 시간입니다. 앞서 미스터리 K 넘버 2에 이런 표현이 나왔죠.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1: Today's Korean expression is 양보하다. It means to yield or give way to others, such as giving up a seat, space, or belongings. In English, it's similar to yield or give way.
2: 네, 오늘의 한국어 양보하다. Shall we listen to the exact pronunciation?
3: 양보하다.
4: 양보하다.
0: 항공인들을 위해 예시도 한번 들어볼까요?
3: 마카야는 캠든에게 메인 MC 자리를 양보했다.
0: Makaya gave away the main MC seat to Camden.
4: 나도 과자가 먹고 싶었지만 친구에게 양보해줬어.
0: I also wanted some snacks, but I let my friends have them instead. 좋습니다. 양보하다. 네.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최근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양보했던 에피소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저 완전 최신입니다.
0: 오, 컴온.
4: 바로 오늘 점심시간.
0: 오.
4: 점심시간에 네. 정말 엘리베이터가 항상 만원이거든요. 오. 근데 저희가 먼저 왔는데 그 나중에 오신 두 분이 이렇게 좀 빨리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양보를 해드렸습니다. 두 분이 딱 타시니까 만원이 네. 돼서 탈 수가 없었어요.
0: 아, 진짜요?
4: 그래서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0: 오, 계단. 근데 만원이면 좀 비싸긴 하네요.
5: 웃어주지 마. 웃어주지 마.
0: 아 근데 웃어주지 마. 엘리베이터를 포기하고 계단을 탄 거면 엄청난 양보죠 사실.
6: 아, 몇 층을 계단을.
4: 아 근데 그렇게 높진 않아요. 저희 네. 성실이 4층에 있어서 네. 그 지하 식당이 지하 1층이거든요.
0: 네.
4: 한 5층 정도?
0: 높은데요? 어,
6: 높은데요 생각보다?
4: 아, 그럼요.
0: 저는 한 3층까지는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 아~
0: 네. 지하 5층? 1층부터 4층이면 5층은
4: 아 5층은 물이다
0: 예, 어,
7: 물이
2: 지하 1층에 식당이 있나요?
4: 네네 네.
2: 궁금하다 한번
5: 가보고 싶다
0: 네. 오늘 메뉴 뭐 나오나요?
2: 오늘 메뉴 뭐예요?
4: 아 오늘 메뉴 그 김치찌개랑 그리고 함박스테이크?
2: 아니 여기 엘리베이터에 항상 붙어있잖아요.
4: 어 맞아요 메뉴가 아니,
2: 저번에
4: 나와요.
2: 저번에 피쉬앤칩스가 나오더라고요.
4: 아니,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2: 아니 피쉬앤칩스가 어떻게 나와 메뉴로? 아니,
0: 진짜
2: 그래서 너무 잘 해주더라고요 여기.
0: 우리가 딱 그 라디오 끝나고 이제 딱 엘리베이터 탔는데 안에 또 다른 직원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캠든 씨는 상관을 하지 않고 네. 메뉴를 보면서 오? 오늘 피쉬앤칩스 나왔네? 근데 아,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먹고 싶어서
2: 피쉬앤칩스 너무 좋아하거든요.
4: 아 근데 아마 그 비주얼이 캔디가 예상하시는 그 비주얼은 아닐 거 같아요.
2: 그런 피쉬앤칩스는 또 아니구나.
4: 네네.
0: 우리 영호님 양보
5: 아 이거를 양보라는 아름다운 말로 포장해도 되나 싶은데 저는 늘 네. 동기들에게 메뉴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2: 아 점심 먹으러 갈 때
0: 양보죠 양보죠 네. 왜냐면
2: 아, 뭐 근데 진짜 먹고 싶었던 게 있었을 때 있어요.
5: 아 그러니까 와. 진짜 먹고 싶은 게 있을 때는 철저하게 제 고집을 피우는 편이고 제가 왜 이걸 아름답게 포장해도 되나 했냐면 네. 메뉴를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0: 아 귀찮구나.
5: 보통 예 네. 아. 보통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나.
2: 그렇죠. 매일 선택해야 되니까 거의.
5: 네, 네 그래서 맞죠. 그냥 사실은 미룬 거죠.
2: 아 그래서,
0: 네. 그래서 나의 차례를 미룬다.
5: 네. 그럼요.
0: 네. 아, 근데 이걸 하면 또 그게 좋거든요. 아 내가 지금까지 계속 양보해줬잖아. 아~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자.
5: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야 이건 제가 또 배우고 갑니다.
0: 네. 이거 꿀팁입니다. 꿀팁.
5: 네.
0: 캐논 씨도 뭐 네. 쌍둥이 형이 있는데
2: 네, 네.
0: 양보해야 될 상황이 많았을 것 같아요.
5: 맞아.
2: 많죠. 저는 아 근데 먹을 건 절대 양보 안 했고요.
0: 아이고.
2: 형한테. 근데요 그 외에 어쨌든 형이니까.
0: 네.
2: 아 사실 형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 그러면 저는 이제 약간 중요한 어른분들 뵐 때나 이제 네. 친척들 볼 때 형이라는 타이틀을 양보했습니다.
0: 아~
2: 그러니까 어쨌든 형이잖아요.
0: 그러네.
2: 하지만 형이라고 절대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4분 차이 났고 사실 형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전 무조건 동갑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이제 어른들 보면 형 오늘 형 멋있네.
0: 진짜 네. 이 컨셉이 너무 신기해요. 진짜 쌍둥이인데 형이라고 불리는 게
2: 그렇죠.
0: 진짜 해외에서는 그냥 that's my twin.
4: 아~
2: 무조건 형
0: 쌍둥이. 네. 형 내 쌍둥이야.
2: My twin brother.
0: 맞아요. 네. 왜냐면 솔직히 예를 들면 저랑 캡는 씨가 남이에요. 근데 캡

0: 씨는 어제 태어났고 저는 다음 날에 태어났어요. 형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1: 그쵸?
0: 그 정도면 와 우리 진짜 가까이 태어났다. 완전 친구네. 이렇게 되는데 12분 차이로 형이 됐습니다. 전 이게 되게 신기하긴 했거든요.
2: 그건 맞죠.
0: 그래서 이거는 저도 약간 동의할 것 같아요.

0: 저는 일단 하나 있거든요.
1: 네.
0: 예를 들면 저희가 또 그런 날들이 있어요. 엄청 긴 스케줄을
1: 네.
0: 딱 이렇게 했는데 일단 운전을 한뭐 2시간 정도 가서 스케줄 하고 이렇게 또 2시간 돌아올 때가 있는데 와, 그리고 2시간 돌아올 때 휴게소를 못 들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너무 늦거나 아니면 진짜 시간이 없어서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만큼은 저는 화장실을 양보 못 합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쏘리 하면서 딱 들어가고 오케이 이제 뭐 마음껏 쓰라. 나는 이제 썼다. 뭐 샤워를 하든지 샤워는 뭐 저는 양보해줘도 돼요. 메이크업 지우는 거 양보해줘도 되고 다 양보해줘도 되는데 화장실만큼은
1: 그쵸.
0: 가야 될 때는 가야 되죠.
2: Emergency니까요.
3: Emergency. 그럼요.
4: 어떻게 양보해 그걸?
1: 그쵸, 그쵸. 사실.
0: 네. 영호님은 혹시?
5: 저는 팍 이렇게 떠오르는 건 없는데 이게
0: 네.
5: 되게 경우에 따라 다른 거라고 생각해서. 대표적인 게 음식 이렇게 다 같이 먹는 거에 마지막 조각이 남았을 때 다들 너가 먹어라 이렇게 좀 미루는 편이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5: 양보라고 부르나요
1: 그걸?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5: 양보를 하는데 한동안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남아 있는 거를 제가 못 보겠어요.
0: 근데 그쵸. 그래서 너무 싫어. 다들 눈치 보고 있는 거.
5: 그래서 제가 해결해요.
0: 좋다. 좋다.
5: 양보를 하다가. 네. 해결이 안 돼. 제가 해결해. 네.
1: 그럼 이제 다들 이제 보면서 내가 분명히 보고 있었는데 감히 이걸 빼서 이렇게.
0: 내가 한 1분만 더 기다리고 먹을래 했는데 영호가 네. 먹었네.
3: 저 약간 좀 비슷한 맥락인 것
0: 네.
3: 같은데
0: 네.
3: 저는 이제 뭔가 음식 같은 걸 사올 때 항상 네 개를 사오거든요. 저랑 이제 저희 부모님까지 하면 세 명인데
0: 네.
3: 하나의 여유분을 두고 사와요.
0: 네.
3: 근데 그건 이제 제 몫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거든요.
1: 그쵸, 그쵸.
3: 근데,
1: 그 나머지가 네.
3: 네, 근데 이제 아버님께서 말도 없이 그거를 드시거나 하시면 그러니까 말을 하면 괜찮은데
1: 네.
3: 말 안 하고 드시면 그건 약간 좀 화가 나죠.
1: 아니 그거를 뭐 방 안에다가 두면 안 되나요? 숨기는 거.
3: 아 근데 이제 뭐 요거트나 이런
0: 네.
3: 것도
0: 냉장고
3: 안에
0: 네. 세트로 네 개니까
1: 냉장고 안에 더 한번 구석에다가 한번
0: 자물쇠를 걸어.
1: 네, 한번 자물쇠.
0: 야 이거 왜 안 울려? 안 울려?
1: 밖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야.
0: 냉장고 비밀번호가 뭐였지?
3: 제가 비밀번호 까먹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0: 이런 느낌. 아 근데 진짜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3: 네. 네.
1: 좋습니다. 자 이제 슬슬 저희가 이쯤에서 오늘의 한국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 네, 다음 중 꺼리는 사람을 피할 수 없는 곳에서 만난다를 뜻하는 속담은 무엇일까요? 1번, 원수는 맛집에서 만난다.
0: 아니, 웨이팅 2시간 싫어요?
6: 2번, 원수는 로맨틱한 여행지에서 만난다.
7: Oh, what's up, honey?
6: 3번, 원수는 헬스장에서 만난다.
8: 회원님, 어제 야식 드셨죠? 에?
6: 4번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0: 오 마이 갓 이거 흔들거리는 것 같은데.
1: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 메시지로 번호 남겨주세요.
0: 추첨을 통해 화장품 보내드립니다. 오, 아 이번 거 되게 로맨틱한 여행지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1: 그러니까요.
3: 근데 원수를 로맨틱한 여행지에서
1: 그렇죠. 만나기 힘들죠.
4: 보통 네. 다이어트 하시면 헬스 트레이너가 원수 아닌가요?
0: 그렇게
8: 마지막 두 개. 마지막 두 개.
0: 아, 저 원수.
1: 제가 어떡하지? 내가 그래서 그런 느낌이죠.
0: 제 생각에 1 2 3 4
3: 점점 힌트가 너무 노골적이에요.
1: 너무 공개한다.
0: 아 진짜 사랑합니다, 여러분.
4: 네. 아 사랑하죠.
0: 네, 네 사랑합니다.
4: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항공이들이 퀴즈 푸는 동안 노래를 듣고 올 건데요. 있지의 That's a No No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돌 한국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0년 전통 오디오 전문기업 브리츠에서 스피커,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0: 오늘 하루 나를 제일 잘 챙기는 방법은 바로 칭찬받기.
1: This is a time when we are exclusively on your side. Here you only hear praise.
2: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서요.
3: 모두 칭찬받을 준비됐나요?
1: 쓰담쓰담
4: 칭찬 타임!
1: 쓰담쓰담 칭찬 타임은 항공이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고 칭찬을 선물하는 시간입니다.
5: Even small things are fine. Please send us your stories. You can submit them to EBS FM Korean on social media.
1: 그럼 메시지 확인해볼까요?
5: Let's get it!
1: Who's there?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3: 과제가 너무 하기 싫었지만 안 미루고 제때 다 끝냈어요.
5: I really didn't want to do my assignment, but I didn't put it off and finished it on time.
6: 와우, 이거 진짜 좋은 걸 하셨네. 이건 진짜 잘했어요. 이건 진짜.
3: 오, 진짜 칭찬 받아야 돼요.
1: 근데 과연 2번만 그랬을까요? 뭔가 2번만 그러지 않았을까요?
7: 늘 그래 왔을까요?
6: 아, 왜냐면 늘 그래 왔으면 당연한 거라서 오케이. 칭찬을 안 받아도 될 수도 있어요.
3: 아, 그렇죠.
6: 이번에는 내가 노력을 해서 네. 원래는 내가 안 이러는데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칭찬 좀 해주세요. 아, 이럴 수도 있어요.
1: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7: 예리했다, 예리했다.
6: 저였으면 네, 일부러 좀 티냈을 것 같긴 해요. 아, 나 진짜 이번에 미리 끝냈어. 이런 느낌.
7: 약간 어깨 힘들어 가거든요.
6: 그렇죠.
7: 다른 애들 막 다 고생하고 있는데 나 다 끝냈으면은 약간 힘들어 가요.
1: 그렇죠. 그렇죠.
6: 맞아요. 너무 좋아. 네.
1: 다들 학교 다니실 때 네. 과제를 좀 미리미리 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최대한 약간 미루다가 하는 편이신가요?
3: 처음에는 분명 빨리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손을 딱 댔다가 어? 조금 여유 있게 해도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다가
1: 그렇죠. 그거 많이 느끼죠.
3: 에, 막판에 네. 오! 내가 이렇게 안 해놨다니 하면서 약간
6: 밤새야죠.
3: 예, 편해요.
6: 마지막에 밤새야죠.
1: 저도 미루려고 할 때 항상 씻어요. 저는 미루려고 할 때 이제 제 몸을 씻으러 가요. 예, 아~ 이제 상쾌하게 이제 뭔가 여유롭겠다 이렇게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사실 지금도 학교를 다니고 있어가지고
3: 그렇네요.
1: 과제를 저는 빨리 끊으려고 해요. 왜냐면 저희는 또 이 스케줄도 있다 보니까 이걸 미루다가 갑자기 스케줄이 생겨버리면 진짜 그때는 큰일이니까 네, 그냥 빨리 끝내려고 하는
3: 거예요. 역시 성실하세요.
7: 미리미리 끝내는 게 좋은데 저는 하다 보면은 네. 나눠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탁 끝내면 너무 속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1: 네.
7: 하다 보면 굳이 오늘 끝내야 돼?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들, 내일 하지 뭐.
1: 다들 자신이라는 거죠.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7: 맞아요. 맞아요. 맞아. 내일은 아니요, 나에게 맡기고 그래. 뭐 약간 네.
6: 저는 무조건 미루는 편이었거든요.
1: 그럴 것 같아요.
6: 네, 무조건 무조건 그냥 저는 항상 진짜 전날에 밤새거나 아니면 전 심지어 진짜 웃긴 게 있는데 학교 어사이먼트가 6교시가 있잖아요. 학교에 네. 5교시에 발표였어요. 제가 이게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역사 발표였는데 근데 그 4교시 끝나고 네. 아 이제 친구들이 막 긴장하는 거예요. 아 우리 이제 끝나고 이제 발표해야 된다고 그래서 뭔 발표가 있는데 발표가 있다고 해가지고 점심시간에 했어요 과제를. 근데 그때 점수를 잘 받아가지고 나 좀 발표에 좀 소질이 있나 좀 싶었는데 그 정도로
3: 그때부터.
6: 진짜 제가 연습했을 때는 한 2분 나왔거든요. 근데 발표했을 때 4분이 넘었어요.
1: 네,
6: 아무 말 그냥 붙여가지고
1: 네.
6: 그런 경험이 있네요. 네.
1: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슬슬 저희가 또 쓰담쓰담 칭찬해드려야죠. 자 한번 준비됐나요?
6: Who's 네. there?
1: 좋습니다.
6: Who's there?
1: Okay. 3, 2, 1.
4: 잘한다 잘한다 Who's there? 잘한다 잘한다 쓰담쓰담
7: 너무 잘하셨습니다.
6: 네. 네. 진짜 잘했다 이건.
1: 네. 자 이렇게 쓰담쓰담 칭찬 타임 코너까지 함께해봤습니다.
0: 네 이번에는 퀴즈 정답을 발표할 시간이죠. 지은님.
3: 네. 꺼리는 사람을 피할 수 없는 곳에서 만난다를 뜻하는 속담은 무엇일까요?
1: 정답은 바로
7: 4번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였습니다. 퀴즈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세요.
1: 예.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영훈님 지은님 감사드리고요.
3: 오, 감사합니다.
0: 네 그럼 끝곡으로 IOI의 갑자기 들으면서 저희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1: 항공이들아 오늘도 내일도 잘 먹고 잘 살자.
4: 안녕.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1: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초급 중국어를 진행하는 성구현
4: 왕완링입니다.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아, 이런 뉴스 마유가 싫어합니다. 라면, 소시지, 케이크, 쿠키, 짠 거, 튀긴 거 다 맛있죠. 우리 이런 것도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데 세상에나 이런 음식들을 자주 먹으면 얼굴이 못생겨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1위는 술이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한 성형외과 전문의가 이런 음식들이 피부 노화와 부종을 부를 수 있다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아, 물론 뭐 한 끼 먹었다고 당장 얼굴이 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또 매일 반복되는 식습관이 또 생각보다 솔직하게 얼굴에 드러나는 모양인데요. 아, 슬슬 오늘 저녁 메뉴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 이미 틀렸어요. 조인성은 다음 생에 도전하는 걸로. 그냥 라면 먹고 못생겼지만 정이 많은 마유로 살겠습니다. 자,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Dan and Shay and Justin Bieber 10,000 Hours.

0: Good evening, everyone. Hump Day. 잘 지내고 계신가요? 6월 24일 수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자, 맛있는 하지만 얼굴이 못생겨질 수 있다는 매우 슬픈 음식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샐러드 먹는다고 모델이 되진 못할 것 같아서 다들 먼저 가. 난 이번 생엔 틀렸어. 네. 자, 한 분 모셔야죠. 왠지? 왠지? 마유와는 달리 좋은 음식만 먹어서 너무 동안이라 지나가던 여대생이 What's up, girlfriend? 하니까 기분이 업되면서 함께 샐러드 뷔페에 달려갈 것 같은 미모의 선생이에요. 크리스 쌤.
1: Good evening, everyone.
0: 네. 이거 고민합니다.
1: This is what I look forward to. Evening special, 정말, 정말. Wednesday. I'm waiting for the Wednesday.
0: Wednesday. 아니, 쌤은 음식을 굉장히 좀 좋은 걸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건강 관련해가지고.
1: Well, I mean, listen. My father passed away from liver. My father, my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they all passed away from liver problems.
0: Oh, no.
1: Then I had kidney stones. And so I have to be careful.
0: Right.
1: There's a reason why. But of course, you know, and then we use, like you and I, we use our voice.
0: Yes.
1: So that's why. That's why.
0: 그러니까 목소리,
1: to survive.
0: 역시 프로예요.
1: Yeah.
0: 뭔가 목 관리도 그렇고 피부 관리도 그렇고 이런 거 기타 등등. 그러니까 일부러 하는 거가 아니어도 자동으로 좀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1: Because you know what? The thing is, 목 관리? Like they say, oh, how do you take care of your throat? I don't. I just don't eat bad stuff.
0: All right.
1: A lot of sugar.
0: Right.
1: 그러니까 this is from sugar.
0: 꼭 좋은 거를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안 좋은 거를 끊는 거, 그렇죠? 저도 그래야 되는데.
1: But guess what? I had pizza today.
0: 잠깐만, 피자 프로틴이 좀 많지 않나요?
1: Oh, yeah, pizza's 여기저기에. Okay. I like pizza.
0: Okay. Okay.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EBS 라디오라고 치시면요. 지금처럼 생방송 화면 이렇게 바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브닝 스페셜 1부는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 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Deep Dive Daily. 다양한 이슈들도 만나보고요. 그리고 마유표 꽁트로 하루 한 문장 배워볼게요. 자, 그럼 오늘

0: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바로 만나볼까요?
1: Even with a U.S. and Iran ceasefire deal in place, the war is proving to be a tough sell at home. Only one in four Americans believes the conflict with Iran was worth the cost in lives, money, and political fallout.
0: 미국과 이란이 사실상 전쟁을 마무리하는 합의에 서명했지만 미국 내 여론은 냉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 4명 중 1명만이 이번 전쟁이 인명피해와 경제적 비용 그리고 정치적 후폭풍을 감수할 가치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1: After generating plenty of buzz before kickoff, the World Cup's so-called dream job is now a reality. The two lucky winners are spending their days inside a glass cube in Times Square, binge-watching every match and sharing the experience with fans online.
0: 월드컵 개막 전 화제를 모았던 꿈의 알바의 주인공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선발된 두 사람은 뉴욕 한복판 유리 큐브 안에서 월드컵 전 경기를 시청하며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1: South Korea's bid for MSCI developed market status hit another roadblock as the country was left off the watch list once again. Officials said ongoing market reforms require more time to take hold before investors can fully feel their impact.
0: 한국 증시가 올해도 MSCI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제도 개선 효과가 시장에 자리 잡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1: Europe is baking and it's showing. Record heat is throwing daily life off course across the continent, and even Paris's most iconic landmarks aren't immune. The Eiffel Tower is closing its doors early, and the Louvre has scaled back its opening hours as extreme temperatures continue to take a toll on some of the world's most visited attractions.
0: 유럽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대륙 전역의 일상을 흔들어 놓고 있으며 파리의 대표 명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에펠탑이 조기 폐장에 들어갔고 루브르 박물관도 관람 시간을 줄이는 등 주요 관광지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Nay,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첫 뉴스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 Even with a U.S. and Iran ceasefire deal in place, the war is proving to be a tough sell at home. Only one in four Americans believes the conflict with Iran was worth the cost in lives, money, and political fallout.
0: 미국과 이란이 사실상 전쟁을 마무리하는 합의에 서명했지만 미국 내 여론은 냉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 4명 중 1명만이 이번 전쟁이 인명피해와 경제적 비용 그리고 정치적 후폭풍을 감수할 가치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전쟁이 마무리 이제 수순이지만 미국인들이 느끼는 평가가 조금 또 다른 하나의 이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인들은 이번 이란과의 충돌을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조사가 있었다고 하네요.
1: Yes, well, a majority of them are not happy.
0: Mm-hmm.
1: It is affecting their everyday lives.
0: Right.
1: You know, gas prices
0: That's right.
1: is a huge deal for your average American because everybody mm-hmm. in America, they have to drive and
0: right.
1: they drive very far distances.
0: Mm-hmm.
1: So it affects their, you know, day-to-day living.
0: 그냥 전쟁은 나쁜 것, 이거를 넘어서서 내 일상생활에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특히 또 미국은 땅이 너무 넓잖아요.
1: That's right.
0: 어디를 가려고 해도 그냥 걸어서 갈 수 있는 그게 아닌데 가려고 하면 또 gas prices 너무 비싸니까.
1: Absolutely. So they're very sensitive to that. So only there was a recent survey of 1,262 U.S. adults
0: right.
1: In June. Mm-hmm. And 24% said that it was worth the cost.
0: Right.
1: And half of them were like, no, it is not worth it.
0: 아, 그러니까 이 비용을 치른 것 그리고 뭔가 희생을 치를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한 것은 24% 정도밖에 안
1: yeah.
0: 됐고
1: yeah.
0: 응답에 이제 그러니까 가치가 없었다는 응답이 거의 반 정도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대부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했겠네요.
1: Right. And because of this, President Trump's job approval

0: approval rating stood at 34%, mm-hmm. which is the lowest level
1: right.
0: in his second term.
1: Mm-hmm. 아, 지금 문제가 굉장히 여기저기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문제라기보다 이제는 불만인 거죠. 그렇죠?
0: Yeah.
1: 어,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0: Yeah. Yeah.
1: 오케이. 자, 미국 내 여론 전반적으로 냉담한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전쟁의 대가에 대한 평가가 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Even with a US and Iran ceasefire deal in place, the war is proving to be a tough sell at home.
1: 미국과 이란이 사실상 전쟁을 마무리하는 합의에 서명했지만 미국 내의 여론은 냉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Even with the US and Iran ceasefire deal in place라고 했는데요. 그 미국과 이란 사이의 그런 휴전 딜이 in place에 있는데도 이런 느낌인데요. In place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0: Well, it's where it should be. So when something is in place, it is established, it is there, and it is functioning. So in this case, literally, if something is in place, it is where it should be.
1: 아,
0: okay?
1: 원래 있어야 되는 곳에 있는 거, 마련이 돼 있는 거네요.
0: Yeah, so we usually say, put that in place.
1: Okay. You know,
0: put that back in place.
1: Right, right, right. 다시 너 갖고 놀았으면 갖다 놔, 이런 느낌.
0: So in this context, it's used in a figurative sense. So if something like a deal, a contract or negotiation is in place, it means it's there, it's ready, it's active, it's established.
1: 아, 오케이. So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그 휴전 딜이라고 하는 게 이미 뭐라 그럴까요? 다 마련이 돼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the war is proving to be a tough sell at home. 지금 home이라고 하는 거는 그 home country를 얘기를 하겠고 거기에서 tough한 sell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0: Selling as S-E-L-L, kind of like selling a product.
1: Right.
0: But in this case, it's selling the war, the justification for the war. So if something is a tough sell, it means that it is not gaining approval and support. There is that American, that English expression, I don't buy it.
1: Yes.
0: So it's a kind of sales language. Yeah.
1: Buy and sell, right?
0: Buy and sell, right? If you're, if it's a tough sell, if it's an easy sell, you can easily get support. You can easily find, how shall I say, approval.
1: Okay.
0: But if it's a tough sell, you're not getting that.
1: 아, 그러면 결국에는 if you're trying to sell something to someone, that means you're trying to convince that person to buy something.
0: Persuade, convince, yes.
1: Okay, so 여기서는 sell이라고 하는 게 convince, persuade, 이렇게 설득시킨다라는 뜻. 근데 그게 쉽지 않은 tough sell이라는 것은 설득하기 뭔가 어려운 것. 이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는 설득 안 당해요. 나 그런 거 안 믿어 할 때는 아까 방금 쌤이 말씀해 주신 I don't buy it.
0: I don't buy it.
1: Okay. So 이게 이 미국에서는 정말 설득하기 힘든 무언가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 전쟁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 Only one in four Americans believes the conflict with Iran was worth the cost in lives, money, and political fallout.
1: 네, 미국인 4명 중 1명만이 이번 전쟁이 인명피해와 경제적 비용 그리고 정치적 후폭풍을 감수할 가치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Only one in four Americans라고 돼 있는데요. By the way, 여기 in이라고 하는 건 다른 전치사가 나올 때도 있기는 해요. 근데 여러 명 중에 몇 명 이렇게 비율을 얘기를 할 때 in이라는 preposition을 많이 쓰죠. 그렇죠? So, 네 명 중에 한 명만이 believes 한대요. The conflict with Iran, 이란과의 그런 싸움 was worth the cost in lives라고 했는데요. 가치가 있었다. 근데 cost in lives가 뭘까요?
0: Okay, so basically because of this war, okay, 14 soldiers have been killed. Money, billions of dollars have been spent. Political fallout, meaning like Trump is not looking good.
1: Right.
0: Okay. So here, cost in kind of says basically this is how, you know, people have kind of, this is the price that we had to pay. And what was that price? Lives? Money, political fallout.
1: 아, 오케이. So 그러면 여기서 cost는 아 이거 얼마예요? 그냥 뭐 그런 경제적인 그 뭐 그런 것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치러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비용을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So you said the price we have to pay. 이런 것이 바로 cost다. So lives가 희생

0: 진행됐고 머니도 희생됐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political fallout 저번에 fallout 한번 나왔었는데요. 그런 정치적인 그런 붕괴 막 뭔가 후폭풍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들게 됐다. 우리한테 손해가 됐다.
1: Right.
0: 그런 뜻이 되겠네요.
1: Yes. So people are extremely unhappy.
0: Right.
1: So we shall see how this continues because a lot of people believe because it's been so on like up and down, up and down, up and down. People are not very trusting of Trump anymore.
0: 아, 이제 조금 그 신뢰가 떨어졌나 보네요.
1: Yes.
0: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가치가 있다고 믿은 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 only one in four Americans라고 하니까 수가 굉장히 적은 거네요.
1: It is very small.
0: Right. Okay, 뉴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1: Even with a U.S. and Iran ceasefire deal in place, the war is proving to be a tough sell at home. Only one in four Americans believes the conflict with Iran was worth the cost in lives, money, and political fallout.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Let's listen to Little Mix, let's listen to Little Mix with the song Oops featuring Charlie Puth.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After generating plenty of buzz before kickoff, the World Cup's so-called dream job is now a reality. The two lucky winners are spending their days inside a glass cube in Times Square, binge-watching every match and sharing the experience with fans online.

0: 월드컵 개막 전 화제를 모았던 꿈의 아르바이트의 주인공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선발된 두 사람은 뉴욕 한복판 유리큐브 안에서 월드컵 전 경기를 시청하며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축구 팬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일자리였습니다. 이 약 한 달 전에 아르바이트 모집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막 진짜 보면은 그거 싹 보면서 막 뭔가 자연스러운 대화 나누면서
1: oh, wow.
0: and you get paid too.
1: Oh, okay. Do you know how much they're getting paid?
0: I don't know.
1: Okay. So, the job is for 39 days uh-huh. and they get paid $50,000,
0: no.
1: which is
0: Really?
1: 70 million, 7천만 원.
0: Wow.
1: For 40, almost 40 days.
0: I mean, just for
1: That's for
0: there.
1: A year, that's like a year's salary.
0: Wow.
1: Even more here in Korea.
0: They just sit there,
1: They just
0: you
1: sit
0: know,
1: there.
0: And you just talk and eat and all, binge watch all
1: they
0: those
1: They just
0: games.
1: Need
0: wow.
1: to watch 104 matches
0: mm-hmm.
1: and they need to share it with people online. And these two lucky men
0: uh-huh.
1: from Florida and Philadelphia okay. were selected mm-hmm. for this job. So that is why it's a dream job.
0: 와, 지금 미국 전역에서 6천 명 이상이 지원을 했대요. 그래서 플로리다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라델피아 출신 남성 두 명이 최종 선발이 됐고 이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 설치된 유리 큐브 안에서 이제 전 경기를 보면서 소셜 미디어 콘텐츠 제작하고 소통하고 팬들이랑
1: yeah.
0: 그렇죠? 39일 동안 이거 하면은 39일이니까 약간 한 달 남짓인데 조금인데 7천만 원을 받는다.
1: It's like they don't have to work for a year.
0: 와우.
1: Wow. Yeah.
0: 이건 정말
1: That is crazy.
0: 드림이네요.
1: Yeah.
0: 네. 오케이. 뭐 그 유리 큐브라서 약간 부끄러운 것도 있겠지만 뭐 그거에
1: who cares?
0: 비해서 I know
1: oh, yeah,
0: right.
1: Who cares?
0: 와.
1: If you're getting this money, who cares?
0: 그러니까요.
1: Yeah.
0: 자, 우리 또 태국 전사들 32강 진출이 걸린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비교도 32강이라고 하지만 이왕이면 이겨야죠. 내일 오전에 모두 대한민국 이겁니다.
1: 네. Okay.
0: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After generating plenty of buzz before kickoff, the World Cup so-called dream job is now a reality.
0: 월드컵 개막 전 화제를 모았던 꿈의 아르바이트 주인공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So after generating plenty of buzz before kickoff라고 했어요. 그 개막 전에 plenty of buzz를 generate 한 후에라고 얘기 나오네요.
1: Mm-hmm. Well, if you generate something, you're basically creating it, okay? But the key word is buzz, B-U-Z-Z. And it comes from the activity of beehives.
0: Right.
1: Bzz, you know, there's a lot of activity in and out, in and out. So basically, a buzz is like a lot of excited talk. There's a tension and people are very like, you know, excited and anticipating.
0: Right.
1: Yeah, that is the idea of something having buzz or creating a buzz.
0: Okay. So buzz가 있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무관심한 게 아니라 야, 이번에 봤어? 들었어? 야, 이런 게 있대. 이런 막 말이 많이 나오는 화제의 거리가 된 것을 얘기를 하겠네요.
1: That's right. It's like it's kind of the talked about, it's in demand, all of those things. That's a buzz.
0: Okay. 근데 그게 plenty of라고 하니까 많이 있다라는 게 되겠네요. 그럼
1: sure.
0: 엄청난 buzz를 만들어 냈다. 한마디로 큰 화제를 뭐 일으키거나 모으다, right? 그 정도가 되겠네요.
1: Yeah.
0: 근데 그런 후에 the World Cup's so-called dream job이라고 하는 게 is now a reality라고 하네요.
1: Now, you may look at this and say, why are we talking about this? It's pretty easy. But we do hear these words together a lot.
0: Right.
1: Okay? Is a reality or is now a reality.
0: Right.
1: Meaning, It seemed like a dream, but it has become no longer a dream.
0: Oh.
1: Yeah, but true. It's like your dream come true.
0: 예전에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했거나 이런 건 말도 안 돼 했던 게 이제 실제로 벌어졌다.
1: So for example, when I was a little girl, I used to watch a cartoon called The Jetsons.
0: Okay.
1: The Jetsons were like, you know, super modern future.
0: Okay.
1: As a family in the future.
0: Right.
1: They had face talk on monitors.
0: All right.
1: And they had like autonomous vehicles.
0: Wow.
1: And so I thought when I was a little girl, I thought, wow, that's like really the future. And then I think about now, I'm like, oh my gosh, we're like the Jetsons.
0: That's,
1: it's a reality
0: it's now.
1: It's now a reality.
0: 아, 전에는 생각 못 했던

0: 생각했던 게 이제는 정말 현실로 이루어졌다.
1: It was like a dream.
0: 뭐 AI도 마찬가지고요.
1: The same
0: 그렇죠?
1: thing.
0: 근데 이게 희한하게 now a reality.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은근히 이 어순대로 이 구조대로 자주 쓰인다는
1: yeah.
0: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알아두시면 귀에 쏙쏙 박힐 것 같아요. 이제는 이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이러면서 자 연결해보겠습니다.
1: Oh, one quick thing.
0: Oh, yeah, yeah.
1: Our dream of working together.
0: Oh. Is now a reality.
1: Remember we talked yeah. about it. We said it would be great if we could work together.
0: 진짜 이거는 진짜 저희 둘이 예전에 한번 얘기를 many 한 적이 있었어요.
1: Ago.
0: Many many years ago we talked about it. Yeah. Oh, you know how would cool it be?
1: Yeah.
0: You know if we could work together like this and then now it's now a reality.
1: It's now a reality. Oh. Wow, okay.
0: Wow.
1: The two lucky winners are spending their days inside a glass cube in Times Square, binge-watching every match and sharing the experience with fans online.
0: 선발된 두 사람은 뉴욕 한복판 유리 큐브 안에서 월드컵 전 경기를 시청하며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럽네요. 다시 한번 읽어봐도 그죠? So the two lucky winners 들이 spending their days inside a glass cube in Times Square. Times Square 보면은 항상 아시겠지만 뉴스나 뭐 이런 것도 라이브로 거기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glass cube로 된 스튜디오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1: Yeah.
0: 사람들이 안에서 막 손을 들고 이런 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을 좀 했나 봐요. 그죠? 근데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니라 binge watching every match. And sharing the experience with fans online. 이라고 했는데, binge watch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Okay, the word binge means to do something excessively at one time.
0: Okay, binge 자체가.
1: Yeah, binge, the word binge. So, traditionally, there's been like binge eating, where you eat too much at once.
0: That's
1: like
0: what
1: you
0: I
1: can't
0: do
1: stop.
0: Best, you know.
1: You know, you can't stop. You know, like, yeah, that's
0: 몰아서
1: right.
0: 먹는 거.
1: Mm-hmm. Yeah. People who drink alcohol sometimes binge as well. They drink a lot of alcohol
0: binge
1: at
0: drink.
1: One time,
0: okay.
1: right? But now, because of these streaming services, we have many opportunities to binge watch.
0: That's right. 예전,
1: could, yeah.
0: 예전에는 그때그때 안 보면 놓치잖아요.
1: Yes.
0: 근데 이제는 그런 걸 나중에도 볼 수가 있으니까
1: yeah.
0: 우리가 binge watch something 한다는 것은 몰아본다.
1: That's right.
0: 이게 되겠네요. 그리고 방금 이렇게 응용할 수 있게 binge eat이라고 하면은 뭐 폭식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원했던 어떤 책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다가 binge read를 할 수도 있겠고요.
1: Yeah.
0: 뭐 응용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좀 동사인 것 같아요. 쌤도 요즘에 뭐 이렇게
1: all the time.
0: 드라마
1: all the time. I tell you all the time. I have like one thing and I binge it all weekend.
0: 쌤도 보면 하나에 꽂히시면 쭉 정주행을 하시는 것
1: I
0: 같아요.
1: I do. I really do.
0: 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모든 매치를 binge watch하고 그리고 그 경험들을 팬들과 온라인으로 나눈다. 그래서 lucky winners인 거죠. 그렇죠.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After generating plenty of buzz before kickoff, the World Cup so-called dream job is now a reality. The two lucky winners are spending their days inside a glass cube in Times Square, binge watching every match and sharing the experience with fans online.
0: 네,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1: South Korea's bid for MSCI developed market status hit another roadblock as the country was left off the watch list once again. Officials said ongoing market reforms require more time to take hold before investors can fully feel their impact.
0: 한국 증시가 올해도 MSCI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제도 개선 효과가 시장에 자리 잡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라는 뉴스예요. 선진국 증시로 가는 관문으로 불리죠.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또 다시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는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MSCI가 어떤 부분을 좀 문제라고 봤나요?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1: Okay. Well, first of all, I actually wanted to know what it was. And basically, it's like a report card. The index is a report card for a country's stock market.
0: Okay.
1: So basically, it tells investors around the world, you know, where to put their money, kind of gives them a report card. Just like, you know how in school,
0: right.
1: we get grades, A, B,

0: require more time to take hold before investors can fully feel their impact.
1: 정부는 제도 개선 효과가 시장에 자리 잡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ongoing 계속되는 market reforms require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More time 뭐 하기 위해서 to take hold 하기 위해서. 전에 한번 이거 잠깐 yeah. 소개가 됐던 것 같아요. Take hold.
0: Yeah, if something takes hold, it means that it is established or it widely adopted over time.
1: Uh-huh.
0: So it's kind, it's very similar to like something. Well, I guess not in place, but anyway, it is established, and it's going to take time to really kind of build that foundation.
1: 제대로 완전히 자리를 잡는다라고 yeah. 할 때 take hold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면 되겠네요. 그렇게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테이크도 잡는 느낌이요. 홀드도 잡는 느낌이요. 그러니까 어디 가지 못하겠죠.
0: Yeah.
1: Right? So, take hold 하는데 시간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South Korea's bid for MSCI developed market status hit another roadblock as the country was left off the watch list once again. Officials said ongoing market reforms require more time to take hold before investors can fully feel their impact.
1: 네, 노래 듣기 전에 퀴즈 하나 드리고 갈게요.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영상이나 콘텐츠를 몰아서 한 번에 시청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 다음 중 무엇일까요?
0: Number one, live streaming. Number two, binge watching. Number three, channel surfing.
1: 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영상이나 콘텐츠를 몰아서 한꺼번에 시청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 다음 중 무엇일까요?
0: Number one, live streaming. Number two, binge watching. Number three, channel surfing.
1: 네,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0: Okay, this song is going to make you happy.
1: Oh.
0: Okay, it's a song by Pharrell Williams, Happy.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이브닝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영상이나 콘텐츠를 몰아서 한꺼번에 시청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 정답은 무엇일까요?
2: The answer is number 2, binge watching.
1: 맞습니다. 자,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디오 악당 구독권은요, 김다영님, 그리고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김도영님,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2087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2087님이요. These days I'm binge watching the Netflix series 참교육. You know who else is doing that?
2: No, 2087님. I finished.
1: Oh, you finished. 다 보셨군요, 결국에는.
2: I finished it over the weekend. Oh, it's so good. Oh, it's so good.
1: 많으시죠?
2: Oh, it's so good. You know, it's interesting. We had three winners today.
1: Wow,
2: usually we only have two.
1: I know, right?
2: Producer is feeling very generous. Thank you, PD님.
1: Extra generous today, right?
2: Yes.
1: Oh, nice 합니다.
2: Congratulations, everyone.
1: 훈훈해요. 네. 오케이,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 바로 이어가 볼게요.
2: Europe is baking, and it's showing. Record heat is throwing daily life off course across the continent. And even Paris's most iconic landmarks aren't immune. The Eiffel Tower is closing its doors early, and the Louvre has scaled back its opening hours as extreme temperatures continue to take a toll on some of the world's most visited attractions.
1: 유럽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대륙 전역의 일상을 흔들어 놓고 있으며 파리의 대표 명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에펠탑이 조기 폐장에 들어갔고 루브르 박물관도 관람 시간을 줄이는 등 주요 관광지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 아직 6월인데 그래도 유럽은 진짜 뭐 엄청 덥다고 해요. 그렇죠? 43도 뭐 44도 이게 웬일일까요, 진짜?
2: I know. Wow. I mean, I feel so blessed because right. our temperatures are great right now.
1: 이 정도면.
2: Oh, compared to Europe. So temperatures are soaring past 40 degrees Celsius across many regions. The highest level red heat alerts for 15 countries are there, including Rome and Milan.
1: Right.
2: And Spain, Germany, UK is also disrupting their everyday life. They're reducing train services and closing schools.
1: Wow. 그 정도로 덥단 말이에요.
2: It's
1: 지금.
2: that hot.
1: 지금 유럽 대부분이 그러니까 40도는 섭씨 40도는 기본으로 넘기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탈리아 보건부는 이제 로마, 뭐 밀라노 등 전국 15개 도시에 적색 경보. 아, 이거는 너무 덥다. 폭염 적색 경보를 이제 발령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뭐 어린이나 노약자뿐이 아니라 건강한 성인도 진짜 위험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이 정도.
2: You know, I just read in the news, I think it was today, it could be yesterday, but because of this heat wave in Paris, several people, I would say like maybe, I think I saw 40 people drowned.
1: What?
2: Yes.
1: Oh,
2: yes.
1: No.
2: Yes.
1: 그러니까,
2: I don't have the details, but I saw that. I was like, oh, what?
1: 더위 때문에 지금 막 사망자도 생기고 있고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2: Yes.
1: 지금. 오케이. 자, 그래서 혹시 유럽 여행 뭐 이렇게 한여름에 계획을 하고 계시면은 특히나 좀 이런 기상 상황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2: Europe is baking and it's showing. Record heat is throwing daily life off course across the continent and even Paris's most iconic landmarks aren't immune.
1: 유럽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대륙 전역의 일상을 흔들어 놓고 있으며 파리의 대표 명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이 베이킹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2: Yeah.
1: 이게 좀 나름대로 흔한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2: Yeah, it is actually.
1: 정말 구워지고 있다. 그만큼 엄청 막 덥다. Scorching hot.

0: 따뜻하다.
1: That's right.
2: 이런 느낌이라고 yeah.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Yeah, sometimes native speakers will say it is baking outside. Uh-huh. Like an oven.
2: 진짜 덥다. 거의 삶아진다, 구워진다 yeah, 이런 느낌이고요. Right. And it's showing 한다는 게 정말 증명되었다. 이게 눈에 보인다라고 하면서 Wrecker, he is throwing daily life off course. 이렇게 나왔어요.
1: Yeah.
2: 지금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지금 course에서 throw off 시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So the expression is throw off course. So if you're on course, it means you've got a path. If you're driving your plane or a ship, you have a destination,
2: right.
1: and this is the way to go.
2: Mm-hmm.
1: But if you're thrown off course, it means that you go this way.
2: Veer to the right or to the left
1: or down, okay. whatever it may be. So you are not going according to plan.
2: Okay.
1: So if it throws your daily life off course, it means that your daily routines get ruined. It get disrupted.
2: 뭐가 됐든 간에 중간에 나오는 게 그것을 원래 가던 코스에서 에이 하고 던져서 다른 찻길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거니까 완전 뒤흔드는 게 될 수 있겠네요.
1: So as we just mentioned here, maybe some schools are shutting down for maybe a couple of days because of the heat. People are not able to go to the museum because they're closing early. So that's how their daily lives are thrown off course.
2: 아, okay. So 여기서는 그런 뭐 학교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여행객들이 어디 가거나 막 이런 하나의 daily life를 course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 결국 일상을 크게 흔들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그 파리의 가장 아이코닉한 landmarks 중에 뭐 하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도 immune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immune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병 같은 거 관련해서
1: immunity.
2: 면역이 있다라는 뜻 아닌가요? 근데 면역이 되어 있지 않다.
1: But we use this in a figurative sense.
2: Okay.
1: If you're immune to something, it means you are not affected by it.
2: Right.
1: That you are kind of, you've got your defense, right? And they can't come.
2: 면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날 건들 수 없다.
1: You can't,
2: 안전하다.
1: You can't, I'm fully protected. However, if you aren't immune, it means that your defense barrier or protection is down.
2: 면역이 없는 거네요.
1: And you're affected.
2: 위험하다.
1: Okay.
2: 영향 받는다.
1: Yeah.
2: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Alright, so 이왕이면 그러니까 그 이런 파리의 대표 명소들도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 지금 위험하다. 예외가 없다 정도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뭔가의 면역이 되어 있다라고 할 때 immune 뒤에 to와 함께 쓰면은 더욱더 예문 더 만들기 쉬울 것 같아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Eiffel Tower is closing its doors early and the Louvre has scaled back its opening hours as extreme temperatures continue to take a toll on some of the world's most visited attractions.
2: 에펠탑이 조기 폐장에 들어갔고 루브르 박물관도 관람 시간을 줄이는 등 주요 관광지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루브르 박물관이 지금 오프닝 아워스를 scale back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1: So anytime you scale back, it means that you are pulling back from something.
2: Okay.
1: Okay. So say for example, you were 8 hours. If you're scaling back those hours, opening hours, maybe it's 5 hours.
2: 아, 뒤로 당기는 거네요.
1: Yeah, so spending, scale back on spending or scale back on after school programs because the school is doesn't have the money.
2: Okay.
1: So you're basically kind of bringing it back. And doing less.
2: 아, 그러면 scale back 한다는 거. 근데 여기서는 이제 opening hours니까 운영 시간이 있으면 원래 6시까지 할 수 있는 거를 5시, 4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앞으로 당기는 거, scale back. 스케일을 줄이는 거네요.
1: Right. They're just reducing the opening hours.
2: 아, 그러면 scale down이라고도 쓸 수 있을까요? 시간 얘기를 할 때?
1: Yeah, you can.
2: Okay. Scale down or scale back. Very nice. 그리고 여기 참고로 이 extreme temperatures들이 계속해서 take a toll on some of the world's most visited attractions 하면서라고 했는데요. Take a toll on something 한다는 것은 뭔가 그로부터 토를 걷어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행 생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큰 영향을 주거나 피해를 이렇게 준다 볼 수가 있겠죠.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Europe is baking and it's showing. Record heat is throwing daily life off course across the continent, and even Paris's most iconic landmarks aren't immune. The Eiffel Tower is closing its doors early, and the Louvre has scaled back its opening hours as extreme temperatures continues to take a toll on some of the world's most visited attractions.
2: 네, Evening Headlines 함께했습니다. 들려드린 내용은요, Evening Special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에서 나온 표현들 너무나 많았는데 중요한 거 몇 개만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tough sell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설득하기 어려운 것을 얘기를 했죠.
1: A price increase is a tough sell to customers.
2: 가격 인상은 고객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러니까 정말 설득하기가 힘들다. 이거는 팔아도 사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plenty of buzz를 generate 했다. 자, generate plenty of buzz. 큰 화제를 모으다 되겠죠?
1: That movie is generating a lot of buzz online.
2: 네, 그 영화 온라인에서 완전 난리 났다. 벌소리가 났어. 즈 하면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자, 그리고 아무래도 오늘 흥미로웠던 binge watching 하는 것. 바로 몰아서 하는 연속 시청이죠.
1: I ended up binge watching a whole series.
2: 네, 결국 나 시리즈를 한 번에 다 봐버렸어. 정주행을 했어.
1: Guilty.
2: Guilty. 네. 자, 그리고 take hold 한다는 거 전에도 나왔지만 완전히 입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리를 잡다, 확산되다.
1: The idea is starting to take hold.
2: 네, 그 아이디어가 점점 자리 잡고 있어. 이렇게 돼 있고요. 자, daily life를 뭔가 코스가 제대로 된 코스를 밟고 있는데 거기서 daily life를 이렇게 던져버렸대요. So throw daily life off course 하면 일상을 흔들다.
1: Bad weather threw my schedule off course.
2: 나쁜 날씨 때문에 일정이 다 꼬였어. 그렇죠. 나쁜 날씨가 나의 스케줄을 이 원래 코스에서 벗어나게 만든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 immune 된다는 게 원래는 그 면역력이 있다라는 건데 면역력이 없다. 그 얘기는 결국 위험하고 노출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향을 피할 수 없다. 정도가 되겠죠.
1: No country is immune to inflation.
2: 네, 어떤 나라도 인플레이션 영향을 피할 수 없다. 여기까지 마무리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뉴욕 타임스 기사로 공부하는 Deep Dive Daily 함께할게요.
1: We're going to wrap up part 1 with a song by Young Kai. It's Blue.
2: 저희는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tay tuned.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2023년 일본의 한 기업 육아휴직자의 동료에게 응원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더 많이, 더 편하게 아이를 키우도록 돕겠다는 건데요. 근무지나 부서 크기에 따라 최대 10만

0: 우리 돈으로 약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물론 빈자리에 대체 인력이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회사가 나서서 동료를 챙기니까 육아휴직을 떠나는 사람도 남아서 일하는 사람도 조금은 마음이 놓이겠네요. 더 많은 직원이 아이와 함께하는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지지하는 기업.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CC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3: 프리토킹의 강해지는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세요.
2: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0: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하는 딥다이브 데일리. 오늘은 월드컵 열기로 뜨거운 캐나다로 가보겠습니다. 캐나다는 이번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 중 한 곳이죠. 조별 리그에서도 기분 좋은 첫 승을 거두면서 축구 열기가 한층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 오늘 기사에서 지금 캐나다 분위기 만나볼게요. 자, 그 전에 오늘의 미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은 Which one doesn't belong here? 이라고 해서 자, 크쌤이 후다닥 빠르게 단어들을 나열해 드리는데요. 나머지와 어울리지 않는 하나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캐나다 기사니까요.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city in Canada? 크쌤 부탁드립니다. Okay.
1: So we're going to go fast.
0: Oh, yes, please.
1: I practice. I practice.
0: 너무 여유롭게 주시더라고요. 네.
1: All right, going fast this time. Right. Here we go. Toronto, Vancouver, Montreal, Denver, Calgary, London, Victoria, Ottawa.
0: Ooh! Very impressive. 저 깜짝 놀랐어요.
1: 오, 작가님 came in here. She's like, 언니, you got to do it fast.
0: 이거 빠르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1: okay, one more time.
0: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 Toronto, Vancouver, Montreal, Denver, Calgary, London, Victoria, Ottawa.
0: 네.
1: A little bit slower.
0: 와우. 그래도 여전히 어려워요. 캐나다 도시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힌트는 뭐 제가 드리지
1: 힌트?
0: 않도록.
1: 아,
0: 오늘, 오늘은 안 드리고 싶은데 참고로 정답은 미국 도시입니다. 미국 도시입니다. 요거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0: Deep Dive Daily.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볼게요.
1: Canada has its elbows up and arms wide open at the World Cup.
0: 네, 캐나다 팔꿈치는 세우고 세계를 향해서는 두 팔을 활짝. 팔꿈치를 세우고 이 기사 제목의 elbows up은요. 이 직역을 하면은 팔꿈치를 올리다, 팔꿈치를 세우다. 인데요. 사실은 이 수비 자세를 이제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왜 가드를 올린다고 이렇게 하죠. 근데 최근에는 최근 캐나다에서는 정치, 사회적인 의미까지 갖게 됐다고 해요. 미국과의 무역 갈등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속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고 캐나다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상징적인 구호가 된 건데요. 자, 그런 캐나다가 지금 미국, 멕시코와 함께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면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 제목처럼요. 스스로를 지킬 때는 팔꿈치를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는 두 팔을 활짝 열어 보이고 있는 그런 캐나다의 모습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자, 기사는 캐나다 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캐나다의 조별 리그 첫 경기 날 분위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기사 일부를 모두 네 파트에 걸쳐서 소개할게요.
1: Soccer loyalties tend to run along bloodlines. So Hills of Wasaga Beach in southern Ontario had been a longtime supporter of England because of his family's heritage. But in the years since Canada scored the country's first World Cup goal in Qatar in 2022, his devotion has shifted. This just seems like a turning point for Canadian soccer, Hills said, and two for Canada.
0: 축구는 가족을 따라 응원팀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죠. 힐스 씨도 오랫동안 잉글랜드 팬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캐나다가 2022년 월드컵에서 역사상 첫 골을 넣은 뒤부터는 조금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번 월드컵이 캐나다 축구의 전환점이자 어쩌면 캐나다라는 나라에도 의미 있는 순간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지금 뜨거운 분위기랑 달리 좀 경기장이 여유가 있었다고 하는 것 같네요.
1: Well, I mean, because we've talked about ticket prices being very high.
0: Yes.
1: So there are some empty seats. You know, they're still unsold. Because
0: 맞아요.
1: it's like, it's about $700.
0: Wow.
1: I mean, that's just for like the affordable seats.
0: Right. 100만 원 수준이 되는 이제 입장료 가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경기장이 좀 그런 결과 있었겠네요. 자, 그럼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1: Soccer loyalties tend to run along bloodlines, so Hills of Wasaga Beach in southern Ontario had been a longtime supporter of England because of his family's heritage.
0: 네. 축구 응원팀은 보통 가족의 뿌리를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죠.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사는 힐스 씨도 가족의 영향으로 오랫동안 잉글랜드 대표팀을 응원해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Soccer loyalties라고 했는데 loyalties는 충성심을 얘기를 하죠. 그건 어떤 경향이 있냐면요. Tend to run along bloodlines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뭔가 피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1: Okay, so when we talk about blood, of course there is the blood in our body, right. but it also means that they're part of the family or you're of the same heritage.
0: Okay.
1: So a run along bloodlines basically means that in soccer, who do you cheer for? Usually the team that you're from that country.
0: So for example,
1: I'm Korean, so I will be rooting for the Korean team.
0: Yes.
1: Right, right. So run along bloodlines just means basically who you cheer for or support is going to depend on which country you're from.
0: 아, 오케이. 그래서 이 컨텍스트에서는 내가 어느 나라 팀을 응원하느냐는 내가 어디 나라 사람이냐, 원래 어디에서 이제 조상이 이렇게 이어졌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1: That's it.
0: Something runs along bloodlines라고 하면 정말 가족 혈통을 따라서 이어진다.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 내력이다라고 해서 something runs in the family.
1: Yeah.
0: 이것도 약간 연관성이 있는 표현 같이 묶어 가시면 좋겠네요.
1: That's right.
0: 그렇죠? All right. 자, 다음으로 연결할게요.
1: But in the years since Canada scored the country's first World Cup goal in Qatar in

0: 2022, his devotion has shifted.
1: 그런데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캐나다가 사상 첫 월드컵 득점을 기록한 이후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2022년에 캐나다가 월드컵 사상 첫 득점을 이제 낸 거예요. 그랬을 때 his devotion이 has shifted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디보션은 뭔가 여기에다가 다 뭔가 에너지를 붓고 이런 거 아닌가요?
0: Yeah, it's much like a mother's devotion to her children. It's your loyalty, it's right. your commitment, it's everything that you have, you give to whatever it is. So his devotion, right, was to England
1: right.
0: in the beginning. Now it has shifted, it has changed.
1: Shift는 제 생각에는 쌤의 설명 덕분에 이브닝 스페셜 모든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뭔가 디렉션을 바꾸는 그런 느낌.
0: That's right. It's like, ooh, okay.
1: Sorry, England. 막 이러면서.
0: Yeah, bye-bye, England.
1: 그래서 캐나다가 이제 골을 넣었으니까 그쪽으로 조금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 So, 여기서 devotion,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느낌인 겁니다. 몰두하고 헌신하고 집중하고 이런 것이 이렇게 shift가 되었다. 애정, 충성심이 바뀌었다 정도가 되겠고요. 자, 연결해 볼게요.
0: This just seems like a turning point for Canadian soccer, Hill said, and two for Canada.
1: 그는 이번 월드컵은 캐나다 축구, 어쩌면 캐나다라는 나라 자체에도 전환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This just seems like a turning point for Canadian soccer. 이라고 했는데요. 캐나다 축구의 turning point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외래어로 조금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0: So a shift is basically like you're slightly moving this way and changing your perspective. However, a turning point is completely you turn the other way.
1: Okay.
0: So it is a pivotal, it is a very crucial moment where everything changes. Mayu-sam, Kristen, coming back to Korea to live here is a major turning point in our lives.
1: 완전히 인생이 좀 바뀌어버리는 그런 전환점을 얘기를 할 때 a turning point.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slight change에는 거의 쓰지는 않겠네요.
0: No.
1: 완전히 game changer 같은 게 돼버리는 그런
0: That's
1: 느낌.
0: Right. All right.
1: So turning point,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뭔가 전환점, 중요한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자, part 1 다시 들을게요.
0: Soccer loyalties tend to run along bloodlines. So Hills of Wasaga Beach in southern Ontario had been a longtime supporter of England because of his family's heritage. But in the year since Canada scored the country's first World Cup goal in Qatar in 2022, his devotion has shifted. This just seems like a turning point for Canadian soccer, Hills said, and two for Canada.
1: 네,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0: Let's listen to a song by 정국. It's Dreamers.

0: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계십니다. Deep Dive Daily. Canada has its elbows up and arms wide open at the World Cup. 캐나다 팔꿈치는 세우고 세계를 향해선 두 팔을 활짝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정민 님이요. 와우,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정국,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이제 멋지네요. 와, 진짜 생각해보세요. 두 번의 이 월드컵에 걸쳐서 지금 K-POP의 이 힘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1: So amazing.
0: 이거는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이렇게는 또 제가 생각을 합쳐서 해보지를 못했네요. 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1: I tell you.
0: 자, 캐나다는 이번 월드컵에서 모두 13 경기를 개최합니다. 토론토에서 6경기, 그리고 밴쿠버에서 7경기가 열리는데요. 토론토 경기장은 관중 수용을 위해서 임시 좌석까지 설치를 하면서 대회를 준비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 월드컵은 캐나다의 단순한 스포츠 행사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데요. 기사는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볼게요.
1: On the global stage, it has dutifully played the role of the peacemaker, the soft power, and friend and partner of other middle power nations. As President Donald Trump has harmed the Canadian economy with tariffs and repeatedly threatened to make Canada the 51st U.S. state, Canadians have thrown their elbows up, assuming a defensive posture that may have initially felt unnatural.
0: 캐나다는 원래 국제사회에서 갈등을 중재하고 다른 나라들과 두루 잘 지내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했죠. 그런데 최근 미국과의 갈등이 커지면서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압박성 발언에 맞서 캐나다인들도 이제는 자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Easy Writing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저 같이 하시는 코호스트가 Serena Sam 아시죠?
1: Yeah. She's Canadian.
0: Yes. Yeah. 그래서 이제 그런 캐나다에 관련된 거를 이제 물어보면 이렇죠 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 캐나다를 잘 모른다면 그런 얘기라면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요즘.
1: Really?
0: 사람들이 하는 방식. 그러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소프트한 사람들이었다. 근데 이제는 좀 강해지게 좀 거칠기도 할 정도로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1: Oh, that makes sense.
0: 실제로.
1: That makes sense. Yeah.
0: Okay.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1: On the global stage, it has dutifully played the role of the peacemaker, the soft power, and friend and partner of other middle power nations. As President Donald Trump has harmed the Canadian economy with tariffs and repeatedly threatened to make Canada the 51st U.S. state.
0: 캐나다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평화를 중재하는 나라, 그리고 다른 중견국들과 협력하는 우호적인 파트너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으로 캐나다 경제를 압박하고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발언까지 반복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는데요. 이렇게 내용이 나왔네요. 그 글로벌 스테이지에서는 이 캐나다가 dutifully play the role of the peace

0: keeper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이 역할을 플레이를 하긴 하는데 dutiful하게 플레이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So much like a child or a daughter or a son dutifully takes care of their parents when they age. It's like if you do it out of duty. You do something that is expected of you. And so we've always expected Canada to be the good guys, to be the peacemakers, to be like the friendly neighbor.
0: 원래 되게 좀 소프트도 하기도 하고 따뜻하고 너무 좋은 사람들 이런 생각.
1: 착한 사람들, right? So there is that image. And they've been doing that for a long time.
0: Dutifully.
1: Dutifully.
0: So dutifully라고 하는 게 원래 duty가 그 의무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원래 우리는 원래 이래요. 원래 의무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저는 거의 당연하게 뭔가를 해왔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dutifully played something, 특히 뭐 여기서는 play the role of the peacekeeper, etc. 이렇게 나오면 뭔가 성실히 역할을 해오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네요. Dutiful하게 해왔다. 자, 그리고 soft power의 역할도 해왔다고 했거든요.
1: Okay. Soft power is an important word. Basically, you are influencing other countries by through culture, by values, not by militarily or economically pressuring them, but you know, Korea, for example, K-pop, we've become a soft power.
0: That's right.
1: Yeah, K-pop, culture, all of those things.
0: 예전에 진짜 K-pop 뉴스를 저희가 한번 우리가 다루면서 그 soft power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1: Yes, yes.
0: 그러니까 so, 문화적인 걸 얘기를 하는
1: that's
0: 거군요.
1: That's right, that's right. So you're kind of getting the power from the soft things, meaning cultural things, meaning other, you know, I don't know, music, whatever it may be, food. Yeah, those things are giving you soft power.
0: Okay, not those weapons and 뭐 그런 거가 아니라.
1: Yes.
0: 이렇게 강제적이고 뭔가 무력적인 것이 아니라 좀 그런 문화적인 영향력을 얘기할 때 soft power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 dutiful하게 플레이를 해왔다. 되겠고요. 연결해 볼게요.
1: Canadians have thrown their elbows up, assuming a defensive posture that may have initially felt unnatural.
0: 네. 이에 캐나다인들도 이제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방어적인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낯설었을지 모르지만 말이죠. 이렇게 했어요. 캐나다 사람들은 지금 Canadians have thrown their elbows up. 아까 전에 have their elbows up 이라는 표현을 얘기를 했는데요. have는 이미 가드를 들어 올린 상태라면 throw their elbows up 이러면 가드를 딱 지금 올리고 시작하는 상태죠. 방어를 한다는 뜻인데 그 뒤에 assuming a defensive posture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posture는 이런 자세 아닌가요? 자세?
1: Yeah. So basically a defensive is like you feel attacked? Well, you're kind of on this is your defensive posture.
0: Right.
1: Yeah, you're going to protect yourself, right? So instead of being that real like, "Oh, yes, thank you very much." and like, "Oh, yeah, you know, being that peacemaker, hey, you're going to attack us, you're going to threaten us, then okay, we're ready for you."
0: 예전에는 그냥 너무 그냥 착하고 순한 사람의 느낌이었다면 이제 뭔가 우리도 지킬 건 지킬 거야. 오케이. So 여기서 a defensive posture는 방어적 태세를 얘기를 하고요. 참고로 그 앞에 assume 한다고 나오는데 그거는 그런 모습을 취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part 2 다시 들을게요.
1: On the global stage, it has dutifully played the role of the peacemaker, the soft power, and friend and partner of middle power nations. As President Donald Trump has harmed the Canadian economy with tariffs and repeatedly threatened to make Canada the 51st U.S. state. Canadians have thrown their elbows up, assuming a defensive posture that may have initially felt unnatural.
0: 네, 오늘의 미션 다시 드리고 잠시 쉬어갈게요. 자, 오늘의 미션은 나머지와 다른 하나 고르기입니다.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city in Canada? 그 쌤.
1: Toronto, Vancouver, Montreal, Calgary, London, Victoria, Denver, Ottawa.
0: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1: One more time. Toronto, Vancouver, Montreal, Calgary, London, Victoria, Denver, Ottawa.
0: 오, 아로아. 자, 캐나다 도시가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미국 도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받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1: All right, let's listen to a standout song from Top Gun 2.
0: Ooh.
1: Ooh, One Republic with I Ain't Worried.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오늘은 Canada has its elbows up and arms wide open at the World Cup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토론토의 한 유명 스포츠 펍은요. 경기 당일 아침부터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가게 곳곳에 TV를 설치해 놓고 팬들을 맞이했는데요. 업주 역시 내가 사랑하는 스포츠가 내가 사랑하는 도시에서 열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감격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즐기는 스포츠가 이제 아이스 하키가 아니라 축구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기사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Even in the birthplace of ice hockey, soccer is the country's most played sport, according to a recent national survey. One of the most prolific training grounds for the country's young soccer stars is Brampton, Ontario, a suburban city west of Toronto that is home to a number of players on Canada's roster.
0: 아이스하키의 본고장으로 불리는 캐나다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하는 스포츠는 축구라고 합니다. 특히 토론토 근교 브램턴은 축구 유망주를 많이 배출한 곳으로 국가대표 선수들도 다수 이 지역 출신이라고 합니다. 라고 해요. 와 이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딱 떠올리면 캐나다는 아이스하키를 잘하지 않나?
1: Yeah.
0: 막 이런 거 막 추운 거 이렇게 떠오르는 뭐가가 있는데
1: mm-hmm.
0: 아니 축구를 이제는 떠올리게 되겠네요.
1: Now they're on to soccer.
0: Wow.
1: Yeah. It's and also from this World Cup too, US right. is also feeling the hype.
0: That's right.
1: So, you know, because soccer is not that, you know, popular NFL football is more popular, but I feel soccer is getting a wave of hype in North America.
0: 뭔가 손흥민 선수도 막 가게 되고
1: yeah.
0: 하면서
1: yeah.
0: 확실히 그 나라에서 잘하는 종목 쪽으로 관심이 확 쏠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That's right.
0: Okay,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Even in the birthplace of ice hockey, soccer is the country's most played sport according to a recent national survey.
0: 아이스하키의 본고장으로 불리는 캐나다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스포츠는 축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1: One of the most prolific training grounds for the country's young soccer stars is Brampton, Ontario, a suburban city west of Toronto that is home to a number of players on Canada.

0: Can you come through?
1: Deep Dive Daily, Canada has its elbows up and arms wide open at the World Cup.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에서는 캐나다 대표팀 주장 알폰소 데이비스의 이야기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라이베리아 내전을 피해 가족이 머물던 난민 캠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캐나다로 이주한 선수인데요. 이런 이민과 정착의 이야기는 첫 경기 상대인 보스니아와도 맞닿아 있죠. 실제로 캐나다는 과거 보스니아 난민 수천 명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는 단순한 국가 대항전을 넘어 서로 다른 삶의 이야기와 정체성이 만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 보스니아 출신 캐나다 이민자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2: Whichever country wins, I think we'll both be super stoked, said Kara Mezik, who was born in Sarajevo and immigrated with her family in 1996 and had plans later that evening to watch the Toronto Blue Jays against the New York Yankees at the Rogers Center. Today, I'm just going to die of exhaustion, Kara Mezik said, but it'll be the best sports day ever.
1: 카라 메시치 씨는 어느 나라가 이겨도 기분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축구 경기 후에는 저녁에 야구 경기까지 볼 예정이라는데요. 오늘은 녹초가 되겠지만 그래도 인생 최고의 스포츠 데이가 될 거예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뭔가 지금 이 스포츠 자체에 열광하는 게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2: Yeah, I think a lot of people are really... You know, it's kind of, I think that because of the world situation and all the stress and everything, inflation, that people are really wanting to, like, you know, find some happiness.
1: 정말 어딘가 풀어야 될 그런 아웃렛이 필요한 것 같아요.
2: They
1: 지금.
2: do, they do.
1: Mm-hmm. 자, 그러면은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2: Whichever country wins, I think we'll both be super stoked, said Kara Mezik, who was born in Sarajevo and immigrated with her family in 1996 and had plans later that evening to watch the Toronto Blue Jays against the New York Yankees at the Rogers Center.
1: 네. 사라예보에서 태어나 1996년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주한 카라 메시치 씨는 어느 나라가 이기든 우린 둘 다 정말 기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저녁에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뉴욕 양키스의 야구 경기까지 보러 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라는 부분인데요. 자, whichever country wins, I think we'll both be super stok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whichever country, 근데 which country wins가 아니라 whichever country wins라고 시작을 하네요.
2: So the key word is whichever. Meaning if this country wins, great. If that country wins, great.
1: That's great too.
2: So whichever country wins, it doesn't matter.
1: 상관이 없다.
2: Yeah.
1: 그러면 whichever 한 다음에 뒤에 그런 verb도 바꿀 수 있고 뭐 noun이 나오는 것도 바꿀 수 있고 막 가지고 놀 수도 있겠네요, 문장을.
2: Yeah, so like if you're talking about wanting to have dinner and like, oh, what do you want to have for dinner? Oh, should we have this? Should we have that? You know, whichever you want, I'm fine.
1: Whichever food we eat.
2: Yeah. I'm fine.
1: Yeah. 잠깐만요. 약간 본인의 중심이 없는 느낌이 들어버리는데요.
2: So sometimes there are times when you really want to eat something and sometimes you don't care.
1: Right.
2: So whichever.
1: So whichever. 약간 whatever랑도 좀 비슷할 수 있겠네요.
2: Can be. Can be. Depending.
1: Right?
2: Yeah.
1: Okay. Mm-hmm. So 여기서 which 그냥 어느 이 정도가 아니라 whichever. 이라고 해버리면 어느 뭐뭐가 뭐 하든 그래서 여기서는 어느 나라가 이기든요 I think we'll both be 둘 다 super stoked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stoked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super stoked 일단 둘 다 표현이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를 super 어쩌고라고 하는 거가 사실 영어 공부할 때 처음에 이런 말을 정말 써요 이럴 수 있는데 솔직히 원어민들은 엄청 많이 쓰죠.
2: Yeah, we really do. Like, oh, I'm super excited. I'm super hungry. I'm super. Everything is super.
1: They're super nice.
2: Super nice. My Sam is super nice. Right. Super sweet. Mm-hmm. So stoked is really from kind of my generation before, especially in California.
1: Yes.
2: Yeah. So when I was growing up, like, and we had a lot of surfers and skateboarders because I lived right by the beach.
1: Okay.
2: like, Abby's like so stoked, man. Like, let's go down to the beach. Like, it's like stoked.
1: 유행어 같은 거였네요.
2: It was a okay. kind of one. It's uh-huh. not a word that uh-huh. we use very often today because they. These days, they use words like slay. And, you know, they're new words, right? Okay.
1: 신조어가 많이 생겼는데. Yeah. 그러니까 결국에는 stoked 이거는 very, very excited.
2: Very excited. That's what it means.
1: Okay. 예전에 그런 단어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뭐 psyched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있었잖아요.
2: That's from my generation too.
1: right. Mm-hmm. P-S-Y-C-H-E-D or something, right?
2: That's right. That's right.
1: 그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은 비격식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아 우리는 어디가 이겨도 둘 다 너무너무너무 기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연결해 볼게요.
2: Today I'm just going to die of exhaustion, Karamesic said, but it'll be the best sports day ever.
1: 네. 그는 오늘은 정말 녹초가 될 것 같지만 인생 최고의 스포츠 데이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말을 했다고 얘기 나오네요. Today I'm just going to die. 여기서 끝이 아니라 끝나면 안 돼요. Die of exhaustion. 이라고 했어요.
2: Okay. Well, it is very dramatic. She's not going to die. But she's saying, I'm going to be so tired.
1: I'm going to be that tired.
2: Yeah,
1: okay.
2: So tired. Yeah.
1: 이거 예전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뭐 하다. To death.
2: Yeah.
1: 이런 표현도 좀 있듯이. 그러니까 literally 죽겠다가 아니라 그만큼 너무 피곤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die of exhaustion.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있겠네요.
2: Yeah, like because you know that day is going to be very full.
1: All right. 막 장난이 아닐 것 같다. 이러면서. Okay, 자, part 4 다시 들을게요.
2: Whichever country wins, I think we'll both be super stoked, said Karamesic, who was born in Sarajevo and immigrated with her family in 1996 and had plans later that evening to watch the Toronto Blue Jays against the New York

0: Yankees at the Rogers Center. "Today, I'm just going to die of exhaustion," Karamesic said, "but it'll be the best sports day ever."
1: 네, 여기까지 오늘의 Deep Dive Daily 함께했습니다. 자, 앞에 드린 미션 퀴즈 정답 발표를 해야죠. Which

0: 영국 런던 뭐 이런 게 떠오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자 6018님이요. 또 들어도 저는 런던이 들려요. 아무튼 크쌤 아 빠름 발음 너무 멋져요 하셨습니다. 어 저도 오늘 깜짝 놀랐어요.
1: Oh no, I practiced. 연습했어요.
0: It was fast and clear. Too.
1: Yeah, well, you know, I had to practice. You know, this is doesn't come naturally.
0: 아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잘 들으셨습니다. 이제 보기에 런던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참고로 이제 미국에도 런던이 이런 이름을 쓰는 작은 타운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드린 문제는 이제 캐나다 도시가 아닌 것은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분께 선물 드릴게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김봄이님 그리고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요 2727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 Oh, congratulations to you both.
0: Alright. 자,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Well, we've got a real great lineup of singers, Ooh. All kinds from all genres. Mm-hmm. Andrea Bocelli, David Guetta, Megan Thee Stallion, and EJ with the song DNA, More Than a Game.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캐나다가 올해 월드컵 공동 개최하고 있는 거 알지?
0: 아, 당연하지. 나라 전체가 완전 들떠있는 것 같더라고.
1: 캐나다는 자기 색깔은 지키면서도 전 세계 사람들 따뜻하게 맞이하는 나라인 것 같아.
0: 그래서 말인데 캐나다는 좀 어떤 곳이야? 그 자연도 아름답고 사람들도 엄청 좋다 그러던데.
1: 나 LA 출신이거든. 무슨 말이야?
0: LA 캐나다에 있는 거
1: 아니지?
0: 아닌가? 아, 제가 아는 데 있어요. 라라고요. 더 라시티라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네.
1: 아, 반.
0: 아, 안 되겠어요. 그 저기 솔리나 선생님한테

0: 조금 교육 더 받고 오겠습니다.
1: You must.
0: 그러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드릴 오늘의 한 문장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중요한 문장입니다. 마유가 캐나다는 어떤 곳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1: Well, would you say something like, what is Canada going to be like? How is Canada? What, there are many,
0: 어떤 곳이야, 이러니까.
1: Where, what could you say?
0: Right.
1: This is very easy. Mm-hmm. What's Canada actually like? Mm-hmm. Or just, what's Canada like?
0: What is Canada like?
1: Very easy.
0: 캐나다는 어떤 곳인가?
1: Yeah.
0: 이게 정말 좀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에게는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1: Yeah.
0: 왜냐하면 저도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What is Momo like?라고 하면 좀 본질적인 거 그런 특정을 묘사를 할 때 쓴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Sam, tell me if I'm wrong, right?
1: Okay.
0: 만약에 날씨를 물어봐요, right? Sam, you're in LA and I'm in Korea.
1: All right.
0: And then I ask you, how's the weather in LA, right? And then what's the weather like? In LA. 이러면 왠지 느낌이 How's the weather? 하면 지금 어때? 이런 당장의 상태만 물어보는 것 같은데 What's the weather like in LA? 이러면 LA는 보통 좀 어떤 스타일?
1: Oh, that's an excellent point. Is that excellent point? Absolutely. Okay. You've got it right on the nose. Basically, when you ask what's something like, is like, give me the background info. Yeah, like what, not just that one day or one season, but generally, like, what's it like?
0: 아, 본질이네요. 원래 어떠냐, 평소에 어떠냐.
1: Yeah. You can also ask this about a person. What's my Sam like?
0: 아.
1: Is he nice? Is he weird? Is he funny?
0: Instead of saying, how's Mayu? 이거랑은 완전 다른 개념이 되겠네요.
1: Oh, it's completely. Like, what is his character like?
0: 아, 오케이. 그래서 지금 당장만의 상태가 어떠냐라고 물어볼 때 how is Mo 해도 되지만 원래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느냐라고 할 때 what is Momo like?
1: Yeah.
0: 그래서 여기서는 what Canada actually like. 그럼 캐나다는 실제로 좀 어떤 곳이야? 본질이 어때?
1: Yeah, what's New Jersey like? 아. I've never lived in New Jersey.
0: 어, 그러면 한 번도 안 가본 곳에 대해서 물어볼 때 너무 좋겠네요.
1: So that's usually when we don't have any information about that place or a person and you want some inside information.
0: 여행 갈 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1: Yeah.
0: 왜냐면 어떤 한 번도 안 가본 나라에 살았던 친구에게 나 거기에 뭐 겨울에 가려고 하는데 What's the weather like there during the winter?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든가 그러면은 올해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항상이 어떠냐?
1: Usually, right.
0: All right.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현을 잘 응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right? 자 그리고 대화에서 몇 개 표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유가 나라 전체가 완전 들떠 있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들떠 있는 게 영어로 가능할까요?
1: Well, we do like to use the word fire.
0: Fire.
1: Be fired up. You know, we just learned the word stoked.
0: Right.
1: It has to do with fire.
0: Okay.
1: Like stoke the fire.
0: Mm-hmm.
1: So really, it means the excitement, the enthusiasm, and basically, you know, it's motivating.
0: Right.
1: So that is the whole idea of this fire. It, it's coming from within.
0: Okay.
1: It's like this burning passion.
0: Mm-hmm. 뭔가 불이 난다는 것
1: fired
0: 같은
1: up.
0: 느낌. Fired up이 돼 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했었던 그런 뭐 stoked라든가 excited, excite 이런 것들과 함께 또 쓸 수가 있겠네요.
1: Yeah.
0: 그렇죠?
1: Yeah.
0: 뭐 오늘 막 흥분되고 들뜬다는 표현만 한 4개는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Well, because it's the World Cup. You know, people are like super stoked.
0: That's right.
1: Fired up.
0: Mm-hmm.
1: Except for Mayu Sam and Kristen Sam.
0: 아, 우리는 잘 모르니까. 저는 흥분은 되는데 잘 몰라서 이게 참 슬픕니다. 자, 그리고 크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캐나다는 자기 색깔은 지키면서도 자기 입장을 지키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걸 영어로 그러니까 자기 입장을 지킨다. 뭔가 나만의 그런 것들은 가지고 있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1: There's a great expression, to stand your ground. Meaning that just because you have something that knocks you over or is like threatening you, you don't move. You stand right there.
0: 아.
1: And you protect that ground that you're standing on.
0: Okay. 그러니까 내가 뭐 하겠다고 얘기한 거 아니면 나의 자존심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그것을 고수하는 거네요.
1: Yeah, you're basically refusing to change your opinion or your position. You don't care what people are telling you.
0: Okay.
1: You're like, you're going to stand your ground. This is what I believe in and no one is going to change my mind.
0: Girlfriend.
1: Okay.
0: 아, 지금 여러분들이 이래서 유튜브로 보셔야 돼요. 이 표정이요. 나 있잖아. 내가 고소하는 게 있거든. 나 못 바꿔. 이 표정이.
1: I got a little fired up,
0: 오늘,
1: Sam.
0: Sam.

0: 여태껏 중에 최고의 연기였습니다. So anyway, 여기 stand one's ground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의 입장을 지키다, 뭔가 고수하다, 쉽게 나의 의견을 포기하고 물러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 영화나 이런 데서도 너무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마유가 사람들도 엄청 좋다던데 라고 했는데 우리 아까 배운 게 좀 섞여 나오는 게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 엄청 착하다.
1: Okay, we like the word. You know how Korean people like the word 착해? American people like the word nice. We really do like this word a lot.
0: 이게 제일 제가 봤을 때도 한국어로 착하다는 거에 가까운 단어는 nice라고 봐요.
1: Yeah. 네. So, oh, he's really nice. Oh, he's super nice.
0: You're just being nice.
1: Yeah, that's right. Right.
0: Right. 그래서 nice를 별거 아니라고 넘기실 게 아니라 아, 진짜 착한 사람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형용사구나. 거기다 super까지 썼으니까 엄청 착한 정도가 되겠죠. Right, 좋습니다.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 캐나다는 어떤 곳이야? What's Canada actually like? 였습니다. 자, 이번엔 영어 대화문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1: You know Canada is co-hosting the World Cup this year, right?
2: Of course. It sounds like the whole country is fired up.
1: Canada is standing its ground, but still welcoming the world.
2: So, what's Canada actually like? I hear the nature is beautiful and the people there are super nice. No?
1: What are you talking about? I'm from L.A.
2: Oh, I'm talking about the La City?
1: No, La City. L.A., not Canada.
3: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 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That's our show for today. Thank you, everyone, for staying with us for the past 2 hours.
1: Yes, I hope you are all fired up after the 2 year, yeah. 2 hours of Evening Special. We're going to leave you with our final song for the evening. It's Sarah Kong with Summer is Falling in is for Falling in Love.
0: 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0: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All right, guys. See you tomorrow. Bye-bye. Bye.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첫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평소 쓰는 이메일 계정과 다르게 설정해주세요. 비밀번호는 자주 바꿔주시고요. 둘째, 사무실이나 PC방처럼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쓰는 곳에선 인터넷 뱅킹 사용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이용 내역을 알려주는 은행 서비스를 신청해주세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Welcome everyone, it's time to review.
0: Review, 복습을 하는 날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공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쭉 배워봤는데요. 배웠던 표현 중에 나 네잎클로버를 찾았어 가 있었잖아요. I found a four-leaf clover. 기억나시죠?
1: Mm-hmm.
0: 자, four-leaf clover. 네잎 클로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네잎 클로버가 왜 lucky 하게 됐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1: I don't remember, no.
0: 사실 네잎 클로버가 클로버는 원래 세 잎이잖아요.
1: Mm-hmm.
0: Usually there are three leaves.
1: Right.
0: 그런데 이제 네 개짜리 찾는 게 굉장히 rare 하죠. You said what? One in about 10,000. Yeah, one in about 10,000. 한 만 개 중에 하나 정도가 찾아지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도 이게 희귀하니까 because it's rare. 그래서 이게 있으면 내가 찾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도 했는데요. Ancient Celts. 네, 고대 mm-hmm. 켈트 문화에서는요. 이 네잎 클로버가 악령을 쫓고 보호해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So it was kind of like a lucky charm.
1: I see.
0: Almost.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도 그런 행운의 상징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잎 클로버예요. 그 the four leaves.
1: Mm-hmm.
0: The first one symbolizes hope. 첫 번째 잎은 희망. 두 번째는 믿음, second one, faith,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 love, mm-hmm. 그리고 네 번째는 행운, luck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1: So if it has only three leaves, it doesn't have luck.
0: No, only hope, like belief and mm-hmm. love. 근데 꼭 네 개가 있어야 luck가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뭐... 공원에 나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Mm. 네.
1: You know, you can find clover leaves in the city
0: mm-hmm.
1: or when you're driving because that's also a word used to describe a type of intersection.
0: Oh.
1: There's a clover leaf intersection.
0: 그쵸.
1: That it, if you look at it from the air, uh-huh. it has four circles. So it looks like a four-leaf clover.
0: 보통 우리가 고속도로 탈 때 많이 있잖아요.
1: 네.
0: 그쵸.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빠질 때 보통 이렇게 돌아서 나가죠. 위에서 항공 사진으로 보면 그게 클로버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clover intersection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0: I don't know if it brings luck, though.
1: Probably not.
0: 네. 그게 행운을 가져다 주진 않지만,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잎클로버의 유래도 우리가 봤고요. 그럼 이제 복습 시작해 볼까요?
1: Let's jump right in.
0: 오케이, okay, on Monday, what did we learn?
1: Our expression was, look at that butterfly.
0: Look at that butterfly. 저 나비 좀 봐요 라는 말이었죠. Look at 다음에 보라는 대상이 온다는 거, 이거 기억나시죠? 자, 그럼 대화를 들으면서 우리 빈칸 채우기 해볼 텐데요. 책 갖고 계신 분들은 148쪽 보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들리는 만큼 한번 받아 적어 보세요. 앞부분 먼저 들으면서 그럼 빈칸 채우기 시작해 볼게요.
2: Look at that butterfly. It's so colorful.
3: Wow, it's beautiful.
0: 저 나비를 좀 봐.
1: Look at that butterfly.
0: 정말 알록달록하다.
1: It's so colorful.
0: It's so colorful. 이라고 mm-hmm. 했네요. 그쵸? 빈칸에는
1: colorful, C-O-L-O-R, or in England, C-O-L-O-U-R, F-U-L.
0: 네, C-O-L-O-R, 북미권, 특히 이제 미국의 스펠링이고요. C-O-L-O-U-R, U가 들어가면 영국의 네, 스펠링입니다. 네. 네, 뭐 호주, 뉴질랜드에서 그렇게 스펠링을 하죠. 그리고 colorful이라고 했는데 이 full 발음이 이 부분이 이렇게 뭐가 가득 차 있는 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자, 이어서 와, 아름답다. 꽃 위에 앉아 있네 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볼까요?
1: Wow, it's beautiful. It's sitting on the flower.
0: 빈칸에는
1: sitting, S-I-T-T-I-N-G.
0: 네, 보통 T로 끝나는 단어들은 ing 형태 만들어줄 때 T를 한 번 더 써줍니다. It's sitting on the flower. 꽃 위에 앉아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이어서 뒷부분도 듣고 올게요.
3: It's sitting on the flower.
2: I've never seen such a bright one before.
3: It looks like it's enjoying the sun.
0: 이렇게 밝은 색의 나비는 처음 봤어.
1: I've never seen such a bright one before.
0: I've never seen...
1: Such, S-U-C-H.
0: 그렇죠. Such, 강조를 해주기 위해서 such를 썼었죠. 햇빛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1: It looks like it's enjoying the sun.
0: 빈칸에는
1: enjoying, E-N-J-O-Y-I-N-G.
0: That's right. It looks like it's enjoying the sun. 자, 월요일의 대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2: Look at that butterfly. It's so colorful.
3: Wow, it's beautiful. It's sitting on the flower.
2: I've never seen such a bright one before.
3: It looks like it's enjoying the sun.
0: Now let's move on to Tuesday.
1: Okay, Tuesday we learned, I found a four-leaf clover.
0: 자, 우리가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네잎 클로버를 찾았어. I found a four-leaf clover 라는 표현을 배웠었죠. 역시 대화를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앞부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3: What are you looking for in the grass?
2: Guess what? I found a four-leaf clover.
0: 풀밭에서 뭘 그렇게 찾고 있어?
1: What are you looking for in the grass?
0: 빈칸에는?
1: Grass, G-R-A-S-S.
0: 그렇죠, G-R-A-S-S. 그리고 in the grass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풀 사이사이를 이렇게 보니까 그 안쪽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on이 아니라 in을 쓴다.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있잖아, 나 네잎 클로버 찾았어.
1: Guess what? I found a four-leaf clover.
0: 네, 있잖아. 이 표현은 어떻게 한다고요?
1: Guess what?
0: What이 빈칸에 들어가면 mm-hmm.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I found a four-leaf clover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럼 뒷부분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3: Really? That's so lucky.
2: I'll keep it inside my book.
0: 정말?
1: Really?
0: 대단한 행운이네.
1: That's so lucky.
0: That's so?
1: Lucky. L-U-C-K-Y.
0: 맞습니다. 책 사이에 끼워둬야겠어.

0: I'll keep it inside my book.
1: I'll keep it.
0: Inside. I-N-S-I-D-E.
1: 그렇죠. 그래서 I'll keep it inside my book 이라고 하면 책 안에다가 놔둬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책 사이에 끼워둬야겠어 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럼 화요일의 대화도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2: What are you looking for in the grass?
3: Guess what? I found a four-leaf clover.
2: Really? That's so lucky.
3: I'll keep it inside my book.
1: Now it's time for Wednesday.
0: Wednesday's expression was, want to go for a quick run?
1: 네, want to go for a quick run 이라고 해서 가볍게 달릴까요? 라는 말이었죠. Do you want to? 로 시작해도 되지만 이걸 줄여서 want to go for a quick run?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a quick run은 a quick walk처럼 산책, 뭐 달리기, 명사 형태로 activity를 나타내는 단어라고도 했죠. 자, 그럼 대화를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시작해 볼까요?
2: I feel a bit heavy after dinner.
3: Me too. Want to go for a quick run?
1: 저녁 먹고 나니까 몸이 좀 무겁네요.
0: I feel a bit heavy after dinner.
1: 자, 빈칸에는
0: heavy, H-E-A-V-Y.
1: 그렇죠. 그래서 영어도 역시 몸이 무겁다라는 표현을 heavy를 쓴다고 했죠. I feel a bit heavy니까 좀 무겁게 느껴진다라는 말이고요. After dinner, 저녁을 먹고 난 후라는 뜻이고요. 저도요, 가볍게 좀 뛸까요?
0: Me too. Want to go for a quick run?
1: 네, 요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표현이죠. 네, so want to go for a quick run? 요 표현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Sounds great. Let me change my shoes.
3: I'll wait for you at the entrance.
1: 좋아요.
0: Sounds great.
1: 신발 좀 갈아 신고 올게요.
0: Let me change my shoes.
1: Let me
0: change, C-H-A-N-G-E.
1: 네, 그래서 바꾸다 라는 뜻이고요. Change my shoes 라고 하면 내 신발을 바꾸다 라는 뜻이죠. Let me change 까지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옷을 다시 갈아입다 라는 말이 돼요. 네, 그래서 일부러 my shoes를 뒤에 붙여준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발을 바꾸는 거니까요. 자, let me change my shoes 라고 했더니 입구에서 기다릴게요 라고 대답을 했죠.
0: I'll wait for you at the entrance.
1: I'll wait for you at the
0: entrance. E-N-T-R-A-N-C-E.
1: 그렇죠. 그래서 entrance가 입구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출구는 exit, E-X-I-T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수요일의 대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오겠습니다.
2: I feel a bit heavy after dinner.
3: Me too. Want to go for a quick run?
2: Sounds great. Let me change my shoes.
3: I'll wait for you at the entrance.
1: Now let's move on to Thursday.
0: Okay, Thursday's expression was, I should have brought water.
1: 네, I should have brought water. 물을 가져왔어야 했어요 라는 말이죠. I should have 라는 표현이 I should have 이렇게 줄여든 거고요. 요 뜻은 뭐뭐를 했어야 했어. 안 했기 때문에 약간 후회를 하는 그러한 말투라고 했어요. 뒤에 brought water 라고 했는데 I should have 뒤에는 동사가 세 가지로 이제 변형이 되는데 현재 형태가 있고요. 과거 형태가 있고 과거 분사 형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학창 시절에 세 가지 형태를 다 외웠을 거예요. 그 마지막 과거 분사를 PP라고도 부르는데 고 형태로 써줘야 되죠. 그래서 bring이 brought가 된 겁니다. I should have brought water. 물을 가져왔어야 했는데 안 가져와서 후회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I'm getting really thirsty.
3: Me too. I should have brought water.
1: 목이 너무 마르기 시작하네.
0: I'm getting really thirsty.
1: 빈칸에는
0: thirsty, T-H-I-R-S-T-Y.
1: 네, 그래서 hungry하고 같이 외워두면 좋은 단어라고 했죠. I'm getting really thirsty. 이렇게 I

0: getting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면 내가 점점 어떤 상태가 되어가고 있어 라는 말이라고 했고요. 나도 물을 좀 챙겨왔어야 했는데 라고 이어서 말했는데
1: Me too. I should have brought water.
0: 그쵸? Me too. 나도 라는 말이고요. I should have brought water. 물을 좀 챙겨왔어야 했는데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표현입니다.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There's a vending machine over there.
3: Great. Let's go buy some.
0: 저쪽에 자판기가 있어.
1: There's a vending machine over there.
0: 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1: vending, V-E-N-D-I-N-G.
0: 네, V-E-N-D가 팔다. 라는 mm-hmm. 뜻이잖아요. 그래서 vending은 팔고 있는 이라는 뜻이고 네.
1: A vendor is a person who sells.
0: 맞아요. V-E-N-D-O-R. 네, E-R-O-R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O-R입니다. 자, vending machine이 바로 이제 자판기이고요. There's a vending machine. 자판기가 있어요. Over there. 저쪽에 이렇게 어순이 다르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잘 됐다.
1: Great.
0: 가서 좀 사자.
1: Let's go buy some.
0: Let's go
1: buy. B-U-Y.
0: 네, vend의 반대말이 되겠네요. 그렇죠?
1: Mm-hmm.
0: Buy.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목요일도 쭉 봤고요. 대화를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2: I'm getting really thirsty.
3: Me too. I should have brought water.
2: There's a vending machine over there.
3: Great. Let's go buy some.
0: Okay, now let's move on to Friday.
1: Friday. Friday's expression was, I'm glad we came.
0: 우리 오길 잘했다 라는 말이었죠. We came. 우리는 왔어요 라는 이 문장에 앞에 I'm glad만 붙여주면 우리가 오길 잘했다 이런 뉘앙스로 바뀐다고 했죠. 자, 그래서 I'm glad 먼저 얘기한 다음에 왜 내가 다행인지, 왜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문장을 뒤에 써주면 되는 그런 패턴이었고요. 자, 그럼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시작해 볼게요.
2: Look at the sunset. It's breathtaking.
3: It really is. I'm glad we came.
0: 저 노을 좀 봐요.
1: Look at the sunset.
0: 빈칸에는
1: sunset. It's one word. S-U-N-S-E-T.
0: 그쵸. So sunset이 해가 지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해가 뜰 때는 sunrise. 그때도 한 단어고요. 스펠링은
1: S-U-N-R-I-S-E.
0: 그쵸. 자, look at 뭐뭐. 우리가 월요일에 했던 표현이 여기에 또 한 번 사용이 됐네요. 자, 저 노을 좀 봐요 라고 하면서 기가 막히네요 라고 했어요.
1: It's breathtaking.
0: 네, 그래서 빈칸에는
1: breathtaking, B-R-E-A-T-H-T-A-K-I-N-G.
0: 네, 굉장히 긴 단어인데 한 단어네요, 그렇죠?
1: 네.
0: So breath가 숨이고 taking은 가져가는이라는 뜻으로 내 숨을 가져갈 만큼,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답다라고 할 때 breathtaking을 쓴다고 했죠. 갑자기 그 노래 생각나네요. Take my breath away. 네, 그걸 풀어서 쓴 게 그거죠. 참 옛날 노랜데. 네.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내가 정말 그래요.
1: It really is.
0: 네,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거였죠. It really is. 우리 오길 잘했어요.
1: I'm glad we came.
0: 네, I'm glad we came. 이어서 뒷부분도 한번 빈칸 채우기 해볼까요?
2: Me too. It was a perfect day.
3: Let's come back again next time.
0: 저도요.
1: Me too.
0: 완벽한 하루였어요.
1: It was a perfect day.
0: Perfect spelling은?
1: P-E-R-F-E-C-T.
0: 다음에 또 와요.
1: Let's come back again next time.
0: 네, 여기 빈칸에는 again. 스펠링은요?
1: A-G-A-I-N.
0: That's right. 자, 이렇게 해서 금요일도 복습 끝났고요. 대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2: Look at the sunset. It's breathtaking.
3: It really is. I'm glad we came.
2: Me too. It was a perfect day.
3: Let's come back again next time.
0: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복습 끝냈습니다.
1: 여러분, 빈칸 채우기 재밌었죠?
0: 네.
1: If you would like to continue filling in the blanks, then you should get your book for next month. They are

0: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1: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야, 이번 한 주도 정말 열심히 또 꾸준히 저희와 함께 많이 말하기 연습도 하시고 하시느라고 애쓰셨어요.
1: Oh yeah, good job, everyone.
0: 네, 이번 주에는 노년층들의 활기찬 생활을 뜻하는 그런 대화도 있었고요.
1: Right.
0: 그런가 하면 강의를 들어갔을 때 들으러 갔을 때
1: right.
0: 너무 밖에서 소음이 들리니까 문을 좀 닫아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1: All these traffic noises.
0: 네, 그렇습니다.
1: I can't hear.
0: 그렇죠. 그래서 부탁하는 말, 창문 좀 닫아줘도 되겠느냐라고 부탁하는 말이 있었어요.
1: That's right.
0: 네, 자 그런가면 중간에 우리 그 한국 전쟁 기념일을 앞두고 내가 좀 더 많은 걸 배워야겠다라는 말도 있었고요.
1: Right.
0: 네, 자 이 모든 내용 146쪽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We're almost done with this book.
1: We're almost done with this book. That's
0: 네,
1: right.
0: 거의 이 책 다 끝나가고 있어요. 책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1: Now, 네. remember, it's the end of the month. That means you need to buy the July book so that we can study together deeply.
0: 네, 그렇죠.
1: Right.
0: 뭐,
1: 에,
0: 그러시면 좋다는 거죠. 네.
1: of course.
0: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We're on page 147 here. 자,
1: yes.
0: 월요일 22일 내용은 며칠 전에 너희 어머니를 뵀는데 아주 활기차 보이시더라 라는 말로 시작했어요.
1: Oh, I saw your mom the other day. The other day, a couple of days ago.
0: Mm-hmm.
1: She looked so energetic.
0: 네, she looked so energetic. 정말 정정해 보이시더라. 아주 기운이 좋아 보이시더라. 이런 의미로 she looked so energetic 하시면 될 텐데 보통 정정하시다라고 할 때
1: yeah.
0: 아유, 요즘 잘 지내세요. 그 alive and kicking 이런 표현이 생각나는데요.
1: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0: 네.
1: 우, 보영 쌤 is alive and kicking.
0: 아, 제 나이부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 Anybody.
0: 아, 그래요?
1: Who's really energetic at a slightly older age.
0: 오, 오케이.
1: 보영 쌤은 뺄게요.
0: 아, 네.
1: 조금 이제 어르신들에게
0: 네.
1: 와, 너무 정정하시다.
0: 어.
1: They are alive and kicking.
0: They are alive and kicking. 그렇죠.
1: 네.
0: 살아계신 것뿐이 아니라 alive 할 뿐이 아니라 kicking 막 발로 뻥뻥 차고 다니신다고
1: That's right.
0: 그 말은 기운이 좋으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Energetic 하다는 뜻이죠.
0: Energetic 한 yeah. 단어로 그죠?
1: Mm-hmm.
0: 자 그러면서 요즘은 당최 가만히 계시질 않는다고
1: Oh yeah, she can't sit still or
0: 네.
1: she doesn't sit still.
0: Or she barely sits still.
1: 오늘 내용에서는
0: 네.
1: she barely sits still these days.
0: 바로 저겁니다. 그러니까 she can't sit still 해도 되고 she barely sit still 해도 되고 하여튼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한다. 그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0: 한 주도 쉬지 않으시고 액티브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1: Very active.
0: 네.
1: That's right.
0: She barely sits still these days. 라는 말도 나와요. 기억나시죠?
1: That's right.
0: 자, 대화 들어볼게요.
2: I saw your mom the other day. She looks so energetic.
3: Oh, she is. She barely sits still these days.
2: Really? What's she been up to?
3: She just joined a dance class with her friends.
2: That's awesome. She's really living life.
0: She's really living life 라고 해서 그분은 정말로 인생을 활기차게 살고 계시는구나. She's really living life 라고 합니다.
1: 이나 기억하시죠? She's living life 해도 되고 she's living it up.
0: She's living it up.
1: She is really living it up.
0: She's really living it up. 적어놔야 돼, 적어놔야 돼.
1: She's making the best of her life.
0: She's making the best of her life. 그것도 yes. 좋다. 그러니까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
1: Yeah, very active, very energetic, living life very positively.
0: 아,
1: yeah.
0: 예전에 어떤 표어 같은 걸 본 적이 있는데 life be in it.
1: Life be in it.
0: 네, 그렇게 쓴, 말하고 있는 만화 영화 같이 만든 그런 옛날에 AFK에서 나왔던 그런 이제 광고 같은 게 있었는데.
1: Life. 네. Be in it.
0: 그렇죠. Life 오케이. 하고 점 딱 찍고 be in it라고 해서 그러니까 남들이 그 운동하는 거 구경하거나 우리 같은 요즘 같은 경우는 모든 동영상을 저장부터 하잖아요. 운동하는 거 요리하는 거 다 저장하거든요. 저는.
1: Right,
0: 근데
1: right.
0: 나중에 그걸 저장만 하고 바라보지만 말고 그 안으로 뛰어들라고.
1: Live it, right?
0: 네, 그렇죠. 그래서 okay. life be in it.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라는 표어가 생각이 납니다.
1: Well, I think it's a beautiful statement.
0: 네, 그렇죠.
1: Right?
0: 네, 표어라는 말이 맞아요. Slogan.
1: Slogan. 같이. I think so. Yeah.
0: 네. 자, she's really living life까지 했는데요. 자, 여기서 응용 문제 우리 2번에 보면 어떨까요?
1: Mm-hmm.
0: 그분은 요즘 뭐 하면서 지내셔? 근데 그분이 남자분일 때
1: What has he been up to?
0: What has he been up to?
1: Right.
0: 네. 우리 what's she been up to? 여기 문장이 있었잖아요. 대화에서.
1: Right.
0: 근데 what's he been up to 하면 되겠네.
1: What has he? What's he? What's he? 해도 되죠?
0: 네.
1: What's he been up to?
0: What's he been up to?
1: Hey, how's your father? What's he been up to?
0: What's he been up to?
1: How's your mother? What's she been up to?
0: What's she been up to? Sure. 이렇게 그분 요즘 어떻게 지내셔? 뭐 하고 지내셔? 최근에 right. 관심사, 활동하시는 거 이런 걸 특히나 여쭤보고 싶을 때 What's he been up to? What's mm-hmm. she been up to? What have you been up to? 하면은 What are you up to? What have you been up to? 라고 한다고 하셨나요?
1: You는 what you, what you. What you been up to?
0: What you been up to? 네, 이렇게도 부를 수 있다고 해요.
1: That's right.
0: 네, 자, 22일 월요일 내용이었습니다.
1: Mm-hmm.
0: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148쪽에서 화요일 내용 볼 텐데요. 할아버지에 대한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수술도 하시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겪으신 일이 있었는데 그걸 생각하면 야, 요즘도 여전히 활동적이시라니 대단하다라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1: So you first begin by asking,
0: mm-hmm.
1: how's your grandfather doing these days?
0: 네, how is your grandfather doing these days? 우리가 왜 유명한 미국의 시트콤을 통해서 잘 알게 된 표현 중에 하나가 Hey, how you been?
1: How you doing?
0: How you doing?
1: 그거죠? How you doing? Joey? Friends.
0: 네.
1: Hey, how you doing?
0: How you doing? 이렇게 뭐 어떻게 지내요? 하고 약간의 그 작업성 멘트 같이 들리게끔
1: 맞아요.
0: 눈빛도 좀 그렇고.
1: Pickup line.
0: 네, 그렇죠. Pickup line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 상대방의 그 이성의 호기심, 혹은 뭐 좋아하는 사람의 호기심을 끌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는요, how you doing 이런 말이 how are you doing을 이제 짧게 말한 것이 되는데
1: right?
0: 똑같은 구조로 are를 is로 바꾼 거고요. you를 your grandfather로 바꾼 거에 불과합니다.
1: Mm-hmm.
0: 그래서 how's your grandfather doing these days? 라고 물은 거예요.
1: 간단하게 how is he doing?
0: How's he doing?
1: How's he doing these days?
0: 그렇죠. How's he doing these days? 라고
1: right.
0: 할 때 그분은 아주 사실은 잘 지내세요. He's doing really well, actually.
1: He's doing really well, actually.
0: 그렇죠. 연세에 비해서 상당히 활동적이셔요.
1: Right. He's still very active mm-hmm. for his age.
0: 그렇습니다. Still very active for his age. 연세에 비해서, 나이에 비해서, 또래에 비해서 어떤 경우라도 for 누구누구의 age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대화 들어볼게요.
2: How's your grandfather doing these days?
3: He's doing really well, actually. Still very active for his age.
2: That's amazing, especially considering

0: everything he's been through.
1: I know, right? He still goes on morning walks every day.
2: 네, 그렇습니다. 자, 아직도 요즘 매일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셔라고 할 때 자, 아침 산책을 다니신다라는 뜻으로 he still
3: goes on
2: morning walks every day.
3: Do you go on morning walks or evening walks?
2: Not really. Every day.
3: Once in a while.
2: Yeah, 네.
3: Me too.
2: 근데 항상 아침 산책을 한다는 친구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그럴 때 좀 부러워요.
3: 부러우면 안 되죠. 우리 할 수 있잖아요.
2: Life be in it.
3: Life, 바로 그거네.
2: 그렇지.
3: It's not a spectator sport. Be in it.
2: 그렇죠. Yeah. 관중의 입장에서 관제만 할 게 아니라 그 안에 뛰어들라고.
3: That's right.
2: 라는 말이 바로 그건데 제 친구는 그 she's running her own business. 근데 집에서 그 저 직장까지 매일 같이 걸어 다녀요.
3: 와. Wow. 네. Walking to work every day.
2: 네. She walks to work every day.
3: Amazing.
2: 근데 그 commutes really basically on foot.
3: On foot.
2: 그렇습니다. 걸어서 wow. 출퇴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3: Respect.
2: 근데 한 20 minute walk 된대요.
3: Oh, that's not bad.
2: 네, that's not yeah. bad at all.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말 한번 응용해 볼까 합니다.
3: Okay.
2: 그들은 나이에 비해서 참 성숙해요.
3: They're very mature for their age.
2: 네, they are very mature for their age. 이래서
3: yes.
2: for their age, for your age, for his age 이런 식으로 중간에 오는 말들은 다양하게 올 수가 있겠습니다.
3: That's right.
2: 네, 자 이제 24일 수요일로 갑니다.
3: All right.
2: 한국 전쟁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나는 사실 한국에서 지낸 시간도 굉장히 오래되고 있는데 한국 전쟁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 것 같지가 않아. 라고 시작하는 대화 기억나시죠?
3: Right.
2: 네.
3: You know, I feel like I don't know enough about the Korean War.
2: 네. I feel like I don't know enough about the Korean War.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할 때 I don't
3: right.
2: know well about 한다든지 I don't know much about 뭐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굳이 enough를 쓴 이유는 내가 이제까지 사실 나 정도 되면 이쯤은 돼야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어떤 기준에 못 미친다. 라고 할 때 enough를 쓸 수 있습니다.
3: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2: 네.
3: 뭐 지금까지 배워온 게 많은데.
2: 그렇죠.
3: 부족하다는 거죠.
2: 네.
3: I don't know enough.
2: 부족하다.
3: Yeah.
2: 그렇습니다. Not enough. 자, 대화 들어볼게요.
0: I feel like I don't know enough about the Korean War.
1: Same here. I've been meaning to learn more.
0: Any place you'd recommend?
1: Maybe the War Memorial. Or even a guided tour.
0: A tour sounds interesting. I might try that.
2: 네. 자, 이래서 I feel like I don't know enough about the Korean War라고 했더니 사실 나도 좀 더 알아보려고 그런 마음은 먹고 있었어 라는 말로
3: You know, I've been meaning to learn more.
2: I've been meaning to learn more. 네.
3: 이게 핵심 표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2: 네.
3: 이날. Meaning to.
2: 그렇죠.
3: I've been meaning to. 하고는 싶었으나
2: 그렇습니다.
3: 마음은 있었는데
2: I've been meaning to 거기 꼭 가보겠다 내내 마음은 먹고 있었는데 아직도 못 갔다라고 한다면 I've been meaning to visit those places 라고 할 수
3: right.
2: 있을 텐데 but I haven't 아직까지 못 가봤다라고 한다든지
3: not yet
2: 아직은 맞습니다.
3: Right.
2: I've been meaning to 뭐뭐를 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3: Mm-hmm.
2: 네, 자 이제 응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3: Okay.
2: 나는 그녀하고 알고 지낸 지가 참 오래됐는데 그녀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 것 같지가 않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 I feel like I don't know enough about her.
2: I feel like I don't know enough about her. 그렇죠. 알고 지낸 지는 오래됐지만 그거에 비해서 막상 아는 게 많지 않은 것 같아.
3: I know her, but I don't know her. Enough.
2: 그렇습니다.
3: Yeah.
2: I don't know her well enough. I don't know her enough. 충분히 아는 것 같지가 않다. 느낌 아시겠죠?
3: That's right.
2: 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25일로 갑니다. 목요일 순서인데요. 저녁 식사 자리에 입고 가는 그 dress code에 대한 얘기였어요.
3: 아, that's right.
2: 네, 정장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이 한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운동화 신고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3: Sneakers?
2: 네.
3: Wearing sneakers?
2: 그렇죠. 아니, 너 저녁 식사에 그렇게 입고 갈 거야?
3: Are you wearing that to the dinner tonight?
2: 그렇죠. Are you wearing that to the dinner tonight?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거. 네. 이렇게 are you wearing that 하면은 넌 그것을 입고 있는 중이니? 라는 뜻이 아니고
3: right.
2: 그걸 입고 거기까지 갈

0: 거라고 너 그렇게 작정한 거야? 라는 말이 바로 Are you wearing that to the dinner tonight? 의 의미였습니다.
1: You can also just say You're wearing that to the dinner?
0: You're wearing that to the dinner tonight? 그렇죠. 오늘 저녁 그 특정 식사에 the dinner. 그래서 너가 붙은 건데요.
1: Yes.
0: You're wearing that? 그걸 입는다고? 라고도 말할 수 있겠군요.
1: 그걸 입는다고?
0: 네. 자, 그래서 feel underdressed라는 말도 있었죠.
1: Oh, so when you feel underdressed, you're supposed to wear a tie or a tuxedo,
0: yes.
1: something nice. But you're wearing jeans and a t-shirt.
0: 그렇죠.
1: You are underdressed.
0: 네. 그러니까 어떤 기준보다 못 미치게 입었다. 그래서 underdressed라는 말이 있다고 했었는데
1: yes.
0: 우리가 이제 왜 formal attire라는 말이 정장이라는 뜻이라고 yeah. 했잖아요.
1: Formal attire.
0: 그래서 정장을 꼭 입고 오셔야 됩니다. 할 때 formal right. attire is required for the event. 수동태로 문장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요.
1: Right.
0: 이걸 좀 더 편안하게 말한 걸로 No denim. 이렇게 말하는 걸 본 적 있어요.
1: No denim.
0: No That's denim.
1: Right. Yeah. No denim, no blue jeans.
0: 네.
1: Basically nothing casual.
0: 예. 너무 편하게 오지 말라고.
1: Actually, denim and jeans, they're too casual.
0: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진수도 비싼 진수도 많은데.
1: 근데 formal attire는 아니니까.
0: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청바지 같은 거 입고 오지 말라고 라는 뜻으로 no denim, please. 라고도
1: right.
0: 말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1: Right.
0: 네. 자, 근데 선생님 반대로 편하게 입고 오세요 라고
1: right.
0: 할 때 dress casual, come casual 이렇게 yeah. 말할 수 있나요?
1: Yeah, you can dress casual. Dress casually.
0: Dress casually.
1: Just something comfortable.
0: 네.
1: Yeah.
0: Wear something comfortable.
1: Wear something comfortable.
0: 네, 그렇게 yeah. 말씀하시면 되겠군요.
1: Sure.
0: 네, 대화 들어볼게요.
2: Are you wearing that to the dinner tonight?
3: Why? Is something wrong with it?
2: Well, formal attire is required for the event.
3: Oh, seriously? I was going to wear sneakers.
2: Better to change now than feel underdressed later.
0: 네, 응용해 보겠습니다. 2번 문제인데요. 제가요, 그 파티에서 너무 격에 맞지 않게 입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1: I felt totally underdressed at the party.
0: I felt underdressed라는 기본 문형에서 totally를 넣고 at the party를 넣은 거예요.
1: 완전히.
0: 그렇죠. I felt totally underdressed at the party라는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문장 만들 수 있고요. 자, 드디어 어제 함께 하신 대화로 넘어갑니다.
1: Right.
0: 151쪽. 자, 어제는 강의를 듣기 전에 창문이 열려 있어서 너무 밖에 소음이 시끄럽게 들리니까 창문을 좀 닫아달라고 꼭 창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right. 내용이었습니다.
1: Do you mind?
0: 네.
1: Do you mind closing the window?
0: Do you mind closing the window? 이렇게 묻게 되면 그냥 적당히 예의 갖춰서 부드럽게 묻는 말이 되죠.
1: Right.
0: 네.
1: But sometimes if you feel really bad,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I'm sorry. Do you mind closing the window?
0: 아, I'm sorry까지 합해서.
1: Right. I'm sorry.
0: I'm sorry. Do you mind closing
1: right?
0: the window?
1: 보영 저는 중간에 있는데 보영 쌤 창문 바로 옆에 있어. 보영 쌤, I'm sorry. Do you mind closing the window?
0: 쌤, 저한테는 I'm sorry 안 하셔도 돼요. 그냥 Hey, close it, huh? 이렇게 해 주세요. 네. 네.
1: 그럼 자, 둘만의 사이고.
0: 그렇죠. Do you mind closing the window로 시작하는 대화였습니다. 들어보죠.
1: Right.
2: Do you mind closing the window? The street noise is pretty distracting.
3: Not at all.
2: Thanks. It's kind of hard to focus with all that traffic outside.
3: I get it. It's much quieter now.
2: Much better. Now I can actually hear what the presenter is saying.
0: 네. Uh-huh. 아, much better. 훨씬 나아졌네요.
1: Much better.
0: 그렇죠. Now I can actually hear what the presenter is saying. 네.
1: Actually hear.
0: 그렇죠.
1: 뭔가는 들렸는데 네. 제대로 자세히 못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너무너무 잘 들려.
0: I can actually hear what you're saying. I can actually hear what you're saying.
1: I can clearly hear.
0: I can clearly hear. 그러니까 또박또박 잘 들린다라고 할 때
1: yes.
0: I can clearly hear what you are saying. 당신의 말이 잘 들립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That's right.
0: 자, 응용해 보겠습니다.
1: Mm-hmm.
0: 혹시 저 괜찮으시면 저랑 자리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1: Do you mind changing seats with me?
0: 네. Do you mind 이럴 때 쓴다는 거죠. Do you mind changing seats? 자리를 바꾸는 거. With me,
1: right.
0: 나하고 같이 자리를 바꾸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한 주간 함께 하신 내용 잘 정리되셨나요?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ooch.
0: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세상에서 떠나보내는 것 정말 힘든 일이죠. 가족의 빈자리를 실감하게 되면 커다란 상실감이 닥칩니다. 만사가 귀찮아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은 우리에겐 마음으로도 가족을 떠나보내는 두 번째 이별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떠난 가족에 대한 추억,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고인은 버거운 기억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언제든 떠올릴 수 있는 존재로 남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잘 먹고 잘 자는 사소한 일상부터 채워나가면서 차츰 새로운 나날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그 슬픈 마음을 나누세요. 처음엔 견디기 쉽지 않았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삶의 새로운 의미로 남을 겁니다.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 정보. 깃발은 언제부터 사용됐을까? 비단이 개발되기 전, 천은 너무 무거워서 크게 만들거나 높이 들어올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가벼운 비단이 개발되자 거기에 국가나 부대의 상징을 그려놓고 전쟁터에서 크게 흔드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는데요. 중국에서 시작된 이 유행은 실크로드를 따라 아랍인들에게 그리고 유럽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때부터 깃발은 각각의 단체를 상징하기 가장 좋은 물건이 되었고 이런 깃발 때문에 전쟁이 벌어질 뻔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깃발이라는 천한 조각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던 것은 아닐까요?

지켜주겠노라고 지나가는 바람에도 처마 밑으로 흘러내리는 빗방울에도 휴지나 왜곡 없이 흘러가는 시간에도 깨지거나 부서지지 않도록 반드시 살아있는 한 반드시 언제까지라도 조혜진 작가의 책 우리 새희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신혜의 Remembering You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현대문학에서 나온 조혜진 작가의 소설 우리 새해의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조혜진 소설가 잠시 후 2부 초대석에 나오실 예정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부분은 지금 이 오프닝 통해서 만약에 이 책에 관한 얘기를 처음 들으셨다면 지금 이렇게 처음 만남으로 읽게 되었던, 알게 되었던 이 순간과 이 책을 다 통과한 다음에 마치 터널 하나를 통과한 것처럼 지나간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봤을 때의 느낌이 정말 그 깊이가 다를 거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꼭 책으로 이어서 만나보셨으면 하는 소설이기도 하고요. 8405 쓰시는 카페인님이 이런 말을 해주는 존재가 있다면

용기가 불끈 솟아나요라고 하셨는데요. 지켜주겠노라고 얘기를 하는 그 마음에 이르는 과정이 다소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러나 또 이렇게 용기가 담담히 치솟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소설 우리 새희 이 이야기는 자이니치의 삶을 다루고 있어요. 작가님이 이 끝에 작가의 말에다가 저마다의 삶을 그 작은 역사를 읽어왔던 모든 자이니치에게 이 책을 바친다라고 쓰셨는데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조선을 떠나서 일본으로 건너갔던 많은 그 조선 사람들의 삶을 소설 형식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해방 이후에 모두가 다시 원래 살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아니거든요. 보면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또 일본으로 되돌아간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돌아오고 싶었지만 또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곳에 남은 경우도 있고, 그 다양한 삶의 어떤 그 궤적들이 이 소설 안에 너무나 잘 직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조된 소설 안에서 진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잠시 후에 작가님이 이 소설가가 직접 오시니까 우리 많은 얘기들 또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혜영님, 매번 저녁 제방만 듣다가 점심시간 이용해서 본방을 듣습니다. 오늘 첫곡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저도 이렇게 곡을 듣다가 선곡표 위에서 이렇게 특히 또 별표를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 곡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요. 돌아가서 또 계속 100번 반복해서 듣게 되는데 오늘 이첫 곡에다가 별표를 하게 됐어요. 다소 긴 분량의 이 곡이었는데 이렇게 녹아가는 느낌이 막이 안에서 오랫동안 더 머물고 싶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2410 쓰시는 이예나님. 고님, 월요일에 생일 축하해 주셨던 이예나예요. 정말 감사해요. 생일 축하 녹음해서 졸릴 때나 일잘안될때 다시 들으면서 씩 웃고 다시 일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두고두고 들으실 거라고 생각했다면, 조금 더 길게 얘기할 걸 그랬나 싶기도 한데 그 순간 그 정말 축하하는 마음은 최선을 다해서 항상 우리 카페인 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게 잘 전달이 됐다고 느껴져서 너무너무 다행스럽습니다. 씩 웃으시는 모습 상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2113 쓰시는 카페인님, 어제 여동생이 수술을 했어요. 밤새 통증에 힘들어 했는데 잘 견뎠어요. 저는 지금 동생이 좋아하는 소고기 미역국 끓이면서 북카페 들어요. 동생도 듣고 있을 텐데 힘내라고 말씀해 주시면 동생이 좋아서 기운 낼것 같아요. 경아야 힘내라 하면서 이렇게 지금 사연을 주셨습니다. 여동생 경아의 그 회복을 기원하면서 지금 이렇게 사연 주신 2113 쓰시는 카페인님 마음 너무너무 따스합니다. 이 마음 담아서 전달해 드릴게요. 힘내세요, 경아님. 네, 회복 속도. 세 배 속으로 이렇게 빠르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더 건강해지시고요. 그리고 박주영님, 둘째가 아파서 군대 신체 검사 재검하러 갔어요. 비도 오고 마음이 싱숭생숭하네요. 잘 다녀오기를 기원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연에서 느껴집니다. 마음 좀 지금 복잡하고 싱숭생숭하고 불안하고 한 마음 느껴지는데요. 주영님, 잘될 겁니다. 모두 다잘될 거니까요. 힘내시고 북카페에서 좀 쉬었다 가시죠. 음악 두곡 띄워드릴게요. 티모시 샬람의 모니카 바바로가 부른 Blowing in the Wind 그리고 위저 AJR이 함께한 곡 All My Favorite Songs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서훈님, 남부지방은 비가 오나 봐요. 우리나라가 좁은 듯 넓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점점점 기상이변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진짜 한 동네 바로 옆 동네 또그 기상 상황과 지금 우리 동네의 상황이 다르기도 하잖아요. 우리 최근 몇 년간 많이 경험도 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좁은 듯 넓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날씨에 관해서 너무나 와닿습니다. 김지희님, 오늘은 아픈 반짝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앞, 큰 사연들이 좀 많습니다. 많이 보입니다. 지금 지희님도 차 마시려고 팔팔 끓인 물컵이 쓰러져서 쏟아져서 왼쪽 손이랑 오른 발등이 데였습니다. 에휴, 얼음 되고 있다가 약국에서 사온 연고 바르고 약 먹었는데 화끈거리고 욱신거리더니 하얀 물집까지 생겼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게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진짜 우리 일상 곳곳에서 순간 잠깐 이렇게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뭔가 몸이 다치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언제였죠? 최근 얼마 전에도 그뭐 디퓨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향기 나는 액체가 그 안에 가득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뚜껑을 열다가 그냥 너무 가까이 있다 뚜껑을 확 잡아당겨서 그게 액체가 제 눈으로 훅 들어갈 뻔한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해서 눈을 막 씻어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 일상 곳곳에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카페인님들 뜨거운 물 이런 것들 끓일 때도 조심하시고요. 정은숙님, 어제도 오늘도 싱그러운 시원한 세찬 바람이 불어서 굉장히 행복한 한여름 오후. 오늘도 우리 함께 같이 가용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은숙님 계시는 곳에는 지금 싱그러운 시원한 세찬 바람이 불고 있군요. 이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 느끼고 계신 것 같아서 덩달아 좋습니다. 1545 쓰시는 카페인님, 제빵기를 구입하셨대요. 제빵기를 구입해서 케이크에 도전합니다. 실패한 적이 있는데 월드컵처럼 하다 보면 골이 들어가듯 이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케이크 실패. 저도 제빵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케이크까진 아니지만 아주 간단하다는 것들도 실패하면, 와, 진짜 난감해진다라는 것을 이걸 누구 줄 수도 없고 내가 먹기도 싫고 어떻게 하나 먹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 뭔지 알겠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정도의 실패는 즐기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하시면 언젠가 진짜 버젓한 케이크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케이크, 어떤 케이크 가장 꿈꾸시는지 그 디자인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일간 카페인 이번 주 주제가 우주로 한 걸음 더입니다. 오늘은 우주 망원경 얘기 준비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1990년은 천문학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사건이 벌어진 해입니다. 지구 밖에서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우주망원경 시대가 열린 해니까요. 이전까지 천문학자들은 지구에서 하늘을 올려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아무리 성능 좋은 망원경이라 해도 대기라는 필터를 거쳐야 했습니다. 지구 주변 궤도를 돌며 우주를 관측할 망원경이 있다면 보다 선명하게 우주를 볼 수 있을 텐데 라는 꿈이 생긴 건 어쩌면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1985년 미 항공우주국은 오랜 연구개발 끝에 그 꿈에 한 걸음 다가섭니다. 지구의 저궤도를 돌면서 대기권의 방해 없이 우주의 모습을 보여줄 망원경을 완성했고요. 그 망원경에 우주의 팽창을 발견하고 빅뱅 우주론의 틀을 만들었던 천문학자 허블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유명한 허블 우주 망원경입니다. 하지만 허블 망원경은 완성 후에도 오래도록 우주가 아닌 창고에서 대기하는 신세였습니다. 1986년 챌린저 우주 왕복선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서 모든 우주 개발은 중단되고 말았거든요. 오랜 기다림 끝에 1990년이 되어서야 허블 망원경은 우주 왕복선

디스커버리에 실려 우주로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허블 망원경이 무사히 궤도에 안착하자 사람들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허블 우주 망원경이 처음 보내온 사진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지상 망원경으로 관측한 것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죠. 원인은 치명적인 계산 실수. 망원경의 거울을 둥글게 깎는 과정에서 0.002mm라는 미세한 연마 차이가 생겼고 아무도 그 실수를 눈치채지 못한 채 우주로 보내졌던 겁니다. 이 작은 결함이 사진의 초점을 흐릿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5년의 긴 기다림 끝에 우주로 간 인류 최초의 우주 망원경이 이대로 우주 쓰레기로 전락할 상황. 천문학자들은 허블 망원경을 고쳐 쓰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 치명적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우주 왕복선에 우주인을 태우고 가 우주 망원경을 수리했습니다. 허블 망원경의 어긋난 초점을 바로잡는 보조 장치를 끼워 넣었고 다행히 보수 작업은 성공적이었죠. 이후 허블 망원경이 보내온 140만 장 이상의 방대한 관측 데이터는 천문학 교과서를 새로 쓰게 만들었습니다. 당초 설계 수명은 15년이었지만 허블은 지금도 임무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건 우주 비행사들의 다섯 차례에 걸친 보수 덕분이기도 하죠. 우여곡절이 많아서일까요? 고쳐 쓴 때문일까요? 아니면 최초라는 타이틀 때문일까요? 이후 더 성능 좋은 망원경들이 등장했지만 우주 망원경 하면 여전히 허블이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간 카펜에 이어서 엘튼 존의 로켓맨 띄워드렸습니다. 이 음악 참 좋아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듣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지금 유영주님이 목표하는 완성도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우리와 닮은 허블 망원경, 건강하게 장수하길 바라면서요 하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그쵸? 허블 망원경. 우리가 왜 망원경, 우주 망원경의 역사 이제 점점 계속도 바뀌잖아요. 그런데도 허블 망원경, 그 허블이란 이름을 잊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추측이 가능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저는 그이 천문학자 허블 얘기도 거기에 또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천문학자 허블이 무덤이 없다고 하잖아요. 아내에게 우리는 모두 우주 먼지로 돌아가게 될 테니까 나를 아무 곳에나 뿌려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고 그의 아내가 남편의 유언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허블 우주 망원경, 그 허블 이름이 붙은 그 우주 망원경은 천문학자들이나 또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허블을 떠올릴 수 있는, 영원히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우주 묘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생각하면 이렇게 서사가 하나씩 붙기 시작하면 더 각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허블 망원경 얘기 전달을 해드렸어요. 하현상의 하이웨이 듣고 이제 읽기의 기쁨 만나러 갈게요.

0: 그때부터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2: 읽기 기쁨 시간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펼쳐볼 책은 인생, 허삼관 매혈기 이런 책들로 많은 사랑을 받은 중국 현대문학의 거장이죠. 위화, 위화의 산문집입니다. 산곡 미풍입니다. 소설가 위화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또 남편이고 아버지이고 하다는 것을 이 산문집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작가 특유의 유머 그리고 따뜻한 시선도 들어가 있어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렇게 좀 짧지만 강렬하게 만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표제작이죠.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부터 만나보시죠.

2월 하순, 나와 가족은 몹시 추운 베이징을 떠나 겨울 기후가 쾌적한 싸냐에 가서 친구가 빌려준 아나야 2차 아파트에 머물렀다. 아나야는 지양구의 산골짜기에 있는데 이곳의 지형은 좁고 길쭉하게 이어져 있다. 해질녘, 우리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산들바람을 맞았다. 먼 곳에서 첩첩이 굽이치는 산세를 바라보면 광활한 장관이요. 탁 트였고 후련하다. 단순히 시각적으로만 탁 트였고 후련한 게 아니었다. 살랑살랑 부는 산들바람을 맞으니 시원함과 느긋함이 느껴졌다. 골짜기의 산들바람은 부드럽고 맑았다. 친근하고 상냥했으며 몸으로 불어오는 기척이 마치 직접적으로 안부를 전하는 듯했다. 처음 여기 왔을 때 나는 썬큰 구조의 Y 호텔에 자주 갔다. 커피 한 잔을 시키고 스페인 식당의 긴 탁자에 앉아 스치는 산들바람을 느꼈다. 개방식 건축 구조 덕분에 산들바람은 자주

미세하게 변했다. 그것을 가만히 느끼면서 나는 단어 하나를 떠올렸다. 셰익스피어가 보낸 기억의 사신이 내게 와 알려준 것이었다. 셰익스피어는 본능적으로 바람과 자유를 한 구절로 엮었다. 템페스트에서 프로스페로는 에어리얼에게 말한다. 당신은 산 위의 바람처럼 자유롭군요. 트로일러스와 크레시다에서 아가멤논은 아이네아스에게 말한다. 바람처럼 자유롭게 말해보시오. 맞다. 자유다. 골짜기 산들바람이 뻥 뚫린 개방식 건축물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간다. 바람은 이곳을 자유롭게 드나들지만 벽체 구조가 이를 일정 부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에 자유롭고자 하는 욕구가 더욱 드러난다. 나는 아파트 베란다에서와는 다른 산들바람을 느낀다. 베란다의 산들바람은 솔직하고 시원시원하다. 한 방향으로 불고 나에게 불어올 때도 전혀 주저하지 않는다. 스페인 식당에서 부는 산들바람은 꼭 한 방향으로만 불지는 않는다. 또한 조금 망설이기도 하고 조금은 암시하는 듯도 하다. 때로는 정면으로 불어오다가 때로는 등 뒤에서 톡톡 건드린다. 마치 무언가를 표현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듯이. 이게 어떤 산들바람인지 설명할 정확한 표현을 찾지 못했다. 그저 아니다만 계속되었다. 두보의 강기슭에 가녀린 풀잎을 스치는 산들바람의 바람도 아니고 고변의 수정발이 움직이니 산들바람이 일었다의 바람도 아니다. 풍연사의 연못의 봄물에 물결이 일었네는 바람이 갑자기 부니 때문인데 너무 갑작스러우니 이것도 아니다. 바람이 세차게 휘휘 불고 역수는 차디찬에의 바람은 더더욱 아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산들바람은 자기가 평범하고 보잘것없다는 걸 알기에 겸손하고 신중하다. 그 겸손함과 신중함은 내가 소년 시절 무더운 여름날에 찾아다니던 천당풍과 닮았다.

미사 조노우치 더 리화 앙상블의 곡 버터플라이 듣고 왔습니다. 푸른 숲에서 나온 위화 산문집입니다. 산곡 미풍 오늘과 내일 읽어갑니다. 백도라지 번역가가 우리말로 옮겼고요. 천당풍 얘기가 등장했는데 이건 사전에서 찾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마 설명을 들으시면 아 그거구나 하실 겁니다. 이 책에 설명이 붙어 있는데 집의 앞뒤나 좌우를 뚫고 지나가는 바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건물이나 방의 맞은편 문과 창문을 열었을 때 공기가 이 통로를 따라서 직선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그 생기는 기분 좋은 그 자연풍인 거죠. 자연풍의 추억 우리 카페인 분들도 쭉 한번 찾아보시면 아 떠오르는 기억들이 많으실 겁니다. 인공바람의 추억도 많으실 거고요. 이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둘둘 말아서 어깨에 둘러매던 돗자리. 이게 내 소년 시절 여름 이미지다. 그때 우리 집은 하이엔 중학교 뒤로 이사해서 더 이상 병원의 영안실과 마주보지 않았고, 내 낮잠 장소도 영안실의 시원하고 비좁았던 시멘트 침대에서 바람이 잘 통하는 중학교 복도의 시멘트 바닥으로 바뀌었다. 여름 방학 때 나는 점심을 먹고 나서 자주 상의를 벗고 슬리퍼를 신고는 내 침대 위에 돗자리를 둘둘 말아 어깨에 맸다. 그러고는 연못을 지나 하이엔 중학교 건물의 복도에 들어가 천당풍을 찾았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바람의 방향이나 세기를 느껴본 다음 바람이 잘 드는 자리를 찾아 돗자리를 펴고 드러누워 잠을 잤다. 그러나 천당풍은 자유주의적인 바람이어서 이쪽에서 잠깐 불어왔다가 조금 지나면 잠깐 저쪽에서 불고 계속 불어오다가도 때로는 마치 선풍기가 정전을 맞닥뜨린 듯 갑자기 멈추었다. 내 소년 시절 여름날의 낮잠은 그래서 부족한 것 투성이었다. 때때로 눕고 나서 아직 잠들지도 않았는데 바람이 사라져서 다시 일어나 돗자리를 말고 바람이 통하는 곳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이쪽에서 바람이 한동안 부는 걸 확인하고 다시 누우면 갑자기 또 바람이 사라졌다.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다시 누웠다가 다시 일어났다가를 반복하다 보면 잠기운은 완전히 도망가 버렸다. 이게 천당풍이 내게 뚜렷이 남긴 기억이다. 지금은 천당풍이라는 이름만 겨우 남아있을 뿐 무더운 여름날에도 천당풍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산들거리는 바람은 더 이상 저 멀리 자연에서 산 넘고 물 건너 불어오지 않고 에어컨에서 인공적으로 불어온다. 어린 시절에 서늘한 인공 바람을 맞아본 적이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수동 인공 바람인데 그때는 집에 아직 선풍기가 없었고 에어컨은 들어본 적도 없었다. 그때 사람들은 여름날 저녁이면 바깥에 앉아 더위를 식히곤 했다. 한 손에 부채를 들고 부치면서 이웃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어렸던 나는 어른들의 대화를 열심히 듣는 척하며 부채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서서 잠깐 바람을 쐬었다. 부채를 붙이던 어른이 힘들어서 부채를 잠시 내려놓으면 여전히 부채를 붙이고 있는 다른 어른 옆에 가서 가짜로 집중하며 대화를 듣는 척하고 계속 바람을 쐬었다. 사람들이 웃으면 나도 따라 웃었다. 사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이곳의 골짜기 산들바람은 그때 하이엔 중학교 건물에서 불던 천당풍은 아니다. 여기서는 낮에는 골짜기를 타고 오르는 활승바람이 저녁에는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는 활강바람이 그치지 않는다. 길고 좁은 골짜기 지형이 준 선물이다. 그래서 내가 Y호텔 지하의 스페인 식당에서 긴 탁자에 앉아있을 때 느끼는 것은 산들바람의 드나듦이 아니라 산들바람의 섬세한 변화다. 그리고 산들바람의 알 수 없음은 나를 무한한 상상의 세계로 이끈다.

네, 오늘 만나본 책 위화의 산곡 미풍이고요. 그중에서 표제 산문입니다.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 만나봤습니다. 천당풍이라는 약간 낯선 이름도 기억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읽어드린 이 수동 인공바람 부채질이죠. 부채질. 이 부채질 할때이 아이였던 이 위화가 어른들의 대화 이게 잘 알아듣는 척 하면서, 가짜 집중을 하면서, 부채질 하는 그 부채 바람이, 다가오는 그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 메뚜기 뛰듯이 이렇게 지켰다는 그 부분이 참 너무 귀엽고, 재미나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이 작가의 부모님 두 분이 다 의사셔서 어린 시절에 병원 사택에서 살았는데, 그 위치가 영안실 바로 앞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읽어드린 부분에서 이제 영안실 뷰에서 이제 바뀌었다. 중학교 뷰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그 영안실 바로 앞에 살면서 늘 울음소리가 들리던 그 시절을 기록한 산문도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더 많은 위화의 산문 직접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내일까지 이 책은 읽어드릴게요. 아, 유영주님, 지금 산들산들한 바람이 불어서 이 상냥한 낭독이 친근하게 와닿아요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렇죠. 이 바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람은 책 읽을 때그 종이 사이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제일 좋아했는지 모르겠는데 읽다 보니까 아, 그런 바람도 있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모든 종류의 바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헤아리고 싶어지는 그렇게 만드는 글 아니었나 싶고요. 아까 유영주님이 어떤 사연에서 오늘 그 글과 일카도 그렇고요. 일카와 그 뒤에 붙은 곡 로켓맨이었죠. 이런 그 조합이 글과 음악의 조합이 너무너무 잘 어울려서 둘이 하이파이브 하는 것 같다라고 쓰셨던 그 표현도 너무나 반짝반짝해서 재미나게 읽었습니다. 홍은심님, 천당풍을 따라 돗자리이사 부채질하면서 이야기하는 어른들 사이를 오가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에 웃음 지었을 작가의 모습 상상하니 너무 귀엽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맞아요. 요런 아이들이 있죠. 굉장히 명민하게 있을 자리를 알고 지어야 할 표정을 아는 작가들. 3483 쓰시는 카페이님은 수많은 바람 이름들이 뭔가 다정하네요 하셨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다정함이 느껴지네요. 고님 낭독의 힘인 듯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낭독 아마 카페인 분들도 소리

확인해서 이렇게 책을 읽어보시면, 와, 이게 한줄한 줄, 정말 천천히 산책하는 기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실스 앤 크로프츠의 썸머 브리즈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가면 예고 드린 것처럼 조혜진 소설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권경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번 자정에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0: 빛의 호위, 환한 숨, 로기완을 만났다, 단순한 진심, 완벽한 생애 등의 작품으로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이들을 오래 바라보고 기억하고 이야기로 남겨온 작가입니다. 이번에 소설가 조혜진이 불러낸 이름은 누구일까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신작 소설 우리 새희를 출간한 조혜진 소설가와 함께합니다. 저도 카페인 분들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새 소설 들고 지금 북카페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조혜진 작가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조혜진입니다.
0: 와,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몇 년 만이에요?
1: 22년? 2021년에 김현 시인과 공동 에세이
0: 맞아요. 네,
1: 당신의 자리는 비워둘게요로 찾아뵙고, 그러니까 한 5년 만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때는 또 숙성 방송, 녹음 방송이었고 오늘은 맞아요. 생방송으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1: 네, 긴장됐습니다.
0: 아, 진짜요? 전혀 안 긴장하고 계신데요. 우리 카페인 분들, 특히 조혜진 작가님의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 오래 기다리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사연으로 활발하게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북카페 에디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그리실지도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눌게요. 오시는 마음 어떠셨어요? 이렇게 또 책 내고 소설책 내고 나서 그 또 독자분들 만나는 자리 이런 자리 나가실 때 기분이 어떠세요?
1: 당연히 설레는 마음도 있고 또 혹여 뭐 독서에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네.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이번에 우리 새희라는 소설을 쓰셨는데 읽고 나서 마음이 정말 많이 무너졌다가 다시 솟아올랐다가 네, 굉장히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 조혜진 작가님의 소설의 세계가 이거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이번 소설 쓰시는 마음이 어떠셨나요?
1: 이번 소설은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2조선인 자이니치 이야기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좀 외면 대온 혹은 외면하고 싶었던 역사의 한 페이지였죠. 그래서 네. 아픈 이야기가 맞고 저도 쓰면서 그런 아픔을 함께 느꼈지만 또 문학은 또 그런 아픈 이야기를 할 때 또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이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이 이야기를 쓰기로 마음먹었던?
1: 사실 처음에는 저에게도 제2조선인은 자이니치는 네. 저에게도 제2동포, 일본에 사는 교포, 동포에 지나지 않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서경식 선생님의 책을 접하면서 그분의 책을 좋아하게 되고 팬이 되면서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어떤 역사가 다 있구나라는 거를 좀 깨달았고 또 서경식 선생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들의 형 간첩 조작

0: 정치권의 연로되었던 그들의 형들의 서승서춘식의 책도
1: 네.
0: 읽으면서 한국이 그들에게는 이제 한국이 조국인데 보듬어 주지 않았구나. 환영하기는커녕
1: 네.
0: 그들이 왔을 때도 이용만 했구나라는 걸 많이 생각했죠. 그러면서 또 자이니치 소설가들도 뭐 좋아하는 소설가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책을 읽고 또 관련된 그런 이제 자이니치라는 하나의 영토를 좋아하게 궁금하니까 더
1: 네.
0: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소설을
1: 그렇죠.
0: 썼듯이 양영희 감독의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보게
1: 네.
0: 되고 김시종 시인도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또 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점점 뼈대가 만들어지고 확장되었던 것
1: 지금 언급한 그 이름들, 이제 모델이라고도 할수 있잖아요.
0: 네네네.
1: 에피소드는 이제 같지 않다라고 하셨지만, 이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하셨지만, 그 어떤 것들을 참고하고 하셨는지도 이제 소설 말미에,
0: 네,
1: 근데 책에
0: 맞아요.
1: 이제 붙어 있기도 합니다.
0: 네.
1: 근데 그것과 별개로 저는 한 10여 년 전쯤에 그 조혜진 작가님 그 단편 소설 중에서 사물과의
0: 아,
1: 작별,
0: 맞아요.
1: 네, 그 지하철 그 유실물 센터에서 일하는 그 주인공이 이제 고모의 그 사연을 풀어내주는 그 소설이었는데 그 단편을 제가 좀 좋아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쓰면서도 또그 단편에서
0: 맞아요.
1: 읽었던 문장들이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잃어버린 분실물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만 아무도 그것을 불러주지 않으면 정말 진짜 이제 잊히는 것이지만 이제 다시 이제 누군가 찾아가거나 불러주면 또 잠깐 이제 빛을 발하는 약간 조난 신호를 보내는 그런 분실물들.
0: 너무 너무 많이 디테일하게 기억하고
1: 아,
0: 계셔서
1: 저그
0: 깜짝
1: 부분이 너무
0: 놀랐어요.
1: 좋았었어요. 그래서
0: 감사합니다.
1: 그것이 이제 우리의 기억이나 어떤 사람의 인생 사연이다라고 하는 것과도 연관이 되는 건데 그 얘기가 많이 떠올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소설에도 이제 고모의 서군. 그래서
0: 맞아요.
1: 뭔가 이게 연결되는 게
0: 맞아요.
1: 느껴지면서 저는 조혜진 작가님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소설로 묶기 전에 꽤 오랫동안
0: 아, 맞아요.
1: 마음에 품고 사셨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연관이 좀 있는
0: 아,
1: 거죠.
0: 그렇죠. 그 서군 이야기 나오는 사물과의 작별도 서준식 서승 서경식 선생님의 형들 이야기를 알았기 때문에 쓸수 있었던 단편이었죠.
1: 네.
0: 근데 그때는 이제 그 형들의 간첩 조작 사건이 모티프가 되어서 그 단편을 쓰게 되었고 이번에는 좀어그 간첩 조작 사건뿐 아니라 뭐 북송
1: 네.
0: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자이니치라고 하면 대부분은 이제 강제로 갔죠, 일본에.
1: 그렇죠.
0: 물론 뭐 돈을 벌러 가기도 하고 공부하러 가기도 하지만 그건 역시 한국 그 당시 조선이죠. 조선에서 일할 곳이 없고
1: 네.
0: 돈벌 곳이 없으니까
1: 맞아요.
0: 공부할 곳이
1: 살기
0: 없으니까
1: 위해서,
0: 그렇죠. 그래서 간 거라기 때문에 반 강제라고 전 생각해요.
1: 네.
0: 그런 역사를 아우르는 좀더 광범위한
1: 그쵸.
0: 범위로 넓혀서 소설을 쓰게 됐죠.
1: 그러니까 이번 얘기에는 정말 그 많은 지금 언급하신 것들로 제주 4.3까지 다 이렇게 좀 아우러져 있습니다. 우리 아픈 역사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 이 책에 이제 그 주인공이 연주, 이 모든 이야기에 이제 그 중심에 연주라는 그 주인공이 있는데, 그 연주를 통해서 지금 세 가족의 그 역사가, 그 조부모 시대부터 쭉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작가님도 쓰셨듯이 공통적으로 공통 분모처럼 읽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 다음 세대, 내 자식은 전혀 차별이나 어떤 거 없이 살기를 꿈꾸는 부모의 마음으로 어떤 시도를 또 하기도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0: 그쵸.
1: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허망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아프기도 했고, 네 이런 이야기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용성님, 저는 인권활동가 서준식을 통해서 서경식 선생님 책을 읽고 팬이 되었고,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서경식 선생님 통해서 프리모 레비까지 다 찾아 읽게 됐어요.
0: 저도 성경 선생님 통해서 프리모레비도 좋아하게 됐죠. 저랑 비슷해요.
1: 맞아요. 이렇게 지금 관심을 갖게 되면 하나하나 눈을
0: 그쵸,
1: 뜨면서
0: 그쵸.
1: 네, 또 이렇게 따라가게 되죠. 1545 쓰신 카페인님, 조혜진 작가님, 단순한 진심 맞으시죠? 잘
0: 맞습니다.
1: 읽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렇게 와 조혜진 작가님 그거 쓰신 분 맞죠? 하면
0: 네.

0: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독자분들 중에서.
1: 네네, 조금씩 더 많이 생기고 있어서 감사하죠. 네.
0: 9110 쓰시는 카페인님, 조혜진 작가님 환영합니다. 5년 만이니 5배 환영합니다.
1: 5배 감사합니다.
0: 네, 5배. 이렇게 북카페에 오셔서 지금 이야기 들려주고 계십니다. 제목이 우리 새희잖아요. 네네. 제가 지금 주인공 연주, 이제 연주를 통해서 이야기가 풀려나가는 것인데, 제목은 우리 새희예요. 네, 우리 새희, 연주의 어머니죠.
1: 그쵸.
0: 네. 네. 이 제목은 처음부터 정해두신 건가요? 아니면 다 쓰고 나서 이렇게 제목으로 수렴이 된 건가요?
1: 자이니치 이야기를 쓰겠다고 마음 먹고 소설을 조금씩 구상하고 있을 때 이 제목이 떠올랐는데, 보통 소설을 쓰면서 제목이 바뀌기도 하고.
0: 그쵸.
1: 또 심지어 출간 직전에 편집자 선생님이나 뭐 다른 피드백을 받고 바꿀 때도 있는데. 네. 이번에는 처음 정한 제목을 바꾸지 않았고 바꿀 생각도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 우리라는 말이 이름을 앞에 붙으면 그게 소유격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너와 나의 새희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 안의 그렇죠. 느낌. 그리고 우리 누구야 라고 했을 때는 애틋한 마음까지 들어가는 것 같아요. 행복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0: 맞아요.
1: 그런 정말 한국에만 있는 어떤 좀 표현인데.
0: 그렇죠.
1: 그 세계로 대변되는 대표되는 자이니치를 우리가 한 번도 그렇게 보듬어 주지 않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좀 상기하고 싶어서 이런 제목을 좀 고집했습니다.
0: 그리고 이 세희, 그러니까 연주의 어머니 이름이 어떻게 어떤 과정에서 지어졌는지까지도 굉장히 그쵸. 정성스럽게 네. 그 이름을 작명의 과정을 네. 여기 적어두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이고 네. 예, 다 읽고 나면 진짜 우리 세희의 마음에 이르게 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어떤 구원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이름인데 그것을 제대로 못했죠, 우리가.
0: 네. 우리가 망각하고 외면했던 시간들이 그쵸, 그쵸.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조지현 님이 조혜진 작가님 처음 뵙네요. 자이니치 소재로 쓰신 소설이면 마음 깊이 쿵 다가올 책일 것 같네요. 기대하고 읽어보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음악은 어떻게 골라오셨나요?
1: 예, 첫 번째 음악은 조수미 님의 기차는 8시에 떠나네를 골랐는데 원래는 나나 무스쿠리가 원곡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조수미로 조수미 가수 조수미님으로 골랐습니다. 네. 네. 소설에서 이제 기차가 좀 중요한 소재이기도 하고
0: 네.
1: 또 소설 속 서정우가 자기 삶을 대합실로 많이 비유하고
0: 맞아요.
1: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 마지막 장면도 연주가 기차를 타고 떠나면서 그 선생님의 환상 환영을 보는. 그런 장면으로 끝나는 그래서 기차가 좀 중요한 어떤 소재이면서 또 대합실이 또 어떤 상징적인 공간이어서 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0: 맞아요. 그 서정우가 자기 삶을 대합실에 이렇게 비유하는 과정에서 평생을 그렇게 느끼고 사는 삶이란 어떤 걸까 또 감각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 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은 우리 새희를 출간한 조혜진 소설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북카페 에디션 무엇으로 그려주실지 정하셨나요?
1: 네, 아, 우주선,
0: 우주선?
1: 네,
0: 네.
1: 엄청 큰 우주선 말고 작은 우주선은
0: 아, 그렇죠. 어차피 종이 위에 들어간 작은 우주선. 작은
1: 네.
0: 우주선을 고르신 마음이 뭐예요?
1: 제가 좋아하는 그 미국 비평가 중에 수잔 손택이 있는데
0: 네.
1: 그분이 이제 독서를 작은 우주선에 비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려지잖아요. 우주를 여행하는 암흑 속을 여행하는 다
0: 네.
1: 완전 다른 세계로 가는 거잖아요. 완전히
0: 그렇죠.
1: 그런 독서를 하면서 완전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그리고 어쩌면 진공 상태 같은 그런 상태에서
0: 그렇죠.
1: 그래서 그 수잔 손택은 독서는 작은 우주선이라고 딱한 줄만 말했지만 그 그려지는 그 메타포 뒤에 펼쳐지는 풍경은 너무 광활하고
0: 네.
1: 심오해서 항상 마음에 담아두는 문장입니다.
0: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독서를 상징하는 그것입니다. 작은 우주선을 이렇게 그려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작은 우주선 에디션 사연 주시면 추첨해서 보내드릴게요. 방송 말미에 발표하겠습니다. 이 책을 펼치면 일단 그 주인공 연주가 전화를 받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일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영국에서 지금 센세의 전화를 받습니다. 선생님과 센세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1: 네.
0: 전화를 받는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1: 연주는 이제 미술 평론가, 미술 비평가로서 런던에서 열리는 관심 있는 미술가의 새로운 전시를 취재하러 온 상태예요.
0: 네.
1: 그 작품에는 제주 4.3이 연상되는 그런 제목도 있었고 그래서 좀더그 작품을 알아보고 싶어서 출장을 온 거죠, 일종의.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소설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세 섹션으로 나뉘어지고 그 첫째 날이 이제 선생님의 아내가 센스예요. 소설에는 왜
0: 네.
1: 선생님과 센스를 구분하는지 나오긴 하거든요.
0: 네.
1: 그 센스의 전화를 받으면서 얘가 맞죠. 선생님이 뭔가 안 좋구나. 왜냐면 그 시간에 전화할 일이 없는데.
0: 그렇죠.
1: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어떤 위급한 상황, 그렇지만 당장 갈순 없고

0: 계속 그 생각하면서 그 3일을 보내는 그런 내용이죠.
1: 맞아요. 그 선생님이 이제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 서정우라는 인물인 거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사이인 건데, 여기서 연주가 그 센세이한테 얘기하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서 바로 무슨 일이 생기면이라고 하는 그 말을 쓴 것이 혹시라도 센세이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았을까. 이것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섬세한 사람인 거고, 그리고 또 센세이도 그것을 마치 다 안다는 듯이 또그 다음 말로 품어주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이야기를 하나, 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정우 그 선생님과 센세를 통해서 알게 된 나의 어머니, 이 세희, 어머니의 그 인생이 내가 알던 모습과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좀 골라서 하고 이렇게 좀 주저주저했던 모습들도 기억을 하는데, 박력이 넘쳤다고 막 전사 같았다 그러고, 내가 알던 엄마랑 전혀 다른 모습을 자식 입장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삼자를 통해서 알게 될 때의 기분이 어떤가를 책을 통해서 천천히 이렇게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런 설정도 좀 계획을 하고 넣으신 거죠.
0: 그쵸. 그 이제 엄마는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현재 한국에 왔고, 또 연주를 낳아서 연주를 이렇게 키운 연주한테는 엄마, 그야말로 엄마인데, 그러니까 그 일본 분들이 한국어 할때좀 어눌하잖아요.
1: 네,
0: 우리도 일본말 하면 어눌하겠죠.
1: 그렇죠.
0: 그런 말투 때문에 엄마가 이제 같은 아파트 단지 엄마보다 비교적 젊은 엄마들에게서 이렇게 소외되고 눈치 보는 것을 지켜본 딸의 입장에서는 대학 시절에는 그런 그 박력 있는 모습이 있었다. 특히 시위에 나갔을 때,
1: 네.
0: 제 자이니치를 위한 시위였죠, 대부분. 그런 모습을 들었을 때 이제 딸로서는 좀 신기하기도 하고, 또 엄마의 삶을 더 알고 싶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요. 엄마가 자기함 안에 오래 보관했던 어떤 그 기억들을 하나하나 꺼내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연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렇게 박력 있던 엄마의 삶이 이 세희의 삶이 바뀌게 된 어떤 계기가 또 슬픈 역사가 있잖아요. 그 세희의 오빠 얘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쭉 읽어나가다 보면 첫째 날이 끝났, 아니, 이게 첫째 날이 끝난 거야? 싶을 정도로 이 역사 의 무게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얘기를 지금 연주는 영국에서 이제 그 출장 온 상황에서 접하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이 연주도 지금 편안한 상황에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도 또 인종차별을 경험하고 있죠.
0: 소설에서는 이제 자이니치를 향한 차별, 일본에서도 차별받았고,
1: 네.
0: 고국에 와서도 이용되거나 뭐 차별받았던 그 자이니치의 사연이 주로 나오지만, 사실 소설 속에 또 부수적인 인물들도 차별에서 자유롭지 않죠. 예를 들어서 제이비 리우 같은 경우도 혼혈이라는
1: 네.
0: 이유로, 그의 아내, 심지어 그의 아내는 폴란드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런 식으로
1: 맞아요.
0: 정말 이전 세계적으로 조금만 우리와 다르면 배제하고 차별하고 이런 것이 좀 점점 기본값이 되어가는 느낌,
1: 우리가
0: 확대되는
1: 방심하는
0: 느낌.
1: 순간 차별을 나도 가할 수 있는 존재가 될수 있는 거고. 네.
0: 그래서 연주 역시 지금 출장차 런던에 왔는데, 크고 작은
1: 네.
0: 뭐 커피가 늦게 나온다든지, 호텔 직원이 제대로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든지, 그런
1: 맞아요.
0: 크고 작은 그 차별을, 인종차별 같은 그런 것을 겪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쓴 것도 다 비슷한 맥락이었죠. 전
1: 그렇죠.
0: 세계적인 어떤 차별이라는 흐름.
1: 맞아요. 그런 순간들 아마 카페인 분들도 뭐 여행이든 출장이든 어떤 다른 공간에 갔을 때 경험하신 적이 많이 계실 것 같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진짜 내가 이방인이라는 느낌으로 너무나 작은
0: 맞아요.
1: 존재라는 느낌이 확 들잖아요. 그쵸?
0: 그리고 저런 시선이 어디에서 왔을까 궁금해요. 사실 그 영국에서의 그런 차별은 제 경험이 좀 많았는데,
1: 네.
0: 같은 이제 파키스탄이나 인도계로 보이는 어떤 그 직원이 그렇게 제 커피만 늦게 주고 이럴 때, 저분은 왜, 어찌 저런 차별이 어디서 왔을까 궁금해지는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1: 그쵸.
0: 그냥 기분이 나쁜 것도 있지만, 그분이

0: 역시 이민자일 텐데 왜 저런 마음을 저런 시선을 갖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1: 그렇죠.
0: 궁금해지는
1: 이런 고리들이 너무 많아서.
0: 네네
1: 근데
0: 맞아요
1: 사실 그것에 대해서 이 연주가 또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박력 있게.
0: 네네
1: 이야기 이제 알아가는 엄마의 영향을 좀 받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0: 아 맞아요
1: 했었고요.
0: 맞아요
1: 맞아요.
0: 엄마를 회상하면서 점점 더
1: 맞아요.
0: 네
1: 전사처럼 그 상황을
0: 네.
1: 좀 짚고 가기도 합니다. 이서우님이 얼마 전에 이 소설 읽었어요.
0: 아,
1: 다 읽고
0: 감사합니다.
1: 나서야 제목이 이해되더라고요.
0: 아.
1: 왜 우리 엄마가 아니라 우리 새희인지.
0: 그쵸, 네.
1: 맞아요. 이 연주가 얘기하잖아요. 마치 이 새희가 엄마가 여동생처럼 느껴지다라고도 했고, 나중에 이 소설의 끝에 가면 새희도 같이
0: 아,
1: 왔어요라고 얘기를
0: 맞아요.
1: 하는
0: 우리
1: 그
0: 새희도요.
1: 상황에 맞아요. 이르는데 그때 되면 진짜 그게 이 독자의 감정처럼도 느껴져요. 작가님 쓰시면서 우시진 않으셨나요? 독자로선 울게 되는데 작가로서는
0: 그게 여러 의견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두 개의 의견이 팽팽한데 제가 만나본 작가님들에 그래서 들었을 때 작가가 먼저 울어야 된다. 그래야지 독자도 울릴 수 있다. 이런 파가 있고
1: 그렇게 얘기가 이미 작가가 먼저
0: 네.
1: 울어야 된다.
0: 그래야 독자도 울릴 수 있다. 이런 파가 있고 안
1: 네.
0: 된다. 작가가 울면 무너진다. 이거 이 절제하는 그 어떤
1: 네.
0: 긴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반대하는 분도
1: 네.
0: 계셨어요. 저는
1: 각자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작가님은 어떠세요?
0: 저는 한 번만 울자.
1: 한 번은 울자.
0: 네,
1: 한
0: 한
1: 번만
0: 번은
1: 울자.
0: 네, 근데 뭐 실패할 때도 있고 그렇죠.
1: 네, 그렇군요. 지금 사연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음악을 한곡 듣고 와서 우리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0: 네, 이번에 골라온 곡은 게이코리라는 자이니츠 가수예요.
1: 네.
0: 네, 게이코, 일본 이름 리는 이제 한국 성을 그대로 쓰시는 거죠. 게이코리의 I Will Wait For You입니다.
1: 네, 듣고 가시죠.

0: 울타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소설 우리 새희를 품고 온 조혜진 소설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0786 쓰시는 카페인님, 조혜진 작가님의 소설들, 특히 빛의 호의, 로기완을 만났다, 단순한 진심, 환한 숨 이렇게 읽으면 작가님은 늘 타인을 이해하고 보듬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고 나면 따뜻한 품에 안긴 느낌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근사한 평입니다. 감사합니다.
0: 맞아요. 진짜 그 빛의 호의 얘기도 지금 잠깐 이게 나왔지만 여기에도 보면 그 이제 표제작 그 소설집 안에서 표제작인 빛의 호의 보면 그 이야기 속에 액자 속에 액자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얘기에서 보면 그 뭔가 나치의 그 광풍을 피해서 숨어 있던 그 오케스트라 단원이었었던가요? 그러니까 음악가에게 빵을 바구니에 담아서 이렇게 이제 식량을 넣어

0: 주는 사람이 거기다가 그 밑에 악보를
1: 네 자기 자작곡
0: 맞아요
1: 작곡한 악보 맞아요. 미완성된
0: 맞아요 미완성 악보를 넣어서 네네. 주잖아요. 근데 네. 그걸 그 안에서 연주할 수도 없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 그 악보를 넣어주는 그 힘으로 그 사람이 네. 암흑 속에서 조금 더 버틸 수 있었고 살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약간 그런 심장 같은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번 소설도 읽고 나면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우리 세희, 그 세희를 이제 일반 학교로 보내게 해주자. 역사의 어떤 그 굴레 안에 가두지 말고 세희는 그냥 일반 학교로 고등학교로 보내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세희 오빠가 내가 대신 북송 사업에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그 어떻게 보면 희망을 품고 이제 고향 그 가족의 뿌리인 거잖아요.
1: 그쵸.
0: 그 북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희는 그 오빠에 대한 어떤 그 복잡한 마음이 그쵸. 너무나 괴로운 마음이 있었을 거고 나중에 그 오빠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세희가 그러니까 주인공의 어머니가 오빠의 그 비참한 어떤 끝에 대해서 음악이 없어서 그랬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도 사실 어떤 것이 심장 같은 것인가를 좀 건드리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 네. 그쵸. 이제 그 자이니치, 북한이 고향인 자이니치로서 민족학교에 다녔는데, 그 네. 민족학교 교복 아시죠? 저게 하얀 저고리에 깜깜한 치마. 그 옷을 입고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또 차별을 받고.
0: 맞아요.
1: 그러니까, 일반 학교를, 고등학교로 일반 학교를 보낸 는 조건으로 그 아버지가 반대하니까 이제 오빠가 자진해서 그럼 내가 북으로 가겠다.
0: 네.
1: 그 당시 이제 북송 사업이라고 이제 자이니치를 북으로 가게 하는 이제 북한에서 초대를 하는
0: 그때
1: 거죠.
0: 교류가 있었던 거죠.
1: 그렇죠. 교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취지는 물론 뭐 조국에 와서 꿈을 뭐 펼쳐라 이런 젊은이들에게 네. 그런 취지였겠지만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어떤 그 취지는 좋았을지언정 그 나라 자체가 이제 자유가 좀 없고 그 음악도 그 오빠의 유일한 취미가 이제 팝송 듣는 거였는데
0: 맞아요.
1: 레코드 팝송 근데 영어로 된 음악을 듣게 해주진 않겠죠. 예, 그런 시련이 있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어떤 또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고 그러면서 연주의 엄마인 세희가 박력을 접고 어떤 저항의 기운을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렇게 애써 자이니치를 위한 시위에 나가고 조선어 선생님도 하고 여러 활동을 했지만 그런 과정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0: 네.
1: 어느 순간 그냥 막이 끊긴 느낌 인생의 막이 막이 내려온 느낌.
0: 네.
1: 그러면서 약간 자포자기한 상태가 아니었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썼죠.
0: 맞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북으로 간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선생님의 경우는 이제 그 그쵸. 형도 남으로 가잖아요.
1: 남으로 그쪽은 이제 전라도가 부모님이 전라도가 고향이니까 네. 남한으로 가는데 실제로 많은 제2조선인들이 그런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가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남한은 또 그들을 독재에 이용한 거죠. 예. 그러니까 남도 북도 사실은 자이니치 2세, 3세들의 그 젊은이들을 지켜주지 않았다고 보듬어주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이렇게 진짜 역사적인 우리의 너무 아픈 역사를 다루면서 특히 고심하셨던 부분, 좀 조심스러웠던 부분, 고민하셨던 부분이 어떤 거였을까 또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1: 그렇죠. 지금 말한 뭐 북송 사업, 뭐 간첩 조작 사건,
0: 네.
1: 또 뒤에는 4.3도 나오고
0: 맞아요.
1: 또 해방 공간의 그런 그 혼란 이런 것도 좀 다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객관적으로 일단 틀리지 않는지 어떤 연도나 뭐 세심한 것들
0: 그쵸.
1: 이런 것도 몇 번에 거쳐서 확인을 하고 정확한
0: 네.
1: 어떤 사건을 기반으로 해야 되니까
0: 맞아요.
1: 그러면서도 이제 그 역사 자체를 막 묘사하고 이슈된 어떤 문제의식을 꺼내기보다는 그 안에서 이제 인간의 얼굴로 뭐 연지의 외조부모인 박태식
0: 네.
1: 뭐 정순애 같은 그런 인간의 한 사람의 얼굴로 쓰려고 그 정말 그 인물이 인물의 우리의 역사를 오버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좀 세밀하게 묘사하려고 했어요.

0: 네, 그래서 이런 표현도 나온단 말이죠. 여기 보면 그들은 안심하기 위해 저마다 사력을 다했다 이런 구절도 나오는데 이런 문장도 너무 슬픈 거예요. 안심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야 되는 이런 마음들 그러면서 각자 저마다 그 너무나 힘들었던 시기들을 거쳐오고 그 얘기를 지금 연주가 이렇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몸으로 이렇게 감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가면 그래서 그 손에 대한 그런 어떤 묘사 이렇게 하는 손 저렇게 하는 손 마치 영화로 보면 진짜 그 화면만 딱 이렇게 클로즈업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기도 하고 몸으로 감각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런 게 정말 이 소설을 보면서 이게 멈춰 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구나라는 것도 좀 느꼈어요. 봉합해 주는 거. 상처를 그냥 헤집어 두는 것이 아니라 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거를 또 끌어안고 가는지까지 좀 제시하는 느낌이 들어서 힘들지만 또 마음이 따뜻해진 아까 작가님이 우리 카페인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따뜻한 품에 안기는 느낌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동시에 숙제도 있지만
1: 아, 네,
0: 네
1: 감사합니다.
0: 지금 문선영님 작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차별은 대부분 혐오로 이어져 안타깝고 아프네요. 조혜진 작가님 작품은 언제나 진정성을 건네주시네요. 작품을 쓰면서 한 번만 우신다는 마음자리 계속 생각해 봅니다. 하셨습니다. 한 번만 운다는 것은 약간 농담 섞어서 하신 거죠?
1: 아, 진짜 그렇게 노력은 해요.
0: 한
1: 안
0: 번만
1: 울려, 그러니까
0: 울려고.
1: 최대한 안 울려고 하는데
0: 네.
1: 어쩔 수 없이 울컥하는 순간이 있는데 아까도 그 얘기하면서 떠올렸는데 어디서 그랬더라? 떠올려 보니까 이제 정순애와 박태식이 부산에 가잖아요. 해방
0: 네.
1: 후에 그러니까 원산이라는
0: 아, 그 장면
1: 고향에.
0: 얘기하지 마세요. 너무 슬프, 그 장면 너무 슬퍼요. 아, 거기서? 네, 그
1: 예.
0: 부분에서?
1: 그래서 이제 근데 당연히 됐으니까 고향에 가려고 왔는데 박태식은 먼저 원산에 가기 위해서 도망하다가 잡혀가고 만신창이가 된 채로
0: 맞아요.
1: 이제 뭐 빨갱이라고 오해를 받았겠죠. 그래서 다시 정순애한테 갔는데 정순애가 처음에는 남편이 와서 어떻게 된 건지 알려고 이렇게 반겨줬는데 몸에 이렇게 고문 자국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 어느 때보다 서럽게 우는 그런 장면 쓸때좀 저도 모르게 많이 울컥했던 기억이 났어요.
0: 그렇죠. 읽을 때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지금 2살 아들까지
1: 네네.
0: 함께해서 어렵게 어렵게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일단
1: 네네.
0: 부산으로 간 건데 거기서 그냥 우리 돌아가자라고
1: 네네네.
0: 마음을 먹게 되잖아요.
1: 네네.
0: 이들이 여기에 이제 더 기대하지 말자
1: 조국에
0: 돌아가자.
1: 기대할 것이 없다. 그래서
0: 맞아요.
1: 그러면서도 또 아들은 또 조국에 보내려고 하는 그게
0: 그러니까요.
1: 약간 이제 소설에도 썼듯이 없는 날개를 찾는 번데기처럼
0: 네.
1: 고치 안에서 날개를 가진 적도 없으면서 날개를 꿈꾸는 꿈에서도 날개를 찾는 그런 게 비유했던 것
0: 희망을 놓고 싶지 않았던 작가님이 얘기하신 그한 번만
1: 같아요.
0: 운다에서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소설에서 눈물에 대해서 쓰신 부분도 그것도 좀 떠오르기도 합니다. 단지 슬픔이 증류된 책이 아니라고 쓰셨어요. 눈물에 대해서 수많은 감정이 복합적으로 뒤엉킨 실타래가 돼서 우리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 작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거 그게 이제 눈물이다라고 하신 것도 책을 읽으면서 쓰면서 아마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1: 잠깐 윤곤 작가님이 너무 공감해 주셔서 저도 우리 울컥했어요, 방금.
0: 아 지금 그렇죠. 이게 눈물의 힘입니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음악을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자우림의 스물다섯, 스물하나인데 그 소설 속에 그 서정우와 오세희도 20대에 만나요. 대학교 1학년, 뭐 2학년.
0: 맞아요.
1: 일본 나이로 하면 18, 20살에 만나고 이제 그 대학교에서 선후배로 만나죠. 그리고 그들의 부모, 서정우의 부모, 또 오세희의 부모도 젊은 시절이 있었고 그것도 이제 연주의 상상 속에서 그들이 겹치듯이 만나는 장면들이
0: 네.
1: 있어요. 그래서 또 유성철과 그의 아내도 이제 일본에서 어떤 젊은 시절에 만나기도 하고 그냥 그때 젊은 시절이 물론 연주는 건너 건너 세대이기 때문에
0: 네.
1: 본 적은 없지만 상상하는 그런 장면들이 전에 듣거나 상상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모두 그런 눈부신 젊음이 있던 그런 시절

0: 거를 저도 한번 떠올리고 싶어서 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또그 서정우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연주에게 책에 서명해 줄 때도
0: 맞아요, 맞아요.
1: 눈부시도록 젊은 연주에게라고
0: 아니, 선생님, 작가님,
1: 써주셨잖아요.
0: 저보다 더 자격하시네요.
1: 예, 네,

0: 너무 슬플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네. 그래도 네. 슬플 것이 분명한데요. 네. 그렇지만 너무나 재미있게 읽히기도 하고요. 이 이야기를 손에서 놓을 수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1: 그렇죠.
0: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더 전하고 싶으신지.
1: 그냥 뭐랄까요. 저도 소설을 읽으면서 잊힌 역사를 알아가는 게 네. 독자로서 좋더라고요. 좋다는 말로는 좀 부족하지만 예, 독자분들도 제가 서경식 선생님을 읽으면서 자이니치의 역사를 알게 되고 궁금해했듯이 이 소설을 읽으면서 함께 망각을 거부하고 그 어떤 지워져버린 혹은 지워져가는 그 역사를 함께 기억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0: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쵸? 지켜줄 네. 수 있는 네. 그 가장 기본적인 네. 행위인 거잖아요. 네. 망각을 거부하고 네. 기억하겠다라고 네. 하는 거. 7700 쓰시는 카페이님이 조혜진 작가님이 조그만 우주선 그려주신다고 해서 라이카 생각이 났어요. 네. 우주를 여행하는 듯한 독사의 경험, 자이니치 이야기는 더 궁금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잊지 말아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관심이 갑니다. 네. 라고 잘 전달이 된 것 같고요. 네. 정송강님은 조혜진 작가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름 앞에 우리를 붙이는 것이 이렇게나 다정한 우리말인가 이것을 또 새삼 마음 깊이 느끼게 됐다. 울림을 준다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1: 네. 아유, 하나하나 다 너무 감사하고 라이카 얘기하시니까 네, 저도 새삼 그 강아지가 생각나네요.
0: 그러네요.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궁금해요. 작가님 소설 속에 등장했던 그 다 뭔가 너무 마음이 가는 그런 인물들, 수많은 인물들, 그들의 삶들 이렇게 다 쓰시고 나서 그 한 편의 소설을 빠져나오실 때 어떻게 하세요? 다음 소설로 바로 점프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터널을 또 시간의 터널을 지나가시는지 네. 소설을 한 편 쓰고 나면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지
1: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렇지만 뭐 다음 작품으로 바로 가진 못했던 것 같아요. 항상 일정 기간은 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고
0: 네.
1: 근데 그 시간 동안 빨리 이 작품을 정리하고 다음 작품 가야지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그대로 두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0: 그러면 생각이 또 나잖아요.
1: 네네.
0: 이 지금 내가 만났던 방금 전에 그 인물들이 계속 네네. 나의 이상이 또 툭툭 네네.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1: 네네. 그냥 그것을 그냥 저는 그대로 두는 쪽이에요. 지금도 이태원 가면 뭐 단순한 진심의 나나가 네. 생각난다든지 뭐 홍콩 뉴스 보면 완벽한 생애가 떠오르고 네. 그런 거는 그냥 그대로 맞아 이런 그런 인물을 내가 썼는데 이러면서 그냥 생각을 그냥 그대로 두는 편이에요.
0: 같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냥 일상처럼.
1: 네네.
0: 하나하나 그 이름들 지어주실 때도 새희 이름 지어주던 여기 지금 부모님들 마음처럼 그렇게 네. 정성스럽게 지어주시는 거고요.
1: 네네. 가능하면 좀 의미를 생각하고 지으려고는 했던 것 같아요.
0: 그런 마음으로 쓰신 소설을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용기 내서 이 소설 읽으시길 바라고요. 지금 1867 쓰시는 카페인님. 소설가 분들은 자기 작품 캐릭터들이 자기 아들, 딸 같을 것 같아요. 다른 작품 준비할 땐 뭔가 전 작품 캐릭터를 독립시키는 느낌이라나요? 독립시키는 느낌? 지금 끌어안고 계속 같이 가시는 네네, 느낌인데요.
1: 그러진 않았던 아들, 딸이라고까지 생각 안 했던 것 같고.
0: 네, 자식 같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1: 그렇게까지는 네. 작품 자체가 그냥 뭐랄까 제가 만든 거긴 하지만 독립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작품 자체가.
0: 네.
1: 그래서
0: 내 소유가 아니다.
1: 네네.
0: 그렇죠.
1: 독자가 읽을 때 또 다른 작품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 네, 그런 마음까지 이렇게 지금 띄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우리 새희 작은 우주선 에디션 선물 받으실 분 0786 쓰시는 카페인님 그리고 문선영님 조지현님 세 분입니다.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선물방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꼭 바로 발송할 수 있도록 받으실 주소 연락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1: 네, 오랜만에 윤고은 작가님도 만나고 또 EBS 건물도 오랜만에 와서 반갑고 네, 그리고 초대해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우리 새희를 쓰신 조혜진 소설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이야기 듣다가 지금 김나은 님이요. 저 너무 슬퍼서 못 읽을 것 같아요. 어쩌죠? 라고 하셨는데, 지금 얘기를 잠깐 나눴을 뿐인데, 듣기만 해도

0: 진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1: 다음엔 또 언제 만나요?
0: 다음 5년 후에.
1: 5년 후에. 다음 작품이 5년 후는 아니죠? 네,
0: 모르겠지만.
1: 네. 네. 그렇지만 다음 책으로 네네. 또 우리 뵙게 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용구분 작가님 감사해요.
1: 아, 우리 조혜진 작가님 또 오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끝곡 D1스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You are my best friend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영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종이인 윈스턴 처칠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을 것 같지만 의외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꼴찌를 도맡아 했다는데요. 그런 처칠에게 아버지가 어느 날 책 한 권을 선물합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보물섬. 이 책을 읽고 독서의 매력에 빠지게 된 처칠은 매일 책 읽기만은 거르지 않았다는데요. 독서가 좋은 건 잘 알지만 책과 가까워지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처칠은 이런 독서법을 제안합니다. 책을 근처에 두고 그저 바라보기. 책과 친구가 되지 못하더라도 서로 알고 지내는 것이 좋다. 책이 당신의 내부로 침투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알고 지낸다는 표시에 눈 인사마저 거부하면서 살지는 말라. 어떤가요? 부담이 좀 덜어지지 않나요? 펼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읽고 싶은 책 한 권을 근처에 두고 문득문득 바라보면서 조금씩 친해지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윈스턴 처칠이 제안한 책과 친해지는 방법이었습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초급 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이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순두부와 도우데스카?
0: 순두부는 어때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는 어때요? 라는 상대방의 의견이나 상황 등을 물을 때 사용하는 표현인 나니나니와 도우데스카? 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어때?
1: 도
0: 어때? 라는 표현이에요. 어때요?
1: 도우데스카? 도우데스카?
0: 도우데스카? 라고 하면 됩니다. 산책.
1: 산포. 산포.
0: 우리말에서는 산책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어에서는 산보라고 하는 한자를 써가지고 산보라고 읽습니다. 유학생활.
1: 留学生活. 留学生活.
0: 유학생활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음으로 그대로 읽었어요. 留学生活. 유학생활입니다. 식사.
1: 食事. 食事.
0: 식사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食事. 조금 정중하게 표현할 때는요.
1: 오食事.
0: 오食事와 같이 食事 앞에 접두어 오를 붙입니다. 우리 식사는 식당에서 하잖아요.
1: 食堂.
0: 외래어로는요.
1: 레스토랑.
0: 레스토랑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마시는 차는요.
1: 오차. 오차.
0: 차가 차입니다. 그런데 접두어 오를 붙여서 일상생활에서는 오차라고 하죠. 주로 녹차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녹차라고 하는 단어도 따로 있어요. 녹차는요?
1: 緑茶. 緑茶.
0: 말차는요?
1: 抹茶. 抹茶.
0: 홍차는요?
1: 紅茶. 紅茶.
0: 마지막으로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우롱차는요?
1: 우롱차. 우롱차.
0: 다음 단어입니다. 신메뉴.
1: 신메뉴. 신메뉴.
0: 신. 새롭다라고 하는 한자어 그대로 음으로 신이라고 읽습니다. 신메뉴. 신메뉴인데요. 매일 바뀌는 메뉴. 일본어로 뭐라고 하죠?
1: 히가와리 메뉴. 히가와리 메뉴.
0: 히가와리 메뉴. 매일 바뀌는 메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에 여행 가시면 식당 앞에 겨우노 히가와리 메뉴라는 그런 안내판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매일매일 날마다 바뀌는 메뉴라는 뜻이에요. 다음 단어 볼게요. 불고기 정식.
1: 불고기 대식. 불고기 대식.
0: 불고기는 일본에서는 불고기라고 읽어요. 정식은 대식. 그래서 불고기 정식은 불고기 대식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어른.
1: 오토나. 오토나.
0: 아이, 어린이는요?
1: 고도모. 고도모.
0: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뭐뭐는 어때요? 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바로 일본어로는 나니나니와 도우데스카?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상대방의 의견, 의향이나 감상, 상태, 상황 등을 물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우리말로는 뭐뭐는 어때요? 에 해당하는데요. 뭐뭐는 어때? 라고 할 때는 나니나니와 너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단어 싹트기에 나온 단어로 연습해 볼게요. 산책.
1: 산포. 산포.
0: 산책은 어때?
1: 산포와 도. 산포와 도.
0: 산책은 어때요?
1: 산포와 도우데스카? 산포와 도우데스카?
0: 산포와 도. 산책은 어때? 정중하게 산포와 도우데스카? 라고 하면 산책은 어때요? 라는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유학생활로 연습해 볼까요? 유학생활.
1: 留学生活. 留学生活.
0: 유학생활은 어때?
1: 留学生活와 도. 留学生活は どう?
0: 유학생활은 어때요?
1: 留学生活は どうですか? 留学生活は どうですか?
0: 留学生活は どう? 라고 하면 유학생활은 어때? 정중하게 留学生活は どうですか? 유학생활은 어때요? 라는 표현입니다. 문장 키우기에 어떤 문장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식사 후에 가벼운 산책은 어때요?

0: 네.
1: 뭔가 아이디어 있어요?
0: 何か 아이디어 ありますか?
1: 순두부는 어때요? 건강에 좋고 인기가 있어요.
0: 순두부はどうですか?ヘルシーで人気がありますよ。
1: 아, 나도 순두부 정말 좋아해요. 그거 좋네요.
0: 아, 僕も순두부 大好きです。それいいですね。
1: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新メニューにプルコギ定食はどう?
3: 辛くないから大人にも子供にもいいですね。
2: もう一つは辛いスープがいいな。何かアイデアある?
3: スンドゥブはどうですか？ヘルシーで人気がありますよ。
2: ああ、僕もスンドゥブ大好き。それいいね。
1: 오늘의 가타카나 조각 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까요?
0: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1: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고요.
0: 밀크티, 밀크티.
1: 밀크티, 밀크티입니다.
0: 주스, 주스.
1: 주스, 주스인데요. 선생님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0: はい、エスプレッソ라고할때중간에조금이들어갑니다. 그리고 밀크티, 주스의 경우에는 자음 기호가 있으니 길게 끌어서 발음 연습 많이 해주세요.
1: 한번더 연습해 볼게요. 에스프레소,
0: 에스프레소,
1: 밀크티,
0: 밀크티,
1: 주스.
0: 주스.
1: 랜덤 박스 지식 학원은 한국에서는 수학, 영어, 피아노 등을 배우러 가는 곳을 모두 학원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에서도 학원을 직역해서 가쿠인이라는 단어가 쓰기는 하죠.
0: 네, 그런데 보통은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과 같이 학교 이름에 일부러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학교 성적을 올리거나 입시를 목적으로 하는 입시 학원이나 보습 학원은 일본어로 주쿠라고 합니다.
1: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학원이라고 부르는 거는 일본어에서는 주쿠라고 하죠. 그럼 피아노, 서예, 꽃꽂이, 요리 혹은 외국어 회화처럼 기술이나 취미를 익히는 곳은 이런 것도 주쿠라고 하나요?
0: 아닙니다. 교실이라고 합니다. 피아노 학원은 피아노 교실, 요리 학원은 요리 교실처럼 합니다.
1: 여러분, 일본어에서 입시 보습 학원은 주쿠. 학교 법인 명칭은 가쿠인, 그리고 기술 취미 학원은 교시즈와 같이 구별해서 사용하는 거꼭 알아주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 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EBS 오디오 악단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頑張りましょう!

그날 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창가에 앉아 몰아치는 폭풍우에 귀 기울였습니다. 자연이 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수업 시간 릴케는 처음으로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귀 기울였습니다. 소리가 실체를 떠나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음악이 물리적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예술임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릴케는 음악을 듣는 것은 존재와 세계를 연결하는 시적이고 영적인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듣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의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된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함께 마음의 스위치를 켭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0: 초급 일본어 이음입니다.
1: 야사시이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즈또 아타마가 이타인 데스.
0: 계속 머리가 아파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인 거예요 와 같이 어떤 사항에 대한 배경이나 이유를 설명하는 은 데스 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1: どうしたんですか? どうしたんですか?
0: どうしたんですか? 직역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렇게 보통형으로 얘기할 때는 どうした? 혹은 どうしたの? 와 같이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오후
1: 午後 午後
0: 오후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고고. 오전은요?
1: 고생. 고생.
0: 오전이라고 하는 한자어 마찬가지로 음으로 그대로 읽었어요. 고생이라고 하면 됩니다. 한 잔.
1: 이빠이. 이빠이.
0: 이빠이. 한 잔이란 뜻인데요. 부사로는 가득이란 뜻으로도 사용이 돼요. 다음 단어 볼게요. 이르다.
1: 하야이. 하야이.
0: 시간이 이르다란 뜻인데요. 이 하야이는요. 이를 조라고 하는 한자로도 하야이, 빠를 속이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해서도 하야이라고 있는데요. 선생님, 어떤 건지 구별 좀 해주시겠어요?
1: 하이, 이를 조차를 쓰면 시기나 시간이 빠르다 혹은 이르다라는 뜻이고요. 빠를 속자를 쓰면 속도나 진행이 빠르다라는 뜻입니다.
0: 발음은 동일하지만 한자로 의미가 달라지니 여러분 주의해야 되겠죠? 머리
1: 아타마 아타마
0: 아타마 머리입니다. 우리나라 동요에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신체 부위 일본어로 한번 알아볼까요? 머리
1: 아타마
0: 아타마입니다. 어깨
1: 가타
0: 가타 무릎은요?
1: 히자
0: 히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은요?
1: 아시
0: 아시입니다. 그런데 동요 끝에 보면 귀, 코, 귀 이렇게 나오잖아요. 선생님 귀는요?
1: 미미
0: 미미라고 하고요. 코는요?
1: 하나
0: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굴에 지금 귀하고 코만 배우니까 조금 아쉬워요. 눈은요?
1: 메
0: 메 입은요?
1: 그치
0: 그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아프다
1: 이타이 이타이
0: 이타이 이로 끝났습니다. 이 형용사가 되겠죠? 다음 단어 볼게요. 중요하다
1: 다이지다 다이지다
0: 다이지다 다이지라고 하면 중요 중요함이란 뜻이고요. 다를 붙여서 다이지다라고 하면 중요하다란 뜻의 나 형용사가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다이지다 말고도 다양한 나 형용사가 있잖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1: 하이, 다이지다 외에도 두 개 정도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중요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객관적으로 비중이나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이세츠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다이세츠다는 감정적으로 소중하고 아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다이지다라는 말은 주관, 객관 두 가지 모두 포함한 표현인데요. 큰일이나 심각성을 나타낼 때에도 사용합니다.
0: 여러분, 우리말에 중요하다란 뜻의 일본어의 나 형용사는요. 다이지다, 주요다, 다이세츠다 이렇게 세 개가 주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뜻 구별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단어 볼게요. 시험.
1: 시켄. 시켄.
0: 시켄. 시험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시켄인데요. 외래어로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1: 테스토.
0: 테스토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배경이나 이유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은데스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해요. 은데스는 원래 노데스의 회화체 표현이에요. 여러분, 노는요. 형식명사로요. 우리말에서는 것의 의미예요. 그래서 직역하면 뭐뭐인 것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어떤 사항에 대한 배경이나 이유를 설명

0: 설명하거나 상황을 강조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상대방에게 관련 설명을 요구할 때는 뭐뭐은 데스까와 같이 하면 되겠죠? 응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형식 명사인 노의 회화체 표현이고요. 따라서 명사 수식형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명사에 연결할 때는요. 원래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 수식할 때는 노로 수식하잖아요. 그런데 은 데스 예 형태에서는 명사 뒤에는 나가 연결돼서요. 명사 난 데스와 같은 형태가 되는 것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단어 싹틔우기에 나온 단어로 연습해 볼게요. 맵다.
1: 가라이. 가라이.
0: 매워요. 매운 거예요.
1: 가라인 데스. 가라인 데스.
0: 가라인 데스. 가라이 이형용사입니다. 이형용사가 명사 수식할 때는요. 기본형인 이의 형태로 수식하면 되죠. 그래서 가라인 데스. 직역하면 매운 거예요 라는 뜻이지만 문맥에 따라서 뭐뭐인 거예요 로 해석하면 조금 어색한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매워요 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이번에는 나 형용사인데요. 좋아하다.
1: 스키다. 스키다.
0: 좋아해요. 좋아하는 거예요.
1: 스키난데스. 스키난데스.
0: 스키난데스. 여러분, 나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요. 이름이 나 형용사잖아요. 나의 형태로 수식해야겠죠? 그래서 스키난데스. 직역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입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문맥에 따라서 뭐만 거예요 굳이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좋아해요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답니다.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게요. 상대방이 라면을 먹으며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보고 왜 그래요?
1: どうしたんですか? どうしたんですか?
0: どうしたんですか? 어째서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どうしたんですか? 응이 뭐뭐 것이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직역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뭔가 상대방에게 왜 그런 건지 좀 설명 좀 해줄래?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왜 그래요? 일본어로 どうしたんですか? 그랬더니 라면이 좀 매워요.
1: 라멘가 ちょっと 辛いんです. 라멘가 ちょっと 辛いんです.
0: 라멘가 라면이 ちょっと 좀 辛いんです. 매워요. 여러분, 辛いんです. 직역하면 매운 거예요? 잖아요. 그런데 이 문맥에서 라면이 좀 매운 거예요?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라면이 좀 매워요. 하지만 일본어에서 이렇게 은, 데스가 사용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지금 A가 왜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이유를 설명하기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라 인 데스 끝에 은 데스를 사용해서 설명하는 느낌을 보강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 더 볼게요. 상대방이 편의점에서 단 과자를 많이 사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단 것을 좋아해요?
1: 아마이모노가 스키난데스까? 아마이모노가 스키난데스까?
0: 아마이모노가 단 것을이라는 의미죠. 아마이, 달다, 이형용사는 이의 형태로 뒤에 명사 수식합니다. 그래서 아마이모노가 단 것을 스키난데스까? 직역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좋아해요? 정도로 충분합니다. 다만 일본어에서 스키난데스까와 같이 은데스까로 질문을 하면 아 뭔가 나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키다, 좋아하다 앞에는요. 대상을 나타낼 때 가격 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동암기 꿀팁 살펴볼게요. 앞서서 은데스는 명사 수식형에 연결된다고 했는데 명사에 연결할 때는 명사 난데스와 같이 나의 형태로 수식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예문으로 확인해 볼게요. 지금 바빠요?
1: 이마 이소가시이데스까?
0: 이마 이소가시이데스까? 그랬더니 네, 오후부터 회의거든요.
1: 하이, 고고카라 가이기난데스.
0: 하이, 네. 고고까라 오후부터 가이기난데스 회의거든요. 이때 응은 거로 해석이 되고 있네요. 가이기 명사고요. 은데스 이때 응은 형식명사이기 때문에 원래라면 여러분들이 가이기 논데스라고 하고 싶겠지만은 이때

0: 는 가이기난데스라고 해야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은데스를 사용해서 질문에 답해 보는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오늘 밤 한 잔 어때요?
1: 공야 이빠이 도데스카?
0: 공야 오늘 밤 이빠이 한 잔 도데스카? 어때요? 대답해 볼게요. 아침 일찍 일이 있다.
1: 아사 하야이.
0: 아사 하야이. 아침 일찍 일이 있거든요.
1: 아사 하야인데스.
0: 아사 하야인데스. 아사 하야이 이 뒤에 은데스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미안해요. 내일 아침 일찍 일이 있거든요.
1: 스미마센. 아시타 아사 하야인데스.
0: 스미마센. 미안해요. 아시타 내일 아사 하야인데스. 아침 일찍 일이 있거든요. 라는 뜻입니다. 미안해요. 오늘 밤은 좀 내일 아침 일찍 일이 있거든요.
1: 스미마센. 공야와 쪼또 아시타 아사 하야인데스.
0: 스미마센. 미안해요. 공야와 쪼또 오늘 밤은 좀 아시타 내일 아사 하야인데스. 아침 일찍 일이 있거든요. 라는 뜻입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로 넘어가 볼게요.

0: 네, 무리잖아요, 이데스카. 무리다, 무리이다라는 표현이죠. 무리가 아니다, 무리대화나이라는 표현이고 회화체에서는 대화의 축약형인 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무리잖아요, 무리가 아니다, 무리잖아요,です. 무리가 아닙니다, 무리잖아요,ですか. 무리 아닌가요? 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에, 무리잖아요,ですか.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아레, 지우산, 가오이로가 와루이데스요?
3: 하이, 아사카라 즈또 아타마가 이타인데스.
2: 에, 소레와 타이헨, 하야쿠 병원에.
3: 데모, 쿄와 다이지나 시켄난데스.
2: 에, 무리잖아요,ですか.
0: 지금 들은 이 대화문 세 번 이상 반복해서 듣고 따라해보세요. 말하기 실력이 금방 좋아질 거예요. EBS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 초급 일본어에서 이 대화문만 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타카나 조각 모음, 오늘의 가타카나를 알아볼게요.
1: 코라, 코라,
0: 코라, 음료죠? 콜라입니다.
1: 사이다, 사이다,
0: 사이다, 사이다고요.
1: 소다, 소다,
0: 소다, 소다입니다.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하이, 모두 자음이 들어가고요. 특히 콜라는 리을 받침 없이 발음해야 합니다.
0: 랜덤박스 지식, 이름 속에 담긴 계절, 쯔의 유래. 장마는 5월 오키나와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이 장마를 한자로 쓰면 매화매 그리고 비우 즉 매우라고 쓰는데요. 일본어로는 뭐라고 읽죠?
1: 즈유라고 합니다.
0: 즈유라고 하죠. 선생님 그 즈유 유래에는 크게 두 가지 설이 있다고 하던데요.
1: 네, 첫 번째로는 한자 뜻 그대로 매실이 익어가는 시기에 내리는 비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비가 자자 음식이나 옷에 곰팡이가 피기 쉬운 시기를 가리키던 바이유라는 말에서 더 어감이 좋은 한자로 매실 매차를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왜 바이유가 아닌 쯔유라고 읽게 되었을까요?
1: 네, 이는 초목에 맺힌 빗방울이 이슬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어로 이슬은 쯔유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0: 여러분, 이 빗방울, 쯔유, 이슬이 떠오르시나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어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0: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1: Mayu,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2: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1: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2: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1: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2: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1: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타블렛도가 호시
0: 태블릿을 갖고 싶어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엇 무엇을 갖고 싶다라는 말하는 사람의 욕구나 소망을 나타내는 가 호시 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살펴볼까요? 갖고 싶다, 바라다.
1: 호시 호시
0: 호시 여러분 뭘로 끝났어요? 이로 끝났습니다. 이형용사 활용을 하겠죠? 우리 오랜만에 이형용사 활용 연습 해볼까요? 갖고 싶다.
1: 호시
0: 갖고 싶습니다.
1: 호시 데스.
0: 갖고 싶지 않다.
1: 호시쿠 나이.
0: 갖고 싶지 않습니다.
1: 호시쿠 나이 데스.
0: 혹은
1: 호시쿠 아리마센.
0: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음료.
1: 노미모노. 노미모노.
0: 노미모노. 이 노미라고 하는 부분에 마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모노라고 하면 사물, 물건이죠. 그래서 노미모노, 음료입니다. 음식은요?
1: 다베모노, 다베모노,
0: 다베모노. 타베 이 부분에 먹는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모노 연결해서 다베모노, 음식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탈 것.
1: 노리모노. 노리모노.
0: 노리모노라고 하는데요. 이때 노리 요 부분에 타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모노 연결돼서 노리모노 탈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자기 나
1: 지붕 지붕
0: 나 자신을 가리킬 때 지붕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죠. 차갑다 혹은 냉정하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1: 冷たい
0: 冷たい 차갑다, 냉정하다 라는 의미의 이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찬물은요?
1: 冷たい水
0: 라고 하면 되죠. 이 형용사는 이 기본형 이해 형태로 뒤에 명사 수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물은 冷たい水. 이 冷たい는 냉정하다 라는 뜻도 있다고 했어요. 냉정한 사람.
1: 冷たい人. 冷たい人.
0: 冷たい人라고 하면 되겠네요. 우리 반대말도 알아볼까요? 따뜻하다.
1: 暖かい. 暖かい.
0: 뜨겁다.
1: 暑い. 暑い.
0: 모두 이형용사입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수영복.
1: 水着. 水着.
0: 水라고 하면 물입니다. 그리고 키라고 하면 의복이거든요. 미즈 그리고 키 연결돼서 복합 명사를 이뤘어요. 그래서 뒤에 키는 땡땡. 그래서 미즈기 수영복이란 뜻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수영복을 입으면 거기에 걸맞게 수영 모자도 쓰잖아요. 일본어로는요?
1: 水泳帽.
0: 수영모라고 하는 것을 음으로 그대로 읽어요. 그래서 水泳帽 혹은 외래어로요?
1: 스위무캡프. 스위무캡프.
0: 스위무캡프라고도 합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생일 선물.
1: 단조비 프레젠토. 단조비 프레젠토.
0: 단조비라고 하면 생일이죠. 프레젠토, 선물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져서 아예 하나의 단어. 생일 선물, 단조비 프레젠토가 되었습니다. 그럼 생일 파티는요?
1: 단조비 파티. 단조비 파티.
0: 단조비 파티라고 하면 되겠네요. 적다.
1: 스크나이. 스크나이.
0: 적을 소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해서요. 양이나 정도가 적음을 나타냅니다. 스크나이. 그럼 작을 소를 사용해서 크기가 작다는요?
1: 지사이.
0: 지사이라고 하면 됩니다. 마지막 단어죠. 도대체.
1: 이따이. 이따이.
0: 이따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무엇 무엇을 갖고 싶다는 표현인 나니나니가 호시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호시라고 하는 표현은요. 갖고 싶다, 바라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무엇 무엇을 갖고 싶다 라는 뜻을 나타낼 때는 나니나니가 호시라는 형태를 사용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욕구나 소망을

나타내는데요. 명사에 연결되고요. 갖고 싶은 대상을 나타낼 때 우리말로는 무엇무엇을, 뭐뭐를 이라고 해서 뭔가 조사 오를 쓰고 싶지만 일본어에서는 나니나니가 호시이와 같이 조사 가.

0: 당은 해야, 그리고 을에 해당하는 조사는 오라고 하는 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말에 을을 해당하는 조사는 일본어로 오라고 하던데, 그래서 해야오, 갖고 싶다는 호시이니까 해야오 호시 이렇게 쓰고 만세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호시이의 대상은요, 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야가 호시이와 같이 표현해야 되는 거죠.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음료,
1: 노미모노, 노미모노.
0: 음료를 갖고 싶다, 즉 음료를 마시고 싶다라는 뜻이죠.
1: 노미모노가 호시이, 노미모노가 호시이.
0: 노미모노가 호시이, 음료를 갖고 싶다. 직역은 그렇지만 실제 의미는 음료를 마시고 싶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호시이 앞에는요, 가라고 하는 조사를 쓰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한번 연습해 볼게요. 내 방을 갖고 싶어.
1: 지분노 헤야가 호시이, 지분노 헤야가 호시이,
0: 지분노 헤야가 호시이. 지붕이라고 하면 나 자신, 스스로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방이라고 하면 와타시노 헤야가 호시 쓰고 싶겠지만, 내가 사용하는 나만의, 내 스스로의 이런 의미를 강조해서 표현할 때는 지붕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지붕노 헤야가 호시, 내 방을 갖고 싶어. 여러분, 호시의 앞에 대상은요, 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호시이는 이 형용사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용사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정중하게 내 방을 갖고 싶어요 라고 하면요.
1: 自分の部屋が欲しいです.
0: 自分の部屋が欲しいです 라고 하면 되겠죠. 다음 문장 볼게요.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싶어요.
1: 冷たい飲み物が欲しいです. 冷たい飲み物が欲しいです.
0: 冷たい飲み物が欲しいです. 冷たい, 시원하다, 차다라는 의미의 이형용사. 명사 수식하고 싶을 때는요, 이의 형태로 수식하면 되죠. 그래서 冷たい 飲み物, 시원한 음료. 그런데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싶어요. 이건 결국 시원한 음료를 내가 가져야지 그걸 마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冷たい 飲み物が 欲しいです 와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싶다라고 하면 冷たい 飲み物が 欲しい 라고 하면 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호시이는 이형용사. 그래서 이형용사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정중하게 나타낼 때는 어미 이 뒤에 데스 연결해서 호시이 데스와 같이 표현하면 되겠죠. 자동하기 꿀팁 살펴볼게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호시이는 이형용사 활용을 합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게요. 갖고 싶다,
1: 호시이.
0: 갖고 싶지 않다,
1: 호시くない.
0: 갖고 싶습니다,
1: 欲しいです.
0: 갖고 싶지 않습니다,
1: 欲しくないです. 欲しくありません.
0: 앞서 내 방, 自分の部屋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 自分の部屋 넣어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내 방을 갖고 싶다,
1: 自分の部屋が欲しい.
0: 내 방을 갖고 싶지 않다,
1: 自分の部屋が欲しくない.
0: 내 방을 갖고 싶습니다,
1: 自分の部屋が欲しいです.
0: 내 방을 갖고 싶지 않습니다,
1: 自分の部屋が欲しくないです. 欲しくありません.
0: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무엇무엇을 갖고 싶다란 표현 나니나니가 호시이를 사용해서 질문에 답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뭘 갖고 싶어?
1: 나니가 호시이,
0: 나니가 호시이. 뭘 갖고 싶어? 여러분, 호시이 이렇게 끝을 올리면 의문형이 되는 거죠. 호시이, 갖고 싶다, 호시이, 갖고 싶어가 되었습니다. 혹은 노를 연결해서 호시이노의 형태로 갖고 싶어란 뜻도 나타낼 수 있어요. 대답해 볼게요. 귀여운 수영복,
1: 가와이 미즈기,
0: 가와이 미즈기. 귀여운 수영복을 갖고 싶어,
1: 가와이 미즈기가 호시이,
0: 가와이 미즈기가 호시이. 여러분, 호시이의 대상은 가라고 하는 조사를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멋진 물안경,
1: 가꼬이 고글을,
0: 가꼬이 고글을. 멋진 물안경도 갖고 싶어,
1: 가꼬이 고글을모 호시이,
0: 가꼬이 고글을모 호시이. 여러분, 호시이 앞에는 대상을 가를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경우에 아, 가를 쓰는구나, 그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무엇

0: 것을 갖고 싶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다를 쓰는 거예요. 지금 나온 것처럼 뭐뭐도 갖고 싶다라고 할 때는 도에 해당하는 조사, 뭐를 사용하면 되겠죠? 우리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뭘 갖고 싶어?
1: 何が 欲しい?
0: 귀여운 수영복을 갖고 싶어.
1: 可愛い 水着が 欲しい.
0: 뭘 갖고 싶어?
1: 何が 欲しい?
0: 멋진 물안경도 갖고 싶어.
1: かっこいいゴーグルも 欲しい.
0: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로 넘어가 볼게요.

0: 실력이 금방 좋아질 거예요. EBS 오디오 악당 생생대화문 초급 1번어에서 이 대화문만 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타카나 주강 모음, 오늘의 가타카나 단어를 알아볼게요.
1: 비르, 비르,
0: 비르, 맥주입니다.
1: 와인, 와인,
0: 와인, 와인이고요.
1: 위스키, 위스키,
0: 위스키, 위스키인데요. 선생님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하이, 비르는 중간에 자음이 있으니 발음할 때 주의해 주시고요. 위스키는 다섯 박자로 위스키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우리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맥주,
1: 비르,
0: 와인,
1: 와인,
0: 위스키,
1: 위스키.
0: 랜덤 박스 지식, 말과 사슴이 만든 단어, 바까. 일본 미디어, 특히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흔히 접하는 단어 중 하나로 바보라는 뜻의 바까가 있습니다. 한자로 말, 마와 사슴, 록을 쓰는데요. 바보, 어리석음을 뜻하는 이 단어에 왜 상관없어 보이는 두 동물이 등장하는 걸까요?
1: 하이, 이 표기의 유래는 중국 진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의 환관 조고가 신하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해서 환제에게 사슴을 바치며 말이라고 성인 일화에서 지록 위마, 시로크 이바라는 사자성어가 탄생했는데요. 당시 사실대로 사슴이라고 말한 충신들은 처형당했고 이후 말과 사슴은 도리에 맞지 않는 상황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불교의 산스크립트어 발음을 한자로 빌려 썼다는 학설도 존재하지만 이 고사성어 이야기는 단어의 유래를 이해하는 가장 직관적인 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0: 여러분, 바까에 왜 말과 사슴이라고 하는 한자가 사용됐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인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 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お疲れ様でした。

고님, 몇 달 전에 읽어주셨던 그 책 제목이 뭐였죠? 이럴 땐 무슨 책이 좋을까요? 이 노래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오늘 우리 딸 생일이에요. 반말 축하해주세요. 저 요즘 힘들어요. 응원이 필요해요. 어떤 질문이든 답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이든 못하는 것 빼고 다 해드립니다. 축하, 응원, 위로, 명랑, 쾌활, 진지, 진솔, 밥, 친구까지 다 해드리는 곳. 여기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입니다.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기다릴게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2: EBS 초급 중국어.
1: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老师.
1: 복습 많이
3: 살길이다.
1: 두 문장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더 삐끗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 이 바지 한번 입어보고 싶어. 하나, 둘, 셋.
3: 我想试一下这条裤子.
1: 바지 기억나세요? 裤子. 양사가 뭐죠? 하나, 둘, 셋.
3: 条.
1: 그렇죠. 52페이지 복습했습니다, 방금. 더 큰 사이즈 있어요, 없어요?

0: 有没有 大一号的?
1: 이런 문장은 통으로 암기하셔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써먹을 수 있다. 그죠, 여러분? 내 지갑이 없어졌어. 오늘 7강 제목입니다.
0: 我的钱包不见了.
1: 여기에도 통으로 암기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살펴보시죠. 오늘 이치라이 카인샤. 자, 지갑 발음하실 때 지엠바오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조금 힘을 빼시면 어떨까요? 한번 들어볼게요.
0: 지엠바오.
1: 네, 지엠바오. 약간 여러분들께서 쌍비읍이 너무 강해서 지엠바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선생님, 쌍비읍과 비읍의 중간은 지엠바오 어때요? 지엠바오 괜찮습니까?
0: 괜찮습니다.
1: 너무 힘드시면 지갑을 그냥 두고 다니세요. 지엠바오 다 좋긴 합니다, 여러분. 힘을 빼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만나다.
0: 见.
1: 우리가 라디오 끝날 때마다 뭐라 그러죠?
0: 부见, 부산.
1: 요거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어요.
0: 是的.
1: 네, 어렵죠. 네, 직역을 하면은 만나지 않으면 흩어지지 않는다. 의역하면 너 올 때까지 기다릴게. 또 만나자 이런 말이에요.
0: 没错.
1: 네, 见. A, 见, B. A가 B를 만나다. 오늘 근데 이 见이 약간 다른 뜻으로 쓰입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하지 마라.
0: 别.
1: 오지 마.
0: 别来.
1: 먹지 마.
0: 别吃.
1: 동사 앞에 위치하니까 어려운 말로 부사죠. 네. 그다음 조급해하다, 서두르다.
0: 着急.
1: 着急. 서두르지 마.
0: 别着急.
1: 그렇죠. 着急 앞에 쓰셔야죠. 책상, 테이블 뭐 다 됩니다.
0: 桌子.
1: 일성경성 엄마를 생각하시면서 마마 이 발음과 똑같죠?
0: 桌子.
1: 네, 이 억양을 기억하세요. 일성경성. 또 일상경성이에요. 먼저 읽어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진짜로. 여러분, 먼저 하세요. 오.
0: 真的.
1: 그렇죠. 我真的喜欢你. 들리시죠? 我真的喜欢你. 뭐예요?
0: 真的吗?
1: 아, 당연하죠. 真的, 真的, 真的. 자, 어디 어디에 있다?
0: 在.
1: 선생님은 EBS에 있다?
0: 老师在 EBS.
1: 선생님 진짜로 EBS에 있다니까?
0: 真的在.
1: 네, 真的在.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
0: 这儿.
1: 너무.
0: 太.
1: 太는 무조건은 아니지만 70-80%는 안 좋은 상황에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20%는 또 좋은 상황에 쓰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세요? 왕 선생님. 일상생활에서 타이 뒤에 좋은 거 나쁜 거 거의 반반 쓰십니까? 어떠세요? 선생님 언어 습관에선.
0: 你说的对.
1: 아, 맞습니까?
0: 不太好的用的比较多.
1: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많이 쓴다. 이 말씀을 하시네요. 오, 다행입니다. 찾아냈어요. 찾아내다.
0: 找到.
1: 다오를 빼면 그냥 찾다 해요. 找到는 찾고 싶은 걸 찾아냈다. 이 找到의 특성상 보통 러를 쓰겠죠. 여기 썼네, 렌즈. 아이고, 찾았다. 找러가 아니에요.
0: 找到了.
1: 找러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찾아 나섰다 해요. 네, 찾았다. 找到了.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못 모면 됐어. 자, 요거는 우리가 문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볼게요. 처음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원어민 선생님들 발음 들어볼게요. 워먼 이치 라이 티니샤.
2: 第七课，我的钱包不见了。我的钱包不见了。别着急，看看桌子上有没有。啊，真的在这儿。太好了，找到了就行。我的钱包不见了。
3: 别着急，看看桌子上有没有。啊，真的在这儿。太好了，找到了就行。
1: 내 지갑이라고 하니까 그냥 我钱包 해서 괜찮아요. 사실은 사람과 사물을 잃을 때는 더를 쓰는 게 좋아요.
0: 没错.
1: 나의 지갑이 없어졌어.
0: 我的钱包不见了.
1: 자, 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56페이지 단어에서는 见, 보다, 보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원래 만나다의 뜻이 있는데 오늘 왜 그 페이지에 보다, 보이다라 써있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不见了를 한 단어로 암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오세요. A 不见了.

0: A가 갑자기 없어졌어 이런 말이에요.
1: 시다.
0: 갑자기란 말도 저는 감히 써놓고 싶어요. 진짜. 네. 어? 핸드폰이 없어.
1: 手机不见了.
0: 이렇게 말이죠. 언제까지 어디서 쇼지사이 날 이렇게 쓸 겁니까 이제 그죠? 부지엘러 엄청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에이 부지엘러 암기하시면 분명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
1: 别着急.
0: 한번 봐봐.
1: 看看.
0: 책상 위에 있는지 없는지.
1: 桌子上有没有?
0: 그렇죠. 한번 봐봐. 책상 위에 있는지 없는지.
1: 看看桌子上有没有?
0: 좋습니다. 아, 진짜 여기 있네.
1: 啊. 真的在这儿.
0: 진짜 여기 있네. 真的在这儿. 여기서 아 발음하실 때 일성 체크돼 있다 그래서 아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아, 真的在这儿.
0: 너무 잘 됐다지만 의역하면 정말 다행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太好了.
0: 그렇죠. 안 좋은 상황에 많이 쓰지만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도 쓸수 있습니다. 타이하울러. 타이디엘러 많이 쓰는데 당연히 생략 가능합니다만 보통 쓰죠. 타이하우 됩니다만 타이하울러를 보통 씁니다. 선생님도 많이 쓰십니까?
1: 当然了.
0: 좋아요. 찾았으면 됐지.
1: 找到了就行.
0: 이 문장 구조예요. 찾았으면 됐지. A 하면 됐지 뭐. A, T-O, 싱. 지우가 아니라 아유 사이에 오너서 T-O 잊지 마시고요. T-O, 싱.
1: 是的,韩国人常说,알면 됐지.
0: 네가 알면 됐어.
1: 알면 됐어.
0: 그 중국어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1: 知道就行.
0: 知道就行. 싱 대신에 당연히 같은 말로 호환할 수 있는 게또 있습니다.
1: 可以.
0: 可以 혹은 하오. 네. 에, 땡땡땡 지오싱, 땡땡땡 지오하오. 다 호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왕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지오可以도 당연히 되고요. 다시 한번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볼까요? 따라하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我们一起来听一下.
2: 我的钱包不见了.
3: 别着急, 看看桌子上有没有.
2: 啊, 真的在这儿.
3: 太好了. 找到了就行。
2: 我的钱包不见了。
3: 别着急。 看看桌子上有没有。
2: 啊, 真的在这儿。
3: 太好了。 找到了就行。
0: EBS 초급 중국어 58페이지 어퍼 포인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물로만 예문을 들었는데 사람한테도 쓸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어.
1: 那个人突然不见了.
0: 突然, 갑자기 이런 뜻이죠, 여러분. 내 휴대전화가 없어졌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1: 我的手机不见了.
0: 왜 제가 다시라 그랬냐면 아까 본문 때 우리가 쇼지 예문을 했잖아요. 그죠? 워더 쇼지. 사람과 사물을 잃을 땐 덜을 쓰시면 좋습니다만 일상생활에서는 워 쇼지 해도 괜찮습니다. 강아지가 없어졌어.
1: 小狗不见了.
0: 강아지 중국어로
1: 小狗.
0: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 샤오 그다음 반삼성 샤오고. 오유는 어예요. 샤오고 아니고 샤오고. 잊지 마시고요.
1: 제일 무서운 거 뭔지 알아요?
0: 뭐요?
1: 钱不见了.
0: 돈 없어진 거. 끔찍합니다. 근데
1: 是的.
0: 중국에서는 이제 이런 말 없어요. 거의 안쓸것 같아요. 왜냐면 돈을 실제로 다 갖고 다니지 않잖아요, 이제.
1: 아, 对.
0: 그죠?
1: 现金一般不带.
0: 현금 보통 안 가지고 다닌다
1: 是的.
0: 말씀하시네요. QR코드로 찍으니까. 어쨌든 그 문장 자체는 끔찍하네요. 돈이 없어졌다. 그죠? 네. 좋아요. 말하지 마. 하지 마라. 비에 집어넣어서 해볼게요. 말하다가 원래 한 글자잖아요. 슈어. 근데 두 글자로 말하다. 슈어. 말. 명사. 화. 집어넣어서.
1: 说话.
0: 네. 말하지 마.
1: 别说话.
0: 백화점에 가지 마. 백화점 모르신 분들 외우시고요.
1: 商场.
0: 오. 비에 취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1: 别去商场.
0: 선생님, 백화점을 이거 말고 또 다른 표현도 있죠?
1: 百货商场.
0: 오, 다 많이 쓰는 말이죠.
1: 可以的.
0: 당연히 일상생활에서는 짧으니까 그러면 샹창을 많이 씁니까?
1: 是的.
0: 아, 좋아요. 커피 좀 그만 마셔라.
1: 别喝咖啡了.
0: 자, 비에 뒤에 러가 있는 경우는 여러분 그 동작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보통 러를 씁니다. 먹고 있는 사람한테 먹지 마라고 한번 해볼게요.
1: 别吃了.
0: 백화점 가고 있는 사람한테 가지 말라고 해볼게요.
1: 别去商场了.
0: 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좋습니다. 哭。

0: 호수가 되는 지름길 59페이지 뭐가 많아요?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 칠라의 카인샤. 오늘 이 수업 들으시기 전에 표라는 말을 중국어로 할 줄 아셨습니까? 영화표 할 때 표.
1: 표.
0: 나 표 샀어.
1: 我买到票了.
0: 동사 뒤에 따오는 그 동작의 성공과 목적 달성을 강조합니다. 네, 我买票了만 하시면 따오를 빼면은 그냥 표 샀다. 표를 산 행위에 그냥 집중을 하는 거고 여기서 따오는 내가 사고 싶은 표를 샀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1: 是的.
0: 네, 나 그 사람 봤어.
1: 我看到那个人了.
0: 오, 보고 싶은 사람 봤나 봐요. 나 윤우님 봤어. 我看到윤우님了.
1: 어, 是吗?
0: 실제 본 적 있나요?
1: 真的吗?
0: 아니요, 假的. 가짜입니다. 그리고 부정문이 이해가 잘 돼요, 이게. 자, 찾다가 중국어로
1: 找.
0: 안 찾았다.
1: 没找.
0: 그 찾는 행위를 아예 안 한 거죠.
1: 음흠.
0: 찾아 헤맸어요. 근데 결국 못 찾았어요.
1: 没找到.
0: 그렇죠. 이렇게 메이 동사 따오는 그 동사를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예요. 좋습니다. 장난감을 중국어로
1: 완쥐.
0: 완쥐라고 합니다. 제 유 발음 잘하세요? 주 아니고 쥐입니다, 여러분. 완쥐. 아직 장난감을 못 샀어.
1: 还没买到玩具.
0: 동사 뒤에 따오 쓴 거 보니까 지금 메이 동사 따오죠? 사고 싶었는데 못 산 거죠?
1: 没错.
0: 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오는 동사 자체로 쓰이면 도착하다란 말이 있지만 이렇게 동사 뒤에 있으면 결과 보호로서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더 안 좋은 소식은 동사 뒤에 따오가 이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다라고 할 때도 따오를 쓸 수 있죠, 선생님?
1: 是的.
0: 그래서 우산 같은 거, 너 내 우산 봤니? 이럴 때 보통 칼러마 이렇게 안 해요. 칼러마.
1: 네. 你看到我的雨伞了吗?
0: 어, 雨伞. 우산입니다. 줄여서
1: 伞이라고도
0: 합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해볼까요, 우리? 너 내 우산 봤니?
1: 你看到我的伞了吗?
0: 어? 못 봤어. 자, 뭘까요? 못 봤어. 하나, 둘, 셋.
1: 没看到.
0: 그렇죠. 거기서 만약에 따오를 빼볼게요.
1: 没看.
0: 싸움 나는 거예요. 내가 네 우산을 왜 봐? 안 봤어. 일부러 안 본 거죠.
1: 네. 네.
0: 그 위력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실감하셔야 됩니다. 지금 왕 선생님과 저와 함께한 예문에서 따오는 우연을 강조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요. 60페이지 표현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오먼 이치라이 카인샤.
1: 好,一起进入深化练习.
0: 그 Q&A 게시판에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치진루 생활练习 이게 무슨 뜻인지 물어보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1: 네,是的.
0: 아, 무슨 뜻인지라기보다 뭐라고 말씀하신 건지.
1: 음흠.
0: 네, 재밌네요. 이치, 함께 진입하다.
1: 진루.
0: 심화 연습.
1: 생활练习.
0: 네, 어쩜 이렇게 중국어를 이렇게 청량하게 하시는지 너무 부럽습니다.
1: 오, 네,
0: 우리 피디님도 지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너무 네, 우리 왕 선생님 발음은 참 듣기가 너무 좋아요.
1: 와, 我好开心呀.
0: 아, 너무 즐겁다고 하시네요.
1: 네.
0: 네, 아 정말입니다. 真다 이럴 때 쓰는 거죠. 真다. 열쇠를 중국어로
1: 钥匙.
0: 열쇠가 없어졌어.
1: 钥匙不见了.
0: 네, 요새 뭐 지문 인식한다고 하지만 차키는 다 이거 쓸 수 있잖아요. 네, 나 너무 걱정돼.
1: 我很担心.
0: 걱정하다, 担心 잊지 마시고요. 삼성, 삼성 나올 때마다 여러분께 상기시켜드립니다. 앞에 가이성. 我很担心.
1: 걱정하지 마.
0: 아, 뭡니까 그럼?
1: 别担心.
0: 그럼 이 딴신의 특성상 보통 러를 많이 쓰겠네요. 걱정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니까.
1: 是的.
0: 그래서
1: 别担心了.
0: 이렇게 가는 거죠. 오, 그래서 don't worry, be happy 할 때 别担心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네, 영어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1: 对呀,你很厉害.
0: 아, 영혼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 선생님. 뭐만 하면 리하이라고 하시는데.
1: 真的很棒.
0: 네, 빵. 很 빵이 뭐냐면 여러분, 대단하다 이런 말입니다, 역시.
1: 짱이다.
0: 빵은 무조건 좋은 뜻이에요. 리하이는 안 좋은 뜻에 정말 대단하다 이런 말일 수도 있고요, 그죠?
1: 这里是好意思.
0: 네, 여기서 좋은 뜻입니다. 가지 마.
1: 别走.
0: 거기에서 날 기다려.
1: 在那儿等我.
0: 또 삼성 삼성이에요. 在那儿等我. 삼성이 마지막 글자면 올리지 마세요. 等我. 딱 끊어주는 센스. 오늘 나 그 연예인 봤어.
1: 今天我看到了那个明星.
0: 내일의 스타. 明天 할 때 明. 별성자죠. 싱. 아, 이게 연예인이에요. 明星.

0: 좋습니다. 이렇게만 보시면은 이 3번 예문은요. 보고 싶은 그 연예인을 봤다란 말이 될 수도 있고 지나가다 우연히 본 걸 수도 있는 거네요.
1: 시다.
0: 다 되는 겁니다. 문맥상 여러분들께서 파악하시면 됩니다. 내일 오시면 됩니다.
1: 明天来就好.
0: 여기서 본문 그대로 하면 how 대신에 sing을 써보겠습니다.
1: 明天来就行.
0: 따라하고 계시죠? 지금 안 따라하신 것 같아요. 같이 따라할게요. 선생님 먼저 다시 한번 해주세요.
1: 明天来就好.
0: 시작. 明天来就好.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아직 그 책을 안 산 게 아니라 사고 싶었는데 못 샀어.
1: 还没买到那本书.
0: 还没买到那本书. 이렇게 막 발음하다 보면 나번 하다가 나번. 발음을 교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따오의 위력을 아시겠죠? 여기서 따오가 없으면 일부러 안 산 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따오 결과 보호가 중요하다는 거죠. 61페이지 실력 따지기도 꼭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말 귀찮으시면 번호라도 써서 여러분들이 답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62페이지에 보시면 HSK란 무엇일까? HSK 최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0 버전이 새로 또 나왔어요.
1: 是的.
0: HSK 선생님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보나 마나 뭐 최고급 6급 혹은 9급 나오겠지만 네. HSK가 절대 한석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뭐의 약자예요?
1: 한유水平考试.
0: 중국어 수준 고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중국 이제 TMI인데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중국 대학 졸업할 때 졸업 요건이 9급 이상을 반드시 따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1: 那你考到了几级?
0: 그때 10급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1: 오, 很厉害.
0: 네, 11급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11급.
1: 是的.
0: 네, 아주 재미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6급이 제일 높은 거고 3.0 버전이 생기면서 9급도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동기 유발을 위해서 한번 따보시는 것도.
1: 对呀, 跟我们一起学习之后去考试吧.
0: 아, 정말 너무 너무 도움 될 거예요. HSK가 회화랑은 좀 별개가 될 수 있겠지만 독해 실력과 듣기 실력이 엄청나게 향상됩니다. 정말입니다. 꼭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我的钱包不见了.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3: EBS 초급 중국어.
2: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4: 大家好,我是王老师.
2: 복습 많이
4: 살길이다.
2: 두 문장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나 그 연예인 봤어. 60페이지 저만 볼 수 있어요. 아무도 보지 말고 말씀하세요. 하나, 둘, 셋.
4: 今天我看到了那个明星.
2: 좋습니다. 연예인을 중국어로
4: 明星
2: 배웠습니다. 내 지갑이 사라졌어.
4: 我的钱包不见了.
2: 하이라이트 패턴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히 패턴이

0: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A 부티넬러 요거 지금 복습 두 문장 잘 돼 있는 분들 8강 너 무릎 왜 그래?
1: 네 시가이 쩜말러?
0: 방금 복습했던 부티넬러 시즌 2입니다. 쩜말러 요것도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단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만 이치라이 카인샤. 네, 무릎을 중국어로
1: 시가이.
0: 네, 지금 외국인이 한국어로 무릎 배우는 거예요. 시가이. 이것도 일성사성일 때 일성을 높이 잡아야 뒤에 사성이 편해요. 시가이. 좋습니다. 어떻게, 왜 라고도 쓰입니다.
1: 怎么?
0: 어떻게 먹는 거예요? 怎么吃?
1: 没错, 네. 怎么吃?
0: 어떻게 공부하는 거예요?
1: 怎么学?
0: 네, 怎么学习?도 괜찮고요. 이게 때에 따라서는 왜라는 말도 있어요. 니 어째 안 먹니?
1: 你怎么不吃?
0: 이렇게 어째서 안 먹는 거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은 사실 이렇게 배울 거예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세 글자로?
1: 怎么了?
0: 네, 역시 무조건은 아니지만 보통 안 좋은 상황에 많이 쓰입니다. 갑자기 막 울고 있어요, 친구가. 어?
1: 怎么了?
0: 이렇게 너 왜 그래? 니 怎么了? 이런 식으로 말이죠. 날씨 왜 이래?
1: 天气怎么了?
0: 이렇게 말이죠. 방금 막
1: 깡차이
0: 주어 앞뒤에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니 깡차이 혹은 깡차이니 다 됩니다, 여러분. 넘어지다, 자빠지다.
1: 쇠
0: 그렇죠, 쇠 그, 아니, 선생님, 자빠지다란 말도 아십니까?
1: 팅고
0: 아, 팅고 들어보신 적 있대요.
1: 对的.
0: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자빠지다. 네, 중국어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한자도 좀 어렵고 발음도 쉽지 않아요. 쇠가 아니라 쇠, 그죠?
1: 没错.
0: 네, 한번 뭐뭐 해보다 단골 단어입니다.
1: 이샤.
0: 그래요. 심각하다, 중대하다. 이게 지금 한자를 좀 아시는 분들은 엄중이란 뜻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오시면 잘 우리가 못 사용합니다. 그냥 심각하다, 안 좋은 건 다 갖다 붙이세요. 무조건 안 좋은 뜻이에요.
1: 엔종.
0: 상태가 좀 안 좋습니까? 엔종마. 다 엔종라.
1: 很 엔종.
0: 그렇죠. 할래 말래라고 할 때 앞에 많이 쓰는 표현.
1: 要不要?
0: 같이 갈래 안 갈래?
1: 要不要去?
0: 要不要一起去?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一起 함께 집어넣어서 병원을
1: 医院
0: 일성사성일 때 일성 높이 잡으세요. 医院 이런 식으로 괜찮아, 별일 없어, 没事 얼화 빼고 해볼게요.
1: 没事
0: 선생님은 얼화를 보통 씁니까 안 씁니까?
1: 我用的
0: 아, 사용하신답니다. 没事 좋아요. 그다지 별로
1: 不怎么.
0: 와우, 이 不怎么는요 형용사 앞에 쓰이면 비슷한 말로 不太와 거의 비슷한 말이죠.
1: 是的.
0: 별로 안 피곤해, 不太累 같은 말.
1: 不怎么累.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별로 안 좋아, 기분이 不太好 같은 말로
1: 不怎么好.
0: 이렇게 말이죠. 아프다.
1: 疼.
0: 아프냐, 疼마, 나도 아프다. 뭐에 疼? 이 드라마 아세요?
1: 是的,我看过.
0: 네, 다모. 옛날에 아프다, 疼마, 疼. 좋아요. 이 단어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눈을 감고 옆에 페이지 보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먼 이치 라이팅이샤.
2: 第八课. 你膝盖怎么了?
3: 刚才摔了一下。严重吗?
2: 要不要去医院看看?
3: 没事儿,不怎么疼。你膝盖怎么了? 刚才摔了一下。严重吗?
2: 要不要去医院看看?
3: 没事儿。 不怎么疼.
0: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A 부지엘러, A가 없어졌어에 이어서 A 짜말러 여러분께 필기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A 왜 그래? A 무슨 일이야? 네 무릎 왜 이래?
1: 네 시가이 짜말러?
0: 그렇죠. 네 시가이 짜말러. 방금 잠깐 넘어졌어.
1: 刚才摔了一下.
0: 방금이란 말은 정말 많이 사용하겠죠? 刚才, 我刚才 앞에 我가 빠진 거죠, 여러분. 재밌는 건 이 이샤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동안 저희와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이샤가 한번 뭐 해보자, 잠깐 뭐 해보자, 하세요라는 말로 많이 썼잖아요. 잠깐 뭐 와봐, 일로. 라이샤.
1: 是的.
0: 여기서는?

0: 잠깐 넘어졌어라고 할 때도 이렇게 이시아가 쓸 수 있구나. 잠깐 넘어졌다 할 때 그 잠깐의 의미가 있는 거네요. 이시아가 그죠?
1: 시다. 或者是 좀 뭐뭐하다.
0: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러 뒤에도 이시아가 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통해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한 거야?
1: 옌종마.
0: 옌종마. 그러니까 우리는 엄중하다는 말을 안 쓰잖아요. 잘 일상생활에서 뉴스에서나 많이 보죠. 사안을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쓰이는 빈도가 아니에요. 엄청 많이 쓰는 말입니다. 심하다 이런 말입니다. 옌종마. 아니면 병원 가서 한번 볼까?
1: 要不要去医院看看?
0: 아, 정말 재밌는 게 이 칸칸이 한국어랑 똑같아요. 우리도 병원 가서 한번 봐봐 그러잖아요.
1: 是的.
0: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게 너무 전 중국어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한국어랑 비슷한 이런 개념이 너무 많아요. 사랑해요, 중국어. 네.
1: 怎么突然?
0: 갑자기. 괜찮아.
1: 没事.
0: 아, 그렇게 막 아픈 거 아니야.
1: 不怎么疼.
0: 不怎么疼. 네, 不太疼. 일상생활에서 HSK 높은 급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사실 이 뿌점마보다 부타이를 많이 써요.
1: 맞죠.
0: 뿌점마가 좀 더 어려운 버전인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인들은 어때요? 이 뿌점마를 쓴다고 해서 조금 더 아, 이 사람은 좀 고급 어휘를 구사한다. 이런 말을 쓰진 않죠.
1: 글쎄요.
0: 네, 그렇죠.
1: 대박.
0: 선생님 본인은 어때요? 뿌점마랑 부타이 사이 솔직히 어떤 걸 더 많이 씁니까? 별로 안 아파 이럴 때.
1: 不太疼,不怎么疼. 비슷해요.
0: 아, 비슷합니까?
1: 是的.
0: 그럼 그 말은 상대적으로 이 뿌점머의 비중도 크다는 거네요.
1: 是的,也很口语的.
0: 아, 매우 회화적인 표현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부타이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한번 이치 라이팅이샤.
2: 你膝盖怎么了?刚才摔了一下。严重吗?要不要去医院看看?没事儿。 不怎么疼。 你膝盖怎么了?刚才摔了一下。严重吗?要不要去医院看看?没事儿。不怎么疼。
0: EBS 초급 중국어. 너 얼굴이 왜 그래?
1: 你的脸怎么了?
0: 제 중국 친구들이 저에게 망했던 말이에요. 너 얼굴이 왜 맨날 왜 그 모양이지?
1: 我的朋友也常常问我.
0: 아, 선생님한테?
1: 네. 어젯밤 라면 먹으면 아. 第二天他们问我.
0: 지금 저한테 제가 말씀드린 예문은 농담식으로 너 정말 못생겼다 이런 식으로 너 얼굴이 왜 그러니? 그렇게 말하는 거고 선생님은 진짜 얼굴 왜 그래? 부었네 얼굴이 좀?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휴대폰 왜 이래?
1: 你的手机怎么了?
0: 액정이 잘 안 켜지나 보죠? 이럴 때 쓸 수 있죠. 너희 둘 왜 그래? 말도 안 하고 대면대면 하다잉.
1: 你们两个怎么了?
0: 你们两个人 굳이 人을 안 써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우리도 너네 두 사람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너네 둘.
1: 是的.
0: 똑같은 거죠. 할래 말래라고 할 때 요거는 초급 중국어 저희와 3월부터 하신 분들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겐 복습입니다. 3월부터 하신 분들은 배웠습니다. 너 차 마실래 말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차 한 잔? 오케이? 차 마실래? 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패턴이에요.
1: 你要不要喝茶?
0: 지금 해석은 여러분들에게 좀 1차원적으로 도와드리기 위해서 마실래 말래라고 되어 있지만 밑에도 살까 말까라고 되어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차 마실래? 라고 할 때 정말 많습니다. 네, 이 표 살까?
1: 我们要不要买这张票?
0: 마이 올라간 순간 틀린 거예요. 뒤에가 사성이니까 要不要买这张票? 이렇게 확실하게 반삼성 买这张票 확실하게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표 한 장 할 때 장이 양사가 되겠네요. 장 한국어랑 비슷해요. 우리 한 장, 중국은 한 장.
1: 네. 이장.
0: 이장. 67페이지 여러분들에게 배신을 할 때가 왔습니다. 배신을 할 때가 왔다? 좀 말이 이상한가요?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죠. 오만 이칠라이 카인샤. 분명히 유쾌하게 배운 것 같은 뿌잠머가 얘가 또 좀 복잡할 때 쓰임새가 있습니다. 뿌잠머 뒤에 형용사가 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타이와 비슷한 뜻입니다. 일단 예문 보시죠. 그 영화 그렇게 막 재밌지 않네.
1: 那个电影不怎么好看.
0: 당연히 같은 말로 부타이好看 호환할 수 있습니다. 재밌다, 好看. 따로 끄집어내서 외우시고요. 오늘의 요리는 그렇게 막 안 매워.
1: 今天的菜不怎么辣.
0: 당연히 不太辣.

0: 해도 괜찮습니다. 이 와중에 차이, 띠에잉, 하오칸, 라 다 습득하셔야 됩니다. 재밌는 건 이 뿌 점머 뒤에 동사가 올 때예요, 선생님. 선생님, 하와이 자주 가십니까? 아우, 나 가본 적 없어라만 하지 마시고요. 자, 자주 가시는 분입니다. 원래.
1: 와, 뿌 점머 취?
0: 그래요, 뿌 점머 취.
1: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요, 뿌 점머 취. 지금 딱 벌써 의미를 파악하셨습니다. 당연히 중국인이시니까. 뿌 점머 취 뭐예요? 자주 안 간다예요.
1: 시다.
0: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형용사 앞에 있었던 부타이랑은 좀 달라요, 느낌이. 자주 안 한다예요. 너 그 중국의 유명한 그 야식으로 유명한 또 마라롱샤 자주 먹니? 아, 뿌 점머 치. 너무 매워서 뿌 점머 치 하면 뭐예요?
1: 不经常吃.
0: 아, 不经常吃. 자주 안 먹는다 이런 말이죠.
1: 对.
0: 아, 재밌네요. 자, 예문 갑니다. 나 운동 자주 안 해.
1: 我不怎么运动.
0: 자, 운동 발음할 때 여러분. 윈동, 입을 가로로 버려서 윈동, 윈동 다 알아들어요. 예쁜 발음이 아니에요. 다시 들어보세요.
1: 윈동.
0: 윈동. 약간 입술을 동그랗게 말아보세요. 윈동. 그게 더 예쁜 발음이에요. 원래 운동이 힘들잖아요. 쉽게 발음하시면 안 돼요. 그는 요즘 책을 잘 안 읽어.
1: 他最近不怎么看书.
0: 당연히 같은 말로 아까 우리 왕 선생님께서 발음하신 不经常으로 호환할 수 있습니다. 不经常 검색해 보시고요. 탄산음료 중국어로 아셨습니까?
1: 汽水.
0: 汽水. 좋아요. 잘 안 마셔. 집어넣어서.
1: 不怎么喝汽水.
0: 오, 我 집어넣어서 해볼게요.
1: 我不怎么喝汽水.我不怎么喝汽水.
0: 삼성이 마지막 글자면 올리지 마시고요. 汽水. 너무나도 좋은 발음을 가지고 계신 왕 선생님께서 발음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따라해야죠. 너무너무 좋은 순간인 것 같습니다. 68페이지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好,一起进入深化练习.
0: 너 눈 왜 그래?
1: 네 엔징 쩌말라?
0: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 니 올라가야죠. 네 엔징 쩌말라? 여러분, 검색 타임이 왔어요. 눈이 중국어로
1: 엔징.
0: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은요?
1: 엔징.
0: 사성이에요. 병음은 똑같고요. J-I-N-G의 사성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징은 한자가 달라요. 검색해보세요. 엔징, 안경, 엔징, 눈. 선생님, 이런 거 안 불편하세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구분하기 어려워요. 엔징, 눈이고, 엔징, 안경이고. 그때그때 문맥에 따라서 파악하는 거죠, 사실. 이런 건 어때요?
1: 但是中国人学习韩语也很难啊.
0: 아, 중국인들이 한국어 공부할 때도 똑같아. 억울하지 마라, 이런 말씀하시네요.
1: 对啊,我们也觉得很难.
0: 선생님은 말씀 나온 김에 여쭤보고 싶네요. 어떤 게 좀 어려웠어요, 한국어?
1: 한국어? 눈.
0: 아, 조사.
1: 네, 很难.
0: 은느니가.
1: 네. 还有有的时候에게.
0: 그렇죠.
1: 经常应该用还是不应该用还该려요.
0: 맞아요. 우리에게 알려줘. 나는 나를 이런 거
1: 그렇죠.
0: 어렵죠. 맞아요. 어.
1: 한语好像没有这样的东西,我觉得.
0: 드릴 말씀이 없네요. 맞아요. 유감입니다. 제가 중국어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중국어는 말씀대로 또 그게 없잖아요. 조사가.
1: 是的.
0: 너무 편해요.
1: 对.
0: 편합니다. 나랑 같이 베이징 갈래 안 갈래 이렇게 오지 마시고 베이징 갈래?
1: 要不要和我一起去北京?
0: 이런 거 좀 헷갈려요. 나랑이라고 할 때 我和 아니고 和我 A和 B, A와 B인데요. A만 생략 가능합니다. 선생님이랑 먹어요.
1: 和老师吃.
0: 이렇게 가는 거예요. A만 생략하세요. 和 자매품으로 같은 말로 跟 써도 괜찮습니다.
1: 可以的.
0: 그 식당 별로 안 멀어.
1: 那家饭馆不怎么远.
0: 쉬운 거부터 할까요? 멀다.
1: 远.
0: 별로 안 멀어. 不太远. 같은 말로 오늘 배운 표현.
1: 不怎么远.
0: 음식점을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오늘 음식점은 여기서
1: 饭馆.
0: 얼화를 빼고
1: 饭馆.
0: 따라오고 계시죠? 饭馆. 饭馆. 혹은 레스토랑, 餐厅. 괜찮죠?
1: 可以的.
0: 간혹 가다가 이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食堂. 食堂은 조금 달라요.
1: 对,我们说的食堂就是国内食堂.
0: 전 중국어 하는 줄 알았는데 한국어 하시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도, 우리는 식당이 다 되잖아요.
1: 네.
0: 근데 울타리 안에 있는 식당.
1: 네,
0: 학생 식당, 군의 식당 이럴 때 쓰는 거니까
1: 시다.
0: 오용하시면 안 됩니다. 수익을 내는 건물들의 양사. 지하, 여기서는 집이 아니에요. 건물 한 채 할 때 채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너무 힘드시면 그냥 나, 거를 써도 괜찮죠. 내 남동생은 사과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

0: 我弟弟不怎么喜欢吃苹果.
1: 네, 不怎么喜欢, 별로 안 좋아한다, 不太喜欢 같이 쓸 수 있겠네요. 이 컴퓨터 망가졌어.
0: 这个电脑坏了.
1: 와우, 너무너무 많이 쓰는 말, 坏了, 에이, 坏了 이렇게 오세요. 에이가 망가졌어. 곧 이제 이걸 많이 쓸 때가 됐네요. 에어컨이 망가졌어. 끔찍하죠?
0: 对呀，夏天空调坏了。 太可怕了.
1: 개인적으로 에어컨 발명하신 분에게 노벨상 드려야 됩니다.
0: 是吗?
1: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짧은 지식으로는 모르겠지만 노벨 과학상 같은 거 드려야 됩니다. 과학상 맞죠, 여러분 청취자분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화일러 좀 제가 좀 놀아볼게요. 먹다 집어넣으세요. 吃화일러 이런 말도 있습니다.
0: 好可怜.
1: 뭘 것 같아요, 여러분? 吃화일러 바로 배탈 났다예요. 먹는 게 망가진 게 아니고 배탈 났다. 오츠화일러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너 이거 수리 좀 해줄래?
0: 你要不要修一下?
1: 아이유 사이에 오 넣으셔야죠. 시우시우하지 마시고 시오 시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수리하다 동사가 먼저 와야죠.
0: 修手机.
1: 이렇게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69페이지 실력 따지기는 무조건 빠짐없이 한 개도 빠짐없이 맞춰야 됩니다. 7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배워보세요, 중국어로. 여기 있는 거 편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땐 초급이 아니에요. 중고급이지. 모른다는 뭐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은 없죠? 다 알고 계시죠?
0: 我觉得比较难的是어깨.
1: 어깨, 네. 한국어로 다 명칭 아시잖아요, 선생님.
0: 知道的.
1: 그렇죠. 어깨 중국어로.
0: 肩膀.
1: 여기에다가 전부 다 아프다를 집어넣으면 돼요. 어깨가 아프다.
0: 肩膀疼.
1: 이런 식으로. 하나만 더 할까요? 배 아파요.
0: 肚子疼.
1: 그렇죠. 버스에서 이렇게 肚子疼이면 정말 죽을 맛이죠.
0: 네. 如果在高速路上的话, 更糟糕.
1: 고속도로에서. 생각만 해도 땀이 납니다, 여러분.
0: 네.
1: 네. 발이 아파요.
0: 脚疼.
1: 계속 따라하시죠. 다시 한 번 더.
0: 脚疼.
1: 그 유명한 두통, 머리 아파요.
0: 头疼.
1: 좋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0: 네 膝盖怎么了?
1: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0: 我是王老师.
1: 다음 시간에
0: 不见不散.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3: EBS 초급 중국어.
2: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4: 大家好,我是王老师.
2: 복습 많이
4: 살길이다.
2: 정말 복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그 식당 별로 안 멀어. 먼저 하시죠. 별로 안 멀다. 부타에 위에 말고요. 하나, 둘, 셋.
4: 不怎么远.
2: 좋습니다. 그 식당부터 한번 해 볼게요.
4: 那家饭馆.
2: 不怎么远. 그렇죠. 너 무릎 왜 그래?
4: 你膝盖怎么了?
2: 너 왜 그래?
4: 你怎么了?

0: 날씨 왜 이래?
1: 天气 怎么了?
0: 그렇죠. 전부 다 공통점이 있죠. 뭔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좋아요. 오늘 표현 무슨 일 생겼니?
1: 出什么事了吗?
0: 사실 오늘 표현도 怎么了?로 다 호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 可以的.
0: 네,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一起来看一下. 오, 다른 강에 비해서 조금 뭔가 여백이 좀 많아요.
1: 今天你心情好.
0: 제 기분이 좋았나 봐요. 네, 좋아요. 이럴 때일수록 복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1: 现在.
0: 그래요. 이런 걸 이제 어려운 말로 시간명사라 그러죠. 시간명사는 위치가 보통은 주어 앞뒤 올 수 있는데.
1: 没错.
0: 주어 뒤에 많이 온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 지금 뭐 해? 라고 하면은 보통.
1: 你现在干什么?
0: 이렇게 말하죠. 干什么? 한번 찾아보세요. 뭐해? 做什么? 같은 말입니다. 이제서야 겨우.
1: 才.
0: 문법적으로 들어가면 부사로서 동사나 형용사, 즉 수로 앞에 위치합니다. 이제서야 오다니 라고 할 때 뭐뭐가 돼서야 이런 뜻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지금에서야 오다니, 现在才来呀 이렇게 쓰는 거죠.
1: 是的.
0: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现在才来呀.
0: 네, 오다.
1: 来.
0: 네, 복습이죠, 완전히. 어, 미안해요. 죄송해요. 对不起. 抱歉 말고.
1: 不好意思.
0: 제가 지금 뭐라고 복습했죠? 对不起. 혹은.
1: 抱歉.
0: 혹은 오늘 배울 거.
1: 不好意思.
0: 사실은 복습이죠. 배우는 게 아니고. 그렇죠. 어, 미안해. 너무 늦었다.
1: 晚.
0: 타이와 러 사이에 많이 옵니다. 제가 너무 늦었죠? 타이완 러. 들어볼게요.
1: 太晚了.
0: 반대말은.
1: 早.
0: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早는요, 아침 인사로 그냥 한 글자로 뚝딱 끝낼 수 있습니다. 지금 아침 8시라고 치고요. 어, 早.
1: 是的.
0: 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출입구 할 때 출자인데 이게 무슨 일이 발생하다, 벌어지다의 동사로 쓸 수 있습니다.
1: 추.
0: 근데 이렇게 오시면 안 되고 문장 전체를 암기할게요. 出什么事了吗? 들어볼게요.
1: 出什么事了吗?
0: 그렇죠. 근데 요걸 이제 얼화를 집어넣어서
1: 出什么事了吗?
0: 事 대신에 事儿, 한글의 事儿, 그 발음도 괜찮아요. 什么事了吗?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무슨 일 났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出什么事了吗?
0: 그렇죠. 얼화 집어넣어서
1: 出什么事了吗?
0: 어디 어디에 있다란 말도 있지만 어디 어디에서란 말도 있습니다. 위치 보여드릴게요. 예문은 쉬워야죠. 나 집에서 밥 먹어. 하나, 둘, 셋.
1: 我在家吃饭.
0: 그렇죠. 동사 앞쪽에 어디 어디에서. 뭐 문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치사 구입니다, 여러분. 동사 앞에 위치합니다. 하나만 더. 나 EBS에서 일해. 일하다가 꽁소어예요.
1: 我在 EBS工作.
0: 그렇죠. 잠들다.
1: 睡着.
0: 에 특성상 보통은 이 睡着는 러와 함께 많이 씁니다. 쉿. 방금 잠들었어. 睡着了. 이렇게. 에, 잤어가 아니에요.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睡着了.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睡着了.
0: 좋아요.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본문에 녹아져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이치 라이팅이샤.
2: 第九课，出什么事了吗？
3: 你怎么现在才来呀？
2: 不好意思，我来晚了。出什么事了吗？ 没有，我在家睡着了。你怎么现在才来呀？ 不好意思。 我来晚了。出什么事了吗? 没有，我在家睡着了。너
0: 어째서 지금이 돼서야 온 거야? 이게 1차원적인 직역입니다. 너 왜 이제야 와?
1: 你怎么现在才来啊?
0: 그러니까 이 怎么가 어떻게란 말도 있고요. 어째서 왜라고 쓰일 때는요. 보통은 책망하는 분위기입니다. 혼내는 분위기가 많아요.
1: 没错.
0: 너 어째서 공부 안 하는 거야?
1: 你怎么不学习?
0: 이럴 때는 보통 왜가 왜이 什么를 쓰는 게 아니에요. 왜이 什么는 정말 이유를 물어보는 거고요. 좋아요. 어, 미안해.
1: 不好意思.
0: 내가 좀 늦었지.
1: 我来晚了.
0: 저는요. 이런 거를 덩어리째 암기시키고 싶어요. 네 글자.

0: 我来晚了. 이게 사실은 초급자분들 입장에서는 쉬운 문장이 아니에요.
1: 是的.
0: 내가 오다 늦었다. 이걸 버무려야 됩니다. 자, 사자성어처럼 다시 한번 제가 좀 늦었죠.
1: 我来晚了.
0: 我来晚了. 삼성경성. 아하, 튕겨줘야 돼요.

0: 말을 할 테니까 선생님께서 메이요 해주세요. 선생님, 식사하셨습니까?
1: 没有。
0: 선생님,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1: 没有。
0: 이렇게 뭐 없어요란 말도 있지만 아니요란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不是와 함께 쓰이기도 하죠. 선생님, 그렇죠?
1: 没错。
0: 不是보다 저는 압도적으로 이 리액션을 말할 때 메요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정도로 없다라고만 외우시면 안 됩니다. 아니라고 할 때 이 메요 떠올리세요. 나 집에서 잠들었어.
1: 我在家睡着了。
0: 잤다가 아니라 잠들었다죠. 睡着了. 아이고 맙소사.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사과를 하셔야겠네요.
1: 但是千万不要在地铁上睡着了。
0: 절대 지하철에서 잠들지 말라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순환선이기 때문에 근데 운 좋으면 다시 또 그대로 올 수도 있습니다. 푹 잠들면. 운 좋으면.
1: 네.
0: 73페이지 다시 들어볼게요. 아,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네요, 여러분. 보고 들으면 안 되는데. 예, 보지 말고 들어볼게요.
2: 你怎么现在才来呀？
3: 不好意思，我来晚了。
2: 出什么事了吗？
3: 没有，我在家睡着了。
2: 你怎么现在才来呀？
3: 不好意思，我来晚了。
2: 出什么事了吗？
3: 没有，我在家睡着了。
0: EBS 초급 중국어 74페이지 어퍼 포인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사 차이 이제서야 겨우 그는 10시가 되어서야 기상했다.
1: 他10点才起床。
0: 자, 재밌는 건 일어난 거잖아요. 起床了, 차이 뒤에 러를 굳이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요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초급자 시절 때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아니, 10点 자이 起床了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알아듣죠. 하지만
1: 能听懂.
0: 네, 중국인은 안 쓴다는 거죠. 신기합니다. 10点 자이, 차이를 썼기 때문에 10시에 일어난 게 늦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자이가 없었으면 10시에 일어난 게 늦게 일어난 건지 일찍 일어난 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단어죠. 내 남동생은 오늘에서야 집에 왔다.
1: 我弟弟今天才回家。
0: 그렇죠. 역시 자이 덕분에 알수 있었죠. 늦게 왔다는 거죠. 네. 버스가 20분이 지나고 나서야 왔다.
1: 公共汽车过20分钟才来。
0: 이 문장에 좋은 단어 맞네요. 버스?
1: 公共汽车。
0: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세 글자로 하나, 둘, 셋.
1: 公交车.
0: 공交车. 네, 당연히 공交车 많이 쓰겠지만 공공汽车 이것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20분이 흐른 후에야, 지나고 나서야 할때 꾸어 기억하시고요. 동사 꾸어. 20분이 지나다, 중국은 동사가 먼저 옵니다. 그제서야 왔다, 차일라이, 러를 쓰지 마시고요. 잠자다, 쉐이.
1: 睡.
0: 네, 한 글자로 쉐이, 두 글자로
1: 睡觉.
0: 잠이 들다는
1: 睡着.
0: 엄연히 달라요, 여러분. 그죠? 잤다, 쉐일러, 잤다, 쉐이자올러, 다 됩니다. 잠들었다, 쉐이자올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는 매일 11시에 잠을 잔다.
1: 他每天11点睡觉.
0: 문맥상 뭐 11시에는 여기서 저녁이 되겠네요. 아이가 드디어 잠이 들었다.
1: 孩子终于睡着了.
0: 네, 우리 육아하시는 분들, 특히 어린 애기들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 육퇴라 그러죠? 네, 행복하죠. 쫑유, 쫑위 하지 마시고 입술 동그랗게 말아서 쫑유, 쫑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선생님,
0: 네.
1: 你每天几点睡觉?
0: 저는 12点 봐.
1: 아, 12点才睡觉.
0: 네. 12点才睡觉. 제가 지금 12点 봐라고 했잖아요. 바를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12시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 对的.
0: 니너?
1: 我 很晚才睡觉.
0: 매우 늦게서야 잠이 든다. 몇 시요?
1: 12点吧.
0: 跟我一样.
1: 是的.
0: 네,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시죠. 하나, 둘, 셋. 오,
1: 是这样啊.
0: 네. 라디오가 또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75페이지 고수가 되는 지름길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짜이는 어디 어디에 있다란 말도 있죠.
1: 是的.
0: 갈게요. 나 EBS에 있다.

0: 我在 EBS.
1: 진행형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동사 앞에 쓰이면 진행형입니다. ing라 그러죠, 영어에서. 그죠?
0: Mm-hmm.
1: 나 밥 먹는 중이야.
0: 我在吃饭.
1: 그렇죠. 예문은 간단하게 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어디 어디에서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만나자. 자, 너무 쉬운 분들은, 쉽다고 느끼는 분들은 예문을 그냥 우리가 한번 씹어 먹어볼게요. 우리 학교에서 만나자.
0: 我们在学校见面.
1: 만나다, 见 말고 두 글자로
0: 见面도
1: 쓸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건, 자, 시간이 남아서 그런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见面은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见面 다음에 목적으로 쓰시는 분들 많아요. 见面老师 안 되잖아요.
0: 见面他 뭐 이렇게 안 돼요.
1: 이미 목적어 있는 거예요. 面이 바로 면상할 때 면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我见老师 되죠?
0: 可以.
1: 见面을 굳이 쓰고 싶으시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0: 跟老师见面.我跟老师见面.
1: A 跟 B 见面. 이 문장 구조를 기억하세요. 당연히 건 대신에 和 쓸 수 있고요. 얼른 필기하세요. 기다려드릴게요. 네, 됐습니다. 더 못 기다려요. 자, 쓰셨죠? A 跟 B 见面 혹은 A 见 B 이렇게 기억하세요. 엄마는 주방에서 요리를 한다.
0: 妈妈在厨房做饭.
1: 주방이 중국어로
0: 주방
1: 비슷하죠? 주방, 주방, 주방. Mm-hmm. 좋습니다. 주방 아니에요. 주방. 자이는 에서. 어때요? 전부 다 동사 앞쪽에 있죠? 젠 앞쪽에 있고 쪼 앞쪽에 있습니다. 전화하다 할 때 하다가 다예요. 다 앞에 위치하죠? 형은, 오빠는 방에서 전화를 합니다.
0: 哥哥在房间打电话.
1: 打电话. 발음하실 때 다댄, 너무 다댄 하지 마시고 힘 빼시고 다댄화. 우리는 커피숍에서 수다를 떤다.
0: 我们在咖啡店聊天.
1: 잡담하다, 수다 떨다, 이야기하다. 다시 한번.
0: 聊天.
1: 좋아요. 한 번 더.
0: 聊天.
1: 얼화를 집어넣어도 됩니다.
0: 聊天.
1: 집어넣으면 聊天, R 발음이에요. 天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숍을 중국어로
0: 咖啡店.
1: 혹은 카페팅.
0: 카페관.
1: 다 되네요, 여러분. 와, 세 개나 있어요. 선생님, 많네요. 우리도 많죠. 뭐 카페, 커피숍.
0: 시다.
1: 혹은 뭐 거기,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0: 거기?
1: 거기서 보자. 76페이지,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보겠습니다.
0: 好, 이치 진루, 생화 연습.
1: 그는 왜 이렇게 늦게 서야 집에 가는 거야?
0: 他怎么这么晚才回家?
1: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와는 이제 많이 친해졌을 거예요. 많이 발음했죠, 오늘? 怎么这么 A? 어쩜 이렇게 A 할 수가? 어쩜 이렇게 어렵니?
0: 怎么这么难?
1: 이렇게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怎么这么가 단독으로 쓰인다는 게 아니라 怎么这么 뒤에 형용사와 함께 쓰인다고요. 어쩜 이렇게 빨라?
0: 怎么这么快?
1: 어쩜 이렇게 이쁘니?
0: 怎么这么漂亮?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아까 있잖아, 너무 피곤해서 나도 모르게 잠들었어.
0: 我刚才太累了,不知不觉就睡着了.
1: 지금 우리 이 책 통틀어서 난이도 별 다섯 개 만점에 제일 어려운 문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0: 와, 这个是五星吗?
1: 5성급입니다, 여러분. 볼게요. 나 아까, 그러니까 아까라고도 해석이 돼요. 우리가 방금이라고만 해오시면 우리가 사용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방금 전에, 강사의 타이레일러, 타이디엘러 생략 가능하지만 많이 쓰죠. 부지부죄, 나도 모르게 이런 뜻이에요.
0: 부지부죄.
1: 보통 부지부죄 뒤에는 수러와 함께 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바로 잠들어 버렸다. 여기서 찌우가 아니라 아이유 사이 오너서 찌어. 자기도 모르게 바로 잠이 들어 버렸다. 괜찮죠?
0: 不知不觉就睡着了.한번더
1: 발음할래요. 어려워서.
0: 不知不觉就睡着了.
1: 따라하시죠. 시작. 不知不觉就睡着了. 좋습니다. 정말 따라하셨네요.
0: 对,跟着我们学习的话,汉语水平不知不觉就提高了.
1: 저희를 따라서 중국어를 함께 배우시면 본인도 모르게 실력이 향상될 것이다.
0: 와,你说的真的很好,본인도 모르게.
1: 근데 제가 이거 통역을 한 거잖아요. 이게 동시 통역이 어렵다. 긴장된다. 막 빼먹을까 봐. 이게 중국어 알아듣는데 내뱉는 게 쉽지가 않네요.
0: 但是很好.
1: 감사합니다.
0: 본인도 모르게. 太好了.
1: 감사합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책을 본다. 읽다라고도 의역이 됐네요.
0: 她在图书馆看书.
1: 그렇죠. 뭐 굳이

0: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일달을 하고 싶다. 그러면 두슈를 해도 괜찮아요.
1: 네, 거의.
0: 네, 괜찮습니다. 우리는 9시가 돼서야 저녁을 먹는다.
1: 我们9点才吃晚饭.
0: 저녁밥 먹는다.
1: 吃晚饭.
0: 점심 먹는다.
1: 吃午饭.
0: 아침 먹는다.
1: 吃早饭.
0: 그렇죠. 다 필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라디오를 듣기 전에 달리다, 달리기를 하다 중국어로 아셨습니까? 몰랐다면 체크하시고요. 두 글자.
1: 跑步.
0: 그는 공원에서 달리기를 한다.
1: 他在公园跑步.
0: 요새 뭐 뉴스 같은 걸 접하면은 러닝 쪽 많잖아요.
1: 네, 有很多那个跑团.
0: 어.
1: 러닝 그룹?
0: 네, 러닝 메이트들 만들어서 뛰는 그룹.
1: 对对对.
0: 네.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1: 跑团.
0: 단체 할 때 단입니다, 여러분.
1: 是的.
0: TUAN 검색하면 나옵니다, 여러분. 跑团. 이것도 따로 끄집어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선생님 뛰는 거 좋아하세요?
1: 不喜欢.
0: 我也是. 저도 여는 중국어로 我也가 아닙니다. 세 글자.
1: 我也是.
0: 왜 싫어하세요?
1: 아, 太累了.
0: 我也是. 피디님 좋아하십니까? 아, 지금 피디님도 고개를.
1: 他也不喜欢.
0: 어,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살이 쪄서 무릎이 아파요, 뛰면은.
1: 我觉得你现在可以了.
0: 네. 지금 가능하다고요?
1: 对呀, 瘦了很多.
0: 선생님 처음 뵀을 때 기준 거의 한 10kg 빠졌으니까.
1: 恭喜你.
0: 감사합니다. 더 빼야 됩니다.
1: 네, 아, 加油.
0: 이 턱살 때문에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出什么事了吗?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입니다.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을 간단한 곡 소개와 함께 들려드리는 주말 세계음악갱 1부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이번 주에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올려주신 김준형님의 희망 주제로 플레이리스트를 꾸몄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참가국들의 음악인데요.

시간적으로 48나라의 음악을 모두 소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름의 기준으로 정한 참가곡들의 음악 들려드리겠습니다. 세계음악계에서 자주 접하는 나라의 음악은 일단 뺐고요. 너무 긴 음악, 또 종교적인 음악, 난해한 민속음악은 제외하고 대중적인 음악으로 골랐습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속한 A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동 개최국 멕시코의 노래로 출발하겠습니다. 훌리에타 베네가스의 리몬 이살, 레몬과 소금입니다.

6월 27일 토요일의 세계 음악 기행은 멕시코의 싱어송라이터 훌리에타 베네가스의 노래 리몬 이 쌀, 레몬과 소금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레몬과 소금, 멕시코를 대표하는 술 떼킬라를 마실 때 꼭 곁들이는 두 가지죠. 노래 제목만으로도 멕시코를 확실하게 연상시키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청취자 김준영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네요. 6월이 시작되면서 월드컵에 대한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월드컵 출전국 명단을 보니 세계음악기행에 자주 소개되는 월드뮤직의 강국 카보베르데가 H조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드컵 첫 본선 진출 같은데 카보베르데의 월드컵 출전을 축하하면서 월드컵 출전

한국들의 음악을 들어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신청해 봅니다. 자, 이런 글 보내주셨어요. 좋은 주제 선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카보베르데, 퀴라소 이런 나라들의 음악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과 내일 플레이리스트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에이조의 나머지 두 나라, 체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노래입니다. 먼저 체코 가수 미콜라시 요세프의 Lie to Me, 이어서 남아공의 위대한 가수죠. 미리안 마케바의 파타파타 두 곡 전해드립니다.

남아공 가수 미리안 마케바의 파타파타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 체코 가수 미콜라시 요세프의 Lie to Me였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2026 북중미 월드컵 참가국들의 노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B조 순서입니다. 공동 개최국 캐나다와 유럽의 스위스, 보스니아 헤르제고비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아이스하키 선수 출신의 캐나다 가수 호크바진의 Au bout de la fiste, 트랙 끝에서 스위스의 싱어송라이터 스테판 아이허의 Déjeuner en fête, 평화로운 점심 식사 보스니아 헤르제고비나 출신의 영화음악가 고란 브레고비치의 영화음악이죠. 영화 언더그라운드 사운드트랙에서 야야 링겔링겔라야까지 세 곡 전해드립니다.

노래 세곡 함께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캐나다 가수 호크 바진의 Au bout de la fiste 트랙 끝에서 두 번째 노래는 스위스 가수 스테판 아이허의 Déjeuner en fête 평화로운 점심 식사 세번째 곡은 고란 브레고비치의 야야 링겔링겔라야 였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월드컵 참가국들의 노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조네요. 먼저 브라질 곡입니다. 브라질 음악은 새음행에서 자주 들을 수 있지만요. 월드컵 최다 우승국이라서 특혜를 줬습니다. 올해로 23회째를 맞는 월드컵.

하지만 월드컵 우승 국가는 단 8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브라질이 5번으로 가장 많고요. 이탈리아와 독일이 4번, 아르헨티나가 3번, 프랑스와 우루과이가 2번, 그리고 스페인과 잉글랜드가 각각 한 번씩 기록하고 있죠. 이번에도 우승했던 나라가 또다시 우승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나라가 월드컵을 차지할까요?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브라질의 상징적인 노래 파이스트로비카오, 열대의 나라를 다니엘라 메르쿠리의 버전으로 준비했고요. 카타르 월드컵 4강에 이어서 이번 대회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모로코 노래로요. 힌디 자크라의 스탠드업. 그리고 카리브해의 나라 아이티 노래로 요즘 프랑스 차트에 올라있는 아이티계 미국 가수 나이카의 원트랙 마인드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노래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라 메르쿠리의 바이스트로비카오, 열대의 나라, 힌디 자흐라의 스탠드업, 그리고 나이카의 원트랙 마인드였습니다. 2026 월드컵 참가국들의 노래 함께하고 있는 3명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는 디조와 이조의 노래입니다. 디조에는 미국, 호주, 파라과이, 튀르키예가 속해 있는데요.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24년 만에 본선에 올랐지만 아쉽게 예선 탈락한 튀르키예 곡을 준비했습니다. 타르칸의 두두 먼저 들으시고요. 2조에서는 독일과 코트디부아르의 곡을 골랐는데요. 독일 노래로 안드레아스 보라니의 아프 운스, 우리에게, 코트디부아르의 레게 뮤션 티켄자 파콜리의 우블레퐁디에, 국경을 열어라까지 세 곡 이어드립니다.

노래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타르칸의 두두, 안드레아스 보라니의 Auf uns, 우리에게, 그리고 티켄자 파콜리의 레게송 우블레 레폰디에, 국경을 열어라 였습니다. 세계음악기행 토요일 1부 세음악 플레이리스트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세계 대중음악의 거장을 소개하는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스페셜을 이승열 DJ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시간에 듣고 싶은 곡이 있거나 이렇게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세계음악갱 홈페이지 게시판, 방송 중에는 반디 게시판, 그리고 50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45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오늘 준비한 마지막 월드컵 참가국 노래는 퀴라소 곡입니다. 카리브의 남쪽, 더치 안틀레스에 속했던 곳이죠. 지금도 네덜란드에 속한 자치국인데요. 예전에는 쿠라사오라고 많이 불렀는데 이제는 퀴라소라고 하네요. 2006년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독일 월드컵에 나갔던 네덜란드 출신의 아드보카트 감독이 2026 월드컵에 78세 최고령 감독으로 퀴라소 대표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퀴라소 노래로는요, 가수 이자린 칼리스터의 오이카리뉴, 사랑스러운 눈 골랐습니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문화유산, 그 중에 창덕궁이 있습니다.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 이런 의문이 드신다면 지금 잠시 저랑 창덕궁을 걸어보시죠. 창덕궁의 정문인 도남문에서 왕이 머무는 대전인 인정전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또 한 번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일직선으로 엄격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는 경복궁과 달리 창덕궁의 건물들은 지그재그로 삐딱하게 배치돼 있죠. 심지어 인정문 앞마당은 찌그러진 네모, 사다리꼴 모양입니다. 왕의 대관식이 열리는 곳을 어느 놈이 이렇게 만들었느냐. 결국 공사 책임자 박자청이 옥에 갇히는데요. 그런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덕과 골짜기가 많은 곳에 지은 창덕궁. 박자청은 이런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궁궐을 지었습니다. 언덕을 깎지 않으려다 보니 직사각형이 아닌 사다리꼴의 마당이 된 거였죠. 자연 그대로에 인간의 솜씨를 살짝만 더해서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낸 창덕궁.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1: 学习汉语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2: 중국어 공부는 처음에는 서툴지만 두 번째는 익숙해지고 세 번째는 친구가 됩니다. 목금토 오전 5시 20분
1: 星期四五六上午5点20分
2: 홍상욱과
1: 왕도와 함께
2: 중국 중국어를 통해 중국을
1: 만나보세요.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모닝 스페셜 최수진입니다.

0: EBS FM 세계 음악 기행.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난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이제 만나보죠.
1: 1 2 1 2 3 4.
0: 1972년 자메이카 문화 역사에 이 사건은 단 한 줄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The harder they come. 자메이카 감독 페리 헨셀이 연출한 영화의 제목입니다. 영화 The harder they come은 자메이카인의 손으로 만든 최초의 장편 영화랍니다. 그 중요성은 영화 역사를 넘어섭니다. 영화 The Harder They Come은 자메이카 음악 레게를 전 세계에 본격적으로 알린 첫걸음이 되었으니까요. 이 역사적 사건은 한 사람의 이름으로도 추격할 수 있는데

지미 클리프라는 이름이죠. 영화의 주연을 맡아 연기하고 영화 주제가를 만든 아티스트 지미 클리프가 없었다면 이 역사는 달리 쓰였을지 모릅니다.

당시 영국 런던에서 활동하던 지미 클리프는 페리 헨젤 감독과 연을 맺으며 The Harder They Come의 사운드트랙을 만들었습니다. 감독은 의뢰할 당시 확신에 찬 지미 클리프의 태도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고 결국 사운드트랙에 이어서 영화의 주역까지 맡기게 됩니다. 이 영화는 1940년대 자메이카의 전설적인 무법자의 실화에 음악인의 삶을 접목한 스토리였습니다. 가수의 꿈을 안고 킹스턴으로 올라온 시골 청년 이반. 정직하게 꿈을 추구하지만 주류 음반 제작자의 착취, 부패한 공권력의 폭압이 거듭되면서 무법자로 변해갑니다. 그 정점에서 지미 클리프의 노래 The Harder They Come이 흐릅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면 어딘가 내 몫의 파이가 마련돼 있다고. 하지만 태어나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누구도 나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 결국 더 버티는 사람이 더 크게 무너진다. 영화와 함께 이 노래는 자메이카 하층민이 세기를 넘어 가해지는 이 사회적 억압을 관통하는 저항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1944년 자메이카의 농촌에서 태어나 라디오를 통해서 미국 R&B 로큰롤을 접하고 자메이카 흑인 민족주의 운동이자 종교인 라스타파리안의 감화받은 후 음악을 하기 위해 킹스턴에 도착했을 때 지미 클리프의 나이는 13살이었다죠. 1962년 18살에 싱글 미스 자메이카로 첫 성공을 거둔 후 영국 아일랜드 레코드의 설립자 크리스 블랙웰의 눈에 띄어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1968년경부터 용어이자 장르로 정착한 레게의 최전선에 서서 팝 역사에서 초기 레게 사운드를 가장 완벽하게 담아낸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The Harder They Come이라는 빅뱅이 있기 전인 1960년대에 그는 이미 영국 음악계에서 성공을 거뒀죠. 흔히 밥 말리가 개척한 걸로 알려진 사회 비판적이고 저항적인 레게의 세계관 또한 이 지미 클리프가 앞서 토대를 다졌습니다. The Harder They Come이라는 빅뱅은 이미 완성된 지미 클리프의 음악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며 이른바 레게 음악의 메신저로 자리 잡은 계기라 할 수 있지요.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은 후 지미 클리프는 레게의 경계를 더 넓히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에 지미 클리프가 뿌린 씨앗은 이 레게에 더 많은 갈래를 만들었죠. 순교자적인 삶과 저항의 메시지를 설파한 밥 말리부터 힙합, 레게톤, 아프로비트 음악과 음악인들까지 현재 세계 음악의 중심에서 지미 클리프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난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레게 음악을 세계화한 선구자 자메이카의 지미 클리프였습니다. 앞서 본문에서 소개한 The Harder They Come이라는 영화 사운드트랙에도 나중에 수록된 1969년 발표곡 Many Rivers to Come 부터 들어봤죠. 25세 나이에 직접 작곡한, 직접 쓴 작품이었습니다. 레게 아티스트라는 걸 정보가 없이 들으면 소울 가스펠 내지는 스피리추얼 그런 성질의 오르간 사운드 덕분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음악이었던 것 같고요. 당시 그 자메이카를 떠나서 영국에서 큰 성공을 한번 이뤄내겠다는 포부로 영국 활동을 시작했지만 바쁘기만 했지 이렇다 할 뭐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그 삶의 경험을 도보의 백악절벽을 따라 헤매며 길을 잃는다라는 이런 가사에 담은 초창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아까 Harder They Come이라는 영화는 우스갯소리로 미국 역사상 자막이 필요했던 최초의 영어 영화였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다는데요. 그렇죠. 자메이카식 방언, 그런 파트와 자메이카식 영어로 구사되는 그런 대사들이 듣기 힘들었을 거란 생각은 드네요. 두 번째 곡도 이 지미 클리프의 상업적인 성공을 가져다 준 그런 대표곡이긴 하나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레게의 느낌보다는 83년도 이쯤 유행했던 R&B 팝, 뭐 저는 듣자마자 약간 라이오넬 리치 뭐 이런 사람들이 떠올랐는데요. 평론가의 말에 따르면 우아하게 불렀지만 그저 적당히 구성된 국제적 팝 레게라고 좀 따끔한 지적을 하기도 했다는데, 아무튼 이렇게 긴 커리어에 이런 면모도 당연히 있었고 이런 곡을 통해서 더 많은 대중들과 만난 그런 사례겠죠.

1981년 2월 프랑스 브르타뉴주를 대표하는 예술도시 렌. 그곳에서 두 남녀가 만났습니다. 여자는 당시 렌 대학에서 미술사를 공부하던 학생 뮤리엘 모레노였고요. 남자는 그 지역 밴드인 레세스피옹의 키보디스트이자 프로듀서로 활동하던 다니엘 시네베였습니다. 다니엘은 미리엘의 파란색 머리와 뼈 모양 귀걸이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죠. 함께 보사노바와 영화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는 다짜고짜 미리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밴드에 들어와줘. 음악은 잘 알지 못했던 미리엘은 손사래를 쳤지만 다니엘은 끈덕지게 매달렸습니다. 다니엘이 원한 건 뮤리엘의 키치적이고 도발적인 시각 예술 감각이었습니다. 뮤리엘은 결국 승낙합니다. 뮤리엘이 합류한 후 밴드 레세스피옹은 금세 해체됐지만 1982년 두 사람은 기타리스트를 영입하며 3인조 체제의 정식 밴드를 결성합니다. 그리고 노란 그림자라는 뜻의

밴드명 롬브허존 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렌 지역의 음악 씬에서 인지도를 조금씩 높일 무렵인 1984년 대형 레이블 폴리도르와 계약하게 됩니다. 그들은 또 한 번 그룹 이름을 바꿉니다. 헐리우드의 스타 마릴린 먼로의 초창기 대표작 나야가라를 가져오되 프랑스식 발음으로 대체했죠. 1980년대 MTV 시대에 대한 프랑스의 화답, 그리고 후대 프렌치 일렉트로니카와 모던 록 밴드에게 지대한 예술적 영감을 준 밴드 니아가라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1986년 두 번째로 발표한 싱글 L'amour à la plage 그가 메가 히트를 기록하면서 니아가라는 당대 프랑스 최고의 디스코 그룹으로 부상합니다. 프랑스 팝 역사에서 이 순간은 크게 두 개의 중요한 맥락으로 파악된답니다. 다니엘 셰네베는 처음부터 신타사이저가 주도하는 테크노팝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1970년대 말부터 그가 나고 자란 도시 렌을 뒤흔든 음악 문화 운동으로 포스트 펑크락에서 신트팝 뉴 웨이브로 진화한 르 록 르네를 목격하고 체화한 음악인이었습니다. 여기에 키치 예술의 정통한 미리엘 모레노는 무대 의상부터 앨범 커버 아트 나아가 뮤직비디오의 컨셉트까지 총괄하면서 청각 미디어인 음악을 팝 아트의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이는 1980년대 MTV 붐과 맞물려서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냈습니다.

프랑스어 팝이 영미권 팝과 경쟁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프랑스 MTV 세대의 첫 장을 연 아이콘으로 1980년대를 보낸 후 밴드 니아가라는 다시 한번 변모합니다. 1990년부터 가죽 재킷과 쇠사슬을 전시하며 강력한 하드록, 애시드록으로 변신한 것이죠. 걸프전쟁 발발 시기와 맞물려서는 반전 메시지와 함께 군국주의를 비판하는 태도로 방송 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답니다. 프랑스 음악계와 대중은 크게 놀랐지만 상업적으로는 크게 성공했습니다. 프랑스의 유리드믹스로 불리던 니아가라에게 가죽 재킷의 로코라는 새 별명이 생기기도 했다죠. 이들의 강력한 록 에너지는 해외로도 확장되어 러시아 모스크바의 대형 스타디움 공연에서 15,000명 이상의 현지 관객을 동원하는 등 라이브 록 밴드로서도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프랑스 80년대 신스팝의 선구자 니아가라였습니다. 초창기 그리고 중후반기 대표곡 한 곡씩 전했고요. 라무어 알라 플라즈, 해변의 사랑 먼저 들었죠. 80년대 발표되고 그 여름철 되면 온 프랑스가 사랑하는 그런 히트곡이 되었다고 하는데 다 비슷하네요. 여름 문화라는 게 뭐 키스, 조개 껍데기, 햇살, 물놀이, 낮잠, 그리고 무엇보다 드라그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작업을 건다 뭐 이런 의미라고 하는데요. 휴양지에서 이제 한창 때인 그런 사람들이 서로 관심 보이고 뭐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어진 곡 변신이죠. 변신, 소리가 변한 건데 가죽이랑 뭐 의상도 많이 변했더라고요. 자료 화면을 찾아보니까 창법도 상당히 많이 거칠어졌고 공격적이었고 이미지가 완전 전환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곡 J'ai vu, 나는 보았다. 90년도 세 번째 음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중동 걸프전 90년대 초에 벌어진 그 전쟁을 미디어에서 실시간 중계가 되는 최초의 전쟁이라고 기억을 하잖아요. 그 상황을 세계 도처에서 이렇게 물끄러미 지켜보는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미디어 환경, 변한 환경과 또 이 전쟁을 벌인 그 권력에 대한 비판을 그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소웨토, 아프리카의 소웨토, 그리고 중동의 가자, 레바논 이런 지역을 언급을 했고요. 천안문 사태를 또 베이징을 언급하면서 그 뉘앙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도 언급하고 있고 차우셰스쿠 독재정권이 무너진 부쿠레슈티 상황도 언급하면서 이걸 다 내가 구경했다. 그러니까 우리 안방에서 화면으로 다 봤다. 방관자적 응시의 뉘앙스. 한때는 또 다른 곡이 이 시절 발표한 또 다른 곡이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공격을 받은 카타르의 정유시설이 불타는 그런 보도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그것만으로도 금지 처분을 받았다. 뭐 이런 사연도 있네요. 현재 이 두 사람은 음악을 완전히 떠나서 무관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한국 인디 또 대중음악사에서 이런 음악과 키치, 특히 록음악과 밴드의 음악과 키치가 만났던 적어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90년대 초중반에 삐삐 밴드라고 이윤정 씨라는 걸출한 프론트맨이 벌였던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네요. 그 시절 참 좋았었는데.

1959년 영화 오르페우 네그루 흑인 오르페의 주제가 만냐지 까르나바오 카니발의 아침이 흘러나오죠. 흑인 오르페의 사운드트랙은 보사노바가 세계음악의 역사에 도래했음을 본격적으로 알린 작품입니다. 사운드트랙 제작에 참여한 음악인의 명단은 이미 신화가 된지 오래지요. 비니시우스 디 모라에스,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빙, 루이스 몽파, 그리고 바로 이 노래를 부른 가수 엘리제치 카르도수까지. 흑인 오르페 사운드트랙은 미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지만 초반에 제작된 음반의 크레딧에서 엘리제치 카르도소의 이름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이름 대신 영화에 출연한 배우 마르베사 돈이 노래한 것으로 잘못 표기되었죠. 이 오류는 이후 수십 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해외 라디오 방송국이나 해적판 음반에서 아스르두 지우베우뚜라고 보컬리스트를 잘못 소개하는 경우도 심심찮았답니다. 바로 잡히기 시작한 건 놀랍게도 2000년대 이후부터였습니다. 음악학적 추적, 마스터 테이프 고증을 통해 뒤늦게나마 완전히 바로 잡았다고 하네요. 이쯤에서 엘리제치 카르도수에 관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밝힙니다. 브라질 현지와 세계 음악계와 평단에서는 완전히 공인된 사실이나 일반 대중에게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사실이랍니다. 엘리제치 카르도수는 조빙과 모라에스 그리고 주앙 지우베우뚜와 함께 세계 최초의 보사노바 앨범 크레딧에 이름을 올린 아티스트입니다. 흑인 오르페로 세계의 보사노바를 널리 알리기 1년 전 안토니오 갈로스 조빙과 비니시우스 디 모라에스는 특별한 컨셉트의 앨범을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삼바의 전통을 존중하면서 퍼커션을 최소화하는 대신 기타를 전면에 내세우고 서양 재즈의 화성을 도입한 새로운 형식의 음악이었다죠. 조빙이 세련되고 현대적인 멜로디를 만들고 모라에스는 시적인 노랫말을 쓴 후에 당시 무명에 가까웠던 주앙 지우베우뚜에게 기타를 맡겼습니다. 이제 노래를 불러줄 가수를 찾을 차례였습니다. 비니시우스 디 모라에스는 엘리제치 카르도수를 낙점했습니다. 당시 엘리제치 카르도수는 브라질 내에서 정상을 차지한 스타였습니다. 다만 애절한 분위기의 삼바 가창곡, 즉 삼바 깐송의 전통에 머물러 있던 때였죠. 그녀 역시 이를 한계로 인식하고 있었고요. 비니시우스 디 모라에스의 이 제안을 받자 흔쾌히 수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8년 1월 이젠 역사적인 명소가 된 히우지자네이루의 오데온 스튜디오에 들어섭니다. 훗날 모사노바의 시작점이라 불리게 될 앨범 깡상 누아몰 지마이스 너무 큰 사랑의 노래에 녹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사노바의 첫 목소리는 난산 끝에 탄생했다죠. 안토니오 칼로스 조빙은 엘리제 지카르도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이전 라디오 시대처럼 그 비브라토 너무 강조하거나 크게 내지르는 창법은 좀 최대한 자제해 주세요. 힘을 빼시고 대화하듯 덤덤하게 노래해 주십시오. 엘리제 지카르도스는 긴장했답니다. 수십 년간 극적인 가창을 무기로 삼았던 그녀에겐 기존의 창법을 모두 내려놓으라는 요구처럼 들렸겠죠. 주앙 질베르투의 기타 반주도 그녀에겐 장벽으로 다가갔답니다. 지웨우트 특유의 당김음이 극대화된 연주는 지금이야 뭐 보사노바의 전형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지만 이 당시엔 듣도 보도 못한 연주법이었습니다. 기타에 맞춰 노래하던 엘리제치 도중에 멈추고 이렇게 불만을 터뜨렸겠죠. 도저히 박자를 맞출 수가 없다. 기타 주법이 왜 이렇게 이상한가요? 하지만 결국 타고난 감각으로 이 모든 생소한 음악을 소화해냅니다. 그리고 보사노바의 신화가 되었죠. 비니시우스 유모라이스의 안목,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의 음악성, 주앙 질베르투의 혁신, 여기에 엘리제 지카르도스의 독창적인 해석을 더하면서 세계 최초 보사노바의 역사를 썼습니다.

0: viver sem mim. Vamos deixar desse negócio de viver longe de mim.
1: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삼바 칸상의 태가, 그리고 보사노바의 첫 목소리, 엘리제티 카르도스였습니다. 1920년에 태어나서 1990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첫 곡은 그가 30살 1950년에 발표한 싱글이었습니다. 'Canção de Amor', 사랑의 노래라는 심플한 제목이고, 이런 곡들이 이런 보컬리스트들이 크루닝 스타일로 부른 노래들이 라디오에 당시 많이 나왔고 일반적인 것이었겠죠. 이 곡을 통해서 라디오 스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1950년 초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텔레비전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됐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영상 매체, 영화 커리어도 아울러 시작됐고요. 재밌게도 이 곡은 1990년 카이타노 벨로주가 또 선택을 해서 자신의 버전을 녹음하기도 했다는.

라디오 스타로서의 그녀의 쌈바깡 사운드 보컬리스트의 질감을 느끼셨다면 두 번째 곡에서는 프로듀서인 안토니 칼로스 조빙의 주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한 그런 흔적이 느껴지셨나요? 아까 어떤 분께서 조금 과하다 싶은 비브라토, 그 떨림이지만 상당히 좋게 들린다라고 김현정 님께서 그렇게 써주셨었는데 크루너로 평생 반평생이라고 해야 되나? 대부분의 그 초반 커리어를 매진했던 아티스트에게 새로운 도전이었겠죠? 첫 번째 곡이 엘리제티 카르도수가 작곡가에게 졸라서 얻어낸 곡이라는 사연이 있다면은 두 번째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비니시우스 디 모라이스는 카르도수를 낙점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안토니오 칼로스 조빈 같은 경우는 다른 또 인기 가수를 돌로리스 두란이라는 가수를 염두에 뒀다고 하네요. 하마터면은 돌로레스가 이 역사적인 음반의 주인공이 될 뻔했는데 제작비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개런티를 요구했기 때문에 엘리제티에게 돌아갔다. 뭐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물망에 오른 가수들의 어떤 요구사항 같은 것도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중요한 인물 조앙 질베르토는 당시 기타리스트로서 기타가 뭐 화음 악기이기도 하지만 이 기타의 타악기적인 이 기능을 놀라운 그런 창의력으로 당시에는 처음이었던 그런 주법을 반주 중심에 심어버린 거죠. 들어보시면 이 곡은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오케스트라 사운드 다 걷어내고 주앙 질베르토의 보컬과 기타만으로도 또 발표가 돼서 그 곡이 사실 더 유명하죠. 기록상으로는 엘리제티의 버전이 최초의 레코딩입니다만. 자, 라디오 시대, 뭐, 그리고 코파카바나의 이 극장 무대의 시대를 거쳐서 텔레비전, 그리고 뭐그 이후까지 엘리제티 카르도소는 수모를 겪은 사람이긴 하네요. 뭐, 아스트루드 질베르토다라고 크레딧에 그렇게 오류로 표기가 됐었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보사노바 보컬 하면은 아스트루드가 그 악명 높았던 디사피나도, 음이탈, 예, 음정 불안. 이런 게 없었던 것은 확실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약간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한 훌륭한 보컬리스트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이렇게 음이탈 같은 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보컬리스트, 아티스트였으니까요. 2시간의 음악 여행 즐거우셨나요?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토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세상에서 떠나보내는 것 정말 힘든 일이죠. 가족의 빈자리를 실감하게 되면 커다란 상실감이 닥칩니다. 만사가 귀찮아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은 우리에겐 마음으로

이후로도 가족을 떠나보내는 두 번째 이별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떠난 가족에 대한 추억,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고인은 버거운 기억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언제든 떠올릴 수 있는 존재로 남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잘 먹고 잘 자는 사소한 일상부터 채워나가면서 차츰 새로운 나날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그 슬픈 마음을 나누세요. 처음엔 견디기 쉽지 않았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삶의 새로운 의미로 남을 겁니다.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 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1: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 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일본어 이음입니다.
1: 야사시이니혼고 쇼타です.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説明が上手だし 話も面白いし
0: 설명을 잘하시고 이야기도 재미있어서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열거를 나타내는 접속조사 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살펴볼까요? 최고
1: 사이코 사이코
0: 최고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사이코 그럼 반대말은요?
1: 사이테 사이테
0: 사이테 최저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어서 사이테라고 합니다. 최고의 반대말로 최저라고 하는 뜻으로도 사용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인품이나 성질 등이 형편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이테라고 하는 표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1: 이츠모 이츠모
0: 이츠모 항상이란 뜻인데요. 선생님 또 다른 표현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죠?
1: 즈네니 즈네니
0: 항상 상이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해서요. 즈네니라고도 합니다. 상점가
1: 쇼텐가이 쇼텐가이
0: 쇼텐가이 상점가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상점은 쇼땡 무슨 무슨 가라고 할 때는 가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길을 가다 보면은 길 위에 지붕을 씌운 상점가가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1: 아케이도.
0: 아케이도라고 합니다. 교수.
1: 교주. 교주.
0: 한자어 교수를 음으로 그대로 읽어서 교주라고 하면 되겠죠? 강의는요?
1: 고기. 고기.
0: 마찬가지로 강의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고기. 과제는요?
1: 가다이. 가다이.
0: 과제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어서 가다이라고 합니다. 평가는요?
1: 효과. 효과.
0: 평가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어서 효과라고 합니다. 평가가 높다는요?
1: 효과가 高い. 효과가 高い.
0: 평가가 낮다는요?
1: 효과가 低い. 평가가 低い.
0: 高い, 높다, 低い, 낮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 형용사죠.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평가가 좋다, 평가가 나쁘다라는 표현도 사용하잖아요. 평가가 좋다.
1: 평가가 이. 평가가 이.
0: 평가가 나쁘다는요?
1: 평가가 悪い. 평가가 悪い.
0: 이는 좋다, 悪い는 나쁘다라는 의미의 이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 볼게요. 상당히 꽤
1: 나카나카 나카나카
0: 이 나카나카라고 하는 단어는요. 긍정문에서 사용될 때는 상당히 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부정문에서 사용될 때는 좀처럼이라는 의미로 사용돼요. 부정문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 좀처럼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겠죠?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열거를 나타내는 접속조사 시를 배워보려고 해요. 이 시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열거를 나타내는 접속조사입니다. 어떤 사항을 열거해서 말할 때 사용하는데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 근거나 이유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 시는요, 열거를 나타내는 접속조사이지만은 주로 이유를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된다라고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어요. 시는요, 종지형에 접속합니다. 여러분, 종지형은요, 문이 끝나는 형태예요. 보통형이든 정중형이든 긍정형이든 부정형이든 다 관계없어요. 문이 끝나는 형태에는 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는요, 뭐뭐하고 뭐뭐해서 등등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답니다. 그럼 단어 싹 틔우게 나온 단어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0: 조용하다.
1: 시즈카다. 시즈카다.
0: 조용하고 조용해서.
1: 시즈카다시. 시즈카다시.
0: 시즈카다시. 문맥에 따라서 조용하고 혹은 조용해서 등의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여러분, 시즈카다, 조용하다. 보통형으로 문이 끝난 형태죠? 이 뒤에 시 연결해서 시즈카다시. 여러분들이 저는 정중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시즈카데스. 이것도 문이 끝난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즈카데스 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시는 어디에 연결한다고요? 그렇죠. 문장이 끝나는 형태, 즉 종지형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연결해 볼게요. 맛있다.
1: 오이시. 오이시.
0: 맛있고 맛있어서.
1: 오이시시. 오이시시.
0: 오이시시. 문맥에 따라서 맛있고 맛있어서 등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종지형에 연결한다고 했죠? 오이시, 맛있다. 문이 끝나는 형태잖아요. 보통형이긴 하지만 이 뒤에 시 연결해서 오이시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저는 정중하게 할래요. 그럼 여러분, 오이시 이 형용사의 정중형은요? 이 뒤에 데스 연결하면 되죠. 오이시 데스, 맛있습니다. 바로 끝났어요. 문이 끝난 형태니까 이 뒤에 바로 시 연결해서 오이시 데스 시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럼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공원은 조용하고 깨끗해서 아주 좋아해요.
1: この公園は静かだし、綺麗だし、大好きです。この公園は静かだし、綺麗だし、大好きです。
0: この公園は、이공원은静かだし、조용하고、静かだ、조용하다、문이끝난형태뒤에、し、연결해서、조용하고、きれいだし、きれいだ、깨끗하다、문이끝난형태죠。이뒤에、し、연결해서、깨끗해서、大好きです、아주좋아해요、라고하는문장이만들어졌습니다。静かだ、きれいだ、다문이끝난형태입니다。이거、정중하게한번바꿔볼까요？
1: この公園は静かですし、綺麗ですし、大好きです。
0: 静かだ、조용하다。静かです、조용합니다。마찬가지로문이끝난형태예요。이뒤에는し、연결할수있습니다。綺麗だ、깨끗하다。나형용사의정중형은요、여러분。어미다를데스로바꾸면되죠。그래서、綺麗です、깨끗합니다。가됩니다。綺麗です、다로끝났어요。뒤에시연결해서키레에데스시당연히가능한거죠.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이 가게는 맛있고 저렴해서 학생에게 인기예요.
1: この店は美味しいし安いし学生に人気です。この店は美味しいし安いし学生に人気です。
0: この店は이가게는美味しいし오이시맛있다문이끝난형태네요뒤에시연결해서오이시이시맛있고야스이시야스이저렴하다문이끝난형태입니다뒤에시연결해서야스이시저렴해서학생이인기です학생에게인기예요라고하는문장이되었는데요이것도마찬가지로정중형으로한번바꿔볼게요
1: この店は美味しいですし安いですし학생に人気です。
0: おいしい、맛있다。정중형은요。이형용사의정중형은이뒤에데스연결하면됩니다。그래서おいしいです。문이끝난형태뒤에시연결해서おいしいですし。やすい、저렴하다。마찬가지로이형용사의정중형은뒤에데스연결하면되죠。やすいです。저렴합니다。문이끝난형태뒤에바로시연결해서やすいですし。이렇게정중하게표현할수있어요。자동환기꿀팁살펴볼게요시는열거를나타내는접속조사라고했습니다그럼여러분열거라고하면왠지두개이상이떠오르잖아요그래서문장키우기에서도시즈카다시키레다시이렇게두개가연결됐고요오이시이시야스이시이렇게두개가연결됐는데요이시는열거를나타내는접속조사이기는하지만한번만사용해서뒤에나오는문장의이유를나타내기도해요예문한번볼게요오늘은날씨도좋고최고네요
1: 今日は天気もいいし最高ですね
0: 今日は오늘은天気もいいし天気もいい날씨도좋다문이끝나

0: 황태지의 시 연결해서 날씨도 좋고 사이코 데스네, 최고네요. 최고인 이유가 하나만 있어요. 시는 열거를 나타낸 접속조사지만 하나만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오늘의 문장 확장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열거를 나타내는 접속조사 시를 사용해서 문장을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가게가 많다.
1: 미세가 오이.
0: 미세가 오이. 점원이 친절하다.
1: 대인상가 신세츠다.
0: 대인상가 신세츠다. 한번 연결해 볼까요? 가게도 많고 점원도 친절해서.
1: 미세모 오이시 대인산모 신세츠다시.
0: 미세모 오이시 대인산모 신세츠다시. 오이 문이 끝난 형태죠? 바로 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신세츠다 문이 끝난 형태죠? 바로 시 연결할 수 있어요. 가게도 많고 점원도 친절해서 항상 북적인다.
1: 미세모 오이시 대인산모 신세츠다시. 이츠모 니기야카다.
0: 미세모 오이시 대인산모 신세츠다시. 이츠모 니기야카다. 조금 정중하게 표현해 볼게요. 이 상점가는 가게도 많고 점원도 친절해서 항상 북적여요.
1: この商店街は店も多いし店員さんも親切だしいつも賑やかです。
0: この商店街は이 상점가는 미세모 오이시 가게도 많고 더 정중하게 하고 싶으면 미세모 오이데스시라고 하면 되겠죠? 대인산모 신세츠다시 점원도 친절해서 이것도 조금 더 정중하게 하려면 대인산모 신세츠데스시라고 하면 될 거고요. 이츠모 니기야카데스 항상 북적여요.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로 넘어가 볼게요.

0: 있어요. 그래서 가다이와 오이시 과제는 많고 시켄모 무즈카시이까라 시켄모 무즈카시 시험도 어렵다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조사 카라가 연결됐네요. 무즈카시이까라 어려워서 에이효과와 에이평가는 나카나카 다이엔데스 상당히 힘들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でも 가다이와 오이시 試験も難しいから、A評価はなかなか大変です。
0: 여러분, 열거를 나타내는 접속조사 C는요, 문이 끝나는 형태, 즉 종지형에 연결된다고 했어요. 지금 대화문에서는 모두 보통형에 연결이 됐는데요. 우리 정중형으로 바꿔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설명을 잘하시고 이야기도 재미있어서 강의가 아주 즐거워요. 이거 모두 정중형으로 바꿔볼게요.
1: 説明が 上手ですし 話も面白いですし 講義がとても楽しいです
0: 이번에는 과제는 많고 시험도 어려워서 A평가는 상당히 힘들어요
1: 課題は多いですし 試験も難しいですから A評価はなかなか大変です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아, 다카노 교수다
3: 文学部の先生ですか?
2: はい とても有名な教授です。説明が上手だし、話も面白いし、講義がとても楽しいです。いいですね。でも課題は多いし、試験も難しいから、A評価はなかなか大変です。
0: 카타카나 조각 모음 오늘의 카타카나 단어를 알아볼게요.
1: 칵테일이고요.
0: 하이볼입니다.
1: 미네랄 워터,
0: 생수라는 뜻인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하이, 칵테일은 네 박자로 중간에 크가 들어가서 칵테일이라고 해야 합니다. 나머지 두 단어는 자음 들어가는 것도 신경 써주세요.
0: 랜덤 박스 지식 식구는 한국어의 식구는 함께 밥을 먹는 입이라는 뜻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집에 살며 밥을 같이 먹는 가족은 물론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한 솥밥을 먹으며 정을 나누는 친밀한 사이를 정겹게 부르는 표현인데요. 일본어에서는 어떤가요?
1: 하이 일본어에서 식구를 한자어 그대로 직역해서 쇼크코라는 단어가 있긴 하지만 일상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소개하거나 언급할 때는 일반적으로 카소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동료나 오른팔 같은 내 사람 또는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를 가리킬 때는 미우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頑張りましょう!

0: 아프리카에는 걸어서 출입할 수 없는 국립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도착한 탄자니아 곰베 국립공원. 제인 구달이 오랜 시간 침팬지들과 함께 지냈던 이곳엔 오는 길만큼이나 까다로운 게 또 있는데요.
1: 15살 이하로는 이 국립공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0: 침팬지 보호를 위해 청소년 이상만 입장할 수 있다는 규칙입니다. 다양한 동물이 한 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원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오늘의 주인공, 침팬지가 나타납니다. 먹이를 찾아 숲을 누비고 나무로 그네를 타는 침팬지들의 모습. 때로는 불같이 다투기도 합니다.

0: 금세 화해의 포옹을 나누긴 하지만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침팬지들의 세계. 우리가 이곳에 발을 들이는 일이 조금 더 까다로워도 되는 이유 아닐까요? EBS 사운드 세계 테마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1: 일본어 이음입니다.
2: 야사시이 니혼고 쇼타 데스.
1: 오늘의 타이틀은요.
2: 난지니 그루
1: 몇 시에 올 거야? 라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명사문과 형용사문을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부터 드디어 동사문을 새롭게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동사의 형태 그리고 기본형의 용법을 살펴볼게요.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살펴볼까요? 가다
2: 이끄 이끄
1: 이끄, 가다란 의미의 동사입니다. 우리 단어 넣어서 연습해 볼게요. 학교에 가다.
2: 가코니 이끄.
1: 가코니 이끄. 회사에 가다.
2: 가이샤니 이끄. 가이샤니 이끄.
1: 공원에 가다.
2: 고엔니 이끄. 고엔니 이끄.
1: 콘서트에 가다.
2: 콘서트니 이끄. 콘서트니 이끄.
1: 미술관에도 한번 가볼까요?
2: 미술관에 이끄, 미술관에 이끄.
1: 다음 단어 볼게요. 이번에는 먹다.
2: 다베르, 다베르.
1: 다베르, 먹다란 의미의 동사입니다. 빵을 먹다.
2: 빵을 다베르.
1: 빵을 다베르 라고 하면 되는데요. 다른 단어 넣어서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샌드위치를 먹다.
2: 샌드위치를 다베르. 샌드위치를 다베르.
1: 핫도그를 먹다.
2: 호토도그를 다베르. 호토도그를 다베르.
1: 햄버거를 먹다.
2: 햄버거를 다베르. 햄버거를 다베르.
1: 연습하다 보니 모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2: 私も 大好きです.
1: そうですか. 다음 단어 넘어가 볼게요. 매일.
2: 毎日. 毎日.
1: 매일은 毎日라고 합니다. 매주,
2: 매주, 매주,
1: 매달,
2: 매月, 매月,
1: 매년,
2: 매年, 매年.
1: 다음 단어 볼게요. 은행,
2: 銀行, 銀行.
1: 은행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銀行입니다. 앞서 가다, 이끄 나왔는데요. 은행에 가다,
2: 銀行에 이끄.
1: 銀行에 이끄 혹은 銀行に 이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대개,
2: 普通,普通.
1: 보통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으면 普通가 됩니다. 하다,
2: する,する.
1: する, 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죠. 공부를 하다,
2: 勉強をする.
1: 勉強をする라고 합니다. 이때 오는 을,를에 해당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다른 단어 넣어서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회의를 하다.
2: 会議をする. 会議をする.
1: 운동을 하다.
2: 運動をする. 運動をする.
1: 운전을 하다.
2: 運転をする. 運転をする.
1: 마지막으로 산책을 하다.
2: 散歩をする. 散歩する.
1: 오늘 밤.
2: 今夜. 今夜.
1: 今夜. 오늘 밤이란 뜻입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만들다.
2: 作る. 作る.
1: 作る. 만들다란 의미의 동사입니다. 쿠키를 만들다.
2: 쿠키を作る.
1: 쿠키を作る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책을 만들다.
2: 本を作る. 本を作る.
1: 이번에는 가정을 꾸리다는 일본어로요.
2: 가정을 가정을
1: 스쿠르 꾸리다란 뜻으로도 해석 가능합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일본어의 동사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본어의 동사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일본어의 동사는 모두 우단으로 끝납니다. 갑자기 단 하니까 선생님 단이 뭐였죠? 그렇죠. 이 단은요. 모음을 같이 하는 음절이에요. 우단이라고 하면

0: 모음이 우음으로 끝나는 거죠. 모음이 우로 끝나는 음절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아이 우에 오에서 우, 가키 쿠케 코에서 쿠, 사시 스세소에서 수. 계속하면은 끝이 없겠죠? 여기까지 할게요. 일본어의 동사는 모두 우단으로 끝납니다. 즉 마지막 모음이 우음으로 끝나요. 그래서 형태를 보고 여러분들이 동사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동사는요, 기본형의 형태에 따라서 1그룹 동사, 2그룹 동사, 3그룹 동사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뉘고요. 기본형의 형태로 수로가 되기도 하고 또 명사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우리 단어 싹트우기에 나온 단어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먼저 가다라는 뜻의 동사가 나왔는데요.
1: 이끄, 이끄.
0: 도서관에 가다.
1: 도서관에 이끄, 도서관에 이끄.
0: 도서관에 이끄, 도서관에 가다. 도서관, 도서관, 니는요, 어디 어디에, 목적지를 나타내죠. 도서관이 도서관에, 가다는요 이끄라고 하는 동사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렇게 동사는 수로가 되죠. 하나 더 볼게요. 먹다.
1: 다베르, 다베르.
0: 카레를 먹다.
1: 카레오 다베르, 카레오 다베르.
0: 카레오 다베르, 카레를 먹다 란 뜻입니다. 카레, 카레고요. 오는요 을르르에 해당하는 조사죠. 가레오, 먹다는요 바로 타베르라고 하는 동사를 바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레오 타베르, 카레를 먹다.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한번 연습해 볼게요. 오빠는 매일 도서관에 간다.
1: 아니와 매일 도서관에 이끄. 아니와 매일 도서관에 이끄.
0: 아니와 오빠는 매일 매일 도서관에 이끄. 도서관에 간다. 이때 이끄는요 수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볼까요? 은행에 갈 시간이 없다.
1: 銀行に 이끄 시간가 나이. 銀行に 이끄 시간가 나이.
0: 銀行に 이끄 시간가 나이. 銀行に 이끄 은행에 가다인데요. 이 이끄의 형태로 뒤에 명사를 수식할 수 있어요. 즉 銀行に 이끄 시간가 나이. 은행에 갈 시간이 없다. 일본어의 동사는 이렇게 기본형의 형태로 수로가 되기도 하지만은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동암기 꿀팁에서도 나왔는데요. 동사의 기본형은 현재 외에도 가까운 미래나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기도 해요. 문장 키우기에서는 아니와 마이니치 도서관이 이끄 해석하니까 오빠는 매일 도서관에 간다. 이때 이끄는 간다로 해석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예문 한번 살펴볼까요? 오빠, 오늘도 도서관에 갈 거야?
1: 오니이상, 쿄모 도서관에 이끄.
0: 오니이상, 오빠, 쿄모 오늘도 도서관에 이끄? 도서관에 갈 거야? 이끄 동일하게 사용됐는데요. 갈 거야? 가까운 미래, 그리고 의지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볼까요? 응, 갈 거야.
1: 응, 이끄요.
0: 응, 이끄요. 응, 갈 거야. 이때 이끄, 갈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이끄는 간다로도 해석이 되고 갈 거다라고 하는 의미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의 문장 확장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동사의 기본형을 사용해서 묻고 답해보는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하다,
1: 스르,
0: 스르, 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주말에는 보통 뭐해?
1: 주말과 후츠 나니 스르?
0: 주말과 주말에는 후츠, 보통 일반적으로 나니 스르, 뭐해?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때 후츠, 보통이라는 표현이 들어감으로써 일반적인 사항, 행위를 나타내고 있죠. 어떻게 대답하는지 볼게요. 데이트하다.
1: 데이트 스르.
0: 데이트 스르. 남자친구와 데이트해.
1: 카레시도 데이트 스르.
0: 카레시도 데이트 스르.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남자친구와 데이트해. 일반적인 사항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 더 볼까요? 빈둥거리다.
1: 고로고로 스르.
0: 고로고로 스르. 집에서 빈둥거려.
1: 이에 대 고로고로 스르.
0: 이에 대 고로고로 스르.

0: 집에서 빈둥거려 일반적인 사항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후츠, 보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빼고 연습을 해볼게요.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야?
1: 今週末は何する?
0: 今週末は何する? 여러분, 이때 する 할 거야가 되었어요. 가까운 미래 그리고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대답해 볼게요. 남자친구와 데이트 할 거야.
1: 彼氏とデートする.
0: 앞에서는 彼氏とデートする라고 하는 형태가 남자친구와 데이트해로 해석됐는데요. 이 장면에 따라서 남자친구와 데이트 할 거야 와 같이 가까운 미래 그리고 의지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일본어 동사의 기본형의 용법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로 넘어가 볼게요.

0: 하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동사가 나왔는데요. 이 대화문에 나온 동사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과제를 하다.
1: 가다요 스르.
0: 가다요 스르. 뭐 먹을래?
1: 나니 다베르.
0: 나니 다베르 라는 표현 나왔고요. 뭔가 만들게.
1: 나니까 츠크르요.
0: 나니까 츠크르요 라는 표현 나왔습니다. 몇 시에 올 거야?
1: 난지니 크르.
0: 난지니 크르. 마지막으로 5시쯤 갈게.
1: 고지고로 이끄네.
0: 고지고로 이끄네. 동사 스르 하다라는 뜻이죠. 다베르 먹다라는 뜻입니다. 츠크르 만들다라는 뜻이고요. 크르 오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끄 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ごめん、明日は家で課題をするから無理。
3: じゃあ今夜は夜ご飯一緒にどう？うん、いいよ。何食べる？私がてっちゃんの家で何か作るよ。おお、ありがとう。何時に来る？5時頃行くね。
0: 지금 들은 이 대화문 3번 이상 반복해서 듣고 따라해보세요. 말하기 실력이 금방 좋아질 거예요. EBS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 초급 일본어에서 이 대화문만 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타카나 조각 모음 오늘의 가타카나 단어를 익혀볼게요.
1: 런치, 런치,
0: 런치, 런치 점심이고요.
1: 디나, 디나,
0: 디나. 디너, 만찬입니다.
1: 세토, 세토,
0: 세토, 세트란 뜻인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하이, 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런치의 러 부분은 라, 디너의 너 부분은 나로 발음합니다.
0: 랜덤 박스 지식, 세계의 명화를 한 곳에서 오츠카 국제미술관 전 세계에 흩어진 고흐의 해바라기 일곱 작품을 한자리에서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일본 도쿠시마현 나루토시에 위치한 오츠카 국제미술관은 명화를 도자기판에 재현해 전시하는 세계 최초의 도판 명화 미술관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1: 하이, 세계 26개국 명화 총 여점을 원본 크기로 구현했으며 도자 특유의 보존성 덕분에 작품을 직접 만지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술관의 대표 공간이 시스티나 홀은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 천장화를 고스란히 옮겨놓아 그 규모와 정교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보고 온 전후 모습으로 나란히 전시를 하고요. 작품의 역사적 변화를 한눈에 살필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합니다.
0: 이 오츠카 국제미술관은요, 일본 내에서 반드시 운동화를 신고 가야 하는 미술관이라는 별칭이 있는데요. 전시장 전체 관람 동선이 대략 4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악단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안녕하세요. 시스는 박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의 첫 번째 역할은 좋은 시, 좋은 글을 쓰는 건데요. 이렇게 쓴 글들이 우리가 사는 현실을, 퍽퍽한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학과 예술에 그렇게 큰 힘이 있지 않겠죠. 하지만 이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그리고 현실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책을 읽는 게 내 눈에 맞는 안경을 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 중에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눈여겨보고 보듬어야 할지

0: 판단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어쩌면 글 쓰는 사람으로서 제 두 번째 할 일은 책의 이러한 역할을 알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학교의 마에데 버스니 노리마스.
0: 학교 앞에서 버스를 타요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본어 동사에 대해 배웠습니다. 동사는 기본형의 형태로 수러가 되기도 하고 명사를 수식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뭐뭐 씁니다, 뭐 비읍니다 라는 동사의 정중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일본어의 동사는 기본형의 형태에 따라 1그룹 동사, 2그룹 동사, 3그룹 동사 이렇게 3개의 그룹으로 나뉜다고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먼저 1그룹 동사의 정중형을 배워볼게요.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살펴볼까요? 마시다,
1: 노무, 노무,
0: 노무, 마시다란 의미의 일본어 동사입니다. 물을 마시다,
1: 오미즈오 노무,
0: 오미즈오 노무라고 하면 되는데요. 다른 단어도 넣어서 연습해 볼게요. 주스를 마시다,
1: 주스오 노무, 주스오 노무,
0: 차를 마시다,
1: 오차오 노무, 오차오 노무,
0: 우유를 마시다,
1: 牛乳を 飲む, 牛乳を 飲む,
0: 맥주를 마시다,
1: 비를を 飲む, 비를を 飲む,
0: 사물, 식물이 있다,
1: ある, ある.
0: 여러분, 사물, 식물이 있습니다.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1: あります.
0: あります. 사물, 식물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었는데요. 그거의 기본형, 있다는요? 아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우유,
1: 牛乳, 牛乳.
0: 우유를 음으로 그대로 읽었어요. 牛乳라고 하는데요. 외래어로는요?
1: 밀크, 밀크,
0: 밀크라고 합니다. 친구,
1: 도모다치, 도모다치,
0: 도모다치, 친구입니다. 토모 자체가 친구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도모다치라고 합니다. 약속,
1: 약속, 약속,
0: 약속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약속라고 하죠. 타다,
1: 노르, 노르,
0: 노르, 타다란 의미의 동사입니다. 무엇 무엇을 타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을을 하면은 일본어의 조사 오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무엇 무엇을 타다 하면 오 노르라고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교통수단을 타다라고 할 때는 조사 니를 사용해서요. 니 노르라고 하는 형태로 사용해요. 우리 연습해 볼까요? 버스를 타다,
1: 버스니 노르, 버스니 노르.
0: 택시를 타다,
1: 택시니 노르, 택시니 노르.
0: 지하철을 타다,
1: 지하철에 노르, 지하철에 노르.
0: 비행기를 타다,
1: 비행기에 노르, 비행기에 노르.
0: 무엇 무엇을 타다는 니 노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세요. 다음 단어 볼게요. 돌아오다, 돌아가다.
1: 가에르, 가에르,
0: 가에르. 돌아오다, 돌아가다란 의미의 동사입니다. 집에 돌아오다, 즉 귀가하다는요?
1: 이에니 가에르,
0: 이에니 가에르. 귀국하다는요?
1: 근인이 가에르,
0: 근인이 가에르와 같이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만나다,
1: 아우, 아우,
0: 아우. 만나다란 의미의 동사예요. 누구누구를 만나다, 오, 아우. 이렇게 하고 싶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누구를 만나다 라고 할 때도 니라고 하는 조사를 사용해요. 그래서 누구누구를 만나다, 니, 아우 라고 하는데요. 친구를 만나다,
1: 도모다치니 아우, 도모다치니 아우.
0: 선배를 만나다,
1: 센파이니 아우, 센파이니 아우.
0: 남자친구를 만나다,
1: 카레시니 아우, 카레시니 아우.
0: 여자친구를 만나다,
1: 카노조니 아우, 카노조니 아우.

0: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1그룹 동사의 정중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일본어에서 마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마스는요, 뭐뭐습니다 혹은 뭐 비읍니다 라는 정중한 표현을 만드는 조동사예요. 일본어에서는 동사에 마스를 붙여서 정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때 마스에 연결되는 동사의 형태를 마스형이라고 합니다. 일본어의 동사는 기본형의 형태에 따라서 1그룹 동사, 2그룹 동사, 3그룹 동사로 나뉘는데요. 1그룹 동사는요, 기본형의 어미가 익구, 카우, 노무와 같이 르 이외의 음으로 끝나는 동사, 그리고 르로 끝날 경우에는 아르, 우르, 노르처럼 르 앞에 모음이 아, 우, 오인 동사를 가리켜요. 예외적으로 하이르, 가에르처럼 형태는 2그룹 동사처럼 보이지만 1그룹 동사로 활용하는 동사도 있는데요. 이런 예외 동사는 몇 개밖에 안 되니까 나올 때마다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이 1그룹 동사는요, 정중형을 만들 때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꾼 뒤 마스를 붙이면 돼요. 말로 설명하니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실제로 동사로 활용 연습을 해볼게요.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동사 한번 보겠습니다. 마시다.
1: 노무. 노무.
0: 마십니다.
1: 노미마스. 노미마스.
0: 마시다라는 의미의 동사는 노무입니다. 여러분, 1그룹 동사는요, 일단 루로 끝나지 않은 동사는 모두 1그룹 동사예요. 노무. 뭘로 끝났어요? 무로 끝났습니다. 르가 아니죠? 그러면 무조건 1그룹 동사. 그리고 루로 끝난 경우에는 앞에 모음이 아, 우, 오인 동사가 1그룹 동사입니다. 노무는 1그룹 동사예요. 1그룹 동사의 정중한 형태는 어미, 우 부분을 이로 바꾼 다음에 정중을 나타내는 조동사 마스를 연결하면 돼요. 노무에서 어미, 우를 이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노, 미가 되었네요. 여기에 마스를 연결해요. 그래서 노미마스라고 하면 마십니다와 같이 정중한 형태가 되는 거죠.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있다.
1: 아르. 아르.
0: 있습니다.
1: 아리마스. 아리마스.
0: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 아르. 루루 끝났습니다. 루루 끝났는데 앞에 모음이 뭐예요? 아예요. 이런 경우 1그룹 동사입니다. 1그룹 동사의 정중형은 어미 우를 이로 바꾸고 마스를 연결해요. 이때 제가 어미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잖아요. 어미는요, 문법적으로 활용해서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그룹 동사에서는 그 변하는 부분, 즉 어미가요, 모음 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미 우를 다른 모음으로 바꾸고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붙이면 되는 건데요. 이때 마스는 정중을 나타내는 조동사예요. 어미 우를 이로 바꾸고 마스를 연결한다. 1그룹 동사는요. 그래서 아르, 어미 우를 이로 바꿔서 아리가 되었고요. 여기에 마스 연결해서 아리마스라고 하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정중형이 되었습니다.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으로 우리 연습해 볼게요. 매일 아침 우유를 마셔요.
1: 마이야사 규뉴오 노미마스. 마이야사 규뉴오 노미마스.
0: 마이야사 매일 아침 규뉴오 노미마스. 우유를 마신다 라고 하면 규뉴오 노무 라고 하면 되는데요. 마십니다, 마셔요와 같이 정중한 형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는 마지막 모음 우, 1그룹 동사의 어미인데요. 이 우를 이로 바꾸고 마스를 연결해요. 즉 노무가 노미마스가 되었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오늘은 친구와 약속이 있어요.
1: 今日は友達と約束があります。
0: 今日は 오늘은 友達と 친구와 약속があります.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다. 약속이 아루입니다. 이걸 정중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조동사 마스를 연결해야겠죠? 1그룹 동사를 정중하게 표현할 때는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꿉니다. 즉 아르가 아리가 되었어요. 여기에 정중을 나타낸 조동사 마스

뜻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아리마스가 되었습니다. 노무, 마시다, 노미마스, 마십니다. 아르, 있다, 아리마스, 있습니다. 오늘의 문장 확장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1그룹 동사의

0: 투예요. 루가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1그룹 동사입니다. 마스 연결해 볼게요. 갑니다.
1: 이키마스.
0: 이키마스. 1그룹 동사의 정중형은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꿔요. 즉, 이끌을 이끼로 바꾸고 정중을 나타낸 조동사 마스를 연결해서 이키마스가 되었습니다. 휴일에 어딘가에 가나요?
1: 야스미 노 히 니 도코카 니 이키마스카?
0: 야스미 노 히 니 휴일에 도코카 니 어딘가에 이키마스카 가나요?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대답해 볼게요. 공원에 가요.
1: 공원에 니 이키마스.
0: 공원에 니 이키마스. 네, 가족과 근처 공원에 가요.
1: はい, 가족도 近くの 공원에 니 이키마스.
0: はい, 네, 가족과 近くの 공원에 니 이키마스. 근처 공원에 가요. 혹은 근처 공원에 갈 거예요. 와 같이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라고 하면 재수학원 시절이란 뜻이에요. 누구누구를 만나다는 니 아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비코지 다이노 토모다치니 아이마스, 재수학원 시절 친구를 만나요 가 되었고요. 아우 만나다, 르 아닌 다른 음절로 끝나는 건 무조건 일그룹 동사 아우, 일그룹 동사죠. 일그룹 동사의 정중형은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고 마스 연결합니다. 아우 아이, 여기에 마스 연결해서 아이마스.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はい、今日は予備校時代の友達に会います。
0: 이어서 보면요.
1: へえ、いいですね。
0: へえ、いいですね。 와, 좋겠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へえ、いいですね。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린상, 전차에 帰りますか?
3: 예, 今日は学校の前でバスに乗ります。
2: どこかへ行きますか?
3: はい。 今日は予備校時代の友達に会います。
2: へ、 いいですね。
0: 지금 들은 이 대화문 세 번 이상 반복해서 듣고 따라해 보세요. 말하기 실력이 금방 좋아질 거예요. EBS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 초급 일본어에서 이 대화문만 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타카나 조각 모음, 오늘의 가타카나 단어를 살펴볼게요.
1: 파소콘, 파소콘.
0: 개인용 컴퓨터고요.
1: 태블릿, 태블릿.
0: 태블릿입니다.
1: 프린터, 프린터.
0: 프린터인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はい, 파소콘이라는 단어는 원래 파소널 컴퓨터의 줄임말이고요. 태블릿의 끝에 발음은 또가 되는 점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0: 랜덤 박스 지식, 뜨거운 음식을 못 먹는 사람, 내 꺼짓다. 일본에서는 뜨거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체질이나 사람을 가리켜 고양이 혀라는 뜻의 내꺼짓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고양이와 혀가 결합해서 하나의 관용구로 굳어진 표현인데요. 왜 하필 고양이일까요?
1: 네, 사실 고양이를 포함한 대부분의 동물은 야생에서 음식을 익혀 먹지 않기 때문에 뜨거운 음식에 예민한 편입니다. 그런데 유독 일본에서는 이러한 생물학적 특징을 고양이와 연결시켜서 내꺼짓다라고 하는 독특한 관용구를 탄생시켰습니다.
0: 그렇군요. 저는 뜨거운 걸 잘 못 먹어요는요?
1: 私は 내꺼짓다です.
0: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악단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お疲れ様でした。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2: 카메론입니다.

0: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1: EBS 초급 중국어.
0: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老师.
0: 복습 많이
1: 살길이다.
0: 두 문장을 여쭤볼 거예요. 한 개라도 삐끗하면 다시 듣고 오셔야 됩니다. 교재를 보시거나 교재 갖고 계시죠? 교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는 공원에서 달리기를 한다. 자, 그는 공원에서 달리기를 한다. 하나, 둘, 셋.
1: 他在公园跑步.
0: 왕 선생님처럼 유창하게 발음하셨어야 됩니다. 단어가 중요하죠. 跑步 기억나십니까? 무슨 일 생겼어? 물론 뭐 잔말라도 있지만 하나, 둘, 셋.
1: 出什么事了吗?
0: 한 번 더.
1: 出什么事了吗?
0: 좋습니다. 시 혹은 셜 다 됩니다. 오늘 이 복습이 잘 돼 있어야 10강. 너 평소에 운동하는 거 좋아하니?
1: 你平时喜欢运动吗?
0: 를 정확히 배우실 수 있습니다. 단어부터 볼게요. 한번 이치 라이 카인샤. 80페이지 함께 하겠습니다. 와, 단어가 좀 많아요. 천천히 보시죠. 평소에.
1: 平时.
0: 중국어는 이 단어가 보통 주어 앞뒤에 많이 오죠?
1: 是的.
0: 한국어랑 똑같은 것 같아요. 평소에 너 뭐 먹어? 너 평소에 뭐 먹어? 똑같아요. 네, 평소 발음 한번 들어볼게요.
1: 平时.
0: 비슷해요, 발음이. 평소, 평시. 네, 그죠? 좋아하다.
1: 喜欢.
0: 지금쯤 이제 이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것 같은데 발음 좀 합시다. 우리 삼성, 경성, 나이, 나이 생각하시면서.
1: 喜欢.
0: A는 B를 좋아하다. A喜欢 B. 삼성경성 나이나이 워먼시환 생각하세요. 운동하다. 자, 선생님. 윈동, 윈동 다 알아듣죠?
1: 능听도.
0: 네, 입술을 찢으면 안 돼요. 윈이 아니에요. 영어의 유, 윈, 그 윈이 아닙니다. 자, 들어보세요.
1: 윈동.
0: 입술을 좀 동그랗게 말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윈동. 운동 원래 힘들게 하셔야죠. 네, 윈동.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윈동.
0: 좋아요. 매일매일.
1: 매일.
0: 아침.
1: 早上.
0: 매일 아침. 다 같이 하나, 둘, 셋.
1: 每天早上.
0: 매일 아침에 달려요. 하나, 둘, 셋.
1: 每天早上跑步.
0: 오, 선생님만 발음하신 것 같은데요. 다 같이 하시죠. 시작.
1: 每天早上跑步.
0: 좋습니다. 跑步. 아, 선생님 발음이 왜 이렇게 좋나 했더니 중국 사람이었어요. 어쩐지.
1: 对呀,我是中国人.
0: 아야, 난怪.
1: 네, 怪不得.
0: 같은 말로 怪不得도 있죠. 이 발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두 글자.
1: 난怪.
0: 자, 발음하실 때 선생님, 이 난怪, 우리가 이제 GUAI 사성이니까 怪, 쌍격으로 많이 발음해요. 난怪가 예뻐요? 난怪가 예뻐요?
1: 다 예뻐요.
0: 다 예뻐요. 근데 쌍기역으로 난과이 이렇게 발음하는 중국인도 있죠. 근데 우리 왕 선생님은 난과이 기역 느낌으로 발음을 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와, 역시 선생님.
0: 네.
1: 分析的太好了.
0: 지금 하신 말씀 다시 한번 해주세요.
1: 分析的太好了.
0: 여러분 들리십니까? 분석하다가 중국어로
1: 分析.
0: 분석한 정도가 매우 좋다. 분석 되게 잘하시네요. 이렇게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1: 没错.
0: 대본에 없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죠?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근데 대본이 없어요.
1: 对啊,没有啊.
0: 교재로 같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1: 是的.
0: 그래요. 몸 건강.
1: 身体.
0: 몸 좀 괜찮아? 라고 할 때 이 身体 하오마 많이 쓰는 말이죠?
1: 是的.
0: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예쁜데, 이렇게.
1: 这么.
0: 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예쁜데.
1: 这么漂亮.
0: 이렇게 똑똑한데.
1: 这么聪明.
0: 따라하고 계시죠? 이렇게 어려운데.
1: 这么难.
0: 문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这么가 중요한 단어예요. 난, 총밍 이런 게 어려운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 둘, 셋.
1: 네. 当然是后面的.
0: 그렇죠. 뒤에 게 어렵죠. 그 뒤에 게 중요하고 어려운 거죠. 这么보다 중요한 게 그 뒤에 있는 수로입니다, 여러분.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끝나다, 마치다.
1: 완.
0: 그래서 동사로 쓰이면 다 했다, 완러 많이 쓸 수 있죠? 근데 동사 뒤에 있으면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결과 보호예요. 해볼까요? 다 먹었다.
1: 吃完.
0: 다 마셨다.
1: 喝完.
0: 네, 뒤에 러를 쓰면 완료가 되는 거예요.
1: 对的.
0: 러 써볼게요. 다 했다.
1: 做完了.
0: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매우, 무지.
1: 特别.
0: 무지 좋아요.
1: 特别好.
0: 재밌는 건 이 特别 발음이 非常 위치에 있으면 매우의 뜻이고요. 非常이나 很 뒤쪽에 있으면 스페셜, 특별해요 이런 뜻이에요.
1: 是的.
0: 非常 特别 무슨 뜻이에요? 매우?
1: 특별한다.
0: 특별하다. 그렇죠. 特别好 이건 뭐예요? 무지? 좋다.
1: 非常好.
0: 그렇죠. 정신, 활기.

0: 정신.
1: 재밌는 게 이게 있을 유자 요를 집어넣어 볼게요.
0: 요정신.
1: 이러면 정신이 있다가 아니에요. 음흠. 뭐죠?
0: 아, 활기 있다?
1: 활기 있다. 음흠. 생기 넘친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써먹지 못하는 말입니다.
0: 네, 흔난다, 我觉得.
1: 정신이 있다가 아니라 매우 활기차다, 기운이 넘친다. 제가 봤을 땐 80페이지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단어가 이 요정신 단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부탁드릴 게 있어요. 본문 보지 마시고 한번 듣기만 해보세요. 얼마나 잘 들리는지 한번 눈을 감고 들어보겠습니다. 오먼 이치 라이팅이자.
2: 第10课 你平时喜欢运动吗? 你平时喜欢运动吗?
3: 喜欢, 我每天早上都跑步。
2: 难怪你身体这么好。运动完特别有精神。你平时喜欢运动吗?
3: 喜欢, 我每天早上都跑步。难怪你身体这么好。运动完 特别有精神。
1: 이제 교재 보셔야 되는데요. 벌써 보신 분 계신가요? 같이 보시죠. 81페이지입니다. 너 평소에 운동하는 거 좋아해?
0: 你平时喜欢运动吗?
1: 운동은 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 동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0: 이거
1: 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평소는 여기서 네 앞에 써도 됩니다. 한번 맨 앞에 넣어볼게요.
0: 平时你喜欢运动吗?
1: 좋아요. 윈윈 하지 마시고 우리 왕 선생님처럼 윈윈 많이 따라하세요. UN 사이에 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결혼하다를 중국어로 지혼 이게 아니라
0: 지혼
1: 혼 이런 느낌 많이 하면 됩니다. 좋아해요.
0: 喜欢?
1: 저는 매일 아침마다 뛰는 걸요.
0: 我每天早上都跑步.
1: 또 아니고 또. 또는 모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매일 할 때 매일 동그라미 치시고요. 또 동그라미 치시고 이어주세요. 이 매일과 또가 함께 있으면 한국어로 여러분 매일 마다 마다의 뜻이에요. 없어도 되는데 보통 씁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 무릇 예문은 쉬워야죠. 매일마다 공부해.
0: 매일都学习.
1: 선생님, 그 지금 방금 하신 예문 중에서 그 떠오를 빼고 매일学习 전혀 문제 없죠?
0: 是的,可以用.
1: 그, 하지만 많이 쓴다는 거죠. 네, 매일마다 할 때 마답니다. 이 떠가 모두가 아닌 거죠. 어쩐지 너 몸이 이렇게 건강하구나.
0: 난怪你身体这么好.
1: 身体 올라가면 안 되죠? 뒤에가 사성이니까 반삼성 身体. 난怪는 여러분 怪不得 같은 말 난怪는요. 무조건 무조건 문장 맨 앞에 쓰입니다. 네, 요거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단독으로 쓰이거나 운동 다 하고 나면 아유 기운이 넘쳐.
0: 运动完特别有精神.
1: 좋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운동은 운동이라는 명사일까요? 운동하다란 동사일까요? 하나, 둘, 셋.
0: 동사?
1: 동사입니다. 동사 뒤에 완이 올 수 있거든요.
0: 시다.
1: 네,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0: 我们常说没精神呢.
1: 아, 没精神.
0: 그치, 有精神의 반대말.
1: 그렇죠. 아, 너무 좋은 언급입니다. 没有精神을 줄여서
0: 没精神.
1: 그럼 정신이 없다가 아니라 뭔가 활기가
0: 그치요. 아, 我太累了.
1: 너무 피곤해.
0: 没精神.
1: 너 기운이 없어.
0: 你怎么看起来没精神?
1: 보아하니 어쩜 이렇게 기운이 없니?
0: 对呀, 기운이 없다. 没精神.
1: 동시 통역은 어렵습니다. 진짜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0: 是的.
1: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본문 보지 마세요. 천장 보고 들어보시죠. 오먼 이치 라이팅이자.
2: 你平时喜欢运动吗?
3: 喜欢. 我每天早上都跑步.
2: 难怪你身体这么好.
3: 运动完 特别有精神。
2: 你平时喜欢运动吗?
3: 喜欢。 我每天早上都跑步。
2: 难怪你身体这么好。
3: 运动完特别有精神。
1: EBS 초급 중국어.

0: 82페이지 어법 포인트, 저희가 방금 언급을 해드린 어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습이에요. 이제 made에 떠가 있으면 모두가 아니라 마다, 또 아니고 떠. 그럼 우리 쉬우면 넘어갈까요? 아니죠. 예문 통해서 또 모르는 단어 있으면 체크하시고요. 사람마다 다 휴대폰이 있다.
1: 每个人都有手机.
0: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 요 이상이죠. 떠요 올라가야 돼요. 떠요 하지 마시고요. 떠요 쇼지. 쇼지가 아니라 오유는 어예요. 쇼지 쇼지 하지 마시고.
1: 쇼지.
0: 사람마다라고 할 때 每个人, 매 사람 이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장문 쓰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중급 고급 되면 장문 쓸 일이 많아져요. 그럼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 있다 이럴 때 보통 每个人으로 시작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没错.
0: 매일 아침마다 우유를 마신다.
1: 每天早上都喝牛奶.
0: 니유 아니고 아이유 사이에 오 넣어서 니어예요. 니오나이. 삼성의 마지막 글자만 올리지 마시고요. 니오나이. 우유 모르신 분들 체크하시고요. 주말마다 등산 간다. 그러니까 오늘 이 라디오를 안 들으셨으면 내가 주말마다 등산 간다 내가 했었을까? 한번 돌이켜보세요. 쉽지 않은 문장입니다. 보시죠.
1: 每个周末都去爬山.
0: 주어 생략 가능하죠? 넣어서 해볼게요.
1: 他每个周末都去爬山.
0: 쪼모, 쪼모 아니에요. 쪼우, 오유는 어우니까. 그리고 모어, 쪼우 모어. 빠르게 발음해서 주말.
1: 쪼모.
0: 쪼모.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글자 시작.
1: 쪼모 콰이러.
0: 그렇죠. 어쩐지 난과이 자매품으로 세 글자.
1: 怪不得.
0: 보이시죠? 경성이 두 개 이상이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일상생활에서는 怪不得 올려도 상관없죠?
2: 是的.
0: 좋아요. 어쩐지 걔가 안 왔더라.
1: 난怪他今天没来.
0: 왜 뿌가 아니고 메이예요? 완료의 부정은 메입니다. 여러분, 메라이, 메이드의 러 쓰지 마시고요. 어쩐지 여기가 이렇게 춥다더니.
1: 怪不得这里这么冷.
0: 이렇게 추운데.
1: 这么冷.
0: 여기를 这里 혹은
1: 这儿.
0: 这儿 상관없습니다. 83페이지 특비에 이미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제 문서화해서 여러분께 암기시켜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치라이 카인샤. 언제까지 우리가 흔, 非常, 짠 이런 것만 쓸 거예요. 特别 이 어감을. 근데 발음하실 때 터 아니고요. 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特别.
0: 오늘 무지더워.
1: 今天特别热.
0: 그러니까 한국어로 이 特别가 선생님 무지란 말 아시죠? 무지무지 좋아할 때. 그 정도 어감인 것 같아요.
2: 오, 是的.
0: 그 흔이나 非常보다 더 센 것 같아요.
2: 我觉得好像 更强一点吧.
0: 아, 더 강하다고요 이게? 오, 왕 선생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나 집이 그냥 그리운 게 아니고 무지무지 그리워.
1: 我特别想家.
0: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我特别想家.
0: 想家. 올라가면 안 되죠. 샹이 반삼성이잖아요. 뒤에가 일성이니까 삼성 일성 러시 생각하시면서 想家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도 지금 어떻게 보면 타지 생활 하시는 거잖아요.
2: 是的.
0: 외롭지 않으세요?
2: 아, 所以我特别特别想家.
0: 너무너무 좋은 말씀하셨어요. 지금 뭐냐면은 중국인들이 特别를 일상생활에서 두 번 쓰는 경우도 많아요.
2: 네, 그냥 한국인은 무지무지.
0: 와, 똑같아요. 맞아요.
2: 是的.
0: 아, 정말 제가 그 언급하려고 했는데 정말로 우리가 짠듯이 말씀하시네요.
2: 짠 거 아니에요.
0: 하이파이브. 네, 特别特别好. 재밌는 건 非常도 두 번 쓰는 경우가 많아요.
2: 是的.
0: 해보세요, 선생님.
1: 我非常非常想家.
0: 와, 근데 흔은 보통 두 번 안 쓰더라고요. 很好, 이건 아닌 것 같아요.
2: 是的,一般不这么用.
0: 그렇죠. 이사가 무지무지 달아.
1: 这个苹果特别甜.
0: 甜, 甜蜜蜜, 아시죠 여러분? 천밀밀, 달다, 달콤하다, 모르셨으면 쓰시고 苹果, 果 올라가면 안 되죠. 뒤에가 사성이니까 반삼성, 苹果. 떨어지는 센스. 꽤 많은 분들이 삼성과 사성과 반삼성 궁금해 하시는데 사성은요. A 발음으로 해 드리면 아 이거예요. 한번 들어 볼까요?
1: 아.
0: 반삼성은 아 이게 아니라 아.
1: 오, 好厉害.
0: 괜찮아요? 올라갈 때쯤 멈추는 거죠.
1: 比我还厉害.
0: 아. 아, 왕 선생님께서 자기보다 낫대요. 이런 건 약간 너무 과찬이시죠. 이럴 때 이제 쓰는 말이 이제 꾸어장, 꾸어장. 과찬이십니다. 보통 두 번 써야 돼요. 꾸장이 아니라 꾸어장, 꾸어장. 네, 감사합니다. 그의 옷은 참 독특하다. 이제는 스페셜의 뜻이에요.
1: 他的衣服很特别.
0: 很이나 非常 뒤에 있으니까요. 衣服 모르신 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곳은 엄청 특별해.
1: 那个地方非常特别.
0: 장소, 地方 기억하시고요.

0: 네 이름은 매우 특별해.
1: 你的名字很特别.
0: 이름 발음하실 때 민츠 민츠 쌍지 아니에요? 민츠 민츠 이성경성 아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선생님, 네. 我在韩国的드라마 중에 네. 经常有人说 너 특별해.
0: 아, 너 특별해. 약간 오글거리는. 네.
1: 你很特别.
0: 你很特别. 저에게도 우리 왕 선생님과 우리 피디님은 정말 特别입니다.
1: 오, 谢谢.
0: 네, 농담입니다. 진담이에요. 84페이지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보겠습니다.
1: 好, 一起进入深化练习.
0: 사랑의 잔소리 한 번만 더 할게요, 여러분. 82쪽, 83쪽에 있는 예문들을 핑고, 티엔, 민즈, 이후 모두 암기하셔야 됩니다. 니오나이, 등산하다, 바샨, 이런 게 낯설면 안 됩니다, 이제. 난 토요일마다 수영하러 가.
1: 我每个星期六都去游泳.
0: 토요일 중국어로?
1: 星期六.
0: 류 아니고 역시 아유 사이 원어서 류 기억하세요. 수영하다 요용. 삼성의 마지막 글자면 올리지 마세요 우리. 아시겠죠? 요용 해도 알아듣지만 요용. 네. 어쩐지 걔가 별로 밥을 먹고 싶어하지 않더라고.
1: 怪不得他不太想吃饭.
0: 不想은 하고 싶지 않다. 不太想은 조금 더 완곡한 느낌이 있죠. 별로 그다지.
1: 没错.
0: 네. 여기 풍경 무지 이쁘다.
1: 这里的风景 特别漂亮.
0: 特别 해도 돼요. 근데 올리세요. 우리 선생님처럼 特别 特别 漂亮 이렇게. 스웨터 사실 그 외국 사람이 한국어로 스웨터 하는 거예요. 우린 영어로 쓰지만 중국은 역시 털옷이라고 말하네요.
1: 마오이.
0: 스웨터마다 다 비싸다.
1: 매件 마오이都很贵.
0: 여기서 찌에는 뭐예요? 옷의 양사예요.
1: 对다.
0: 네, 옷 한 벌 할 때 벌, 메이드에 떠 보이시죠? 마다가 되는 거죠. 메이지엔 마오이 떠很贵. 꾸이가 아니라 UI 사이에 에너서 꾸이. 쉬운 문장이 아닙니다. 정말요,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매우 독특하다.
1: 他的声音很特别.
0: 목소리가 될 수도 있고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 다 되죠?
1: 可以다.
0: 사람이 말할 때는 쉬인이 목소리가 되는 거죠. 다시 들어볼게요.
1: 他的声音很特别.
0: 오늘 특히 또 저를 칭찬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또 제가 또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죠.
1: 我知道你要说什么.
0: 老师的声音非常非常자. 엄청 맑다. 사람 목소리가 투명하다. 이럴 때 쓰는 중국어 있습니까?
1: 不知道.你说吧.
0: 特别清. 추 어때요?
1: 好吧, 特别清楚.
0: 혹은
1: 经常说 이쁘다.
0: 예쁘다.
1: 但是韩国人说 漂亮 안돼. 네. 应该说很好听.
0: 아, 很好听. 듣기 좋다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特别好听.
1: 对了.
0: 좋아요. 오늘의 핵심 표현.
1: 你平时喜欢运动吗?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0: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1: EBS 초급 중국어.
0: 안녕하십니까, 성건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老师.
0: 복습 많이
1: 살 길이다.
0: 두 문장을 여쭤볼 건데요. 조금 더 삐끗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갑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독특해.
1: 他的声音很特别.
0: 좋아요. 목소리가 될 수도 있고 소리가 될 수도 있고 声音. 그럼 지난 시간 제목 기억나십니까? 너 평소에 운동하는 거 좋아하니? 여러분 보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너 평소에 운동하는 거 좋아해? 하나, 둘, 셋.
1: 你平时喜欢运动吗?
0: 지금 왕 선생님 발음을 듣고 어떤 분들은 아 맞다 맞다 이렇게 되면 복습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버벅거리시면 틀린 겁니다. 복습이 잘 돼 있어야 오늘 제목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1: 请问您贵姓?을
0: 배울 수 있습니다. 단어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먼 이치나이 카인샤. 예약하다.
1: 띵.
0: 아니 얼마나 많이 쓰고 얼마나 많이 들을 말이겠습니까? 예약이 필수잖아요. 어딜 가든 요새.
1: 네. 최근 到 哪里都要 예약.
0: 어디든 예약을 한다고요. 한국어 중국어 섞었네요. 지금.
1: 但我们也说 预定.
0: 아, 预定. YU 발음이에요. 위, 위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1: 预定.
0: 둘 다 사성이에요.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YU로 시작합니다. 预定. 좋아요. 3시, 4시 할 때 십니다.
1: 点.
0: 2시가 2点이 아니라
1: 2点.
0: 2시 20분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1: 2点 20분.
0: 분은 중국어로
1: 分.
0: F-E-N을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검색하셔서 꼭 쓰시기 바랍니다. 分. 좋아요. 자리.
1: 位置.
0: 사성경성. 爸爸. 谢谢. 弟弟. 생각하시면서 位置. 자리가 없네.
1: 没位置.
0: 혹은 요 집어넣어서
1: 有位置.
0: 그렇죠. 자리가 있다 없다. 좋아요. 말씀 좀 물어볼게요.
1: 请问.
0: 한 번 더.
1: 请问.
0: 여러분들 칭원 하신 다음에 반드시 뒤에 어떤 말들 하셔야 됩니다. 칭원 다음에 침묵을 지키시면 안 됩니다.
1: 对了,已经问了.
0: 그래요. 전부 합해서 모두.
1: 이공.
0: 자, 이공은요. 얼른 필기하세요. 뒤에 뭐가 오죠? 수량이 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모두 써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 그럼 모두 우리가 배운 부사 따오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아예 달라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모두 널 사랑해. 워먼 이공 아인이에요. 워먼 또 아인이에요.
1: 워먼 또 아니.
0: 그렇죠.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합해서 5,000원이에요. 또 5,000원. 이공 5,000원 뭐죠?
1: 이공.
0: 또 5,000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물건이 모두 다 하나씩 다 5,000원이라는 거예요.
1: 맞아요.
0: 네, 품목마다 다 5,000원. 또 5,000원이에요. 다 5,000원. 이거고 전부 합해서는 이공입니다. 아예 달라요, 여러분. 세 명이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개.
1: 거.
0: 해볼까요? 그럼 세 명.
1: 三个人.
0: 문제 드릴게요. 선생님 세 명은 뭘까요? 三个人 老师가 아닙니다.
1: 三个老师.
0: 그렇죠. 런 대신에 명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 세 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숫자가 먼저 와야죠. 우리는 선생님 세 명이라고 하지만 중국은 세 개 선생님 이렇게 수사, 양사, 명사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어순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영어랑 비슷하네요. 그죠? 영어 맞나요, 여러분? 이지라이팅 듣고 와야 되겠어요. 맞는지. 자, 선생님인데 정말 그 러쉬 할 때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남자분들을 부를 때 길 가다가 모르는 분 뭐 물어볼 때 선생님 이렇게 하잖아요.
1: 对다.
0: 네, 그 단어입니다.
1: 先生.
0: 남자를 부르는 말입니다. 한 번 더.
1: 先生.
0: 근데 이쯤에서 궁금할 수 있죠? 여자를 부를 때는 보통 뭐라고 합니까?
1: 女士.
0: 女士. 뭐예요? 한자로 여사. 혹은 이걸 쓰기도 합니다. 젊은 여성분들에게는 이제 아름다울 밑자를 집어넣어서 메이니. 맞죠?
1: 선생님, 经常这样吗?
0: 많이, 매일 씁니다.
1: 그러면, 네. 난이 对男的的话应该是帅哥。帅哥,
0: 그렇죠. 저희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농담이 아니라 정말 많이 쓰는 말이에요. 메인이, 미녀란 단어인데 이게 뭐 불쾌한 단어가 아닙니다, 전혀. 메인이, 네, 오히려 기분 좋게 쓸 수 있고요. 帅哥, 역시 잘생긴 오빠, 잘생긴 형이지만 역시 젊은 남자분들에게 쓸 수 있는 말이죠.
1: 对,我们可以叫형생,帅哥.
0: 아, 저에게도 쓸 수 있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인이. 네. 자, 건, 와, 읽어볼게요.
1: 根.
0: 이거는 원래 가장 일반적인 뜻이 A건 B 하면 A와 B죠.
1: 맞죠.
0: 오늘은 그 뜻이 아니라 동사로 쓰이는 거죠, 선생님.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본문 벌써 보셨나요? 아하, 보지 마시고 하늘을 보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치라이.

0: 开始这个味道，我们一起来听一下。
1: 你好，我们定了七点的位子。
2: 好的，请问您贵姓？
1: 我姓王，一共四个人。
2: 好的，王先生，请跟我来。
1: 你好，我们定了七点的位子。
2: 好的，请问您贵姓？
1: 我姓王，一共四个人。
2: 好的，王先生，请跟我来。
0: EBS 초급 중국어 90페이지 업버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언급을 다 해드린 겁니다. 예문 보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에게 뭔가 물을 때 아주 존칭을 쓰면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3: 징원.
0: 아니면 근데 여러분 징원 대신에 이걸 해도 돼요. 니하오.
3: 是的, 可以的.
0: 네. 아니면 두 개를 같이 쓰세요.
3: 니하오, 징원.
0: 오, 이렇게. 에이, 좋습니다. 니하오, 징원. 같이 사자성어처럼 암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말씀 좀 여쭤볼게요. 식당이 어디 있죠?
3: 请问餐厅在哪儿?
0: 실례지만 지금 몇 시죠?
3: 请问现在几点?
0: 삼성이니까 지 올라가야죠. 请问现在几点? 이 예문 두 개 중에서 모르는 게 있었나요, 여러분? 체크하시고요. 음식점, 餐厅, 네, 칸팅이 아니에요. 씨는 치읓입니다. 餐厅, 성 어떻게 되세요?
3: 您贵姓?
0: 꾸이가 아니라 UI 사이에 넣어서 꾸이, 다시 한번.
3: 꾸이.
0: 저 이 씨예요.
3: 我姓李.
0: 중국도 이 성이 있잖아요.
3: 有啊.
0: 좋아요. 제 성은 장 씨고 장하오라고 합니다.
3: 我姓张, 叫张浩.
0: 叫는 사람을 부르다라고 할 때 쓸 수도 있고 뭐뭐라고 합니다라고 할 때 쓸 수도 있습니다. 전 홍길동이라고 해요. 我叫홍길동. 지금 그 문장 구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밑에 걸 보시고 저는 성이 장이고 장하오라고 합니다라고 하니까 아 이름이 장장하오구나. 그게 아니에요. 제 성은 성이고 이름은 구현입니다라고 한 게 아니고요. 제 성은 성이고 저는 성구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외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린지 아시죠? 홍길동입니다 라고 할 때 홍입니다. 그 다음 길동이라고 한 게 아니라 홍길동이에요. 성을 한 번 더 말한 겁니다, 여러분.
3: 我姓洪,叫洪吉同.
0: 그렇죠. 오, 선생님 성함으로 한번 해볼까요?
3: 我姓王. 叫王婉玲.
0: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형식도 엄청 많습니다. 고수가 되는 지름길 한번 살펴볼게요. 자, 뭔가 설명이 좀 많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뭐와란 뜻도 맨 밑에 깔려 있습니다만 오늘의 메인은 1번 뜻입니다. 91페이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뒤따르다, 따라가다, 저를 따라오세요.
3: 请跟我走.
0: 조우 아니고 오유는 어입니다. 跟我走. 삼성이니까 워 올라가야죠. 跟我走. 따라섭니다. 따라가다. 강아지가 중국어로
3: 小狗.
0: 게시판에 꽤 많은 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성조 몇성몇성이니까 앞에가 바뀝니다라고 하는 걸 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3: 네, 大家都说讲得太好了.
0: 아유, 감사합니다. 뭐 강의를 잘한 건 아니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초급자분들이.
3: 是不是对于韩国人来说更难呢?
0: 너무 어려워요.
3: 아하. 네.
0: 삼성이면 앞에가 이성인 걸 계속 말씀드릴게요. 샤오고우가 아니라 오유는 어우예요. 샤오고우. 다시 들어볼게요.
3: 샤오고우.
0: 강아지가 그의 뒤를 졸졸 따라가요.
3: 小狗跟在他后面.
0: 건이 여기서 뭐뭐와가 아닌 거죠. 뒤쪽이 중국어로
3: 后边.
0: 호우가 아니라 오유는 어우예요. 后边. 지금 이제 일성으로 발음하셨는데 경성으로 그냥
3: 后边
0: 해도 문제 없죠.
3: 也可以说后面.
0: 아, 后面. 면상할 때 면도 됩니다, 여러분. M-I-A-N 치면 나와요, 여러분. 그래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등한 관계에서 동작을 할 때 나, 너랑 이야기하고 싶어.
3: 我想跟你说话.
0: 꽤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고 싶다.
3: 想.
0: 건 앞에 쓰는 거예요. 나, 너랑 밥 먹고 싶다. 我跟你想吃饭이 아닙니다.
3: 我想跟你吃饭.
0: 이거 얼른 필기하세요. 하나만 더 해드릴까요? 나, 너랑 음악 듣고 싶어.
3: 我想跟你听音乐。
0: 아이고음악듣

0: 모르시면 써야 됩니다. 팅인유에 좋아요. 듣다. 팅 음악이 중국어로
1: 인유에
0: 상점이 중국어로
1: 상점
0: 나와 친구는 함께 상점에 갑니다.
1: 我跟朋友去商店.
0: 제가 지금 함께라 그랬죠. 함께가 부사로 뭐죠? 두 글자?
1: 和一起.
0: 네, 이치를 써서 한번 해볼게요.
1: 我跟朋友一起去商店.
0: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지금 和라고 하셨는데 마시다 아닙니다. 和 이성 모모와 건과 같은 말입니다.
1: 是的.
0: 和 넣어서 해볼게요.
1: 我和朋友一起去商店.
0: 개인적으로는 근데 건이 더 발음이 쉬워요. 건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네,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어머니 신라의 카이샤.
1: 好, 이치 진루 생화 연습.
0: 요새는 다 어플로 지도가 잘 돼 있어서 옆 사람에게 물어볼 일이 없겠지만 화장실은 예외입니다.
1: 네, 一定要问的.
0: 그래서 이거를 외워가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화장실이 어디죠?
1: 请问 卫生间在哪儿?
0: 그렇죠. 그럼 중국인이 뭐 설명을 할 겁니다. 손가락질을 할 거니까 거기로 가시면 됩니다. 화장실 중국어로
1: 卫生间
0: 혹은
1: 厕所
0: 厕所 아, 두 글자 혹은 손 씻는 공간
1: 洗手间
0: 卫生间 厕所 그리고 洗手间 모두 암기하시고 한번 사전 검색해서 모두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름이 뭐야?
1: 他叫什么名字?
0: 중국어를 할 줄 모르시는 분들도 한번 들어본 적은 있는 你叫什么名字? 이 발음 名字가 아니라 名字 기억하시고요. 나 좀 따라와봐.
1: 你跟我来一下.
0: 한번 뭐뭐 해보다 이샤 집어넣어서 뭐뭐와가 아니라 문맥상 날 따라와 되는 거죠. 말씀 좀 물어볼게요. 칭원 뒤에 이샤 올 수 있습니다. 너의 선생님은 누구니?
1: 칭원이샤. 你的老师是谁?
0: 是谁? 누구를 중국어로?
1: 谁?
0: 쉐이, 쉐이 해도 알아듣지만 정확한 발음 쉐이, 입을 가로로 쫙 찢으면서 쉐이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오, 제가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정말 공손한 표현이죠, 이것도.
1: 怎么称呼您?
0: 您을 앞으로 당겨서
1: 您怎么称呼?
0: 또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你叫什么名字의 상위 버전이라 보시면 됩니다. 더 존칭의 느낌이 가득 담겨 있죠.
1: 네.
0: 您怎么称呼? 이렇게 称呼, 일성경성, 마마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1: 怎么称呼您?
0: 좋아요. 저랑 왕 선생님도 첫 만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앞으로 어떻게 불러야 되죠? 怎么称呼您? 이렇게.
1: 是的,我们这样说过.
0: 맞습니다. 정말 시간이 잘 가는 것 같아요. 벌써 3, 4, 5, 6, 4개월을 같이 하고 있네요.
1: 已经4个月了吗?
0: 时间过得真快.
1: 真的是.
0: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핵심 표현.
1: 请问您贵姓?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고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프랑스 작가 르크 레지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무트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뭇,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1: EBS 초급 중국어.
0: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老师.
0: 복습 많이
1: 살글이다.
0: 두 문장 여쭤볼 테니까 바로 나와야 됩니다. 조금 더 삐끗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유 있게 나와야 됩니다. 복습이 중요하거든요. 말씀 좀 물어볼게요. 성이 어떻게 되시죠?
1: 请问您贵姓?
0: 중국은 성부터 물어보는 습관이 있다. 그럼 풀네임 물어볼까요? 你叫什么名字도 있지만 더 존칭의 느낌.
1: 怎么称呼您?
0: 您 앞으로 당겨서
1: 您怎么称呼?
0: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저 지금 92페이지 왕 선생님과 복습했습니다. 기억이 잘 나야 오늘 제목 어떻게 뺀 거야?
1: 你怎么捡的?
0: 산수 12 빼기 5, 그 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예 맞아요. 살 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단어? 一起来看一下. 최근, 요즘 96페이지입니다.
1: 最近
0: UI 사이에 에 넣으셔야죠. 주의하지 마시고 주에이예요. 워낙 빠르게 발음하니까
1: 最近
0: 약간 주의로 들리기도 하지만 분명히 쪼에 이게 맞습니다. 最近 요즘 이런 걸 이제 어려운 말로 시간명사라 그래요. 주어 앞뒤에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주어 뒤에 많이 넣더라고요, 시간명사를. 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대화문도 주어 뒤에 있는데 바로 옆 페이지에 있어서 좀 독이 될 것 같아요. 보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 본문은 보지 마시고요. 네, 눈 감고 들어야 됩니다. 이따 살 빠지다, 마르다.
1: 쇼.
0: 오유는 어예요. 쇼 하면 안 됩니다.
1: 쇼.
0: 그리고 형용사의 러를 쓰면은요, 완료가 아니라 상태 변화예요. 그래서 어유, 살 빠졌다.
1: 쇼러.
0: 기분이 좋아졌다. 하얼러. 형용사의 러를 쓰면 상태 변화, 뭐뭐해졌다. 요것도 필기하시고요.
1: 최근 성쌤真的瘦了.
0: 진짜 살 빠졌다. 제가 우리 왕 선생님 처음 뵙는 거 기준으로 한 9kg에서 10kg가 빠졌거든요.
1: 你成功了.
0: 턱은 그대로예요.
1: 화이팅!
0: 감사합니다. 화이팅 영혼이 없는 선생님.
1: 加油.
0: 감사합니다. 화이팅이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렇게.
1: 这么.
0: 이게 여러분들께는 복습이 돼야죠. 사실은 새로운 단어가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1: 这么难.
0: 이렇게 살이 빠졌는데.
1: 这么瘦.
0: 이렇게 뚱뚱한데.
1: 这么胖.
0: 팡, P-A-N-G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럼 팡러 무슨 뜻이에요? 하나, 둘, 셋.
1: 뚱뚱해졌다.
0: 살쪘다. 뚱뚱해졌다. 뚱뚱해졌다 더 기분 나쁜 거.
1: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해요.
0: 아니, 괜찮아요. 살찌면 어때요? 근데 건강을 위해서 사실 좀 적당히 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1: 근데 对我来说我要胖一点. 너무 太瘦了.
0: 선생님 너무 날씬해서 너무 말라서 좀 찌고 싶다고요.
1: 对对对.
0: 맞아요. 또 너무 마른 분들은 또 살에 대한 또 그런
1: 是啊是啊, 想胖一点.
0: 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건강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취자분들도. 짜이, 이 발음은 어디 어디에 있다란 말도 있고 어디 어디에서도 있고 동사 앞에 쓰이면
1: 뭐뭐 하고 있다.
0: 맞아요. 나 다이어트 중이야.
1: 在减肥.
0: 我 집어넣어서
1: 我在减肥.
0: 잔소리할 성조가 나왔네요. 잔소리, 사랑의 잔소리, 삼성이성. 减肥 이게 들려야죠. 我在减肥.减肥가 살을 빼다, 다이어트하다입니다. 상당히 극단적인 글자인 것 같아요, 선생님. 이 지엔이 뭐죠? 감소하다, 빼다, 그죠?
1: 是的.
0: 肥는 뭐예요? 비계. 비계를 감소하다.
1: 所以现在我们也会说减重.
0: 그 무거울 중자를 쓰는 거예요.
1: 对,
0: 체중, 몸무게를 중국어로
1: 体重이라고
0: 하거든요. 그래서 减重도 쓴다.
1: 对的.
0: 좋아요. 저녁, 밤.
1: 晚上.
0: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성 경성이잖아요. 그럼 할머니를 떠올리세요. 할머니.
1: 奶奶.
0: 발음 똑같죠? 성조가 晚上, 奶奶. 그죠? 네. 밥 먹다.
1: 吃饭.
0: 동사, 명사 구조죠?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단어가 아니라 이건 문장이죠. 吃饭. 밥 먹는 중이다.
1: 在吃饭.
0: 여러분 혹시 그 빠르다 중국어로 아세요? 빠르다. 하나, 둘, 셋.
1: 快.
0: 오, 모르신 분들 체크하시고요. 快. 근데 여러분 A, B 넣을게요. A, 快, B,러. 보통 이제 어법을 안 배우신 분들은 A가 빠르게 B 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외우시거든요.
1: No, no, no.
0: 절대 아닙니다.
1: 不是的.
0: 아, 왕 선생님 어디세요? 老师, 我
1: 快到了.
0: 그렇죠. 到가 도착하다예요. 그럼 뭐예요? 快到了. 빨리 도착했다가 아니라
1: 곧
0: 도착할 예정이다. 나 곧 결혼해.
1: 快结婚了.
0: 또 해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곧 결혼합니다. 러 있다고 완료가 아닌 거죠. 이게

0: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영화 곧 시작해.
1: 快开始了.
0: 영화 집어넣어서.
1: 电影快开始了.
0: 어때요? 괜찮죠? 배고프다.
1: 饿.
0: 언제까지 很饿, 非常饿, 太饿了만 쓸 겁니까? 배고파 죽겠어.
1: 饿死了.
0: 피곤해 죽겠네.
1: 累死了.
0: 단어에는 스, 죽을 사자가 있지만 러까지 써서 에이스러, 에이해 죽겠다. 보통은 안 좋은 상황이 많은 거죠. 어우, 열받아 죽겠네.
1: 气死了.
0: QI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저희가 예문 들어드리는 거 다 필기하셔야 됩니다. 어휘랑 증대를 위해서. 자, 여러분 본문 보지 마시고요. 천장 보시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어머니 친아이 티니샤.
2: 第12课 你怎么减的? 你最近怎么瘦了这么多?
3: 我在减肥呢。
2: 你怎么减的?
3: 晚上不吃饭, 快饿死我了。
2: 你最近怎么瘦了这么多?
3: 我在减肥呢。
2: 你怎么减的?
3: 晚上不吃饭, 快饿死我了。
0: 저를 포함한 한국인들이 외국어 공부할 때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한국인들 공부할 때 꼭 그렇진 않지만 일반화하면 안 되지만 어법을 좀 좋아해요. 어법을 막 파고드는 거, 1형식, 2형식 이런 거 영어 할 때도.
1: 非常努力的学习语法.
0: 아, 너무 좋아요. 절대 지금 폄하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데 회화에서는 사실 덩어리째 암기하는 게 좋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첫 번째 문장이에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 소위 말해서 이렇게 약간 밑밥을 깔았는데요. 그만큼 이게 어려운 문장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외우게 해드릴게요. 자, 너 요새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진 거야?
1: 你最近怎么瘦了这么多?
0: 굳이 어법적으로 접근하면 형용사 뒤에 넣으니까 살 빠졌다죠. 怎么는 어째서. 자, 이제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뚱뚱하다가 뭐죠?
1: 胖.
0: 자, 이제 넣어볼게요. 너 요새 왜 이렇게 많이 살찐 거야?
1: 你最近怎么胖了这么多?
0: 자, 지금 show. 胖 자리에 A를 쓰시는 거예요. 你最近怎么A了这么多? 쓰는 겁니다. 이렇게 외워야 중국스럽게 발음할 수 있다. 이 문장 구조는 사실 고급 중국어랑 마찬가지예요. 중급 중국어 여러분 책 혹시 서점에서 보신 적 있나요? 이런 문장이 막 여러 개가 있다고요. 그 문장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장을 많이 봐두셔야 중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 지금 말고요. 1년 더 하세요. 저희랑 아시겠죠?
1: 네.
0: 네. 항상 쇼 자리에 A를 넣어서 한번 우리가 해보자고요. 나 다이어트 하고 있는 중이야.
1: 我在减肥呢.
0: 수로 앞에 자이는 진행형이죠. 자이 맨 뒤에 너 써도 됩니다. 심지어 이 너의 위력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자이를 빼도 진행형이 돼요. 이 너가 진행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이 빼고 해볼게요.
1: 我减肥呢.
0: 나 밥 먹는 중이야.
1: 我吃饭呢.
0: 이거 진행형이에요. 맨 뒤에 너만 써도 진행형이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뺀 거야?
1: 你怎么减的?
0: 오케이,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 니 올라가야죠. 자, 어퍼 포인트에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이제 여러분께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더는 절대로 뭐뭐 의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분들은 많이 아시더라고요. 넌 내 거야, 你是我的 할 때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시더 강조 구문이에요. 지금 니랑 怎么 사이에 시가 빠진 거예요. 시 넣어볼게요.
1: 你是怎么减的?
0: 완료형에만 쓸 수 있는 시더 강조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료형에만 쓰일 수 있고요. 여기서는 뭘 강조한 거죠?
1: 方法.
0: 방법. 어떻게 빼는지 그 방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 강조할 때 쓰는 건데 여러분들이 막 필기를 지금 막 하시는 것보다 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캐주얼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강조. 이것만 필기하세요. 그럼 과거형에만 강조할 수 있다. 그럼 하나만 해볼까요? 시간 강조할 수 있거든요. 언제가 뭐죠?
1: 什么时候?
0: 너 언제 왔어? 우리가 보통 你什么时候来了? 어, 괜찮죠? 근데 중국인들은 그럴 때 시간 강조하는 거니까 你什么时候来了?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1: 你什么时候来的?
0: 덜을 쓰는 거예요. 시 써서
1: 你是什么时候来的?
0: 你是怎么捡的? 네, 같은 문장 구조예요. 괜찮습니까, 선생님? 이 정도면 괜찮죠?
1: 可以啦.
0: 그래요. 저녁을 안 먹어.
1: 晚上不吃饭.
0: 하, 배고파 죽겠어.

0: 너무 힘드시면 그냥 으스러만 해도 돼요. 지금 으스러 사이에 워가 들어갔죠? 스랑 러 사이에 워 써도 됩니다, 여러분. 자, 열받아 죽겠네. 기억나십니까? 치스러 같은 말.
1: 치스워러.
0: 콰이를 집어넣어서.

0: 怎么瘦了这么多？
1: 我在减肥呢。
0: 你怎么减的？
1: 晚上不吃饭，快饿死我了。
0: 你最近怎么瘦了这么多？
1: 我在减肥呢。
0: 你怎么减的？
1: 晚上不吃饭，快饿死我了。
2: EBS 초급 중국어 98페이지 어법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다시 듣기 많이 이용하시죠, 여러분? 지금 원어민 선생님들 발음하시는 게 이게 한 번 듣고 넘어가기 너무 아까워요. 우리 왕 선생님 발음도 너무 좋지만 우리 원어민 선생님, 원어민이 아니고 원어민 선생님 발음도 꼭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형용사에 러가 붙으면 상태 변화입니다. 날이 어두워졌어요.
3: 天黑了.
2: 이거는 장문에서도 도입부에 많이 쓰고요. 책에도 정말 많이 써 있어요. 이런 거, 그죠? 날이 어두워졌다. 검다, 헤이, 형용사에다 러 썼어요. 검었다가 아니라 검해졌다. 이겁니다, 여러분. 검게 변했다, 어두워졌어. 옷이 낡아졌어.
3: 衣服旧了.
2: 그러니까 낡아졌어란 말이 사실은 좀 어울리진 않을 수 있어요. 한국어로 어색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낡았다라고 할 때 보통 이 찌올러, 러를 쓰는 겁니다. 찌우가 아니라 아유 사이에 오너서 찌어우예요. 이후 찌어올러. 네, 좋습니다.
3: 另外呢我们还经常说脸红了.
2: 얼굴이 빨개졌어요.
3: 对常用吧.
2: 얼굴이
3: 脸
2: 붉을 홍자
3: 红.
2: 네, 얼굴이 빨개졌다.
3: 脸红了.
2: 삼성이성 리앤홍, 리앤홍러 요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누구 뭐 좋아하는 사람 만났거나 아니면 술 마셨거나.
3: 네야. 오, 니 리앤홍러?
2: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진행형입니다. 역시 모두들 알고 계시죠? 그럼 예문 보셔야죠. 나 커피 마시는 중이야.
3: 我在喝咖啡呢.
2: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우리 선배님들 카페이 아니고 페이입니다. 카페이도 아니고 커피만 다 같이 발음하시죠. 하나, 둘, 셋.
3: 카페이.
2: 카페이. 페이 아니에요. 카페이. 남동생은 숙제하고 있는 중이다.
3: 弟弟在做作业.
2: 뭔가 쪼쪼 댄스 같아. 쪼쪼쪼쪼. 네, 발음은 똑같지만 엄연히 달라요. 쪼쪼예. 쪼쪼예. 그죠? 쪼쪼 댄스가 아니라 쪼쪼. 쪼쪼예.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회의하고 있는 중이다.
3: 老师在开会呢.
2: 자이를 빼도 너만 써도 진행형입니다.
3: 老师开会呢.
2: 카이후이 하지 마시고 UI 사이에 넣어서 카이후이. 카이후이. 그래요. 98페이지 저와 왕 선생님과 공부하시면서 뭘 배우셨습니까? 天黑了. 이거 통째로 암기하시고요. 이후 그리고 티올러. 카페이. 쪼쪼예. 카이후이. 우리가 이 단어들을 습득했습니다. 고수가 되는 지름길. 와, 예문 더 많네요. 볼게요. 어머니 신랑의 카인샤. 비가 오다를
3: 下雨.
2: 위, 위 하지 마시고 위, 위. 입술 동그랗게 말아서 위 하려고 하세요. 위. 그럼 비가 올 예정이다. 이게 직역이네요.
3: 快下雨了.
2: 그렇죠. 영화 곧 시작합니다.
3: 电影快开始了.
2: 电影. 이응입니다. 니은이 아니라 띠에닝 안 돼요. 띠에닝. 네, 한 번 더 들어볼게요.
3: 电影快开始了.
2: 아까 왕 선생님과 저와 예문 들었었죠? 나 곧 도착해.
3: 我快到了.
2: 사실 책에 쓴 거라서 주어를 썼지만 我를 안 써도 다 알 수 있죠. 快부터 한번 해볼게요. 곧 도착해.
3: 快到了.
2: 그렇죠. 와우, 곧 방학이야.
3: 快要放假了.
2: 선생님, 이게 제가 학부모가 되어보니까 안 좋은 말이더라고요. 이게. 방학이 너무 길어.
3: 中国人把这孩子们叫神兽.
2: 神兽.
3: 神兽 放假了. 他们都很紧张.
2: 아니 근데 이게 정말 선생님 정말 사람이 간사하다고 학생일 때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선생님 이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3: 네.
2: 곧 방학입니다. 한 번 더.
3: 快要放假了.
2: 放假. 이게 방학입니다. 그럼 계약은 뭡니까?
3: 开学.
2: 곧 계약이야.
3: 快要开学了.
2: 开学了. 开学了. 기억하시고요. 곧 설날이야.
3: 快要过年了.
2: 过年了. 한 번 더.
3: 快要过年了。
2: 좋습니다. 过年은 여러분 바로

0: 설날을 뜻합니다. 콰이땡땡러가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 뇌리에 좀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好,一起进入深化练习。
0: 너 요즘 바쁘니?
1: 你最近忙吗?
0: 最近 앞으로 당겨서
1: 最近你忙吗?
0: 여동생은 노래를 부르는 중이야. 같이 하시죠, 여러분?
1: 妹妹在唱歌呢.
0: 唱歌呢. 거 아니고 그 어라 생각하시고 唱歌呢. 네, 짜이와 너 함께 보이시죠? 벌써 11시야.
1: 已经11点了.
0: 여기서 러는 상태 변화입니다. 형용사 뒤에 러가 상태 변화지만 이렇게 숫자 뒤에 러가 와도 상태 변화 될 수 있습니다.
1: 맞죠.
0: 11시가 되었다죠. 이미 벌써 이징 집어넣어서 얼른 자.
1: 快睡觉吧.
0: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快가 이제 빨리 얼른 이런 뜻이죠. 얼른 먹어.
1: 快吃吧.
0: 사과가 빨갛게 변했다.
1: 苹果变红了.
0: BNA了. 이렇게 필기하세요. A로 변했다.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얼굴이 빨개졌다. 리엔 홍러 하셨죠? 그럼 이 BN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1: 리엔 변홍러.
0: 네, 굳이 뭐 BN을 안 써도 근데 리엔 홍러 하는 게 더
1: 네, 일반 장용. 리엔 홍러.
0: 많이 쓰죠. 말하지 마.
1: 别说话.
0: 네, 밥 먹다가 吃饭. 동사가 吃, 명사가 饭. 여기서도 동사가 说, 명사가 화입니다. 그 문장 구조예요. 아이가 자고 있는 중이야.
1: 孩子在睡觉.
0: 잠자다 두 글자로.
1: 睡觉.
0: UI 사이에 애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쉬이가 아니라 쉐이, 쉐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쉐이자오, 쉐이자오. 네. 아이를 중국어로.
1: 孩子.
0: 이성경성. 아하, 할아버지.
1: 예예.
0: 요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 문제 실력 따지기 꼭 하고 계시죠? 102페이지에 있는 각 과마다 맨 뒷장에 있는 중국 문화 플러스 등등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你怎么剪的?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우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같은 걸 사진이나 엑셀 파일로 만들어 개인 메일이나 웹하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PC보다 USB 외장하드처럼 이동 저장 장치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만 연결해 사용하세요. 또 보안카드를 갖고 다니기보다 핸드폰 문자 서비스, OTP 카드를 통해 그때그때 일회성 인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0: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입니다. 자연스러운 영어 구사를 위해 구동사의 활용이 중요하죠. 사용 빈도가 높은 구동사를 선정해 예문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문장에서의 활용법을 알아봅니다. 그럼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콕콕콕 100100100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도서관에서 책 빌리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 반납한다는 말. 친구한테 뭔가 책을 빌렸는데 돌려줘야 된다는 말. 그 다음에 본인이 한 말이 있는데 그걸 철회한다든가 취소한다는 말. 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다른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의 구동사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바로 영어의 take back이라고 하는 구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요. take back. 일단 back이 있으니까 되돌린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건 확실하게 느낌이 오고 앞에 take하고 붙여서 연습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문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책 반납 한번 해볼까요? I forgot to take back the books to the library. 도서관에 책을 take back 하는 걸 까먹었다는 얘기잖아요. 반납하는 걸 까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납하다, take back, take back, 까먹었다, I forgot to take back the books to the library. 이 책들 저기 반납했어야 되는데 깜빡했다. One more time. I forgot to take back the books to the library.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붙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요. 자, 그 다음에 동생한테 코트를 빌렸는데 이걸 되돌려줘야 된다. 그렇게 만들어볼까요? I need to take this coat back to my sister. Take back 중간에 넣었어요. This coat을. I need to take this coat back to my sister. 2가 나왔죠. 아까 library에도 2가 나왔고 어디 어디로 돌려줘야 된다도 되고 누구누구한테 돌려줘야 된다니까 둘 다 2로 쓸 수 있겠죠. So I need to take this coat back to my sister. Okay. 자, 그 다음에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이거는 취소하다라든가 철회하다라는 말. 내가 말을 해놓고 혹은 약속을 해놓고 그걸 접는 거죠. I take back what I said. 무슨 말 했다가 혹은 약속을 했다가 야, 그거 취소, 취소, 취소. 이 말이에요. I take back what I said. 내가 한 말 취소할게. Okay? 한 번 더. I take back what I said. Back의 힘 제대로 들어가죠. I take back what I said. 그 다음에 그 친구가 무슨 말을 했는데 막 항의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근데 끝내 그 말을 철회하기를 거부했다. He refused to take back his words. His words. Words는 말이죠. 여러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누구의 말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을 해놓고 막 취소하라고 했는데 끝내 그러지 않겠다고 혹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거부한 거예요. He refused to take back his words. He refused to take back his words. To take back his words. 이렇게. 자, 그러면 취소하다, 철회하다가 확실하게 이해되시죠? 이런 상황에 쓴다는 것이 예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우리 구동사에 드리는 예문들은 바로 일상에 쓸 수 있는 그런 예문들만 엄선해서 드리고 있어요. 강세 가이드 해드릴게요. 자, 책 반납에 써봅시다. I forgot to take back the books to the library. Take back. 팀 잘 주세요. I forgot to take back the book. To the library. Take back the books. Take back the books. 그렇게. I need to take this coat back to my sister. 한 번 더 따라해보세요. I need to take this coat back to my sister. Coat back to my sister. 양쪽에다 힘 주고. 철회하다. I take back what I said. I take back what I said. Okay. 그 다음, he refused to take back his words. He refused to take back his words. Take back his words. 뭔가 취소한다든가 철회한다는 건 대상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목적을 받겠죠, 이런 경우는요. So take back his words, take back what I said.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문들을 우리말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 명작을 즉흥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난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는 것을 까먹었다.

I forgot to take back the books to the library. Mm-hmm. 나 이 코트를 동생에게 돌려줘야 돼. I need to take this coat back to my sister. 자, 이번에는 취소하다. 내가 한 말 취소할게. I take back what I said. 그는 자신이 한 말을 철회하기를 거부했다. He refused to take back his words. 하면 되겠죠. 자, 오늘은 take back이라고 하는 상당히 유용한 또 구동사를 하나 연습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Kokokok, 백백백.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백.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서 비용 절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구조조정을 해서 정리하거나 감원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쓰는 구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동사는 상당히 또 다른 의미로도 쓰입니다. 어떤 행동이나 습관을 멈춘다거나 중단하다라고 할 때도 쓰는 경향이 있어요. 자,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layoff라고 하는 구동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정리해고나 감원 쪽으로 이미 알고 계신 구동사일 수도 있어요. 오늘은 확장해서 그 두 번째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자, 정리해고하다 예문 먼저 만나볼까요? The company had to lay off 50 workers. 그러면 그 회사는 50명의 직원을 해고해야 했다가 되겠죠. 정리해고를 이제 50명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The company had to lay off, lay off. Lay off, 힌트 주죠? 50 workers. 그 다음에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정리해고 되었다. Many people were laid off last year. 과거형으로 laid off가 되겠죠? Laid off, laid off. Many people were laid off last year. Many people were laid off last year. Many people were laid off last year. 여기까지가 정리해고예요. 자, 다음 예문들을 한번 보세요. 제가 영어 문장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You should lay off junk food. 여기 lay off는 junk food를 해고하다? 이상하잖아요. 그만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만 먹으라는 얘기예요. You should lay off junk food. 야, 이상한 음식 좀 그만 먹어. You should lay off junk food. 그래서 이 lay off가 그만두다, 중단하다는 의미로 일상적으로 또 많이 사용이 돼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거를 꼭 알고 연습을 해봤으면 하는 것이 오늘 목표예요. You should lay off junk food. 꼭 써보세요. 그 다음에, 야, 나 게임 요즘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지? 이거 좀 끊어야 되는데. I need to lay off mobile games. I need to lay off mobile games. 잠깐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붙잡았다 하면 3, 4시간씩 하게 돼서 아, 이거 큰일이다, 이거 그만둬야 되는데. 그럴 때 lay off예요. I need to lay off mobile games. 뭐 하나의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게임 했다, 저 게임 했다 계속 이어가는 상황이라면 모바일 게임 자체를 끊어야겠다는 의미로도 layoff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강세 가이드 좀 해드릴게요. The company had to lay off 50 workers. Lay off, lay off. 뒤쪽에 힘 확실히 들어가죠? The company had to lay off 50 workers. 그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Many people were laid off last year. Many people were laid off, laid off, laid off last year. 이렇게. Okay? 그 다음. You should lay off junk food. Lay off junk food. 양쪽이 다 힘이죠? You should lay off junk food. 정크푸드 좀 그만 먹어. Okay? 그 다음. I need to lay off mobile games. I need to lay off mobile games. 끊어야 된다. 한 번 더. I need to lay off mobile games. 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잘 이해하시고. 자, 입영작 연습해 볼게요. 제가 우리말로 드릴게요. 영어로 한번 가보세요. 회사는 50명의 직원을 해고해야 했다. The company had to lay off 50 workers.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정리해고 되었다.

0: 여보세요? Many people were laid off last year. Okay. 야, 너 정크푸드 제발 좀 그만 먹어. 영어로?
1: You should lay off junk food.
0: Okay? You should lay off junk food. 아, 나 모바일 게임 좀 제발 좀 끊어야 되는데.
1: I need to lay off mobile games. I need to lay off mobile games.
0: 이럴 때 또 lay off입니다. 저는 참 이 두 번째 뜻을 잘 활용하면 상당히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꼭 연습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자,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Bye, everyone.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콕콕콕 100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특정 사실이나 정보를 지적하거나 언급하다라는 말, 뭘 부각시키거나 강조해서 이야기한다는 말, 우리말에서도 이런 말들이 있죠. 자, 이것을 영어로는요, 하나의 동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동사의 세계가 참 이렇게 다양한 뜻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인데요. 자,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point out, point out이라고 하는 구동사입니다. point 자체가 어디를 가리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서 out이 와서 받쳐주면서 뭔가 부각, 강조, 지적, 언급, 약간 이런 의미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동사니까 당연히 뒤에다 힘을 줍니다. point out, point out 이렇게요. 자, 예문을 보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언급하거나 지적하다 쪽 예문을 먼저 보세요. 뭔가 얘기하다가 나 이 점을 좀 지적하고 싶다, 이 점을 좀 언급하고 싶어 라는 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this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볼게요. 대명사니까 중간에 넣어야겠죠. I'd like to point this out. point out this 이 어순은 안 되죠. I'd like to point this out. I'd like to point this out. 그러면 뭔가 언급하다가 저 이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뭐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죠. 혹은 보고서에 이제 몇 가지 실수가 있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근데 어떤 분이 그걸 지적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She pointed out a mistake in the report. She pointed out a mistake in the report. 그러면 또 뭐 통계 수치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오타가 될 수도 있겠고 잘못 서술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고 보고서의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한 거예요? 콕 집어서 이거 잘못됐네요 라고 지적한 거죠. 그럴 때 point out을 쓴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언급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적, 언급 쪽이 이제 예문들을 통해서 조금 이해가 더 잘 되셨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단순한 지적의 언급의 의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부각을 시킨다거나 강조하다는 의미로도 쓸 수 있습니다. 뭐 영어 동사 중에 highlight 그런 동사와 비슷한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발표 내용의 핵심 부분을 내가 부각해서 강조했다라고 하면 I pointed out the key points. key points는 중요한 핵심 요소들인데 그걸 지적한다는 건 좀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point out은 지적이라기보다는 부각시켰다는 얘기예요. highlight 했다는 얘기예요. I highlighted the key points와 비슷합니다. 다시 한번 I pointed out the key points. 오케이. 그 다음에 운동을 매일 하면 당연히 건강상의 이점이 많죠. 그것을 언급을 하면 약간 강조하고 부각시킨다는 의미잖아요. 그럴 때도 써볼게요. He pointed out the benefits of exercising regularly. 그러면 정기적으로 혹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의 이점을 point out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강조했다는 얘기입니다. 부각시켜 이야기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지적의 의미는 아니겠죠. 잘

0: 잘못 같은 걸 지적하는 것이 포인트아웃도 되지만 좋은 점이나 이점을 부각하는 것도 포인트아웃이 된다고 제가 두 가지 면에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어떻게요?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자, 이 예문들을 그럼 어디에 힘을 주고 읽어야 되는지 강세 훈련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강세 가이드입니다.
1: I'd like to point this out. I'd like to point this out. I'd like to point this out.
0: 이렇게 노란색에 힘을 주고 읽으면 됩니다. 한 번 더요.
1: I'd like to point this out.
0: Very good.
1: 다음에 She pointed out a mistake in the report. Pointed out. 확실히 뒤에 힘이 가죠. She pointed out a mistake in the report. 이렇게. 다음에 I pointed out the key points. I pointed out the key points.
0: 뭐 포인트가 양쪽에 다 들어오긴 하지만 상관없죠. 앞엔 동사고 뒤엔 명사니까.
1: Key point, 즉 핵심 요소를 내가 이렇게 부각시켜 강조했다. I pointed out the key points. 그 다음에 He pointed out the benefits of exercising regularly. He pointed out, 이리 붙이면 pointed out the benefits of exercising regularly. Pointed out,
0: 뒤쪽에 힘을 마찬가지로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제가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이 문장들을 한번 직접 입영작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1: I'd like to point this out.
0: 그녀는 보고서에 한 가지 실수를 지적했습니다.
1: She pointed out a mistake in the report.
0: 난 핵심 내용을 부각시켜 강조했다.
1: I pointed out the key points.
0: 그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의 이점을 강조했다.
1: He pointed out the benefits of exercising regularly.
0: 자, 오늘은 point out이라고 하는 구동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잘 이해하셨으면 연습 조금 더 해서 일상적으로 자주 써보시길 바래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2: Kokokok, 백백백.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백.
0: 누군가를 잠깐 방문하거나 어딘가 들른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혹은 미리 알리지 않고 예고 없이 즉흥적으로 어디에 잠깐 간다는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자, 영어에서는 이런 말을 여러 개의 동사를 쓰지 않고 딱 하나의 동사로 통일해서 쓰는 경향이 있는데요. 바로 drop by라고 하는 구동사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drop off라고 하는 구동사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건 어딜 내려준다든가 그럴 때 쓰는 말이고 drop by는 들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체류 기간이 길지는 않아요. 잠깐 5분에서 10분 정도 잠깐 들린다거나 예고 없이 찾아간다거나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drop by라고 하는 구동사 친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문을 몇 개 드려볼 텐데요. 어떻게 쓰는지 감이 금방 오시지 싶습니다.
1: I'll drop by your place tomorrow.
0: Drop by 다음엔 그 들르는 장소가 바로 나오거든요. 내일 내가 니네 집에 들릴게 이런 얘기죠.
1: So I'll drop by your place tomorrow.
0: 가서 뭐 몇 시간을 있는다거나 그런 얘기보다는 가는 길에 잠깐 들렸다가 얼굴 보고 혹은 뭔가를 하고 다시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drop by입니다.
1: I'll drop by your place tomorrow.
0: 한번 더.
1: I'll drop by your place tomorrow.
0: 사무실로 그 장소를 바꿔볼까요? 이따 우리 사무실에 잠깐 들려주라. 그런다면
1: Can you drop by my office later? Can you drop by my office later?
0: 이따가 내 사무실에 잠깐 들러줄래? 잠깐 오란 얘기죠. 뭐 좀 줄 테니까 뭐 건네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고요.
1: Can you drop by my office later? Drop by my office.
0: 뒤에 힘 잘 주시고 자, 이런 예문들에서 drop by의 어떤 특징이 잠시, 즉 그 시간이 얼마 안 되는 방문이라는데 초점이 좀 맞춰져 있다면 drop by가 어떤 문장에서도 쓰이냐면요. 예고 없이 그 즉흥적인 어떤 방문의 성향이 있었다는 그런 점을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 She dropped by unannounced.
0: 그러면 예고 없이 들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unannounced 자체에 예고 없이란 말이 있지만 여기서 drop by는 잠깐의 의미를 부각하기보다는 전혀 올 거라고 얘기를 안 했다. 그리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1: She dropped by unannounced. She dropped by unannounced.
0: 전혀 예고 없이 그냥 불쑥 찾아왔다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1: He often drops by without calling.
0: 온다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도 없이 그냥 불쑥 찾아오곤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도 잠깐 들른다의 개념보다 불쑥 찾아온다의 개념에 더 가까운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 뜻이 다르다기보다는 이렇게 살짝 초점이 다른 그런 상황에 쓴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He often drops by without calling. 그러면 전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향이 있다. 자, 이 예문들을 어디에 힘을 줘야 되는지 한번 강세 가이드를 좀 해드릴게요. Drop by, 구동사니까 뒤쪽에 힘을 확실하게 더 줘야 되는데 첫 번째 예문, I'll drop by your place tomorrow. 천천히 읽으면 그렇고 조금 속도 내볼게요. 따라해보세요. I'll drop by your place tomorrow. I'll drop by your place tomorrow. Drop by에서 힘 들어가죠. I'll drop by your place tomorrow. 자, 그 다음에 Can you drop by my office later? Can you drop by my office later? By에 힘 들어가는 걸 조금 더 부각시켜서 지금 읽어드리고 있어요. 다시 한번. Can you drop by my office later? Drop by my office. Drop by my office. 이렇게. 그 다음에. She dropped by unannounced. Unannounced. 삼음절 강세고요. She dropped by. Dropped. 이디 붙이니까 she dropped by, she dropped by unannounced. He often drops by without calling. Drops s 붙여도 drops by, drops by. He often drops by without calling. 전화도 없이 불쑥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자, 이 문장들을 제가 무리말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입에 붙었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내가 니네 집에 잠깐 들를게. 영어로 I'll drop by your place tomorrow. 이따가 내 사무실에 잠깐 들러줄래? Can you drop by my office later? 그녀는 예고 없이 들렀다. She dropped by unannounced. 그쵸. 마지막으로 그는 종종 전화도 없이 불쑥 찾아오곤 한다. He often drops by without calling. 오케이. 자, 오늘은 drop by라고 하는 구동사를 연습을 잘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주치의 리액션 잉글리시입니다. 기쁨, 놀라움, 좌절감 등 감정을 나타내는 영어 표현의 정확한 의미와 뉘앙스를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치의 리액션 잉글리시.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Reaction English. Hey, I've got your back. I've got your back. I got your back. I have got your back. 무슨 뜻일까요? 나는 너의 등, 백을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일까요? 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상대방에게 내가 너를 지지하고 보호할 거야, 프로텍트 할 거야, 내가 있잖아, 난 항상 너의 편이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든든한 지원의 표현입니다. 서포트하는 표현이에요. 그죠? 주로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이나 도전에 직면했을 때 그 상대방이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주는 표현인데요. 내가 널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나는 너의 든든한 백이 될 거야. 백이 되어줄게.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이런 표현이죠. So support. I will support you. I have your back. I will protect you. I will help you. 라는 표현입니다. Hey, I got your back. I got your back.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Don't worry. I got your back. I will help you. Okay?

real reaction. I can't thank you enough. Oh, I can't thank you enough. Oh my goodness. I can't thank you enough. 네,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를 때 네,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리액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투, 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감사드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리 감사드려도 부족합니다. 라는 상황에서 I can't or I cannot thank you enough. You have to say it with meaning and so much strength. I can't thank you enough.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려도 계속 감사드려도 모자랍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네, 이 표현은 상대방이 이제 해준 일이나 배려가 너무 커서 보통 thank you or thanks로 부족할 때 I am so thankful to you. I thank you so much. 이런 뉘앙스에서 I can't thank you enough.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라는 상황입니다. 네, 도움을 크게 받았을 때 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네, 걱정 마세요. 그 병원비 제가 처리했거든요. Really? Don't worry. I covered your hospital bill. I covered your hospital bill. 제가 그쪽 병원비 그냥 처리했어요. 그냥 카드로 쓱 긁었어요. Oh, I can't thank you enough.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어떡해.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죠. I can't thank you enough. 여기서 enough는 충분하다라는 뜻인데 can't thank you enough 하면 아무리 감사하다, 100번, 1000번, 만번 해도 부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I can't thank you enough. Wow, I think I would be thankful too if someone covered my hospital bill. 병원비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Another situation. 예상치 못한 이 친절을 받았을 때 somebody was so nice to me. 요즘 많이 바쁘시다길래 제가 들었는데 그냥 집에서 만든 음식 좀 가져왔어요. 너무 바쁘신 거 알고 있어요, 제가. I brought you some homemade food since you've been so busy. Homemade food? 집에서 만든 밥을 homemade food라고 표현하죠. I brought you, bring의 과거형, brought. I brought you some homemade food since you've been so busy. 요즘 너무 바쁘다는 걸 제가 들어서 그냥 집에서 맛있는 거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Wow, I can't thank you enough. I can't thank you enough. 와, 뭐라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떡해. 이런 상황이죠. Another situation. 누구로부터 큰 은혜를 이제 입었을 때 이 은혜 어떻게 갚으면 좋을지 이런 상황이죠. 당신을 그 자리 후보로 추천했는데 채용하기로 했어요. Wow, I recommended you for the position. 누구를 추천하다. Recommend. 과거형은 거기 ed 붙여서 I recommended you. I recommended you for the position. 그 자리 후보로 제가 추천해 드렸는데 they want to hire you. 네, 우리 윗분에 계시는 분들이 채용하기로 했대요. They want to hire you. So hire. 고용하다, 채용하다라는 뜻이죠. One more time, I recommended you for the position and they want to hire you. Really? I can't thank you enough for this opportunity. I can't thank you enough for this opportunity. 이 기회 주셔서 아무리 감사드려도 부족합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can't thank you enough for this 기회, opportunity. So you can say, For something, for what you did to me. I can't thank you enough for this opportunity, this chance. 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긴급 상황에서 도움을 받았을 때 이런 표현 쓸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구급차 불러놨어요. I called the ambulance for your mother. I called the ambulance. 구급차죠. I called the ambulance 그대의 어머니를 위하여 for your mother. 내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she needs the ambulance. I called the ambulance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0: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초보자들을 위해 영어의 핵심 뼈대만 골라 쉽게 풀어주는 시간,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입니다. 딱딱한 문법 수업에서 벗어나 문장을 만들며 그 형태와 쓰임을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문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를 통해 하나의 문장으로 문법과 회화 표현까지 함께 배워보세요.
1: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영어의 뼈대 이보영입니다. 자, 뭐뭐인 상태의 뭐뭐다라고 할 때 이때 필요한 연결고리는 바로 with. with 잘 아시는 with로 쓰는 이 with라는 단어예요. 흔히 우리가 뭐뭐와 함께라고 할 때 필요한 전치사로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come with me 하면 너 나랑 같이 어디 같이 가자라는 말이 됩니다. 이때 가자인데 왜 go라고 하지 않느냐고요? 뭐 go with me라고 해도 말이 틀리진 않는데 보통은 come with me라고 하는 이유는 이 사람과 내가 함께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같을 때 그때 come with me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뭐 어쨌든 나와 함께라고 할 때 이렇게 with를 쓴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알아볼 것은 뭐뭐인 상태의 누구누구라고 할 때 with가 쓰이는 걸 알아볼 거예요. 자, 오늘의 도전 문장 드립니다. 고양이를 데리고 있는 저 여성이 바로 셀리예요. 자, 이거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고양이를 들고 있는 혹은 고양이가 뭐 함께 아래 앉아있던가 할 수도 있는데 좌우지간 고양이와 같이 있는 저 여성이 셀리입니다. 라는 말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The lady with a cat is Sally. 이렇게요. 자, A is B. 라고 하는 문장 구조는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This is a book 한다든지 I am 이보영 이렇게 말한다든지 누구누구는 뭐뭐입니다. 혹은 누구누구는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중간에 비동사를 연결하잖아요. is든지 뭐 am이든지 말이죠. 자, 여기서는 is가 쓰여서 뭐뭐 is 뭐뭐라고 하는데 그 앞에 뭐뭐에 해당하는 것이 the lady with the cat입니다. The lady is Sally. 하면은 저 여성이 저 숙녀분이 셀리예요 라는 문장인데 만약에 그 앞에 한 16명의 여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중에 어떤 여성이 셀리를 가리키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기 위해서 저 많은 여성들 중에 고양이와 같이 있는 바로 저 여성이 셀리입니다. 이렇게 상태를 말하면서 with를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The lady with the cat.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지팡이를 들고 있는 저 남자가 셜록이에요. 홈즈를 가리키는 게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The man is Sherlock 하면 저 남자가 셜록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어떤 남자냐면 지팡이를 들고 있는 남자라고 할 때 그렇죠. 지팡이는 영어로 cane. Cane이라고 하거든요. C-A-N-E. 그렇다면 그 Cane과 함께 있는 남자. 아하, The man with the cane 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The man with the cane is Sherlock.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전치사 with로 연결이 되어서 뭐뭐와 함께 있는, 뭐뭐를 갖추고 있는, 뭐뭐를 뭐 입고 있던지 들고 있던지 안고 있던지 좌우지간 같이 있는 상태다라고 할 때 with를 쓰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어떨까요? 야구 모자를 쓰고 있는 저 소년이 Jerry예요. 라고 한다면? 네, The boy is Jerry. 라고 하는 게 기본 골격이 되고요. 자, 이 뼈대에 조금 살을 붙여볼게요. 그 with를 붙여서 야구 모자와 함께 있는 그 소년. The boy with a baseball cap. The boy with a baseball cap. is Jerry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의 뼈대 리뷰 타임. 이번에 알아본 거는요. 뭐뭐를 갖추고 있는 뭐뭐와 함께 있는 이라고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줄 때 아주 유용한 with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였어요. 자, 다시 한번 고양이와 같이 있는 저 여성이 셀리예요. The lady with the cat is Sally.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저 남자가 셜록이랍니다. The man with the cane is Sherlock. 자, 여러분의 문장으로 많이 만들어보세요.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헬로 에브리원. 자, 영어의 뼈대 이보영입니다. 뭐뭐 하는 것이 뭐뭐 합니다. 자, 이거 어떤 식의 문장일까요? 사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뭐야 싶으실 것 같아요. 자, 예문을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늘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다든지 영어를 배우는 건 참 어려워요 라고 한다든지 자, 이렇게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해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때 가주어 it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영어 시간에 아마 진주어, 가주어 이런 말 들어보셨던 기억이 아스라이 나지 않으세요? 자, 이때 it,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명사 it라고 하는 것을 가주어로 쓰는 문장을 만들게 돼요. 말 그대로 가짜 주어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도전 문장 드려볼게요. 내가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문장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뭐뭐 해요 부터 말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가짜 주어인 it가 됩니다. 그래서 it is hard. Hard, 어려운 이런 말이죠. That's a hard question. 이렇게 말하면 그건 아주 어려운 질문이군요. 할 때 hard 쓰이잖아요. 그래서 it's

hard 부터 먼저 말하고 그러면 그건 어렵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그거가 뭘 가리키는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 부분이 이제 곧 다음에 진짜 주어 부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영어 문장을 우리가 만들 때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또 보어라는 게 나오게 되죠. 이게 영어의 기본 문장이 틀이기 때문에 이 주어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뭔가 하나가 있긴 있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니 이 문장의 주어가 얼마나 깁니까? 내가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다 주어 부분이 되는데 이걸 문장의 맨 앞에 넣자니 너무 무게가 앞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영어 문장은요. 문장 중심의 그 무게 중심이 뒤쪽으로 오게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은. 그래서 앞을 가볍게 말하고 뒤가 무거워져요. 발음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앞에 일단 주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는 it라고 하는 가짜 주어로 자리를 일단 메꾸자 라고 해서 it, 네가 가짜 주어해 라고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려워요. It's hard 라고 먼저 말을 하고 이제 내가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것은 이라는 진짜 주어가 뒤에 오게 됩니다. 이때 중간 연결고리가 to가 돼요. to라고 하는 이 깜찍한 단어가 to, 이게 뭐뭐슨에 해당하는 말이 되는 거죠. To say I'm sorry. 네, 이겁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게 바로 to say I'm sorry. 자, 아시겠죠? It's hard. 어려워요. 뭐가요? To say I'm sorry. 내가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It's hard to say I'm sorry.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노래 제목으로도 It's hard to say I'm sorry라는 거 있지 않나요? 자,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뭐뭐 하는 건 어렵죠? 라는 문장을 또 만들어 볼까요? 영어를 배우기는 어려워요 라고 한다면 일단 어려워요 라는 말을 먼저 It's hard. 그 다음에 영어를 배우는 것이 To learn English. It's hard to learn English. It's hard to learn English.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친구를 만드는 것은 참 어려워요 라고 한다면 It's hard. 그 다음에 친구를 만드는 것은 이 오겠죠. To make friends. It's hard to make friends. It's hard to make friends.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렵다고 말하려면 이렇게 It's hard 라고 하면 되는 거고 또 뭐뭐 하는 건 아주 좋은 거죠? 라고 한번 말해볼까요? 그렇다면 hard 대신에 아주 좋은 이란 뜻의 great, great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 수도 있어요. It's great to 라고 하면은 하기가 great 해요. 이 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뭐 하는 건 참 좋은 거죠. 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참 좋아요. 라고 한다면 It's great 다음에 to learn new things. It's great to learn new things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많은 분들 혹시 공감하시지 않을까요? 아유, 새로운 거 배우는 거 좋다는 건 다 알죠.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서 그렇죠 뭐 라고 말이 또 이어질 수가 있겠죠. I know it's great to learn new things, but it's hard to do it.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이죠. 자, 자연 속에서 시간을 좀 보내는 거 참 좋은 거죠. 늘 도시에만 있다가. It's great. 다음에 시간을 좀 보내는 것. To spend some time. 어디서? 자연에서. In the nature. 라고 하시면 됩니다. It's great to spend some time in the nature. Well, do you agree?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영어의 뼈대 리뷰 타임. 뭐뭐 하는 것이 뭐뭐 해요 라는 문장을 만들 때 자칫 주어 부분에 오는 말들이 너무 길어져서 무거워질까봐 일단 가볍게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넣는 것을 가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It's hard. 오, 어려워요. 뭐가? To say I'm sorry. 내가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것이 라는 진짜 주어를 뒤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가짜 주어인 it 역할이 굉장히 대단하죠? It's hard to say I'm sorry. 네, 여러분 많이 연습해 보세요. 바이바이.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하이 에브리원, 영어의 뼈대 이보영입니다. 자, 뭐뭐가 뭐뭐 하기는 뭐뭐 해요.

야, 이제 문장이 조금 더 복잡해지고 조금 더 길어지고 있는데요. 가주어 it로 시작을 하고 동사에 주어를 넣어서 말해보는 문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누구누구가 뭐뭐 하기는 뭐뭐 해요. 자, 뭐뭐 하기는 뭐뭐 해요

이런 경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다 해당이 될 때 누구나 내가 미안해 라고 말하는 건 어렵다 라는 뜻으로 말할 땐 It's hard to say I'm sorry 라고 하는데 자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로서는 내가 뭐뭐 하는 게 어렵다 자, 이렇게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도전 문장 드립니다. 나로서는 새 친구를 사귀는 게 참 어려워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It's hard. 일단 어려워요. 먼저 말한 다음에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거, 즉 새 친구를 사귀는 거. To make new friends. To make new friends. 자, 이걸 어떻게든 이어야 되는데 It's hard to make new friends. 까지만 말해도 no problem. 아주 훌륭한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보다는 조금 더 겸손하게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는 좀 그렇더라고요 라고 해서 내가 그렇다라는 말을 넣고 싶다면 중간에 불쑥 for me, for me 이걸 넣어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it's hard for me to make new friends 라고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It's hard for me to make new friends.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순서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It's hard to make new friends. I mean, for me, you know. 이렇게 말한 경우도 있습니다. So for me를 뒤에 갔다가 생각해보니까 나만 그런 것일 수도 있잖아 라는 생각이 퍼뜩 들어서인지 나중에 가서 for me를 넣어서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말할 때에 해당이 되고 글로 쓸 때는 이렇게 It's hard for me to make new friends 라고 조금 정돈된 문장을 만드는 게 좋겠죠. 자, 이건 어떨까요? 나로서는 영어를 배우기가 어렵더라고요. 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어려워요. It's hard for me to learn English. It's hard for me to learn English. 라고 말하면 됩니다. It's hard for me to learn English. 라고 이어 말할 수 있겠죠. 또 이건 어떨까요? 나로서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쉬워요. 자, 이제까지 우리가 맨날 어렵다, It's hard 이런 말만 했는데 쉽다는 말도 할 수 있겠죠? It's easy. 그 다음에 나로서는 for me.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to learn new things. 이어볼게요. It's easy for me to learn new things. It's easy for me to learn new things.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로서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어렵지 않다. 라고 말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뭐 이지 않아요. 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자, it's hard. 근데 어떤 경우는 It's not hard 라고 할 수 있고 It's easy It's not easy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뜻을 만들 수도 있죠. 중간에 not을 넣어서요. 한번 해볼까요? 나로서는 너를 도와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야. It's not hard 안 어려워 For me 나로서는 To help you 너를 도와주는 게 It's not hard for me to help you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특히 하기 어려운 거, 혹은 특히 쉬운 거, 혹은 뭐뭐 그건 쉽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어떤 문장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많이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어의 뼈대 리뷰 타임! 나로서는 새 친구를 사귀는 게 어려워요. It's hard for me to make new friends. 나로서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쉬워요. It's easy for me to learn new things. 나로서는 너를 도와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It's not hard for me to help you. 휴, 좀 많이 했죠? 연습 많이 하세요. See you next time.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을 마칩니다. 오늘 내용을 비롯해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가 필요하신 청취자분들은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음악기행의 이승열입니다.

Good morning and welcome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r morning energy. It's Sunday the 28th of June and I'm your host, Che Soo-jin. If there were ever a good time to stay home and enjoy a refreshing glass of your favourite summer beverage, it would be today. Be it traditional shikhae or an uplifting ah-ah, treat yourself and wrap up the week starting with our weekly review Sunday show. 자, 모닝 스페셜의 주말 프로그램은 주중에 방송됐던 내용 중 주요 자료를 선별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됐던 idiom 패키지를 음악과 함께 복습해 보실 수 있고요. 2부는 수요일과 목요일에 방송됐던 뉴욕타임스 기사 코너 뉴스 커버리지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Our first song of the day is Bon Jovi, Have a Nice Day.

0: Weekend Special on EBS FM Morning Special.
1: Yeah. 자, 그럼 먼저 월요일에 방송됐던 idiom package 만나볼게요. Let's listen to the first idiom of the week. 자, 이번 idiom은 to move the goalposts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이제 축구 관련된 이디엄을 살펴볼 건데요. 아무래도 월드컵 시즌이라서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고 goalpost가 들어가는 표현이네요. 말을 바꾸다 이런 뜻인데 저는 현재 쉐인쌤의 70번째 생일 파티를 담당하고 있는 파티 플래너고요. 근데 쉐인쌤이 막판에 너무 까다로운 요구사항들을 계속 추가하고 있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Let's have a listen. Idiom package, move the goalposts. Good morning, Mr. Ham.
2: Miss Choi.

0: Let's have a look at Tuesday's idiom. 이번 idiom은 a game of two halves. 반전이라는 뜻인데요. 오늘 다이얼로그를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Today we're a couple.
1: What?
0: And we're at a department store.
1: Okay.
0: 네, 저희가 오늘 대화에서는 커플이고 백화점에 있는데 폴 선생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1: Oh.
0: Let's have a listen. Idiom package, a game of two halves. Honey, look at this gorgeous jacket. Mm. Oh, do you think the olive one looks better on me? Or the navy?
2: Which one? Looks good, but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크 레지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무트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뭇,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Bab Aziz,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